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도 잘 버티자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오셨죠? 전국의 낮 최고 기온 어제처럼 더울 거라고 합니다.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고요. 왜 기상청에서 그런 설명을 했죠? 한반도 상공에는 이중으로 고기압이 버티고 있다고요. 대기 상층에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 아래쪽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이 둘이서 뜨거운 공기를 두 겹으로 가두고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좀 빠져나가 주기를 기대합니다.
1: 네, 기후변화가 이 더위의 주범입니다. 여름에는 더워도 예전에는 바다 수온이 낮으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열기를 좀 식혀줬대요. 근데 와, 이제는 바다도 뜨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열대야가 적었던 해안 지역에도 열대야가 늘었답니다.
0: 문제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더우면 쉬게 하라 하는 규정은 있어도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만큼 야외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정전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정전되면 어디로 가야 하나 미리 생각해둔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편의점? 자동차 안? 아니면 뭐 형제네 집? 한밤중에 회사를 가? 아우, 그리고 머리가 띵하다고 냉방병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늘 찾아다니면서 실내에서만 일하신다면 환기도 좀 하면서 잘 지내보자고요.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스글로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스 안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3: 으라차차차. 네. 더울수록 몸을 더더 움직이셔야 돼요. 축축 처지기 쉬운 이 여름, 각 잡고 운동까지 못하더라도 수시로 바른 자세, 네, 스트레칭만 잘 챙겨도 몸이 가벼워진답니다. 턱을 들어서 코가 하늘을 보게 목을 천천히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도 하셔야 되죠. 이번엔 네. 코가 내 가슴 쪽을 향하게 목 뒤쪽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때 등을 둥글게 말아서 양쪽 날개뼈가 그 사이가 멀어질 수 있게 등을 펴주시고요. 예. 이번엔 시선 정면, 등 뒤에서 날개뼈가 서로 맞닿게 조여주기. 팔이 자연스럽게 몸통에 붙게 되겠죠.
2: 가슴을 쫙 펴고.
3: 네.
2: 자, 이렇게 등 운동을 많이 해야 그 어깨 승모근도 덜 뭉친대요. 승모근에 힘이 빡빡하게 들어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 거거든요.
3: 그렇죠.
2: 예, 이 승모근 잘 풀어주시고.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채팅창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네, 오늘도 시원한 수박 주스 준비되어 있어요. 네.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 휴대폰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자, 수박 주스 받으실 첫 번째 분 류은하님이십니다. 대구입니다. 한 달 가까이 열대야로 밤새 잠을 못 이루니 피곤해요. 그러시겠죠. 5학년 아들 방학이라 돌밥에 간식까지 아우 더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3: 그러시죠. 잠을 못 자는 게 이게 진짜 피곤하고 괴로운 거거든요.
2: 진짜.
3: 9185님, 불판위를 걷는다면 그게 요즘 거리를 걷는 느낌 아닐까요? 어지러워요.
2: 아우 큰일 나면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3: 그렇죠.
2: 그늘로만 이렇게 삭삭삭 다니세요. 양산 꼭 챙기시고. 네. 아 이게 그래 여름이니까 낮에 더운 건 그렇다 쳐요.
3: 네.
2: 밤까지 더워지는 이 열대야는
3: 네, 정말 너무 힘든 견디기 힘들죠.
2: 잠이라도 좀 푹 자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3: 저녁때가 돼도 후끈후끈한데 저녁도 되기 전에 강아지 산책을 시키시는 분들을 보면
2: 예.
3: 야 사람하고 달리 강아지는 바로 그
2: 바닥에 붙어서
3: 바닥에
2: 가니까.
3: 붙어서 가는 거고 발바닥도 그 뜨겁게 달궈져 있는
2: 지열이 그냥
3: 네 아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낮에는 가능하면 사람도 또 동물도
2: 네.
3: 뭐 산책 안 하는 게 좋으시겠고요. 일하시는 분들 꼭꼭 시간 정해서 좀 쉬어가세요.
2: 예.
3: 네.
2: 1344님, 전남 목포는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려서 바닥이 촉촉하네요.
3: 와.
2: 그래서인지 아침 온도도 약간 시원한 느낌입니다.
3: 아 그럼요.
2: 부럽네요. 전남 목포 부럽다. 그래, 비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3: 그래요.
2: 필요할 때 이렇게 척탁이 내려지면 이렇게 촉촉하게.
3: 왜 아니에요. 아유. 아, 네.
2: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그래요. 자 오늘도 편지 사연을 소개해 올려야죠. 그게 저희가 할 일이니까요.
2: 예.
3: 경기도 시흥시의 남영경님. 어느 주말 가족과 오랜만에 큰 마트에 갔습니다. 살 것을 추려서 계산대로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부모가 함께 모여 있기에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 물고기를 파는 곳이더라고요. 저희 앞에서 구경하던 어느 부자가 작은 거북이를 샀습니다. 아유 거북이 크기가 까놓은 밤톨만 한데 연두색을 띠고 다리는 버둥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요. 둘째 딸이 자기도 거북이를 사달라 했고 저도 뭐 거북이의 그 황홀한 몸짓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2: 엄마 내가 잘 키울게요. 한 마리는 외로울 테니까 두 마리로 하자. 성별은 어쩌지? 암컷?
3: 딸의 결정을 따르고 보니 어항도 필요하고 어항에 넣을 작은 돌과 모래 그리고 산소 공급기, 체온을 유지해줄 조명, 먹이, 간식 등을 구매해야 하더라고요. 가격이 마리당 4만 원이 넘고 이것저것 사니까 2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게다가 수돗물을 하루 동안 가라앉혔다 뿌려주는 그런 액체도 있었습니다. 어항도 이왕이면 거북이가 마음껏 헤엄치도록 큰 것으로 장만했더니 와 금액도 크고 집에 두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염소가 제거된 수돗물을 넣고 사료를 주면서 물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도록 조명을 켰습니다. 둘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한 마리가 약간 더 크고 무늬 색도 옅었고 다른 한 마리는 조금 더 작고 등의 무늬가 진했습니다. 이름도 지었어요. 거거와 북북이. 거북이 합해서 거거와 북북이. 며칠 지켜보니 성격도 매우 다른 것이 작은 녀석은 애들 아빠가 얼굴을 들이밀면 껍데기 속으로 얼굴을 쏙 파묻었습니다. 밤에는 조명을 꺼두는 게 좋다 해서 불을 꺼주고 우리는 거북이에 대해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이를 주면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의 등에 올라타 큰 녀석이 대부분을 먹는 것이었어요. 약자에 대한 연민으로 작은 녀석에게 먹이가 가도록 뿌려줘도 눈치까지 빠른 큰 녀석이 어찌나 다 먹어치우는지 얄밉기까지 했습니다. 일광욕도 좋아하는지 모래 위에 올라가 조명을 쬐면서 네 개의 다리를 쭉 뻗어 스트레칭을 하는데 짧은 다리에 손가락 아니 발가락도 다 있어서 어찌나 귀여운지 몰라요. 요가하듯 스트레칭하는 자세로 꼿꼿하게 버티는 걸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밤에 잘 때는 산소 거품기에서 발생하는 그 물소리가 제게는 낯설고 신경이 쓰였어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맑은 물이 녹색 물이 되어서 씻어내고 물 갈아주는 일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어요. 와 우리가 이거 잘 키우고 있는 거야? 걱정이 되어서 대화형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이상을 거북이들과 지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는 어항 가까이에 사람이 가면 반갑다는 듯이 몰려와서 버둥댑니다. 먹이를 달라는 뜻인지 아침 인사를 하자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는 척을 해주면 거기에 반응도 하니 반려동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 고마움도 느낍니다. 제 친구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2: 예, 거북이는 오래 산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
3: 아이 끝은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친밀감을 쌓고 먹이를 잘 주면서 반려동물로 오래오래 같이 살려고 합니다. 거북이들이 6개월 전보다 몸집이 2배가 돼서 흠칫흠칫 놀라긴 하지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대견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과 돌봄의 기쁨도 느끼게 해줘서 고마운 존재랍니다. 혹시 귀여운 동물을 좋아하신다면 물과 육지를 넘나들며 재롱을 부리는 반수생 거북이를 들여보세요.
2: 야, 거북이도 이렇게 가족을 알아보고
3: 네.
2: 와가지고 재롱 부리고 아는 척하고 그래요.
3: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니까요.
2: 참 신기해.
3: 아, 진짜.
2: 아, 근데 이거 얘기 들었고 보니까 결국 우리 초등학교 딸이 엄마 내가 잘 키울게요. 예, 이렇게 했지만
3: 뭘 결국... 어떻게 잘 키워. 어항에 물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2: 결국엔 다 엄마 아빠 하는 일이지.
3: 그 밑에 모래가 왕모래가 있으면 그것도 꺼내서 다 문질러서 한번 닦아줘야 돼요.
2: 왜요?
3: 거기도 이끼들이 다 껴있거든요.
2: 야, 손 많이 가요 진짜.
3: 많이 가요. 뭐든지
2: 반려동물이 손 많이 가.
3: 생명을 키운다는 건
2: 가죠.
3: 아유 많이 가죠.
2: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7853님이 야 이름이 거거와 북북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름.
3: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 툭하니 저기 예,
3: 너무
2: 무심하게
3: 쉽게. 거북이니까
2: 무심하게 지은 듯한데 또 잘 어울리고
3: 두 마리의 거북이를 거거와 북북이로 나누자고요 이렇게 된 건가 봐요.
2: 그러니까요.
3: 네. 1454님 저희도 요렇게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한 푼 두 푼 모은 용돈으로 맞아들인 첫 반려들 꼬북이 꼬북왕. 6년째 잘 살고 있죠. 두 마리 서로 두 아들처럼 성향이 달라 따로 키우는 중이에요. 아마 또 다른 가족까지 지금이 시작이실 듯해요. 이분은 이제 6년을 기르셨고 이분은 6개월을 넘기셨고.
2: 어디 있어? 어머, 뭐야, 이구아나야?
3: 어디 있어?
2: 저 있잖아요.
3: 아, 이구아나다.
2: 그러니까요.
3: 어머, 뭐. 유리창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군요.
2: 예.
3: 이구아나. 밑에 변을 본 게 보통 거북이 크기는 아니에요.
2: 야, 눈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3: 그렇다. 왔다.
2: 웬일이야. 아, 이 반수생 거북 이제 평균 수명을 저희가 찾아봤더니 한 20년에서 30년 이상 정도
3: 꽤 가네요.
2: 산다고 하네요.
3: 20, 30년? 걱정할 만하다.
2: 예, 오랜 시간 네. 우리 식구들과 정 붙이고 살 수 있겠다.
3: 그렇다, 진짜.
2: 네.
3: 나중에는 뭐 인생의 지혜로운 얘기까지 들려주는 거 아닐까요?
2: 그렇게.
3: 이 사진의 주인공 이분 일사우사님은 거북이를 키우다 이구아나까지 들으시게 된 거래요.
2: 그러시구나. 꼬부기 꼬붕왕 키우다가 이제 이구아나까지.
3: 네, 꼬부기 꼬붕왕도 6년째 잘 살고 있고 이구아나는 이제 새로 들이신 가족이라고요.
2: 이구아나도 두 마리면 뭐 이구랑 아나랑. 뭐 그렇게 가는
3: 그렇게 거지. 이름을 또 나누는 거죠. 네.
2: 이름 괜찮네요.
3: 네.
2: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3: 아, 그래요. 애들한테도 이게 생명을 돌보는
2: 확실히
3: 네, 관찰하는 그런 능력도 키울 수 있고
2: 또 책임감도 갖게 되고 말이죠.
3: 네.
2: 아니, 반려동물 이름 재밌는 거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시간 봐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7941님 하나는 알라, 하나는 쭈쭈예요. 알라랑 쭈쭈는 어떤 동물이에요?
3: 거북인가요?
2: 그러게, 계속 알려주세요.
3: 네.
2: 알라랑 쭈쭈는 어떤 동물인지도. 자,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 손편지로 도착을 했습니다. 딱 정가랑 편지지에 글을 써서 보내주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북구의 이화영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양희은님, 김일중님.
3: 네.
2: 올해로 61 어느덧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린 나이가 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 보석처럼 빛나던 한 시절의 그리움이 있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 기억은 48년 전 1978년 전남 진도의 상만국민학교 6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우리 학교로 새로 부임해 오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장성 3개 국민학교에서 오셨다는 김경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부임 선물처럼 저에게 작게 접은 쪽지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3: 전임지에 아주 착하고 글을 예쁘게 쓰는 아이가 있는데 둘이서 펜팔 한번 해보렴.
2: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쪽지에는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친구가 전남 장성군 3계면 월연리 순암마을에 살던 전승미였습니다. 저는 그때 6학년이었고 승미는 저보다 두 살 아래인 4학년이었습니다.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시골 마을에서 펜팔 친구가 생겼다는 건 세상을 다 얻은 것만큼이나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우체국이 너무 멀어 우체국 아저씨가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우체부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낼 때면 고물고물 모은 우표값 20원과 편지 봉투를 아저씨 손에 꼭 쥐어드리며 아저씨 이 편지 꼭 좀 잘 전해주세요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장성의 순암마을로 달려가곤 했어요. 편지 속에는 우리들이 나눈 참 많은 계절들이 있었습니다. 봄에는 들녘에 하얗게 피어난 찔레꽃 향기를 적어보냈고 여름이 오면 3계면에 살던 승미가 맑은 냇가에서 멱 감고 다슬기 잡는 이야기를 조잘조잘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섬마을 진동에 살던 저는 바닷물에 절여진 몸으로 갯가에서 고동을 잡는 이야기를 답장으로 보냈죠. 가을 운동회,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 흙먼지 날리면서 달리기를 했던 소식을 주고받을 때면 편지 너머로 승미의 깨르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3: 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여름 냇가에서는 다슬기가 정말 많아요.
2: 승미야, 진도 바다에는 지금 푸른 파도가 너무 예뻐. 우리 나중에 꼭 만나자. 얼굴 한번 본 적 없었지만 편지 봉투를 뜯을 때 나던 사각거리던 종이 냄새와 수줍은 글씨체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바빠진 학업과 이사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며 어느 순간 끈끈했던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반평생이 훌쩍 흘러 이제는 환갑의 나이가 되었네요. 요즘 부쩍 머리가 희끗해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장성에 살던 우리 승민은 어떻게 늙어가고 있을까? 예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을까?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순식간에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세상이라지만 우체부 아저씨를 애타게 기다리며 우표값을 쥐어주던 그 아날로그적 설렘과 그리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의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승미야, 장성 3계면 월연리 순암마을에 살던 전승미. 비록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들이 되었지만 언니는 아직도 찔레꽃 피는 봄이나 파도 치는 여름이 오면 네 생각을 한단다. 김경란 선생님께서 이어주셨던 그 소중한 끈을 다시 잡고 너무 늦기 전에 꼭 한번 만나서 밥 한 끼 나누며 따뜻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 중에 전승미를 아는 분이 계시다면 이 간절한 목소리를 승미에게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시대 제작진 여러분, 이 늙은 언니의 간절한 바람이 승미가 있는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제가 살던 곳은 전남 진도군 임회면 귀성리 상만국민학교였고요. 승미가 살던 곳은 전남 장성군 3계면 월연리 순암마을이었습니다.
3: 혹시라도 정말 이 승미 씨가 네. 여성 시대를 애청하고 계시다면 네.
2: 아, 네.
3: 네, 아니면은 이 전승미 씨를 아는 누군가가 여성 시대를 듣고 계시다면 저희 쪽으로 꼭 연락 주세요. 네.
2: 아, 근데 저 왠지 느낌이 왔어요. 우리 전승미 씨는
3: 네, 네.
2: 우리 당당히 분이실 것 같아. 왠지.
3: 왠지
2: 여성 시대 듣고 계실 것 같아.
3: 전남 장성군 3계면 월연리 순암마을에 사시던 전승미를 아는 분이 계시면
2: 네.
3: 여성시대로 연락을 해주세요. 전남 진도군 임회면 귀성리 상만국민학교를 48년 전에 다니던 이분 이화영님이 지금 전승미님을 찾고 계십니다.
2: 네.
3: 여성시대로 꼭꼭 연락주세요.
2: 그러니까 우리 전승민님은 장성의 3계국민학교를 다니신 것 같고요.
3: 네.
2: 이화영님은 상만국민학교를 다니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펜팔 하셔서 그런지 어쩐지 글씨체가 이렇게 깔끔하니
3: 네.
2: 예, 편지지로 써서 보내주셨구나. 네. 꼭 좀 이어지시길. 네. 저희도 간절히 좀 응원을 하고요. 아, 저희 아까 반려동물들의 이름 자랑 잠깐 받았었죠. 살펴보겠습니다. 7394님이 저희 강아지는 머리가 좋아서요. 이름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오, 천재야, 천재.
3: 아인슈타인.
2: 아인슈타인.
3: 누구 부르는 거예요? 네. 8183님,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우는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우는 말티스 쌍둥이 자매 다혜 다운.
2: 어머.
3: 많은 사랑 다오라고 다혜 다운. 이름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네.
2: 어머, 이건 저 사람 이름 같다 정말.
3: 다혜 다온.
2: 다혜야, 다온아.
3: 아유, 둘 다 진짜 이쁘다.
2: 아유.
3: 마르티스는 노래해요. 한번 노래 시켜보세요.
2: 그래. 오.
3: 왜? 오 하고 해요. 애들이 멜로디언 같은 거 불면
2: 네.
3: 노래를 같이 합디다.
2: 광고들, 광고들, 광고.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삼호산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더위를 잠시 잊고자 누리꾼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해수욕장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요즘 수영복을 입고 어디까지 나가는 게 예의일까? 이걸 두고 의견이 분분하답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걸어서 20-30분 거리가 되는 번화가에도 살색이 너무 많이 보이는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그때는 저지할 것인가? 아니 뭐 해수욕장에 왔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할 것인가? 당당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도 겉에 걸칠 것을 좀 챙기면 좋겠다 하는 분들과 아예 벗은 게 아니면 뭐 어떻게 입든 그 사람 자유 아닌가? 하는 분들이 다투는 분위기래요. 해외 해변 휴양지는 경우에 따라 해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을 정하고 거리에 입고 다닐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도 있다고 하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누리꾼들 사이에서 들리는 얘기 또 하나. 생일 선물 대신 내가 원하는 선물 사게 돈을 보내달라. 이런 풍속도가 자리 잡는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일명 생일 펀딩. 요즘은 생일이 SNS에 공개되는 분위기라 소소한 선물이나 치킨, 케이크, 아이스크림, 커피, 쿠폰 등등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실속 있게 생활하는 20-30대 중에는 그런 선물 대신 차라리 그 금액을 보내달라 하면서 내가 사고 싶은 선물은 이거다 이렇게 공개를 한다네요. 그래서 친구들이 준 돈이 모이면 그걸 사서 박스 푸는 것부터 공개하기도 한대요. 재밌다, 실속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유, 생일 선물은 보내는 사람 정성인데 좀 서운하지 이런 의견도 있답니다. 세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사물과 사건을 보는 시각도 다양합니다. 우리도 마음 열고 고정관념 지우고 주변을 충분히 둘러봐야 할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정해두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어려운 생각하다 보니 어떠세요? 더위가 잠시 달아났죠?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노래 잘하고 잘 만드니까 이렇게 멋진 노래들이 많다.
1: 그러게.
0: 악뮤의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1: 네, 수연이도 춤추면서 노래하고 싶어해요.
0: 아니 아주 발랄한 노래.
1: 오빠는 춤을 배우고 싶어서 제대로 배운 걸 좀 봤어요.
0: 네.
1: 탱고 뭐 라틴 댄스 그거를 그 찾아내서 거기 가서 배우더라고요.
0: 그래요.
1: 한동안 배웠어요.
0: 멋진 남매다 정말.
1: 재밌어.
0: 예, 아까 뭐 거거 북북이처럼 수연 뭐 뭐였죠?
1: 찬혁.
0: 찬혁.
1: 찬혁 수연.
0: 멋진 이름들이에요.
1: 네. 네.
0: 재능도 뛰어나고. 자, 근데 아니 소개하시면서도 피식거린 부분도 있고 약간 눈살이 찌푸려진 부분도 있었어요.
1: 네.
0: 눈살 찌푸려진 건 진짜 수영복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1: 그 바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왜
0: 네.
1: 그렇게 그냥 요새는 또 아슬아슬한 비키니도 많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0: 아니 물론 뭐 입고 다니는 건 본인의 자유라고는 합니다만.
1: 네, 그런데 좀 너무 흉악한 것도 있어.
0: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도 있는 거니까.
1: 아니 요새는 그냥 보통 길거리도 그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젊음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자기 센스고 뭐 자기 자유지. 그런데
0: 네.
1: 서양에 보면은 어쨌든 그 큰 스카프 같은 걸로 이 허리에 묶고.
0: 네. 네.
1: 그렇게 좀 그러니까 뭐 상의는 큰 뭐 브라자 같이 이렇게
0: 네.
1: 돼 있다 치더라도 하체는 그렇게 스카프로 싹 묶어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아니. 이 경우는 이건.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 뭐야?
0: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눈살 찌푸른 좀 심한 경우에는 비키니를 입고 이 마을 버스까지 타고서 이렇게 다닌다고 하니까 아니 이거는 좀 눈둘 데가 없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1: 그러게. 난 공연장에서도 봤어. 그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저렇게 입고 나왔나 싶은 여성분.
0: 네.
1: 그런 분도 봤어요. 뭐 자기 자유야 기사. 그렇지만 그러니까
0: 해수욕장 수영장에서야 당연히 수영복 입고 네. 편히 계시지만 거기 좀 벗어난 이제 공공장소 이런.
1: 그래. 남들은 다 옷 입고 다니는데 혼자 그렇게 그냥 네 살내 보이고 다니면 그것도 좀 너무 눈에 띄죠.
0: 네네.
1: 김영수님이 아주 마땅한 말씀을 해오셨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식은 잘 지키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1: 네. 예.
0: 아니 개인주의 좋죠.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상식은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얘기가 그거였죠. 생일 펀딩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1: 난 좋아요. 난 그렇게 해서 받았어 어제.
0: 오 그러셨어요?
1: 네네.
0: 오.
1: 이성미하고 박미선하고 이제 생일 점심을 이렇게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앞당겨서 점심을 먹었는데
0: 네.
1: 난 봉투 줘 그랬어요.
0: 아 그냥 편하게 딱. 그러면은 주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지죠.
1: 나는 주방 기구를 좀 바꾸고 싶어.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등등. 나는 그렇게

0: 거다. 그렇게 네. 하면서 돈으로 줘 그랬어요.
1: 아, 그것도 좋아. 주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가볍고.
0: 아니 너무 이렇게 프라이팬 같은 거 오래 쓰는 게 아니라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개를 갖고 쓰니까 돌려가며 썼는데 요새는 점점 재미 없어지네. 기능이 좀 다 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새 걸로 바꾸려고.
1: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걸 딱 얘기해 주는.
0: 네.
1: 이것도 주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의 한결 수월해지죠.
0: 네, 그렇죠.
1: 이병우님이요. 저는 아무거나 달라고 해서 정성 들여 선물을 골라서 했더니만 아유 아무거나 해달라고 진짜 아무거나 했네 하는 소리에 아우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현금으로 합니다.
0: 그러게. 아유.
1: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그 간극의 차가 있다니까.
0: 맞아요. 있다니까.
1: 나는 정성스럽게 해줬는데 상대방이 난 별로 필요 없는 건데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문혜정님. 저는 생일마다 부담 주는 거 부담을 주고 받는 것 같아서 SNS에 생일 안 뜨게 비공개 처리해뒀어요.
1: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그렇지, 그렇지.
1: 네네. 요새 SNS에 뜨니까 아무래도 선물 주고받기가 또
0: 네, 그럴 수
1: 가능해졌지만
0: 있죠. 네.
1: 오히려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정말 답은 없는 것 같긴 해요.
0: 답은 없어. 다 네. 자유야.
1: 맞습니다.
0: 그런데 아유 아무거나 해달라고 아무거나 했네. 그거는 좀
1: 그러니까.
0: 선물 준 사람 앞에서
1: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면 주는 사람이 정말 마음이 확 상하지.
0: 그렇지 그럴 것 같아. 아유 예. 참
1: 그런 예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경북 안동시 와룡면의 임상근님이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걸어가는 시간보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진다.
0: 맞아.
1: 공감하세요?
0: 네, 맞아.
1: 특히 고향을 잃은 사람에게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안동호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늘 창식이 형을 떠올린다. 그리고 물속에 잠긴 고향을 다시 걸어본다. 안동댐 담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어느 봄 토요일이었다.
0: 야 오늘 고바우 가서 붕어 한번 잡아보자.
1: 창식이 형의 말에 새벽부터 마음이 설렜다. 대나무 조립식 낚싯대를 하나씩 메고 떡밥 원자탄 두 봉지를 샀다. 점심은 삶은 고구마 몇 개면 충분했다. 물 한 병을 들고 십리길을 걸어 와룡산을 넘는 일은 힘들기보다 즐거웠다. 그 시절에는 걷는 길도 여행이었고 함께 걷는 사람 자체가 행복이었다. 산등성이를 넘자 낙동강 물줄기가 반짝였다. 버들잎은 연두빛으로 흔들리고 강바람에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있었다. 형은 걸음을 늦추며 저 앞을 가리켰다.
0: 저기가 고바우다.
1: 그러고는 오래된 전설 하나를 들려주었다. 안동장에 다녀오던 머슴 하나가 술에 취한 대감을 뒤로하고 밤길을 걷다가 큰 바위 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같은 날 길을 재촉하던 처녀도 바위 반대편에서 밤을 보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바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을 잔 것이다. 아침이 되어 서로 마주한 순간 이미 인연은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아이고 고놈의 바위 때문에 장가갈 복을 놓쳤다. 대감의 탄식에서 고바우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형의 이야기에 아 고놈의 바위 고바우
0: 무슨 고바우야?
1: 나는 배를 잡고 웃었다.
0: 네.
1: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 이야기는 인연이란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옛사람들의 지혜였는지도 모른다. 그날 붕어는 유난히 잘 잡혔다. 손바닥보다 큰 붕어들이 연거푸 올라왔고 고기망태는 금세 묵직해졌다. 해가 서산마루에 걸릴 무렵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 강도, 바위도, 그 길도, 그 풍경도 머지않아 모두 물속으로 잠기게 될 줄은. 안동댐이 완공되면서 수많은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다. 예안 장터도, 낙동강 뚝길도, 사람들의 삶도 물속으로 들어갔다. 국가 발전이라는 큰 이름 아래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마음속 고향만큼은 끝내 옮겨놓을 수 없었다. 조팝꽃이 지고 이팝꽃이 피면 예안장터는 가장 활기가 넘쳤다. 장날이면 처녀들은 찰랑거리는 월남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장에 나왔다. 볼에는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빨간 립스틱을 찍었다. 총각들은 일부러 장을 한 바퀴 더 돌며 마음에 든 처녀를 따라다녔다.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것이 최고의 데이트였다. 금복상회에 들마루에 나란히 앉아 칠성 사이다 한 병을 빨대로 나누어 마시고 아이스깨끼 하나씩 손에 들고 까르르 웃던 그 웃음소리는 장터의 봄바람보다도 싱그러웠다. 그 웃음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도 안동호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일 때면 나는 그 웃음이 물결 사이를 떠다니는 것만 같다.
0: 표현이 뭐.
1: 수몰민들에게 고향은 단순히 집이 있던 곳이 아니다. 어머니가 장독대를 닦던 마당이고 아버지가 논으로 향하던 새벽길이며 어린아이들이 뛰놀던 흙골목이다. 첫사랑을 만났던 장터고 홀례를 올렸던 마을회관이며 부모를 떠나보낸 산소가 있던 산등성이다. 집은 새로 지을 수 있어도 세월은 다시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몰민들은 고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장터를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꽃무늬 치마를 입던 처녀들은 손주를 보는 할머니가 되었다. 어느 늦여름 저녁이었다. 붉은 석양이 창가를 물들이는 작은 카페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중년의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다. 식어가는 차 한 잔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쓸쓸했다. 장식이 형이 나지막이 말했다.
2: 야, 꼭 숙자 누나 같다.
1: 순간 나도 예한 장터가 떠올랐다. 꽃무늬 치마를 찰랑이며 웃던 숙자 누나. 총각들이 괜히 장을 몇 바퀴씩 돌게 만들던 그 미소. 세월은 사람의 얼굴도 바꾸고 옷차림도 바꾸지만 그리운 만큼은 바꾸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 여인도 어쩌면 물속에 잠긴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른다. 첫사랑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부모님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으며 다시는 걸을 수 없는 예안장터 골목길을 마음속으로 걷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안동호는 오늘도 말없이 출렁인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호수라고 감탄하지만 수몰민들에게 그 물은 추억을 품은 깊은 눈물이다. 잔잔한 물결 아래에는 집터가 있고 학교가 있고 장터가 있고 낙동강 두 길이 있으며 고바우 바위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물은 마을을 삼켰지만 기억까지 삼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은 더욱 또렷해졌다. 눈을 감으면 장터에 소란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짜장면 냄새가 풍겨오며 붕어가 퍼덕이던 강물 소리도 살아난다. 창식이 형과 십리길을 걸으며 들었던 고바우 이야기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언젠가 극심한 가뭄으로 안동호 수위가 크게 내려가 잠들었던 마을의 흔적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소식을 접한 수몰민들이 먼 길을 달려와 옛 집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한다. 집은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어린 시절을 불러보고 고향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돌아갔다. 고향은 땅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도 눈물 속에도 살아온 시간 속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창식이 형과 함께 걷던 십리길을 마음속으로 다시 걸어본다. 고바우의 전설을 다시 듣고 낙동강에서 붕어를 낚고 예안 장터를 거닐며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물속에서도 고향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고향은 수몰민들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낙동강으로 흐르고 있다.
0: 와 참 이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댐 밑으로 가라앉은 자신의 집, 마을, 마을 어귀 귀, 길 등등 해가지고
1: 예.
0: 뭐 안동댐만 있겠어요. 소양강댐, 장흥댐, 영주댐, 부안댐, 이마댐. 이게 남역, 북역으로 갈라진 게 아니래도 살던 집을 잃고 돌아갈 고향이 없어진 분들이
1: 그래요.
0: 그러니까 실향민이 되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1: 진짜 수몰민이면서 그야말로 실향민들이시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내가 살던 고향이 물속으로 잠겨버리신 분들. 야, 하긴 뭐 잘 찾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네. 나 어릴 적 살던 동네를 언제든 네. 가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데.
0: 아, 그렇죠.
1: 이분들은 그냥 그 물만을 네, 호수만을 바라보고 오셔야 되는 거구나.
0: 그렇죠. 그렇죠.
1: 살펴보니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이 약 54개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이주민의 규모만 또 2만 명이 넘었었다고 하고요.
0: 그래요. 아, 난 그것도 참 찡하네요. 물이 가물어서 네. 안동댐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거길 찾아가서 야. 혹시 우리 옛날 집 있을까 뭐 하면서 아이고.
1: 좀 드러났을까.
0: 네. 네.
1: 그 마을 어기 그 동네 그 집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 말이죠.
0: 오, 이분 참 편지 기가 막히게 쓰셨어요.
1: 그러네요.
0: 안동호 수몰 50년. 50년이 됐군요. 50년이 넘었군요.
1: 그래서 올 봄에 안동 수몰 지역에 사시던 분들의 생활사를 모아서 전시회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려고 하는 자리겠죠. 네. 아, 정말 한편의 수필 같은
0: 그렇죠?
1: 멋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근님,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6: 온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서머네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서머네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2: 제초제는 타타타.
13: 한얼 사이언스.
1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0: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0: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1: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 대신 남영경님하고 임상근님께는 굿데이 꾸러미, 그리고 이화영님께는 홈카페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0: 그리고 오늘도요, 당당이님들께 여름휴가 선물로 책 준비했습니다.
1: 좋죠.
0: 이근후의 필사노트, 아버지 당신에게 인생을 묻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님의 글 가운데 간직하고 싶은 대목을 골라서 엮었답니다.
1: 저는 이런 대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워하는 동안 자기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도 소모된다. 차라리 그에 대한 관심을 끄고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편이 후회를 덜 남긴다.
0: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것도 엄청난 에너지 소비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어. 네, 차라리 그러는 김에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자.
1: 네. 필사하면서 마음 다스리기 좋은 책이죠.
0: 맞아요. 네. 이근우의 필사노트, 아버지 당신에게 인생을 묻습니다. 오늘도 10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미니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 샵8001 여기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더 듭니다.
1: 자, 우리 집 반려동물 이름 알려달라고 했는데 9998님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은 측근이에요.
0: 측근?
1: 제 성이 최씨거든요. 동물병원에서 접수할 때 최측근 들어오세요. 다들 빵 터진답니다. 야. 아우,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다음에 자리 마련할게요.
0: 아우, 그러게요. 네? 3, 4부에 님과 함께 보라 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에 만나요.
1: 최측근!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0: 팀앱 대리, 팀앱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월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경기 중 광주 제1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학생 생활위원회를 열고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구호를 따라 외친 10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4%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4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인천지법은 2023년 80대 치매 노인이 요양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했을 당시 요양원 대표와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베란다 난간 높이가 131.5cm로 추락을 막기 충분한 높이라며 난간 아래 턱을 딛고 철제 난간을 넘어 추락하는 것을 피고인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요양원은 감호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라며 적극적 행위로 인한 사망을 예측하고 피하지 못했다 해서 주의 의무 위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 수영복, 물안경 등 20개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어린이 물안경은 지퍼백에서 내분 기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은 기준치의 3.8배를 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전라권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 전북 서해안 등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38도, 대구 36도, 부산 33도 등 30도에서 38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2.5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가끔 돌고래들이 바다를 벗어나 모래밭에서 죽을 때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미국 연구진이 해안가에서 숨진 돌고래들을 해부했는데 뇌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남세균이라는 박테리아가 유입된 건데요. 이로 인해 뇌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방향 감각을 잃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잦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남세균은 따뜻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더 번성하게 됩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바다,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층간기보다는 개

0: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2: 11년째 가고 있는 제 여름 휴가지는요?
3: 어딜까요? 오늘 사수함은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11년차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께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음성을 남겨요. 저희가 결혼은 11년차인데 저희가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생고생했을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네만 행복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아이들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저희가 5년 만에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결혼 11년 차지만 지금까지 여름휴가는 항상 저희 시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댁이 통영인데 차로 가면 기본 6시간, 7시간 걸리는 거리지만 저희는 힘들다 생각을 안 하고 오늘도 여름휴가로 지금 시댁을 갔다가 집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음성을 남깁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오래오래 저희랑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0: 시어머님이시고 통영 케이블카 처음으로 타고 오셨대요.
1: 아, 그거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예, 네. 저도 타봤거든요.
0: 네, 저도 타봤거든요.
1: 저희 좌우측으로 이렇게 바다가 남해가 이렇게 쫙 보이고 거기 섬으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케이블카인데 네. 아, 기가 막히죠.
0: 아, 시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계시구나. 성함도 한번 크게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러셨는데
1: 예예.
0: 임정자 자자 여사님.
1: 임정자 여사님.
0: 며느리 박미라님이 많이 많이 사랑한답니다. 고맙답니다.
1: 시어머님 I love you.
0: 박미라님께는 시어머님과 함께 맛있게 드시도록 바삭한 통닭 세트를 챙겨드리겠습니다.
1: 야, 매년 여름휴가를 시댁으로 가요라고

0: 되는.
1: 그러게.
0: 어 뭐야 괜찮은 거야 했는데 통영이고 이렇게 또 사랑받고 있어요 하면 아 그렇구나.
1: 통영에 얼마나 또 맛있는 먹거리가 있게요. 많게요.
0: 그러게요. 자 우리 사연 주신 미라님처럼 여름엔 꼭 여기를 간다 라든지 외출 전에 핸드폰 지갑 손 선풍기
1: 안경
0: 안경 이렇게 외친다거나 냉면엔 겨자둘 식초 하나지 또 뭐 시원한 콩물에 꽈배기 말아 먹으면 꿀맛이에요 등등
1: 와.
0: 여름만 되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나만의 여름 버릇들 떠오르신다면 바로 휴대폰 거시고 02789-1004 02789-1004번 열린 사서함으로 음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님과 함께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과 고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으니까 미니 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유니베라, 데이팩, KB국민은행, 안 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모빌코리아 윤활유, 롯데건설, 노무법인 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털과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한백년 살고 싶어.
1: 지금은 집착하지만 실은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이 더위에 네? 정말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덜 탄다는 사람들도 견디기 어려운데 두 분께서는 더위를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3: 일단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데.
2: 더위는 피해야죠. 맞아요.
3: 네. 피해야 되는데 이제 어제도 이제 너무 더워서 저희 저 강아지 목욕 시켜주느라고.
1: 네.
3: 그 친구도 너무 더우니까.
1: 예. 헥헥거리죠. 완전히.
3: 저희 수도가에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늘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2: 아.
3: 그 그늘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2: 예. 그래서 좀 찬물로 좀 샤워 좀 시켜줬어요. 등목해주셨네 우리 강아지.
3: 그렇죠. 저는 이제 에어컨 밑으로 갈 수밖에 없나.
2: 그러니까.
3: 답이 없더라고요.
2: 피해야
3: 요즘
2: 돼.
3: 답이 없더라고요.
2: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더위는.
1: 그래도 절집은 우리보다 이 상암동보다는 한 4~5도는 낫지 않아요?
2: 산에 있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3: 그래도 저녁에 거의 한 28도 정도는 되니까.
1: 네네네.
3: 심정적으로는 너무 무척 덥다.
1: 아, 너무 무척.
3: 창문을 열 수 없다 일단.
1: 아, 예, 예, 예.
3: 이게 참 이게 창문 열어도 시원하지 않아서.
2: 맞아, 습하고 더운 그 공기. 아, 참 그. 우리 반려동물 이름 재밌는 게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혹시 그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우리 스님?
3: 가람이.
2: 가람?
3: 예, 그러니까
2: 가람이.
3: 사찰의 옛 이름.
1: 아,
3: 한글이 가람이거든요.
1: 아,
3: 저를 우리나라 순수 국어로는 가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 아, 그렇군요.
3: 네. 절에 사는 강아지 가람이.
1: 가람이. 아, 혹시 목사님도?
4: 저는 그 제가 한 인도에서 한 10

0: 10년을 살아봤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별로 제가 더위를 안 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체감 온도가 예. 남아 있어가지고
1: 네.
0: 항상 뭐 서울 정도야 뭐 따뜻한 정도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 그래요?
0: 올해부터는 제가 드디어 덥다란 거를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요.
2: 어떻게 피하세요?
0: 저도 피합니다.
2: 네.
0: 피하는데 가끔은 제가 그 상대적으로 더 시원함 느끼려고 네. 한번 이렇게 걷기도 해요. 일부러.
2: 아, 그러면 땀을 흘리고
0: 네. 이게 그렇죠. 땀 흘리고 한번 이렇게 싹 걸으면 오히려 그 오후는 예. 오늘 따뜻해지 또 이렇게 시원함이 아, 상대적으로 그러시구나. 강해서
1: 이열치열 같은 느낌으로 네, 그냥 네. 야외를 한번 이렇게 쓱 한번 걸어보신다고요.
0: 점주먹 한번 걷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다시.
2: 네.
3: 저번 주 풀 뱄는데
1: 네.
3: 하다 그만뒀어요.
1: 잘하셨어.
3: 와. 아침 제가 7시에 했는데
1: 예. 네.
3: 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1: 어우,
3: 이게 이제 되게 조심하는 게 일을 할 때 몰라요.
2: 네, 네.
3: 근데 딱 멈추고 앉으면 머리가 휑해요. 아하, 더위가 아닌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물리적으로 무조건 쉬어야 된다.
2: 더위를 먹는다는 네. 게 그런
3: 그게 이제
2: 거군요.
3: 신체가 늦춰서 쉬는 게 아니라 밖에서 네. 반일 하시거나
2: 네, 네.
3: 계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쉬어야 돼요.
1: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 일항까지만 해야지. 네? 저기까지만 해야지.
3: 안 돼,
1: 이런
3: 안
1: 생각으로
3: 안
1: 계속 하신대요.
3: 저도 대웅전 저희 그 마당 풀 베다가
1: 예.
3: 반 베다가 말았어요.
1: 아우,
3: 아 이건 뭐 반이 중요하니까 반 베다가 말았어요.
2: 네, 네.
1: 저희 둘보다 이제 우리 스님이 이렇게 해보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2: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날도 이렇게 더우니까 오늘은 좀 덜 심각한 고민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당이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할 문제예요.
1: 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인 여성시대 청취자입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월급이 나와요.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빨간 내복이요.
2: 아, 이 여름에 빨간 내복. X란 내복. 옛날에 그 깜깜한 데서 벗으면 정전기 나요. 따다닥 소리 나면서.
0: 아니 그런데 그 기념적으로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복은.
1: 그죠?
0: 그래도 이게 재미가 있잖아요.
1: 첫 월급 때는 네, 그죠?
0: 무조건 빨간 내복을
1: 한다고 그러죠.
2: 네, 네.
1: 아.
2: 그래도 요즘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떨까요?
3: 네, 그렇죠.
2: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워서 그저 우리나라 그 메리아스 회사가 메디 있잖아요.
1: 네, 네.
2: 그래서 그 인견으로 된 바지 속치마.
1: 예.
2: 한 두 개 사고요. 네. 아유, 인견을 오래 쓰니까 이제 색깔도 좀 누렇게 되고
3: 그렇죠,
2: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시원해요.
1: 아,
2: 네. 그래서 내복이라면
1: 네.
2: 이 여름에는 좀 빨간 내복보다는 인견이나 뭐 이런 게 어떨까. 네. 네.
1: 저도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2: 네.
1: 올해 이제 20살인데 아마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 정도가 빠르면 이제 40대에서 한 50대 초반 정도.
2: 그렇죠. 40대.
1: 젊은 분들 네. 바로 우리 형님이나 제 또래
2: 맞아,
1: 거란
2: 맞아.
1: 말이에요.
2: 네.
1: 빨간 내복은 가당치도 않고요.
2: 가당치도 않고.
1: 가당치도 않고.
0: 예. 제 경험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현금입니다.
1: 아, 현금. 우리 목사님 생각은.
0: 네, 왜냐하면 선물 맞추기 정말 힘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정성스럽게 편지하고 거기에 이제 현금을 들면
2: 네, 네.
0: 굉장히 어머니 부모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2: 그게 요새 트렌드래요.
0: 네. 네.
1: 그것도 가장
2: 현찰. 현찰이 트렌드래요.
1: 현실적이면서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스님께서는요?
3: 저는 이제 그 제 상자가 이제 저한테 선물을 이제 한 것 중에
2: 네.
3: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이제 무릎 연골이 안 좋아 그때 끊어진
2: 거
3: 안 좋으니까 이게 약간 뭐 운동화는 좋은 거라고 그 보냈더라고요.
1: 운동화.
2: 네. 운동화. 네. 네네.
3: 운동화인데 이제 좋은 이제 무슨 기구를 하나.
1: 아.
3: 근데 안 쓰는데
1: 네.
3: 그냥 계속 쳐다보면 약간 뿌듯한 게 못 버리고
2: 그러시구나.
1: 아, 운동 기구요?
2: 이게 운동 기구?
3: 기억이 오래 남게 하는 방법은 눈에 물건이 보이는 게 좋더라.
1: 아,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네.
3: 아, 이게 이제 이거는 볼 때마다 생각이 나가지고.
2: 네, 맞아요. 제가 어떤 분께 수저를 선물했더니 이거 정말 하여튼 아침밥을 먹을 때나 저녁밥을 먹을 때나
1: 그러네.
2: 이 수저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으니
1: 예.
2: 이거 참 희한한 선물이다. 두고두고 생각 키우는 선물이다.
3: 그래서 첫 선물 정도는 그냥 좀 이렇게 오랫동안 부모님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걸 고민해 주는 것.
2: 네, 네.
3: 네, 뭐 그게 좀 더 나은 느낌이
1: 엄마 아빠 커플 운동화. 네. 뭐 이런 거.
2: 그것도 좋고.
1: 그래서 두 분 같이 산책도 좀 다니실 것 같아요.
0: 지금 하나 생각났는데 제 아들이 네. 그러고 보니까 첫 아들 때 예. 선물은 아니고요. 예. 첫 월급 탔다고 저희 아내와 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한 적이 있어요.
1: 그것도 네.
0: 근데 굉장히 뜻깊었어요.
1: 그러네요. 아, 뭐 사줬어요?
0: 선물은 기억이 안 나고.
1: 아, 그러니까 식당 어떤?
0: 아, 굉장히 근사한 곳에 가서 네. 저희가 평소에 잘 먹을 수 없는 아~ 아주 맛집 중에서도 네. 아주 그 예약을 오래 기다려서 가야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걸 미리 예약해 놓고 저희 네.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1: 얼마나 네. 뿌듯하셨을까 그래. 네.
2: 첫 월급의 의미도 참 각별하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마다.
1: 예. 지금까지 부모님이 이제 키워주시고 항상 용돈 받아 쓰다가 네. 네. 내 힘으로 이제 내가 처음으로 돈을 받아본다. 그렇지, 벌어본다.
2: 그렇지, 그렇지.
1: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2: 네. 와, 4806님 20살 새내기 큰 공주가 입학 전 알바해서 베개를 두 개 선물하더라고요. 오. 지금껏 애지중지합니다. 야, 이거 최고다.
1: 베개 선물.
2: 부모님이 맞습니다. 휴식하실 수 있는 주무시면서 가장 소중한 게 사실 베개인데요.
1: 그래. 그래서 네. 제가 요새 저 목주름 예방하는 베개 쓰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하여튼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1: 베개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서 주름이 생긴대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 목덜미에 딱 받치면은 진짜 천장을 아, 보고 자.
2: 네.
1: 약간 불편하긴 한데. 8962님 쓸 때마다 생각나는 손수건 어떨까요?
2: 아, 손수건도 좋죠.
1: 크게 부담도 되지 않고 사랑도 느껴지는 선물인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2: 요새 사람들은 휴대용 휴지를 쓰지만 우리 시절에는 손수건을 늘 갖고 다녔어요.
1: 네.
2: 그래서 이렇게 손수건이 쌓이잖아요. 그럼 아 이거는 중학교 졸업 때 엄마가 사준 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추억에 남아요.
3: 그 손수건에 제가 저도 아직도 저는 계속 손수건을 잘 쓰는 사람인데.
2: 네.
3: 그 이름을 새겨 본명을 새겨 주신 분이 계세요.
1: 손수건에.
3: 예.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오래 간직하게 그렇죠, 해주는 그렇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손수건 선물 좋고요.
2: 이렇게 손수건.
3: 그렇죠.
2: 늘 예. 갖고 다녀요.
3: 네, 저도 네. 늘 가지고 다녀요.
1: 아, 신사라면 손수건은 꼭 필수인데.
2: 아, 그래요?
1: 없네요. 없어요. 네, 4571님이 금목걸이 반지 자랑하기도 좋고요. 볼 때마다 행복합디다.
2: 아이고 참고 아이고 참고
1: 행복합디다. 여기에서 딱 느껴지죠. 이미 갖고 계신 거야.
2: 네.
1: 받으신 거야 이미.
2: 네.
1: 요새 조금 그래도 떨어졌잖아. 한참 올라갈 때보다 그죠?
2: 아 금값이요.
1: 예,
2: 네네네.
1: 예.
3: 아, 근데 첫 월급으로 사드리기엔 너무 비싸지 않아요?
2: 너무 비싸요.
1: 비싸요.
2: 네. 김명선님 이왕이면 반지 목걸이에 자녀 이름을 새겨드리면 어떨까요? 그러셨어. 네.
1: 그러니까 내 이름 새겨서 우리 부모님께
2: 네.
1: 감사하는 마음으로.
2: 좋죠. 네.
1: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선물. 요게 네. 괜찮을 것 같네요.
2: 그래요.
1: 그죠.
2: 네. 네.
1: 자 이렇게 두 님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 문제, 종교에 대한 궁금증,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800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언제든 무료입니다. 이제 상담청하신 긴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흔들린 우정이에요.
2: 네.
1: 저는 이제 50 중년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절친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다녔어요. 대학교는 떨어지기 싫어서 과는 다르지만 같은 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서로 다른 직장에 다닐 때도 우린 같이 자취를 했어요. 서로의 부모님을 챙길 정도고 지금도 저는 자주는 아니어도 날이 덥거나 추우면 친구 엄마께 안부 전화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우린 결혼 후에 같은 동네에 살고 아이들도 둘 다 나이가 같아요. 친구는 남편의 사업과 주식 투자 성공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저는 보통 중산층의 삶을 사는 정도지만 친구가 큰 집으로 이사 갈 때도 비싼 외제차로 바꿀 때도 질투보다는 친구가 잘 사는 모습이 고맙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의 언행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어요. 지금의 내 마음을 얘기했다가 36년 넘게 이어온 우리의 진한 우정이 금갈까 걱정이 돼요. 쿨하게 넘겨보려 해도 잘 안 되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하네요. 하루는 저희 집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5명과 분기별로 모임을 하거든요. 다과를 준비하면서 소보로빵, 팥빵, 롤케이크 등을 나름 여러 종류로 신경 써서 차렸는데 친구가 대뜸 이러는 거예요.
2: 아유, 무슨 이렇게 촌스러운 빵.

0: 것만 준비했니? 요즘 새로 나온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1: 예상치 못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친구는 점점 큰 평수로 이사를 다섯 번 했는데 저는 신혼집에서 한 번도 이사 가지 않고 25년 된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그날
0: 야, 이사 좀 해라. 언제까지 여기서 살 건데?
1: 이러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고 느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괜히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하면 모임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 같기도 하고 제 성격상 싫은 소리를 잘 못하다 보니 상처는 저 혼자 안게 되네요. 혹 제가 모르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친구에 대한 질투가 있어서 이런 말들이 상처로 다가오는 걸까요? 지금까지 쭉 그랬던 것처럼 이대로 계속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고민이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0: 그러시겠다. 세월도 뭐 36년 우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 네.
0: 좀 선을 넘었죠, 친구가.
1: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한 또 이제 다과에 뭐 요새 이런 빵을 먹어.
0: 촌스럽다. 이러면서.
1: 그리고 이 오래된 집 뭐야? 이사 좀 가. 아무튼 뭐 그러니까. 친구 막역한 친구 사이에 뭐 이런 얘기 할 수는 있다 쳐도 이게 상황이 이미 그렇게 좀 인식이 됐잖아요. 이 친구는 뭐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데
0: 근데 이제
1: 아닌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받아들인 입장이
0: 들여다보시는 거 아니야.
1: 네.
0: 내가 질투하고 있나? 내가 친구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상하나? 이러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1: 네.
0: 자.
1: 자, 그러면 우리 두 님의 이야기는 광고 후에 올게 두 님 다 이렇게 입을 꽤 다듬으셨어요. 이제 광고 타임을 아셔서 그런 거예요?
0: 네, 아시는 거죠.
1: 이 사연이 심각해서 그러신 겁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 두 님의 말씀은 광고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3: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2: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3: 조심해. 걱정 마요.
2: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3: 천천히 와.
4: 할 수 있어.
2: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3: 천천히 오라니까.
4: 괜찮아요.
3: 괜찮긴 뭐가 괜찮아.
2: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예, 119죠?
3: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5: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김진 목사님 또 성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나갈 때 저도 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봤는데 다들 지금 선 넘었다. 예, 정신건강에 해로우니까 멀리해라 이런 의견이 많으십니다.
1: 네, 36년을 친하게 지냈던 진짜

0: 친구. 친구가 말로 상처를 줬는데 뭐 워낙 나보다 훨씬 잘 사는 터라 사연자님은 혹시 이게 내 자격지심일까? 나는 그 친구를 질투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셔요. 예. 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뭐 질투하면 안 되나요, 뭐.
0: 네, 그렇죠.
1: 아니, 아니 그 질투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 나는 부분은 또 당연하고 네. 부러워 이게 질투라는 표현보다는 부러워할 수 있죠.
2: 부러워할 수 있다.
1: 네. 네. 부러워할 수 있고 하고 또 그 36년 직이니까 네. 부러워하고 있는데 네. 말 같은 말이라도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은 질투적으로 내가 인식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표현 못한 게 더 약간 좀 지금은 오히려 이제 혼자 있는데 상황은 다 지나갔는데 이제 네. 혼자 자기를 이렇게 아유 내가 이게 질투냐 아니냐 막 이렇게 좀 상처 내고 있는 시간이신데요.
0: 네, 네.
1: 다음 이제 이게 이제 한번 겪으셨잖아요.
0: 네.
1: 다음에는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0: 네.
1: 그러지 마라. 아무도 부러운데 질투심 내게 하지 마라.
2: 아, 오히려 그렇게. 네.
1: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던져나면
0: 그렇죠. 그렇다. 그치.
1: 차라리 후련하기도
0: 네,
1: 하고.
0: 네, 그렇죠.
1: 편하죠. 받아들이면 되니까. 예. 네. 아이 그 뭐 이게 뭐 특별한 거라고.
2: 아니 나 저 이상하게 돈 좀 보내 줘 봐. 야, 방 한 칸이라도 네가 좀 도와줄래?
1: 다음에 빵 네가 사 와라.
0: 그러게 꼭
1: 아니 그래 네가 사 와라.
0: 나는 내 나는 아니, 이게 맛있더라.
1: 그렇죠. 다음 모임은 너희 집에 가자.
0: 그렇죠.
2: 속이 진짜 치워내지네.
1: 아니깐 그러니까 이게 괜히 내가 이런 마음을 있는 걸 숨길 필요 있으니까 30년 직이니까
2: 네,
1: 그런
2: 네.
1: 거예요 저는 그냥 표현을 하셔라
0: 표현을 하셔라
1: 하고 하다 보면 차라리 다음에는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툭 맞아. 같이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알게 해주면 되잖아요 하지 마라 질투난다
0: 진짜 속 시원하다
1: 하지 마라 나 질투난다
3: 사장님 6년 정도 됐으면 사실은 네. 이렇게 말투나 눈빛만 봐도 사실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2: 네,
3: 그런데 아마
2: 맞아요.
3: 이 친구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마 그 속을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혹시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혹시 이 친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나? 행복하지
2: 오히려?
3: 않나?
2: 그 잘 사는 친구가요?
3: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삶에 뭐가 네. 꼬인 게 생겼나? 좀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왜냐하면
0: 말이 이런 얘기 안 하니까요.
3: 이쁘지 않고 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네. 이런 말투로 그냥 알리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상상도 잠깐 해봐요.
0: 네.
2: 그것도 색다른 시선인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3: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이게 보통 맞아. 36년 되다 맞아. 보면은 사실 이런 귀에 안 걸리거든요. 보통 이렇게 웬만큼 심한 말을 해도
2: 네.
3: 그런데 내가 볼 땐 느낌이 조금 아마 이 말하는 친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2: 예.
3: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새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니? 뭐 어떤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0: 네.
3: 방법일 수도 있겠고
0: 네.
3: 두 번째는 스님과 같이 정말 이렇게 그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면은 자기 네. 자책할 게 아니라 정말
2: 그렇죠.
3: 친구니까 그냥 뭐 빵 네가 사와봐 맛있게 먹게 뭐 어쨌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풀어야지 자기가 이거 쌓고 있으면 사실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0: 그렇죠.
2: 네. 그러네.
3: 그리고 36년 되는 게 얼마 오래된 친구인데요.
2: 맞아요.
0: 맞을
3: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 못 사겨요. 옛날 친구 좋습니다.
0: 네. 좋죠.
2: 네. 진짜 목사님 말씀 맞다나 그 친구가 혹시 요새 좀 뭐 심경의 변화가 꼬인 게 있거나 이래서 네. 한번 툴툴거린 걸 수도 있잖아.
3: 네.
2: 예. 혹시 너 요새 뭐
0: 그렇지.
2: 뭐 마음이 불편한 그렇지. 게 있니?
0: 네.
3: 사랑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2: 네.
3: 그 친구한테.
2: 그래. 네.
3: 그렇게 말 건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네.
2: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라면 이제 스님 말씀대로 아니야 나 부럽게 왜 그래? 다음엔 네가 사와.
0: 나도 너 부러워.
2: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0: 넓혀 이사 가고 싶지야. 그냥 그러고 넘어가도
2: 그렇게
0: 되고.
2: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36년 지기시니까 시원하게 말씀하셔라.
3: 네.
2: 네.
0: 최은숙 님이 저는 상처받아도 기분 나빠도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좀 멀어지는 게 나을까요? 그러셨어.
2: 표현을 또 잘 못하는 성격.
0: 예.
2: 이것도 쉽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꽁한 성격을 내가 네. 이렇게 기분 상한 걸 상대방에게 표현해도 될까?
0: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2: 괜히 네. 내가 속 좁은 사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1: 이게 표현을 안 하는

0: 건 문제가 안 돼요.
1: 그래요.
0: 그게 방법이 되면 되는데 나는 이런 네. 말을 받으면 굳이 난 대꾸하지 않는 걸 할래.
2: 아, 네.
0: 그게 자기 안에서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아 그냥 뭔가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걸로 이제 충돌이 나면 내 안에서 충돌이 나면은
2: 네.
0: 이제 이거는 이제 아 내가 선정해야 돼요. 이건 연습해야 돼요. 상황은 늘 생길 수 있는데
1: 네.
0: 이럴 때마다 왜 나는 말 못하는 내가 내 성격 탓하면 안 되잖아요.
2: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잘 아 나는 굳이 말하지 않는 걸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2: 괜찮죠.
0: 인정해주고
2: 네.
0: 난 묵빈 대처.
2: 네,
0: 난
2: 그렇죠.
0: 말하지 않을 거야 굳이.
2: 네, 네.
0: 뭐 그럴 자기를 공격할 이유는 없죠.
2: 네.
0: 내가 나를 공격할 이유는 없고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면은 이제는 연습해야 돼요.
1: 표현하는 것을
0: 네, 연습해야 돼요.
1: 예.
0: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시간 상황은 지났는데 혼자 자기를 계속 이렇게 콕콕콕콕 찔러서
2: 네.
0: 좋지 않은 태도라가 되고 도기 때문에 이거는 네. 성격이 아니에요. 태도지.
2: 태도.
0: 예, 네, 행동 태도를 고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2: 네.
1: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정말 친구 사이의 문제로 종종 이렇게 사연이 도착하는 것 같거든요. 뭐 오래된 친구 사이지만 이렇게 자랑을 한다든지 잘난 척을 한다든지 예 사실 이런 것들로 참 마음 상하기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커서는 자식 자랑까지 예 손주 자랑까지
2: 예, 그러니까 돈 내놓고 하라 그러잖아요.
1: 네, 네 마음 상했다는 사연들이 꾸준히 오는 거 보면
2: 네.
1: 여전히 참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로 조심해야 된다
2: 네.
1: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자 이렇게 우리에게 닫힌 고민거리 계속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볼까요?
2: 네 고민입니다. 저는 8월 6일에 암 수술을 하는데 불안함이 큽니다. 암은 이미 있는 것이고 잘 발견되었고 수술 날짜도 정해졌는데 진정이 되질 않아요. 우울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허무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1: 8월 6일이면 이제 내일
2: 내일이네.
1: 내일이네요.
2: 네네.
1: 하하. 이제 내일 암 수술을 앞두시고는 이게 뭐 진정이 되지 않으시네요.
2: 우울하죠. 네. 그 뭐 암이다 그거 알고서는 우울하지도 않고 뭐 그런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1: 네.
2: 왜 내게 이런 일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쵸. 이분은 이제 좀 어쨌든 진정이 네. 되질 않는 이 상태를
0: 근데 이제 뭐 선생님도 말씀하신 대로 의사분도 당신이 암에 걸리면 다 이런 기분일 거예요.
2: 그렇죠.
1: 네, 뭐 네.
0: 부모 가까운 분이 암에 걸려도 바라보는 마음도 불안한데
2: 네.
0: 표를 안 내고 싶지만 저는 이제 이런 때는 당연하다 이게.
1: 당연하다.
0: 그러니까 이런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한 내가 이러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아, 내가 진짜 우울하고 있고 그냥 그 떨리고 있고 이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모든 암 환자들은 다 이래. 내가 특별한 건 아니다. 그래 충분히 수술 전까지 이러고 수술 끝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딱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2: 그렇죠. 네. 병든 네, 예. 부분을 도려냈으니까. 네,
0: 대부분 네. 그 직전이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 두려운 나를 너무 이렇게 아다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다.
1: 당연한 거다.
0: 아니 내가 아이고 그럼 내 몸인데
2: 네.
0: 내가 그러면 이거 이때 안 슬퍼하면 언제 슬퍼할 거냐.
2: 맞아요.
0: 이렇게 자꾸 자기한테 자기가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너가 그런 내가 이러는 거 당연한 거야.
3: 그 암 그 연구한 분들의 통계에 의하면 사실은 암 걸렸을 때 그 암 그 병보다도
1: 예.
3: 그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6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40%는
1: 네.
3: 암이 걸렸다는 생각에 너무 짓눌려서
1: 아.
3: 다른 병이 오히려 생겨나서
1: 예.
3: 그래서 그 휴지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그런 그 통계가 있는데 이제 그 암이란 현실은 받아들이되 그러나 그것을 자기 삶이나 자기 살아온 모든 인생을 부정하거나 한탄하거나 걱정하는 막 이런 쪽으로
2: 네.
3: 심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2: 네.
3: 거기까지 가면 힘들죠. 그냥 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좀 더 그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네. 또 다 이렇게 맞아들여야 된다.
2: 네.
3: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암 자체를 받아들여야지 그게 내 인생 전반적으로 그냥 모두가
3: 그래서
1: 다.
3: 내가 왜 안 걸렸어? 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걸렸어. 뭐 그러면 이제 자기 사람 환경도 막 비난하게 되고
1: 가지시고.
3: 막 어떻게 보면 또 가까운 사람까지도 비난할 수 있어요.
2: 네. 네.
3: 그래서 뭐 내가 당신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암의 원인과 뭐 이런 것들을 막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2: 네.
3: 그 스트레스에 네. 암 그 자체보다도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1: 그럴 수 있겠네.
2: 그래요. 아마 오늘 오후쯤 입원하실 거예요. 점심 시간 후에 그렇게 하고 내일 수술하시겠죠?
1: 네. 문성아님이요.
2: 네.
1: 14년 차 암 경험자입니다. 당연히 많이 무서우실 거예요. 심호흡하시고 청소, 빨래, 집안일 열심히 하세요. 수술 잘 되시길 빕니다.
2: 역시 경험자다운 말씀이셨어요.
1: 네, 이렇게 차분하게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마음이 놓이시겠어요.
2: 그렇죠.
1: 네.
2: 문경춘님은 저 역시 5월에 암 수술을 했거든요. 정말 기다리는 마음이 보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암인데 수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1: 그렇죠.
2: 그렇죠.
1: 네.
2: 발견을 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발견해서 수술 가능하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1: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2: 그렇죠.
1: 예.
2: 그렇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진들 믿으시고 예.
2: 그렇죠.
1: 물론 쉽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또 암과 관련된 선배님들도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주시니까요.
2: 저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옆에 우리
2: 신부님. 1981년에 첫 번째 암 수술. 그때는 속달 시한부라고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고요. 근데 뭐 속달 이상 살아서 방송에 네. 복귀했고요. 그다음에 89년에 또 두 번째. 그다음에 사실 저도 4월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1: 맞아, 올해 또 하셨죠.
2: 네, 그러니까 하루 전에 입원하고 그 당일날 수술하고 다음날 쉬고 다시 방송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여튼 가볍게 말하는 것도 오히려 좀 안 좋고 그냥 옆에 이렇게 있어주는 것도 위로가 되죠. 가벼운 말로 상처 주는 것보다.
1: 그렇군요.
2: 네.
1: 물론 당사자가 이제 제일 힘드시겠지만.
2: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이제 그 주변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렇게 뭐 주변의 친지 혹은 가족을 위로할 때도
2: 잘못하면 안 돼.
1: 어떻게 위로를 어떻게 응원의 이야기를 건네는 게 좋을까?
0: 종교인데 이 부분에서 좀 좋은 게 있어요.
2: 아.
0: 왜냐하면 정말 많잖아요. 신도분들이
2: 네네.
0: 엄마 수술이 있습니다.
2: 네.
0: 뭐 어머니 수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니까. 아, 제가 열심히 기도해드리겠다.
1: 네.
0: 기도하고 요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저만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니까 요문이라고 하는
2: 네.
0: 발언이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부분. 뭐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이분한테 잘할 수 있는 거 해서 그냥 그걸 건네는 게 내가 이게 제일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너에게 그 수술하러 가기 전에 뭐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뭐
2: 네.
0: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할게.
2: 네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 말에 당장 그분이 막 근심이 덜어지고 문제가 아니라 네 옆에 너를 걱정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있어라는 그 신호만 해도 엄청 위안이죠.
2: 그렇죠.
1: 그러네요.
2: 그렇죠. 네.
1: 네. 네. 정말 이제 내일 수술 앞두고 계시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2: 네.
1: 수술 잘 받으시게
2: 그렇죠. 수술 뭐 네. 하는 건 의사 선생님 소관이니까 네 맡기고
0: 목사님과 네. 스님이 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2: 네.
0: 수술 잘 끝나고 건강하게 나오시도록
2: 네네네 네.
1: 좋습니다. 자 다음 상담 사연은요. 오 이거 굉장히 고민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머리할 때 됐지? 머리하고 와. 그러니까 아내가
2: 머리 어떻게 바꿀까?
1: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 크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은 뭘 해도 다 예뻐.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가
2: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1: 하면서 화를 내지 뭡니까? 아니 두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 어리둥절. 야 내가 신용카드도 주고 머리 예쁘게 해라. 자긴 뭘 해도 다 예뻐.
2: 진작에 머리를 했어.
1: 어?
2: 아내가 머리 스타일을 바꿨는데 머리하고 오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머리 모양을 바꿨는데

0: 그걸 못 알아채다니. 응. 나한테 띠로리. 관심 없지.
1: 진짜
2: 이런 반전이 있었을까요?
0: 그냥 혼자 이렇게 대본을 써봤습니다만.
3: 바꿀까 물어본 거 보니까 실제로 밖으로 가긴 간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네.
1: 근데 아직은 안 바꾸신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렵다.
3: 근데 이거 사실은 이게 전이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무리 좋게 얘기했어도 네. 이전에 이미 하는 말이 다 그렇지. 갖고 있던 거죠.
1: 요 사건 하나만으로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3: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저가 만약에 물어보냐 저는 명확히 대답하거든요. 난 어떤 머리 제일 좋아.
1: 오.
3: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알아요. 제 아내가.
0: 네. 예. 네.
3: 그래서 이분이 뭘 해 다 예뻐는 사실 뭘 해도 다 예쁘지 않다는 말하고 또는 관심 없다는 말을 사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충분히.
1: 네.
3: 그 전에 어떻게
0: 뭔가가
3: 대화를 했냐에 따라서
0: 네. 네.
3: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1: 야, 저는 스님께 궁금해집니다. 이제 상상인 거죠. 예, 만약에 예, 아내가 나 머리 어떻게 바꿀까 했을 때 스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좀 주실까요?
4: 짧게 깎아라 뭐 할 것 같은데
0: 짧게
4: 이러는 순간 이제 뭐 예, 뭐 네, 그냥 절에 오세요. 차 한잔 드릴 테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이 사연을 보는 순간
1: 예.
4: 저의 삶이 참 잘했다. 저희 삶 중에 하나 없는 고민 이런 고민인데
1: 아, 네. 네.
4: 어우, 그 굉장히 아, 이러한 부분은
0: 아, 제 남편도 그래요. 짧게 깎
1: 아니,
0: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짧게 자르고 가면 아우 좋다.
1: 아, 생각해보니까 머리를 길게 자를 수도
3: 그러니까 스님은
1: 자르는 거니까
0: 짧아야죠.
3: 스님 본인 머리가 없기 때문에 네. 남 머리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0: 네, 네.
3: 평소 때도
4: 네. 네. 유일하게 모르는 변화입니다.
0: 아, 네.
4: 저 한 10cm 이상 자르지 않는 이상 저 모를 거예요.
0: 아. 네. 자, 그럼 오늘은 김진 목사님의 추천곡을 받아보죠.
1: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좀 고생이 더 많으신 네.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0: 네.
1: 듣고
0: 네.
1: 싶은 곡 있으세요?
3: 오늘은 이무진의 신호등.
0: 네.
3: 좀 밝게 그러면 네. 우리 삶에 또 이렇게 잠깐 멈출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1: 아,
3: 있고 하는 그 노래로 한번 예, 우리가 느끼고 싶어서 이 노래 네. 듣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아,
1: 정말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롯데캐스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취업이 잘 되는
4: 경북
3: 잠재력은 전문가로
4: 경북
3: 4호선 캠퍼스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북대학교.
6: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0: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주방의 꽃 남양 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4: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5: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4: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클리너,
5: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5: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4: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5: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7: 자, 소일 님과 함께 하셨고요. 3467님께서 야, 교차로 노란불 같은 여자들의 마음 선곡 딱이네요. 이게 가라는 건지 멈추라. 아니, 노란불은 멈춰야 돼요.
8: 네.
7: 노란불에 가시면 안 돼. 큰일 나. 자, 목사님의 추천곡 이무진의 신호등 흐르고 있습니다.
8: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중국의 배달 라이더 왕지빙. 나이는 56, 별명은 외매 시인, 음식 배달 노동자 시인입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도로에서 보내며 틈틈이 시를 썼고 지난 7월 중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루쉰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에서 바라본 세상, 왕지빙의 시에는 길 위의 라이더와 청소부, 건설 현장 일꾼들의 삶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사랑받는 시구를 소개합니다. 날개를 펼쳤다고 해서 반드시 높이 나는 것은 아니다. 낮게 나는 것도 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3.7% 38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0: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고 압수수색 대상은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홍보물 기획 담당 임직원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관계자들이 고소 고발됐습니다. 지난 6월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 제1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학생생활위원회를 열고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구호를 따라 외친 10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을 중재하는 카타르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현지 시간 4일 합의한 초안이 관계국들 사이에서 이미 회람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선박은 이란 통제 항로를, 나가는 선박은 오만 인근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일본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 선제 공격 능력 확보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을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일본의 책동은 범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8일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 지원을 받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는데 일본이 토마호크를 실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의 일본 다카이치 정권 첫 방위백서에 대해 중국이 허위 서술로 가득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방위백서가 주변 안보 위기를 부풀리고 이른바 중국 위험론을 과장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새 방위백서에서 대만 주변 중국의 군사활동이 활발하다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거스포의 전 전북 감독이 전북에서 함께한 코칭 스태프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직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획 감독은 지난해 전북을 K리그1과 코리아컵 우승을 이끌었고 2024년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당시 후보군에 오른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 전라권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엔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전북 서해안 등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38도, 대구 36, 부산 33도 등 30도에서 38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3.8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그리고 미국 가재까지 이름도 생김새도 제각각인 이 생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던 외래 생물이라는 점인데요. 이들 가운데 일부는 토종 생물을 밀어내고 자연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생물학자이자 생물학자 안주현 박사와 함께 외래 생물의 생존 방식과 우리 자연을 뒤흔드는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박진영 피처링 제시의 어머님이 누구니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염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6: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은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연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귀여운 생명체 안주연입니다.
1: 네, 요즘 여름방학이에요.
2: 아, 너무 좋습니다.
1: 학교에서 근무하시니까. 네. 방학 때는 주로 뭐 하세요?
2: 방학도 근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설레고 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휴식의 시간만 보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막 이렇게 큰 계획을 잡진 않고요. 그냥 주어진 일들 하고 사이사이에 좀 뭐 영화도 보고 휴식도 하고 이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1: 아이들에게도 방학은 굉장히 설레고 좋은 시기잖아요.
2: 네.
1: 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선생님께는 숙제를 내드렸지만 제가 아이들은 이제 뭐 부모님과 아니면 라디오로 이렇게 함께 들으면 더욱 흥미로울 동물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미국가재. 원래 우리 땅에 살던 동물들이 아닌데 어느새 우리 생태계에 자리 잡고 위협을 주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에요. 네.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생태계 교란 생물을 알기 위해서는 외래 생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외래 생물은 정확하게 무엇이고 원래 우리나라에 살던 생물과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부터 여쭙겠습니다.
2: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외래 생물, 토종 생물 이런 식으로 편의상 구분을 하는데 네. 말 그대로 토종 생물은 본투비 코리아, 네. 한국에서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조상 대대로 살아온
1: 한민족 같은
2: 네. 조선왕조 실록에 등장할 것 같은 네.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의 고유한 생태계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네. 생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1: 그렇죠.
2: 외래 생물이라는 거는 이제 외국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들여온 생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같이 뭐 대륙에 하나로 붙어있거나 하는 옛날 아니고서야 사실은 이 뭐랄까 넓은 바다를 건너서 생물이 스스로 막 이주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큰 자연재해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대부분 외래 생물은 이제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크게 변화된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 살던 생물이 네. 뭐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거나 아니면 아메리카에 살던 게 뭐 아시아로 건너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입된 생물들을 주로 외래 생물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인간의 개입이라고 하면 의도하지 않았던 것도 혹시 포함이 되는 걸까요? 뭐 예를 들면 배를 이렇게 옮기다 보면 네, 그 물건 안에 막 곤충들이 알을 낳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걸까요?
2: 네,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의도적인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들어온 건지부터가 이제 네. 문제가 될 수 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2: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 눈에 띄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마치 저희가 옛날에 그 코로나나 이런 시기에 역학 조사를 하듯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말 그대로 역학 조사를 해서 그 출처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1: 아, 그러면 출처를 이렇게 알아내다 보면 정말로 예전부터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생물인지 한 1500년 정도에 넘어온 건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구분이 좀 그래도 명확하게 되려나 하는 좀 의심은 돼요.
2: 요즘에는 그래도 좀 좋은 게 생명공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DNA 분석을 하잖아요. 예.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에 살던 고유한 생물들은 우리나라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여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 변이들이 있는데 네. 외국에서 살던 생물들은 또 그쪽에 적응한 변이들이 있겠죠. 예. 그런 차이가 나는 지점들을 비교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분기가 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유래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아, 생물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그런 맛도 있겠네요.
2: 맞습니다. 몸 안에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죠.
1: 외래 생물이라고 해서 모두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니겠죠.
2: 그렇죠.
1: 네.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드는데 어쨌든 그걸로 지정되는 기준은 뭘까요?
2: 맞습니다. 교란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죠.
1: 네.
2: 그래서 생태계 교란이라고 하면 정말 생태계를 뒤흔들 정도로의 어떤 균형을 무너뜨리는 그런 주범으로 우리가 좀 낙인을 찍게 되는데
1: 네.
2: 기준은 원래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던 그 상태를 얼마나 흔들었느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피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1: 네.
2: 여기에 이제 좀 더 구체성을 덧붙이면 뭐 토종 생물이 예로 인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소위 말해서 먹이가 뭔가. 이걸 봐야겠죠. 먹이나 천적 관계를 봐야 되는데
1: 먹이가 겹치거나
2: 네.
1: 뭐 이런 거.
2: 그래서 먹이를 보면 우리의 고유한 어떤 보호하는 종들을 주로 많이 잡아먹는다. 이것도 일단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1: 네.
2: 그다음에 천적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어떤 하천에서 뭐 악어가 발견돼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뉴스에 그게 의아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하천에 사실은 이제 야생에서 악어가 살진 않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악어가 사는 곳들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악어라는 천적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오고 나니까 악어가 없는 거예요. 화천에서는 내가 왕인가? 그래서 이제 더 번성할 수 있겠죠.
1: 네네.
2: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먹이 사슬이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겠죠.
1: 그러네요.
2: 먹이가 급감하고 그럼 그 먹이를 공유하는 다른 생물도 급감하고 이렇게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나서 결국 생태계를 뒤흔드는 정말 그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면 이제 생태계 교란 생물로 탁 지정이 되게 됩니다.
1: 아, 생태계 우리 한반도 내의 이 생태계를 약간 파동을 일으킬 정도로
2: 그쵸. 균형을 무너뜨리는
1: 균형을 무너뜨리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이 된다. 알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마 황소개구리가 가장 익숙하게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일 것 같아요. 박사님은 황소개구리도 귀여우실까요?
2: 황소개구리가 네. 사실은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 개구리잖아요.
1: 개구리죠.
2: 개구리들 뭐 이렇게 호불호는 있으시겠지만 그 어렸을 때 동화에서 개구리 왕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1: 특히 우리나라 토종 청개구리는 정말 귀여워요.
2: 맞습니다.
1: 색깔이 막 형형해가지고
2: 네, 청개구리 막 금개구리 이렇게 막 예쁜 것들도 많고 무당개구리 같은 것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1: 네.
2: 아 근데 황소개구리를 저는 초등학교 때 실제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해부 실험이 지금보다 자유로울 때라서 이제 좀 열정 있으신 과학 선생님들은 학생들이랑 해부 실험 같은 거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개구리가 아무래도 이왕 개구리 해부를 한다면 위해종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1: 예.
2: 황소개구리를 이제 산채로 이제 있는 걸 봤는데.
1: 네.
2: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1: 아니 사람 키만한 것도 있어요.
2: 네, 성체들은 정말 이제 크기가 크고, 근데 다행히 이제 야생 상태는 항상 성체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알 상태, 올챙이 상태, 그다음에 이제 어린 상태들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래도 뭐 귀엽습니다. 개구리 인형 이만한 거 봐도 귀엽잖아요.
1: 맞아요. 아 사람 키만한 개구리 인형도 있는데.
2: 네.
1: 아 진짜 근데 황소개구리 이렇게 찾아보면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 키만한 거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너무 커요.
2: 진짜 네. 그 안에 사람 들어있을 것 같지 않아요?
1: 아, 그것도 이제 결국엔 처음엔 좀 무섭기도 했으나 지금은 귀여워하신다는. 안주현 박사님이셨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황소개구리는 세계적으로도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침입 외래종으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2: 우리나라에서도 일찌감치 이제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이 되어 있는데
1: 네.
2: 국제 자연보전 연맹에서도 이제 국제적으로 좀 관리해야 하는 종들을 유심하게 보고 한 100개 정도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1: 네.
2: 근데 이제 좀 골고루 좀 목록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송마다 한 종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황소개구리, 뭐 뉴트리아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 종들이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겠죠.
2: 겹치는 목록들이 좀 있더라고요.
1: 그럼 황소개구리는 원래는 어디에 살던 아이인데 언제 어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2: 황소개구리 원래는 이제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그쪽 애들이 좀 크기가 큰 애들이 많더라고요.
2: 네. 그래서 그런 그 짤이나 밈 같은 게 한동안 있었네요. 우리나라에서 건너만 가면 거기서는 굉장히 크고 건장해진다.
1: 아, 우리나라에서 가면 네. 거기서는 커지는 거예요.
2: 그래서 황소개구리도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970년대, 80년대쯤에서는
1: 네.
2: 아, 이 황소개구리를 우리나라에 잘 도입을 하면 일단 고기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약간 닭고기 맛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1: 그렇군요.
2: 다음에 약간 몸보신 이런 테마로도 괜찮을 것 같고.
1: 네네.
2: 그리고 이제 굉장히 번식도 빠르고 생명력도 강하니까 양식을 하는 데 있어서 손을 많이 타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보였었나 봐요. 또 그 당시에는 뭐 정부와 민간이 같이 이제 잘 수입을 해서 키워봐야겠다 해서 도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주로 식용을 위해서 도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2: 맞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이죠.
1: 70-80년대에 시작이 됐던 거고요.
2: 네.
1: 그럼 황소개구리는 곤충, 물고기, 뱀, 쥐, 새 뭐 안 먹는 게 없다 이렇게 들었어요.
2: 맞습니다. 네. 되게 기회주의적 포식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자기 몸보다 이제 그 성체가 되면 그렇게 커지긴 하는데 네네. 어린 시기에는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주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연구들이 있냐면 얘가 대체 뭘 먹고 살지 궁금하면 이제 죽은 녀석을 구해다가 위를 이제 해부해봐요. 네. 위 안에 이제 내용물들이 들어있는데 얘가 도대체 뭘 먹고 살았는지를 네. 이제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위나 장 내부를 봤더니 어린 개체들은 곤충이 주로 많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곤충들을 주로 많이 먹고 아무튼 사냥 경험도 부족하고 하니까 근데 네. 이제 성체가 되어갈수록 물고기, 그다음에 개구리 심지어 같은 황소개구리끼리도 포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뱀은 개구리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청개구리 이런 애들은 작지만 황소개구리들은 큰 개체들은 뱀보다도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겁 없이 뱀도 먹고 작은 새들도 먹히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아, 뭐 독에 중독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했을 텐데 네. 어쨌든 먹다 보니까 자기가 방법을 찾았거나 했겠죠. 맞습니다. 사냥 능력도 좋은가요, 혹시?
2: 아, 개구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그 튼튼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황소개구리는 다리 길이도 뭐 어나더 레벨이니까요. 이제 그 점프력을 이용해서 사냥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소화 능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 네. 그럴 것 같아요. 생긴 것만 봐도. 근데 곤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구리라고 하면 혀를 쭉 내밀어 가지고
2: 감아가지고, 네,
1: 감아가지고 네. 싹 먹잖아요.
2: 네.
1: 근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나 쥐, 뱀을 먹는다고 했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먹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2: 그렇죠. 그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주로 이제 먹는 영상보다는 사진들을 주로 보면 먹히다가 찍힌 사진들을 보면 입에 네. 그냥 왕 물고 있는 사진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신기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가 없잖아요.
1: 네.
2: 이가 없는데 어떻게 저걸 먹고 소화를 시킬까. 신기하긴 합니다.
1: 일단은 꿀떡꿀떡 넘긴 다음에 위 속에서 뭐 위액 같은 걸로 소화를 시키는 네. 그런 방식이겠죠?
2: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먹으니까 어쨌든 적응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도입할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렵게 들여왔는데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다 폐사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손실이 너무 크죠.
1: 네.
2: 그래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여왔는데 그 녀석들이 딱 그 양식장 안에만 있으면 좋은데 탈출을 하게 되고 뭐 본인의 의지든 아니면 뭐 뭔가 허술했던 간에 그 한 번 유입이 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단점으로 돌변하게 된 거죠.
1: 그렇군요. 혹시 이것저것 다 잘 먹는다는 거 외에 우리나라 자연에 좀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생존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2: 일단 잘 먹는다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또 하나 강력한 게 이 커다란 황소개구리를 잡아먹고 해치울 만한 천적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요.
1: 예.
2: 그래서 어린 시기에 주로 이제 그러니까 조절할 때도 황소개구리 개체를 줄이기 위해서 한동안 꽤 노력했잖아요. 국가적으로
1: 네.
2: 그때도 알이나 울챙이 단계에서 이걸 많이 없애는 데 주로 중점을 둬야지 이미 개체가 커지고 나서는 잡기가 꽤 어렵다고 합니다.
1: 도망도 빨리 갈 테고.
2: 도망도 빨리 갈
1: 너무
2: 거고.
1: 많아졌고.
2: 네.
1: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토종 생물이 황소개구리 때문에 멸종 위기까지 몰렸던 게 네. 있다고 막 기사화되고 그랬는데 실제 그게 정말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멸종 위기까지 갔었나요?
2: 사실은 이제 이게 생태계라는 게 항상 이런 문제가 어려운데
1: 네.
2: 그러니까 1대1의 대응 관계로 황소개구리가 들어왔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1번 개구리, 2번 개구리, 3번 개구리가 너무 급감했어.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면 아, 정말로 황소개구리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1: 예.
2: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다시피 황소개구리는 워낙 먹는 게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특정 종이 이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되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보다는
1: 네.
2: 정말로 생태계 전체를 심하게 교란시키는 상황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닥치지 않고 먹고 게다가 알도 많이 낳고요.
1: 네.
2: 적응도 빠르고 번식도 빠르다 보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생태계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위해성이 커진 거죠.
1: 네. 걔네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른 애들이 이제 못 먹고 살고 하니까
2: 네.
1: 토종 개구리들이 실제 멸종 위기까지 몰렸던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2: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평화롭던 곳에 갑자기 이제 큰 포식자가 등장한 셈이니까요.
1: 얼마나 많게 늘어난 걸로 우리가 파악을 했을까요, 당시에?
2: 정확한 개체 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말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고 아. 우리나라에 1999년 2000년 이때쯤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을 지정할 때 가장 단연코 고민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걸로 봐서도 그 당시 파급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1: 아직까지도 전 세계 어딜 가도 좀 환영받지 못하는 종으로 아. 되어 있을까요?
2: 그렇진 않은 게 애초에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을 생각해보면 그곳에서는 좋은 어떤 식재료로 이용이 되고 있었던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야생에 이제 개방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생태계 교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또 잘 관리되는 나라들에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소개구리도 어딘가에서는 토종생물일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2: 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 토종이 아니라 생태계 교란 생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하겠습니다.
3: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4: 요즘 그렇죠 뭐.
3: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4: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3: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5: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4: 5.
5: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4: 2.
5: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4: 1.
5: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6: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7: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9: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황소개구리는 저희가 일부에서 살펴봤고 황소개구리 외에도 세계 최악의 100대 침입 외래종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 네.
0: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동물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에. 네. 뉴트리아, 붉은 귀 거북, 큰잎배스 이게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1: 네.
0: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0: 뉴트리아는 이름도 자주 들어보긴 했어요.
1: 네.
0: 되게 그림도 많이 봤고.
1: 아, 네네. 네,
0: 이렇게
1: 어떠신가요?
0: 좀 되게 크다면서요.
1: 아, 네.
0: 근데 그림 같은 걸로 그렸을 땐 굉장히 귀엽게 앞니 두 개만 톡 튀어나온.
1: 설치류. 네.
0: 네.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되게 두려울 정도로 크다고 듣긴 했어요.
1: 보통 한 50cm에서 100cm 정도 되는 몸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m보다는 좀 그 미만 정도의 크기고 일반 쥐를 상상하고 이제 생각 보시면 그렇죠. 깜짝 놀라실 수 있을 정도로
0: 이렇게 큰 쥐가
1: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반려견들 중에 좀 큰 중간종 정도 될까요? 중간 크기 정도 되는 이제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네. 뉴트리아의 가장 치명적인 점은 뭘까요?
1: 치명적인 매력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0: 둘 다요. 매력이야 뭐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1: 뉴트리아를 가만 보시면 비슷한 네. 동물들이 연상이 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뭐 카피바라나 비버 같은 것들 이제 비슷한 종류들인데 이제 앞니가 매력적으로 이제 길게 나와 있는데 앞니가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아 보면 범랑질로 쌓여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0: 예.
1: 그 범랑질에 철분 성분이 들어있대요. 뉴트리아나 비버는 앞니가 주황색인 게 특징입니다.
0: 우리 피가 철분 성분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네. 아 치아도
1: 네. 혹시 야생에서 저 멀리서 뭔가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가 앞니가 주황색이다 그러면 저거 뉴트리아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우리가 같습니다.
0: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 좀 강하게 느끼잖아요. 강도가 강하다고. 그래서
1: 기분 심리적으로요.
0: 네. 네. 그 실제로 청동기 철기 이렇게 지날 때 철이 더 강력하니까 이길 수 있었다 뭐 이런 것처럼 혹시 철분이 이에 들어가 있으니 예. 네. 붉게 보이는 건 뭐 당연하지만 더 이빨이 강하거나 이럴까요?
1: 그렇죠. 전사의 상징. 네.
0: 아, 그것도 그러면은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1: 하는 그렇죠. 장점이죠. 이 친구들이 뭐 설치류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나무나 풀을 이제 이로 갈가서 먹는 경우가 많고 비버는 네. 나무를 갈지만 이 뉴트리아는 주로 습지에 살면서 습지 식물들을 그렇게 이제 먹거든요. 근데 이제 생태 교란이 된 게 슬픈 사연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예.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서
0: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어서
1: 좀 안쓰럽긴 하네요. 이제 많이 먹어서 이제 그런 건데 유치원은 많이 먹기도 하는데 두 번째로는 그렇게 습지 식물들을 막 갉아 먹는데 얘네도 식욕이 굉장히 왕성하고 잘 먹나 봐요. 예. 그러니까 보통 풀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위로 나와 있는 어떤 잎이나 줄기를 먹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아예 그냥 뿌리까지 싹싹싹싹 열심히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습지 식물들 중에는 뭐 갈대나 이런 것들은 좀 뿌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습지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식물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는 식물들이 많거든요.
0: 예.
1: 뉴트리아가 나타나서 이제 식물들을 그렇게 땅을 파고 뿌리까지 다 파서 이렇게 먹다 보면 그냥 한 그루를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습지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식물 예. 살고 있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하천 생태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해종처럼 되었습니다.
0: 그런 습지의 식물들의 뿌리를 먹으면 그 네. 뿌리가 습지를 유지하는 데도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할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그럼 습지 자체가 무너지는
1: 네,
0: 그런 결과를
1: 보호의
0: 낳겠군요.
1: 문제가 좀 생기죠. 습지가 우리나라에서 또 중요하게 보호받는 게 람사르 습지나 이런 네. 람사르 조약으로 보호받는 습지들도
0: 뭐
1: 또 있거든요.
0: 순천만
1: 아
0: 같은,
1: 맞습니다. 네. 그런 데들도 이제 유심히 보호하고 있는 건 습지만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한 가치들이 있는데
0: 네.
1: 이제 이런 데들의 크고 작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0: 뿌리 습지에 식물의 뿌리까지 다 먹어서 습지를 망친다. 또 네.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뭐예요?
1: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잘 먹는 거죠.
0: 얘도 많이 네. 먹는군요.
1: 네. 정말 많이 먹고요. 그리고 네. 이제 습지 뿌리랑 연관되는 얘기긴 한데 습성상 굴을 많이 파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이게 두 번째죠.
0: 예.
1: 굴을 파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역시 그 습지나 이런 하천들의 어떤 우리가 속이 말하는 그 육지 부분 두기 되는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다 파헤치고 뭐 식물 뽑아내고 구멍 뚫고 다니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물론 뭐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면 그나마 피해가 덜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또 좀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 아니면 혹은 뭐 우리의 재산이나 인명에 관련된 부분들에 하천 피해가 일어나게 되면 혹시나 이제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뭐 물의 어떤 유입이 많아졌을 때 더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0: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봤나 아니면 뉴스 기사에서 봤나 헷갈리긴 하는데 댐 보.
1: 네. 네,
0: 이런 거를 갉아 먹어가지고 그래서 댐이 무너져,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그런 보가 무너지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1: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네. 비버가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지탄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트리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 굴을 막 파는 그 습성 때문에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인수님께서요, 뉴트리아에 천적은 없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1: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정말 그런 포유류를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큰 쥐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이름이 큰 물쥐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우리 이름도 있군요.
1: 물가에 사는 큰 쥐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쥐를 먹는 동물들을 생각해 보시면 작은 쥐는 뭐 우리 고양이 이런 거 생각하시듯이 얘는 쥐긴 쥐인데 1m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포유류가 우리나라에는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0: 고양이 하려면 호랑이가 와야 될 것 같은데.
1: 그나마 이제 야생에 사는 삭. 삭. 아, 자꾸 민물로 치그를 치과 삭 이런 게 많이 돌아다녀서 삭이죠. 삭이 그나마 알려진 천적입니다.
0: 아, 삭은 근데 우리 한 번도 이렇게 많진 않다면서요.
1: 네,
0: 또.
1: 많진 않습니다.
0: 그나마 삭인데 많지 않다.
1: 삭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0: 발음은 그렇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얘도 많이 먹고 굴 파가지고 인간에게도 피해를 입히면서도 또 천적도 없어요. 황소개구리처럼. 아, 그래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된 거고. 그 밖에 큰잎배스, 꽃매미, 갈색송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2700님께서 벌써 또 질문 주셨는데 요즘은 배스 때문에 붕어가 없어서 낚시꾼들이 갈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배스도 식용으로 들여온 건 맞죠, 처음에는.
1: 배스도 역시 한 1973년, 70년대 초에 식용으로 이제 들여온 걸로 알고 있고요. 식용과 더해서 이제 어업 자원을 좀 늘려보자 이런 취지로 들여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잘 적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름도 큰잎 배스잖아요. 또 입도 크니까 또 열심히 많이 먹었죠.
0: 먹었겠네요. 그렇군요.
1: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담수, 그러니까 해수는 아니니까 담수어니까 담수 생태계에서는 거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을 하고 있대요.
0: 그러니까
1: 다른 이제 토종 물고기들 말씀하신 뭐 붕어나 뭐 이런 참붕어들의 어떤 새끼들 그렇게 이제 열심히 먹고 또 이런저런 곤충 뭐 양서류 뭐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있다고 합니다.
0: 예전에 기사에서 봤었는데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들여오긴 했는데 이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기존에 먹던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고기들이랑 좀 맛도 다르고 향도 좀 달라서 오히려 좀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별로 맛이 없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먹었으면 그나마 생태계가 교란 정도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래서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도 전 들었던 것 같아요.
1: 그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내주신 분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사실 배스도 물고기니까 배스를 잡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배스가 환영받지 못하니까 이런 또 메시지를 말씀 주신 거잖아요.
0: 그러네요. 김정숙님이요. 배스는 맛 없어요.
1: 아, 그렇군요.
0: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라고.
1: 이게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또 크기만 크고 맛이 없는 생물들이 보통 생태교란 생물이거든요.
0: 아, 주로
1: 황소개구리도 그렇고
0: 그렇게 따지면 천적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동물들도 사람이랑 입맛이 비슷한 거 아닐까? 걔네가 맛이 없으니까 또 안 먹기도 하고
1: 새로운 가설
0: 천적이 없기도 하지만 혹시 있다고 해도 잘 안 먹는 이건 가설입니다. 큰잎 배스는 어쨌든 식용으로 넘어왔는데 계속 우리나라에 최상위 포식자가 될 정도로 담수에서는 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나 있고 네. 생태계 교란종으로 불리고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꽃매미나 갈색송어도 들었어요.
1: 네.
0: 얘네들은 어떻게 넘어온 걸까요?
1: 보통 꽃매미가 유명하죠. 네. 꽃매미가 근데 기억하기로는 수년 전에는 진짜 여름에 창궐하다시피 해서 장마 전에 네. 날도 더워지는데 또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네. 그 날개를 펼치면 그 빨간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0: 맞아요.
1: 여기저기 막 붙어 있고 그다음에 유충도 굉장히 새빨간색으로
0: 유충도
1: 네, 식물에 따따따따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잘 안 보이지 않으셨어요?
0: 저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네. 길거리 가다가 많이 보였는데 여름에
1: 네.
0: 요즘 잘 못 봤어요.
1: 요즘에는 러브버그나 이런 다른 애들한테 자리를 좀 내주고
0: 그거는 뭐 인간이 개입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인간이 개입해서 방제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하긴 했고요.
0: 예.
1: 그러니까 처음 들여온 거는 일부러 들여오진 않았고 이거는 어떤 무역하는 과정에서 목재의 어떤 그 뭐 상자가 됐든 아니면 받침대가 됐든 이런 데에 알이 좀 있었던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그런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렇게 들여와서 와보니까 이 나라도 살기 괜찮은데 하고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예. 이제 이렇게 무역 과정에서 들여온 짐들은 네. 유통망을 통해서 거의 전국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현대 문명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죠. 근데 이제 몇 년 문제가 되다가 요새 좀 감소한 추세로 돌아선 거는 추정컨대
0: 네.
1: 그래도 곤충들이 생태계에 좀 빠르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천적들도 새로운 메뉴가 등장했구나 해서 먹을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다른 유트리아나 아니면 뭐 흥소개구리나 이런 크니페스 같이 큰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0: 예.
1: 천적들 포식자 입장에서도 좀 더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었고 생각보다 입맛에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역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0: 그러니까 처음에 들여왔을 때는 천적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애니까 이걸 먹어볼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은 음식인데 하다가 네. 음식인데라고 표현하면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걸 먹기 시작하고
1: 네,
0: 그럼 개체 수가 또 조절이 되는.
1: 맞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리면 사실 본인들한테도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0: 예.
1: 네.
0: 알겠습니다. 붉은 귀 거북도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것도 공원 연못이나 하천에서 않게 만날 수 있는 동물이라고요.
1: 네, 거북이 하면 또 괜히 내적 친밀감이 있긴 한데 붉은 귀 거북이잖아요.
0: 네.
1: 일단 이름부터가 붉은 귀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거북이는 귀가 없죠.
0: 그렇군요. 몰랐어요.
1: 그러니까 뭐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온 뭐 귓바퀴나 웨이드나 이런 건 없지만
0: 들을 순 있는데 네. 밖으로 튀어나온 게 없다.
1: 맞습니다. 네. 고막은 있거든요.
0: 예.
1: 고막이 그냥 머리 옆에 옆통수라고 하죠. 저희 관자놀이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위와 뒷부분이 붉은색으로 약간 물감칠해 놓은 것처럼 정말 예.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멀리서 봐도 제 붉은 귀 거북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0: 네.
1: 붉은 귀 거북이 문제야 되는 거는 이제 일단 양식을 하고 이럴 땐 괜찮은데 쉽게 키울 수 있고 적응도 빨랐고 다 좋았는데
0: 네.
1: 가격도 이제 저렴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주로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 행사 같은 거에서 방생하는 용으로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됐고요. 저도 예전에 한강에서 예. 거북이 방생하는 거 본 적 있거든요. 신기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생태계로 많이들 퍼져나갔던 종입니다.
0: 얘는 어디에서 살던 애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1: 붉은 귀 거북이는 남미 쪽에서 살던 이제 거북이였는데 얘네는 그 미국이나 멕시코 이런 데에서 보통은 이제 그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예.
1: 집에서 이제 보통 포유류나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보다도 네, 그분들에게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였던 거예요. 붉은 그 색 그 부분이 왜냐하면
0: 네.
1: 좀 특별한 무늬나 색깔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애완용으로 수입이 시작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애초에 애완용으로. 네. 그럼 그 집에서 기르다가 방생하는.
1: 네. 어렸을 때는 크기가 작고 집에서 케어하기가 쉬운데 거북이가 사실은 오래 살고 크기가 이제 점점 커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가정에서 돌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때가 되면 물도 갈아줘야 되는데 일광욕도 또 중요하게 시켜줘야 돼서 관리가 까다로운 부분이 생기니까 아마 야생으로 방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제가 보니까 붉은 귀 거북을 수입으로 수입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네. 했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또 노란 배 거북, 보석 거북, 늑대 거북 뭐 이런 애들이 또 많이 수입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어요.
1: 그렇죠. 원래 인기가 있었고 많이 이제 들여왔었는데 문제가 돼서 금지가 되니까 그럼 이거 안 되면 이제 다른 종으로 하자. 또 매력적인 또 이제 외국에 많은 생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들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비슷한 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런 방식도 예, 활용을 한다. 그 이후로 그렇게 네네. 들긴 했는데
1: 이게 막 그 풍선 효과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걸 막는 규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7692님이요. 얼마 전 대구 송해공원에서 베스 물고기, 붉은기 거북 이 잡기 포상금도 있었다고 해요. 유해 어종 퇴치 행사. 이런 식으로 어쨌든 포상금도 주고.
1: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그쪽에 이제 유해 조수나 아니면 이제 물고기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가물치라는 토종 어류가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몸보신에 좋은 걸로 알려져서 미국으로 네, 수출이 됐었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몸보신이지만 거기는 아마 다른 용도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생태계로 방류가 되면서 생태계 교란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가물치 낚시 대회 이런 스포츠 개념으로 연결을 시켜서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나라께 다른 나라 가면은 생태계 교란 하는 힘이 굉장하다 이런 얘기를 또
1: 강한 생명력으로 네,
0: 우리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래 보여도 다른 나라 가면 되게 세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작은 거북이 한두 마리 이렇게 연못에 놓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일까 별 문제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생된 거북이가 살아남고 번식하면은 토종 거북이나 뭐 주변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길래 얘네가 생태계 교란종으로까지 되는 건지 궁금해요.
1: 보통 이제 붉은기 거북을 방류하는 데들은 이제 강이나 하천 뭐 이런 데인데 네.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는 보통 토종 거북 종류의 대표적인 게 남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름 귀엽죠. 남생이가 이제 살아가는 딱 그 먹이 필요한 공간 이런 것 모든 자원이 붉은기 거북하고 정확히 겹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붉은기 거북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본 종이 바로 남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그 거북이들은 일광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변온동물이잖아요. 네. 물속에 주로 살다 보니까 먹이를 먹고 그다음에 소화를 시키고 몸 안에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약간 자신 스스로 체온 조절하는 것보다는 햇빛을 받아서 몸 안에서 그런 이제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게 충분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제 바위 같은 데 올라가서 충분히 일광욕을 해야 하는데요. 네. 그 공간을 놓고 다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력도 붉은기 거북이 좀 더
0: 공격력이 조금 세군요. 네, 그래서 남생이가 밀린 거군요.
1: 그렇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태계 교란 동물이라고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건 또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만 해도 네. 한때는 정말 뭐 우리 생태계를 점령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위협하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개체수가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어떤 상황일까요?
1: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워낙 그 심하게 문제가 된 종들에 대해서 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외래생물은 항상 나쁘고 항상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하루에도 수백 뭐 제가 정확히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한 종만 뭐 몇 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많은 종들이 들고 나고 할 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 들어오는 것도 꽃뱅이만 있진 당연히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은 보통 들어왔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문제가 됐다고 말한 뉴트리아도 맨 처음에 들여왔을 때는 들여온 수십 마리가 다 집단으로 폐사를 했대요. 겨울을 적응하지 못해서. 네. 추가로 수입한 종들이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지금이 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즉 기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겨울이 굉장히 추운 편이죠. 그래서 추운 겨울을 나는 것도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먹이를 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났을 때 저게 내가 먹어도 되는 건지의 입장은 외래생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이 적절히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 적응이 또 힘들 수도 있고요.
0: 그럼 추운 겨울에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구 온난화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고 네. 겨울이 따뜻해질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외래 종들이 막 살아남아가지고 네, 따뜻해지니까 겨울이 폭발적으로 네. 막 늘어나서 다시 또 생태계 교란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1: 네, 그럴 수 있죠. 어. 여름마다 지금 뭐 이렇게 곤충들이 굉장히 급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특정 네. 종들이 자꾸 이제 출몰하고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기후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군요. 우리에게 원래 위협적이었던 외래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생태계나 생활에 오히려 긍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아. 예, 아니면 토종생물과 좀 평화롭게 공존하게 된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1: 아, 토끼풀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끼풀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붉은 토끼풀, 뭐 하얀 토끼풀 뭐 많이들 보셨죠?

0: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예전에 사료용으로 수입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제 초식동물들의 먹이로 쓰기 위해서 이제 재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그 혹시 이렇게 뽑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도 하나하나의 개체의 뿌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네. 한번 보면 주르륵 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줄기뿌리를 타고 굉장히 번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도 토끼풀을 뭐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고 하거나 네. 얘를 다 없애버려야 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좋은 점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토끼풀이 콩과식물의 대표적인 종인데 네. 콩과식물은 그 질소 고정 세균을 같이 공생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체내에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콩과식물 중에 일부만 할 수 있는데 토끼풀이 그랬던 거예요. 그럼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비료에 그 주된 성물 중에 질소가 있죠. 근데 얘네는 자연적인 비료나 마찬가지라서 주변 토양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제 그래서 지금도 오래오래 같이 잘 공존하고 있죠.
1: 네.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도움을 주는 경우까지 도와줘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0: 벌써 끝날 시간이 됐군요.
1: 네, 아쉽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롯데캐스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7: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6: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7: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8: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9: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코요테의 투게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S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가 쉽게 좋아지기 어렵더라도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위해 평화적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통일, 국방부 등의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부는 요즘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 같을 거고 힘들 것이라면서도 인내를 갖고 꾸준히 평화 공존 정책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외교 안보 분야가 정쟁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고 압수수색 대상은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홍보물 기획 담당 임직원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지난 6월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 제1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에 따르면 배재고는 학생생활위원회를 열고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구호를 따라 외친 10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수년간 폴리염화비닐, PVC와 가소제 등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석유화학 업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 스캠 조직원 14명과 국내 조직원 5명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다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올 4월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현재 콜센터를 차린 뒤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으로 16명을 속여 약 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을 중재하는 카타르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현지 시간 4일 합의한 초안이 관계국들 사이에서 이미 회람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선박은 이란 통제 항로를, 나가는 선박은 오만 인근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3.7% 38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혜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전라권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 전북 서해안 등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은 34.3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 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우리 프로야구도 폭염의 경기 취소가 잇따르고 있죠. 야구의 그라운드 룰은 이제 담장의 높이나 파울 지역의 넓이 등이 아니라 폭염이 지배합니다. 기후 위기는 야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결국에는 존망을 논하게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나 선거위원은 첫 곳까지 심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셔서 잠시 낙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악뮤의 노래 소문의 낙원입니다.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예,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방송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문자 샤프 8001번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 또는 손석희의 12시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장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질문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은 중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일단 뭐 공습은 멈추고 협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그 간단치가 않습니다. 미국 행정부 인사들은 곧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란 쪽의 반응은 좀 온도차가 있고요. 우리는 미국하고 대화하고 있지 않다. 오만하고 대화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서비스 피 그러니까 서비스 요금을 거드리는 합의에 근접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통행료라고 하면 논란이 되니까 서비스 요금으로 이름만 바꾼 셈이죠.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걸 미국이 결국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자, 뭐 협상 관련해서 미국은 진전이 있다고 하고 이란 쪽은 말을 아끼는 상황이고 뭐 어떤 식으로든 대화는 하고 있는 건 맞을까요?
2: 그러니까 직접 대화는 뭐 안 하고 있고요.
1: 예.
2: 중간에 이제 그 중개자들이 있어서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요.
1: 예.
2: 미국도 미국 말도 맞고 이란 말도 맞습니다.
1: 네. 서로 반반씩 맞는 게 되고.
2: 네. 네.
1: 예. 그 중간에 있는 게 오만입니까 지금?
2: 오만도 있고 카타르도 있고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동안 카타르가 좀 해왔는데.
2: 네, 카타르고 했고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오만이 주로 했었는데요.
1: 예, 예.
2: 이제 오만과도 미국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에 많이 경도돼 있다가 다시 지금 상황에서는 오만 카타르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이게 오늘 아침 나온 얘기는 이제 이란하고 오만이
2: 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서비스 요금을 걷기 위해서 서로 협상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합의에 다다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2: 그러니까 그 말이요 계속적으로 지금 설왕설래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란에서는 오만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1: 예,
2: 지금
1: 예.
2: 현재까지 보면은 양측이 배가 들어갈 때는 이란 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오만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통행을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1: 예,
2: 이란
1: 예.
2: 쪽에서는 아니.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무튼 다 우리 이란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나가는 거다.
1: 예.
2: 그러고 나가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에서 통행료라고 해놓으면 어려우니까
1: 예.
2: 아, 이제 서비스 차지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용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아바레즈를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1: 예.
2: 페르시아어로 아바레즈 하면은 이건 그 말 그대로 통행료거든요. 근데 요즘은 계속적으로 하지네를 받겠다고 그래요. 하지네는 이제 서비스 차지 일종의.
1: 아, 예, 예.
2: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바꾸고 있고요. 이란이 계속적으로 국제사회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1: 예, 예.
2: 그런데 뭐 그게 통행료든 서비스 차지든 돈은 받을 것 같습니다. 뭐
1: 똑같이 돈 내는 건데
2: 네.
1: 이름만 바뀌는 거 아닌가.
2: 네.
1: 맞습니다. 당연히 들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그리고 이 경우에 뭐 그 액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2: 일단 이란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1배럴당 1달러거든요.
1: 예.
2: 1배럴당 1달러면 1배럴이 159리터니까 보통 우리 한 10원 정도 됩니다.
1: 예, 예.
2: 10원 정도가 우리 주유소에서 더 내는 가격이 되겠죠.
1: 예. 그래도 그게 이제 전체 수출량이나 뭐 유동량으로 보면
2: 네.
1: 액수는 상당히 클 수도 있는데.
2: 네, 뭐 이란은 차라리 뭐 석유 수출하는 것보다 그걸로만 받아도 상당히 배가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1: 아, 그럴 그 정도로.
2: 네, 네.
1: 예, 예. 그 미국 정부에서는 이 협상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협상
2: 네.
1: 서비스 이용료인지 뭐 통행료인지 어쨌든
2: 네, 네.
1: 거기에 본인들도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보면 그럼 미국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일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2: 지금 다른 방법 없습니다.
1: 아 그런가요?
2: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거를 무력으로 열 수 있으면 열면 좋은데
1: 예.
2: 무력으로 때려

0: 열리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초조한 건 미국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만약에 이란과 이란만 얘기했었으면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오만은 같이 껴 있잖아요.
1: 예, 예.
0: 이란 그러니까 이란과 오만이 협의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받을 수 슬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미국의 체면은 좀 살죠. 그런데 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완전히 넘겨주는 거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될 경우에 그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나토 사령관을 지냈던 사성장군 출신 미국의 그 웨슬리 클락 장군이 최근에 예. 뭐라고 그랬냐면요. 원래 이분은 민주당 쪽에 더 가까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에게 넘겨주면 이거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 그 정도로?
0: 네.
1: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0: 미국이 더 이상 군사력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1: 적어도 중동 지역에서는.
0: 중동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의 그 패권의
1: 전체적인 세계 전략에 네,
0: 패권에 무너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고요. 그게 클락 장군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죠.
1: 그렇겠네요. 애초에 전쟁을 일으킨 게 뭐 핵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정권 수뇌부를 다 바꾸겠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튀어나오면서. 미국이 어찌 보면 뒷덜미를 잡힌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0: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1: 예.
0: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제가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갑자기 엑스에서 나온 거 얘기 들어보면
1: 예.
0: 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오만에 압력을 넣어서 그냥 이란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1: 이란 제안이라면 구체적으로?
0: 그러니까 뭐 이란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1: 예, 예.
0: 그러니까 이란 제안을 그냥 거부하지 말고
1: 엔간하면 받아가지고
0: 예 끝내자 호르무즈 빨리 열자
1: 예.
0: 지금 방점 여기에 찍혀 있고요. 미국은 쉽게 말하면 체면을 최대한 좀 적게 깎이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체면을 적게 깎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락 장관의 말대로라면 2차 대전 이후에 이른바 세계 전략에 있어서 미국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예.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요. 이걸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그 강을 떠나서
1: 예.
0: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괜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해서 이란을 지역 강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해줬다.
1: 예.
0: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군의 패권이 무너졌다. 계속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일 겁니다.
1: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파장이
0: 네.
1: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다면 예를 들면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은 그렇다 치고 홍해 쪽도 또 위태위태 하잖아요.
0: 네, 홍해 쪽도 위태위태 하죠. 지금 후티 반군도 계속적으로 자기네들도 지금 호르무즈처럼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고.
0: 네.
1: 근데 물론 뭐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열리면 어떤 식으로든 홍해의 역할은 지금 운이되는 것보다는 좀
0: 훨씬 줄어들죠.
1: 줄어드니까 네. 뭐 그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0: 네.
1: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 그 이른바 갈등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뭐 대만 관련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미국의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줄어들 가능성을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클락 장군의 얘기도.
0: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1: 예.
0: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바다에서도 밀어내기를 당하고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지금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하도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미군 기지들을.
1: 예.
0: 미군 기지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기지들이 지금 철수를 해서 병력을 빼서 지금 전부 다 지금 요르단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이 자리하고 있던 세력들을 전부 다 밀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밀어내고 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미국의 쓰러지는 힘을 그냥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니냐.
1: 예.
0: 예. 그럼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심각하게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 예. 네. 그렇다면 뭐 이 전쟁에 사실 뭐 전쟁의 승자와 패자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0: 네.
1: 전쟁의 시작은 미국이 했지만 공격을 당한 이란이 지금 키를 다 쥐고 있고
0: 네.
1: 굳이 승패를 나누자면 이란 승이 돼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걸까요?
0: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은 버티면은 이기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미국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버티면 이기는 건데 버텼고요.
1: 예.
0: 근데 이란도 지금 위험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밀어붙여가지고 유가가 만약에 120달러, 150달러로 가잖아요.
1: 예.
0: 그러면 미국도 이제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어떤 작전이냐면 유가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적당한 선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긴장감을 주는 선 80에서 90선 왔다 갔다 하도록 하면서 미국에 압력을 계속 주는 겁니다.
1: 그런

0: 함수 관계가 또 있군요.
1: 네. 그러니까 120이 넘어가면 이란도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120 정도 100달러만 넘어가도 미국도 흔들리잖아요.
0: 예, 예.
1: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진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미국 내 그 평균 휘발유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하면 1,520원 정도 됩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1갤런이 4달러 조금 넘었거든요.
0: 예.
1: 그건 좀 더 내려갈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미국 민심이 괜찮은데 이제 유가가 더 만약에 긴장이 올라가면은
0: 예.
1: 4달러 넘어가면은 미국도 뭐 중간 선거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예. 될 경우에는 정말 뭐 이제는 방법 없다 하고 이란을 정말 강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란으로서 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의 약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미국이 휘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들 판단을 많이 합니다.
0: 예. 그런데 그 전면전이라는 것이
1: 네.
0: 저희가 이 시간에도 이제 몇 차례 얘기 나누긴 했지만 미국이 전면전을 벌일 만한 지금 여력이 남아 있느냐? 무기도 절반 정도를 뭐 썼다고 하고.
1: 네.
0: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1: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하려면은요.
0: 예.
1: 대리군이 있어야 됩니다.
0: 아, 예.
1: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대리군이 들어와서 북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쿠르드 반군들이거든요.
0: 예.
1: 근데 쿠르드 반군이 들어오는 길을 이미 이란 혁명 수비대가 다 조치를 취해서 거기가 지금 상당히 무력화된 상태예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면전 어렵습니다.
0: 그럼 결국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인데.
1: 네.
0: 유튜브로 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와 유가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이번에 뭐 억지로 휴전을 하더라도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다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라고.
1: 저희들의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0: 예.
1: 어쩌면 진짜 승부는 그 선거 끝나고 나올 수도 있겠다. 다시 이제 무기를
0: 비축하고 예. 예,
1: 그다음에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 방을 더 때리겠다. 그러니까 미어 샤이머 교수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0: 예.
1: 내가 나의 조국 미국은 절대 물러서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예. 그렇게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라는 걸 초반부터 얘기를 했는데
0: 예.
1: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0: 예. 참 그렇군요.
1: 네.
0: 좋은 질문은 우리 저 유튜브에서 청취자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좀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그 시장에서는 합의에 대한 기대는 일단 높아진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국제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을 위해서라도 휴전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1: 네.
0: 트럼프는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트럼프 예. 대통령이 지금 한 7번 정도 지금 그 전쟁을 물렸거든요.
0: 예.
1: 근데 이번은 정말 심각했던 게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공격하기로 했는데요.
0: 예.
1: 이스라엘에게 전화도 안 했습니다.
0: 그걸 안 알려줬다면서요?
1: 네, 그냥 SNS 보고 알았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0: 예, 예.
1: 예, 그 정도로 미국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0: 예.
1: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한다면 우리 피해가 너무 크고 우리 영공도 열어주지 않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거죠.
0: 예, 예. 좌우지간 11월에 중간 선거가 늘 이제 문의가 되는데 지금 이제 8월이고 90일 석 달 남짓 남은 상황이긴
1: 네.
0: 합니다.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휴전이고
1: 네.
0: 그 키는 지금 절반 이상은 이란이 쥐고 있는 상황.
1: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미국은 이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협의가 잘 되면은요, 30일 동안 기뢰를 제거한다 그러거든요.
0: 예, 예.
1: 기뢰 제거한 다음에 60일 동안에는 이제 돈 안 내고 다닌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이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61일째부터는요.
0: 예,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더 나눌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와 함께 이란 미국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Sick and tired, 지치고 피곤한 스웨덴 그룹 카디건스의 곡인데, 그렇습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근데 노래는 제목과 달리 좀 짧고 경쾌합니다.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비뇨약과 전문의 배양규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배뇨 불편이 반복된다면 비뇨약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2부에 전해드리는 국제뉴스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5: 중동 걱정, AI 걱정이 좀 가신 탓일까요? 미국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처음으로 5만 4천 선을 넘었고요. S&P 500은 두 달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데요. 브렌트유도 배럴당 $8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초반 흐름이 좋습니다. 프랑스 IT 시장 조사업체 욜그룹의 조지핀 라오 분석가는 대한민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다만 AI 사업

0: 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영업이익으로만 따지면 적자입니다. 또 다른 기업인 AMD의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여기엔 AI 기대감이 너무 컸단 분석이 있고요. 또 다른 요인으론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가 최고다, 엔비디아 칩만 쓰겠다고 말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라이벌로 꼽히는 AMD에 부담을 줬단 분석입니다. 지난주 애플이 15개월 만에 전 세계 시총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는 뜻인데 10년은커녕 권불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시총 1위에서 3위로 밀려나면서 현재 시가총액 순위는 1위 엔비디아, 2위 알파벳, 3위 애플 순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쿠팡의 실적도 발표됐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이슈 이후에도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3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에 발목이 잡힌 탓인지 뉴욕 증시 상장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인 8,3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방위백서를 내놨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22년째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5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0: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6: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를 시작하죠. 앞서 지구촌 사이드 A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와 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사이를 좀 좁히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 2월이었죠.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얼굴을 붉히면서 좀 언쟁을 한 후에 회담이 파행됐고 젤렌스키는 마치 이제 쫓겨나듯이 백악관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공기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난주에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다시 만났는데 분위기가 뭐 꽤 좋았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것은 뭐 미국 정치권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밀착하면서 러시아 제재 쪽으로 핸들을 꺾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죠. 미국 정치 전문가인 송호창 변호사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반갑습니다.
6: 예, 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데 늘 재밌게 미국 정치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7: 예, 너무 다이나믹해서요.
6: 그러게요. 예. 네.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트럼프에게 SOS를 보내고 있는데 러시아를 상대하려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모자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다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7: 예, 뭐 처음부터 국방력이나 국가 규모 자체가 너무나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6: 예.
7: 그리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연합이나 나토의 지원이 없이는 이 전쟁이 처음부터
6: 그렇죠.
7: 가능하지도 않았었는데요.
6: 예.
7: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거의 5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고. 여러 이제 뭐 파괴가 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무기체계 미사일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다.
6: 예, 예.
7: 스스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6: 그 트럼프하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식은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왜 아까 말씀드린 작년 2월의 그 장면은 사실 미국의 그 골수 공화당 의원들도 네. 좀 보기에 너무 좀 민망했다.
7: 예, 예.
6: 미국이란 나라가 창피해졌다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7: 예.
6: 몰아붙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반대입니까?
7: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시작됐던 그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연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6: 예.
7: 미국인들 전반적으로 그리고 정치권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그래서 뭐 집집마다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이렇게 꽂아놓기도 예. 하고 그런 지지 성향이 아주 강했었는데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작년 그 2월이죠. 이 미국의 더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백악관을 젤렌스키가 방문했을 때
6: 예, 예.
7: 그때 이제 서로 합의가 됐

0: 보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뭐 고성이 나오고 아주 예, 예. 이제 모욕적인 언사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 작년 이후에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1: 예,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0: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시 상황을 지금 전환을 시키고 예, 예. 있고요. 그래서 뭐 지상군이라든지 러시아의 그 탱크나 이 그 무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드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략 예. 그다음에 러시아 본토로까지 이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전시 상황을 지금 상당히 바꾸고 있는
1: 예예.
0: 그게 이제 큰 상황인 것 같고요.
1: 원래 그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은 못하게 하는 게 미국의 그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지 못하게 네. 좀 예. 한다든가.
0: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쟁을 빨리 종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래서 서로 확전하지 않도록 양쪽에 이제 그 협상도 하고 일종의 압박도 하는 그런 예, 식이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푸틴과는 아주 사이가 좋고 친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1: 관계에서도
0: 불구하고 예. 종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말을 계속 이제 바꿔왔다라고
1: 예.
0: 하는 것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하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초기 이 돈바스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침공한 그 범위에서 영토를 일부 잃더라도
1: 예.
0: 종전을 하는 쪽으로
1: 뭐 좌우지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전쟁을 빨리 끝내도록
0: 그렇죠.
1: 하는 네. 게 목표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말을 안 들으면 트럼프의 그렇죠. 불만이 폭발하는.
0: 예.
1: 그 작년 2월에 그 장면도 바로 그래서 그 장면이
0: 그렇기도 했고
1: 말입니다.
0: 지난 수요일 날 백악관에서 이제 그 국방장관을 비롯한 내각 회의를 하면서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분노를 하면서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1: 예.
0: 그 정부 내에서도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종결시킬지에 대해서 뚜렷한 자기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1: 예.
0: 서로 혼선을 겪고 있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예상보다 선전을 하고 있고
1: 예예.
0: 그러면서 그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편에 더 이제 경도되는 이런
1: 예예.
0: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그 선회한 게 맞느냐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런 반문도 여전히 나오곤 있는데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요청하고 있는 무기 요청에 대해서 뭐 답을 안 주고 있단 말이죠.
0: 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해달라고 한 게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인데
1: 예.
0: 그렇게 되면 전쟁이 또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더 흔들어질 것이다.
0: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예, 예.
0: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뭐 그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이 상원에서 아마 지금 그 룰 위원회를 지금 통과를 했고요.
1: 예, 예.
0: 상원 본회의를 지금 이번 주 안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일단 미국 상원 의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러시아 제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재 법안의 내용이 러시아에게는 500% 이상의 관세를 대통령이 부과할 수 있고
1: 엄청난 숫자네요.
0: 러시아와 석유나 가스 거래를 하는 뭐 중국이나 이란이나 거기에 한국, 일본도 들어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1: 예, 예.
0: 거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 가까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주는 권한입니다.
1: 예. 그게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0: 예, 예. 일단 속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 그러면 러시아는 그렇고 이란을 제재하는 법안은 뭡니까? 이게 한국으로 가네요, 법안이.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 특히 이제 이란이 주로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기
1: 예, 예.
0: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융 제재 그리고 이제 뭐 관세 100% 이상 관세를 매기고 하는 이런 제재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1: 예. 그게 룰 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번 주에 상원을 통과할지 말지가 정해진다고요.
0: 예, 예.
1: 상원 통과하면 일단 그건 발효되는 거 아닐까요?
0: 아니요. 상원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원까지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원은 8월 말까지 지금 휴예인 상태이기 때문에 9월에 넘어가야 이제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의회부터 미국 그 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러시아 쪽을 설득해서 종전을 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지금 러시아 쪽이 이제 전혀 이제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어서 이쪽에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1: 러시아를 제재하고
0: 분위기로 기운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우리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도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 대한 그 저 원유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로 제재한다. 러시아는 뭐 500%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100%고 우리도 거기에 많이 속해 있다면 9월에 이 법안의 어떤 그 거취에 따라서는 우리도 또 관세 압박을 받게 된다는
0: 그렇죠.
1: 얘기잖아요.
0: 그렇죠. 관세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법안의 내용이 상당히 지금까지 특히 미국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관세를 비롯해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안은 대통령의 그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의 77%가 여기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하원까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1: 하원의 분위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0: 하원은 아마 지금 뭐 하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상당히 좀 더 9월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러시아 지금 미국 정부나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많은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 이 법안을 주도한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린지 그레이엄. 세상 떠났죠.
0: 지난 그 마지막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을 그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이고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서는 가장 트럼프와 가까운 그러면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었는데요.
1: 트럼프가 실제로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다면서요?
0: 그렇기도 합니다. 그 러시아 상원에 지금 이제 여러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인데 특히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그 예산 위원
1: 러시아 상원이 아니라 미국 상원.
0: 미국 상원이죠. 거기 위원장이기도 하고 상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데. 사망하기 바로 전날까지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에서 면담을 하고 돌아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걸 설득을 하고 돌아와서 곧바로 사망을 했거든요.
1: 그런 경우도 있군요.
0: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법안을 주도했던 의원이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회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여기 이제 그 가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뭐 분위기를 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한 그렇게 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한다면 하원도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했으나 만에 하나 통과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면 뭐 그 파장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그 뭐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는 데들이 상당히 일단 다섯 개 국가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 다섯 개 국가에게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갈 예정이고.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특히 이번 이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그러니까 워싱턴에 와서 활동한 방식을 보면 완전히 이거는 그 미국 정치인이 활동하는 것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그러니까 실제로 그 워싱턴에 와서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내각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협의를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장례식에 도착해서 그 이제 워싱턴에 있는 대성당인데요. 거기에서 또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의회에 와서 상원 표결을 하는 그 상원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까지 하고 주변에 이제 상원 의원들이 같이 앉아서 표결이 86대 12로 통과된 것까지를 지금 지켜보고. 예,
1: 거의 뭐 미국 정치의 일환처럼 행동했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그 미국 정부나 의회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건지.
1: 예, 예.
0: 사실은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대통령이나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예. 아주 상당히 좋은 뭐 그 주목할 만한 예. 어떤 현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1: 하나의 모델을 보여준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0: 실제로 워싱턴의 그 한 정치부 기자 표현으로는
1: 예.
0: 젤렌스키가 의회로 들어갈 때는 거의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1: 어떤,
0: 하는데
1: 어떤 장면이었는데요?
0: 그날 오후에 그 워싱턴 지역에 토네이도가 일어가지고요.
1: 아, 워싱턴 쪽에도 토네이도가 있군요. 예, 보통 그 동부엔 별로 지역. 없는데. 예.
0: 그 바람 이제 거기에서 크게 이제 완전히 크게 일어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 큰 바람이 일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상태에서 이 의사당 주변을 바람이 확 휩쓸고 난 뒤에 젤렌스키가 등장을 하고
1: 예.
0: 상원에 들어갈 때 상원 의원들이 거의 에스코트를 해서
1: 아.
0: 본회의장에 가서 연설을 하고 표결하는 것까지를 이제 같이
1: 예, 예.
0: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자연의 현상까지 도와준 셈이 됐네요.
0: 네, 예, 그래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보여줬고
1: 예.
0: 외국의 어떤 지도자라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의 정책이나
1: 예.
0: 뭐 의도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됐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한 가지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0: 예.
1: 지금까지의 다른 상황도 그랬고 원래 이런 거는 그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죠 서로 간의 손익이 무엇인가를 따져본 다음에
0: 네.
1: 결론은 정해진 상태에서 움직인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뭐 토네이도는 둘째치고 이런 그 분위기에 의해서 미국 정치가 특히 의회가
0: 네.
1: 결론을 바꾸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0: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아주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1: 예.
0: 아무래도 정치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1: 예.
0: 특히 미국에서는 상원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상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파워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1: 예. 예.
0: 국가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이 상원 의원 한 명이 이건 못하게 막겠다고 하면은 그걸 예. 막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하면
1: 예.
0: 충분히 이런 뭐 어려운 주제도 이런 예상 못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1: 우리 외교부나 주미 한국 대사관도 사실 이런 점을 많이 좀 모르진 않겠죠.
0: 그건 뭐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예. 아니라서 아마도 알긴 할 텐데 여러 가지로 일단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1: 예.
0: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도 영어로 일단 연설을 하고
1: 언어의 문제가 있군요.
0: 언어 문제도 예.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같은 언어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1: 예예.
0: 문화나 그다음에 이 개별 그러니까 특히 미국 정치 같은 경우는 개개인과의 직접적인 관계,
1: 예.
0: 긴밀한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개별 이슈 이슈마다 계속 팔로우하면서 예. 설득하는 그런 힘이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얘기가 재밌어지려고 하면 꼭 시간이 돼서 지금 나눴던 얘기는 다음에 필히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0: 예, 그러시죠. 예.
1: 송호창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어지는 곡은 두비 브라더스의 Listen to the Music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노래죠. 이 노래는 근데 만들어진 의도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작곡자인 톰 존스턴이 말하기를 정치인들이 좀 잔디밭에 둘러앉아가지고 이 음악을 들으면 세상이 좀 평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온 지가 50년 넘은 곡인데 뭐 그 사이에 아직까지 그네들이 둘러앉아서 음악을 들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도 라디오에선 가장 많이 튼 노래가 아닐까요? Listen to the music. Doobie Brothers의 노래 듣죠.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예, 문자 600, 6007 쓰시고.

0: 할까요? 예, 거기도 요즘 뭐 좀 다시 더워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좋은 여행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 올려주셨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4: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5: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6: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9: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0: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1시 뉴스입니다. 미국 상하수도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최소 12개 주에서 보고됐다고 미국 ABC 방송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비상경보를 비활성화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 시설 운용자를 방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이란이 주 용의선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상하수도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수압이나 유량 감소 같은 일부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이란이 유럽 국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참여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관들을 인용해 최근 몇 주간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이 기뢰 제거에 참여하면 해운과 보험업계에 3자가 안전성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는 다만 이란 지도부의 이견이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 일부는 기뢰 제거 임무를 이란이 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가 새 이사장으로 강형철 이사를 선출했습니다. 연합뉴스 YTN 기자 출신인 강 이사장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방송학회장, KBS 이사,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이 수년간 폴리염화비닐 PVC와 가소제 등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서

0: 석유화학 업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 제1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학생생활위원회를 열고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구호를 따라 외친 10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강남구 엽상동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고 압수수색 대상은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홍보물 기획 담당 임직원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서 논란이 일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관계자들이 고소 고발됐습니다. 4위의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전 부회장도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회장 4위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임 전 회장은 2011년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위 승단 심사로 태권도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수도권, 전라권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 전북 서해안 등의 곳에 따라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38도, 대구 36도, 부산 33도 등 30도에서 38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5도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3부를 예고를 해드리기도 전에 벌써 유튜브로 청취자 한 분께서 저도 역막살 로드 장 PD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 출연하신 최재천 교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아직 예고도 안 해드렸는데. 예, 장준호 PD 오지만 쫓아다니면서 인간의 삶을 추적하고 계신 장준호 PD가 지금 3부의 손님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리 좀 또 안내를 해드리자면 4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1시 30분에는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들려드리고 있죠. 역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추천곡을 올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서머네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서머네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예, 오늘 3부 질문들의 손님은 좀 특별한 얘기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세상은 주식과 전쟁과 AI 그리고 기후위기, 이 얘기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 가장자리 어딘가에는 또 다른 세상의 중심이 있다. 비록 사라져가지만 자신들만의 삶과 철학으로 그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알려온 분입니다. 세상의 가장자리 오지만을 돌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남기고 있는 유튜브 채널 역마살 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장준호 프로듀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이게 그 복장과 이 뭐랄까 몸의 단단함이
3: 예.
2: 제가 그 악수를 하면서 느꼈는데 단단함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3: 이게 사실은 오지를 다니면 가장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
2: 그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좀 하십니까?
3: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늘상 하는 그 루틴 중에 하나가 뭐 백업을 일단 100번 하고 푸시업도 150번 하고 그냥 그러고 시작합니다. 예. 아니 그래도 예. 현지에 가면 제가 그 현지인 분들을 못 따라다니더라고요.
2: 아, 그래요?
3: 예.
2: 현지인 분들이 그렇게 체력이 좋습니까?
3: 아, 이게 삶과 저희가 따로 운동하는 건 다르고요.
2: 예.
3: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 제 숨소리뿐이 안 들려요.
2: 아.
3: 이렇게 따라가는 숨소리뿐이 예. 안 들리고.
2: 예.
3: 예. 그래서 늘 조금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예. 바탕이 돼야 되겠구나.
2: 그렇군요.
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3: 아유.
2: 예. 아, 대단하신 분이군요. 시작부터. 근데 보니까 락밴드 기타리스트를 꿈꾸던 미래생이었다. 이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3: 예, 제가 사실은 전형적으로 국영수는 못하고 예체능을 잘했던
2: 예.
3: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2: 예, 예.
3: 제 생각에는 음악이 좋아했던 거지 잘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 아, 예.
3: 물론 뭐 초중고등학교 다 밴드 생활하고 라이브 카페에서도 공연하고 군대도 군악대를 났어요.
2: 아, 그럼 거의 프로급이셨겠네요.
3: 근데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2: 아, 예. 예.
3: 그리고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거구나. 그러다가 예. 미대 나와서 우연한 계기에 단편영화제에서 제가 이제 상을 타면서 영상 쪽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2: KBS 단편영화제 예, 예. 우수상.
3: 예.
2: 갑자기 그러면 그 단편영화는 왜 만드셨습니까?
3: 그것도 사실은 제가 그 상금이 우수상 상금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2: 예.
3: 그 상금을 받고 기타 앰프를 샀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2: 아니, 웃어서 죄송합니다.
3: 아유, 괜찮습니다. 예. 영상으로는 이게 제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해도
2: 예.
3: 음악으로는 감동시키지 못해도 영상으로는 감동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아.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2: 예.
3: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타는 기타 여섯 줄로 연주를 하지만
2: 예.
3: 이 카메라는 이 세상 자체가 전부 악보인 거예요.
2: 예.
3: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 은유법까지.
3: 예.
2: 그래서 하여간 만드신 작품들이 24년 동안의 한국 기행, 뭐 세계 테마 기행, 우리가 예. 잘 알고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주요 작품들을 만들어서 그 발표하셨잖아요.
3: 예.
2: 뭐 이 대바람에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중에 대표작은
3: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 대상하고 최우수 시청률상을 받은
2: 예.
3: 그 세계 테마 기행 정도고요.
2: 예.
3: 근데 하는 것마다 사실은 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2: 예.
3: 대표작이라고 뭐
2: 아, 정답을 말씀하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오지입니까?
3: 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풍경보다 여행이라는 게 사람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 예. 예.
3: 그러니까 유럽의 무슨 멋있는 고풍스러운 건물 무슨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림 이런 걸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잠깐 감동을 받으나
2: 예.
3: 오래가지는 않아요. 근데
2: 하긴 뭐 이렇게 또 많이 다니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유럽이 건물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지만
3: 예.
2: 한 며칠 있으면 또 지겨워진다고.
3: 아유, 그럼요.
2: 예.
3: 근데 오지 사람들의 그 거칠고 투박한 생활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2: 예.
3: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슴을 울리는 점이 많더라고요.
2: 아, 인간의 얘기를 전하고 싶은데.
3: 그렇죠.
2: 우리가 흔히 아는 도시의 인간들이 아닌 예. 뭔가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삶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을까.
3: 그렇죠. 뭐 굳이 그분들이 무슨 그렇다고 다 행복하고 이게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예, 분명히 예. 다른 삶을 살고 있고
2: 그렇군요.
3: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러고 예. 있습니다.
2: 그 유튜브 그러니까 그 제목이 제가 아까 타이틀을 말씀드렸지만 역마살 로드.
3: 예예. 예.
2: 예. 본인이 역마살이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55만 명이시라면서요.
3: 예, 예. 약간 한 뭐 한 2천 명 부족하지만 55만 명을 향해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2: 뭐 오늘부로 좀 네.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그 정도면 이제 그 우리 장 PD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제작비는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까?
3: 제작비가 제가 한 3년 동안 유튜브 운영하면서 깨달은 게
2: 예.
3: 가장 가성비 떨어지고 예. 돈이 많이 들고
2: 예.
3: 제일 고생하는 게 이거구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2: 예. 아니 겨우 3년밖에 안 됐습니까? 깨달으신 지가?
3: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이 노력 저 노력 했는데
2: 예.
3: 이게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2: 예.
3: 그러다 보니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구나.
2: 아 이게 예.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면 블루오션이다?
3: 아 그럴 수도 있죠.
2: 예. 근데 대체, 별로 예. 수익은 안 남는 블루오션?
3: 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2: 예.
3: 그러다 보니 요즘엔 조금씩 그 후원해 주시는 분도 늘고
2: 예,
3: 고생한다 이게 진심을 알아주시더라고요.
2: 예, 예.
3: 그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전혀 약속이 없었던 겁니다.
3: 예, 예. 예,
2: 제가 꺼내든 것이 모자. 예, 이거 본인이 디자인한
3: 예,
2: 거라서.
3: 제가 거기 다 디자인했습니다.
2: 예. 여기 역마살 이렇게 나온.
3: 예, 예.
2: 이런 걸 이제 구입하면 자연스럽게 후원이 되는 거죠.
3: 100% 후원합니다.
2: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엽서 사진을 예, 예. 이렇게 현지에 가셔서 찍은 것들.
3: 예, 예. 예. 엽서 5장 있고
2: 예. 예.
3: 옷하고 구매해 주시면 같이 나가는 예. 것들이고요.
2: 제가 엔간해서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안 하는데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PPL도 아니고
3: 예, 감사합니다.
2: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마살 로드. 본인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3: 저 가운데 저 캐릭터입니다. 눈이 동그란
2: 친구. 아 가운데가요?
3: 예예. 예.
2: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이 노홍철 씨 아닌가요?
3: 아 비슷한 존이라는 친구입니다. 같이.
2: 아 다른 사람이군요.
3: 예, 예. 같이 다니는 친구.
2: 아 이분도?
3: 카메라 감독. 저,
2: 아 이게 세 분이 예. 그러면 역마살 로드를 구성하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군요.
3: 예.
2: 예. 아 좋습니다. 얼마냐고는 여쭤보지 않도록
3: 알겠습니다.
2: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3: 예예. 예.
2: 예. 아 이게 그 수익 구조가 좀 튼튼해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욕심에 저도 이렇게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아유, 싶어서 그랬는데
3: 감사합니다.
2: 세계 그동안에 몇 개국 정도 다니셨습니까?
3: 한 방송 일을 하면서도 다 합치면 한 100여 국은 넘은 것 같아요.
2: 아이고 꽤 예. 많았군요. 그중에서 특히 사라져가는 삶과 사람들의
3: 예.
2: 모습
3: 예.
2: 그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오늘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3: 예.
2: 저도 그 미리 영상을 좀 전에 그 세계 테마 기여행도 보곤 했습니다만
3: 아, 예.
2: 설명만 듣기엔 좀 아쉬워서
3: 예.
2: 직접 찍은 사진도 좀 가져와 주십사 했는데 혹시 이게 그 사진들입니까?
3: 아 그렇죠. 그거는 우유니 사막에서 저희가 예. 밤새면서 찍은 것들.
2: 예. 아 이 몇 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사막에서 찍은 겁니까?
3: 아니요. 다 다른 종류의 삶들이거든요.
2: 예. 아니 이걸 다 이렇게 꽁꽁 묶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예. 그러면 우리 제작진에게 따로 전해드린 사진도 있나요?
3: 예예. 파일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2: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그거를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 예예.
2: 예, 저희 그 화면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건
3: 아 후지산 앞에서.
2: 후지산 같은데요?
3: 예예. 예.
2: 후지산은 오지가 아니잖아요.
3: 그거는 제가 좀 그 갑작스럽게
2: 예.
3: 저기에서 오는데 오지가 아니라 저희가 후쿠시마 15년 후가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2: 아, 예.
3: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지
2: 예.
3: 동물들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직접 갔었습니다.
2: 언제 가셨습니까?
3: 후쿠시마는 작년에 갔다 왔어요.
2: 아 15년 후니까?
3: 예예. 예.
2: 어떻던가요?
3: 아, 아직도 저희가 방사능 측정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2: 예.
3: 이렇게 이 방사능이라는 게 고표만 이렇게 재염 작업이라고 그래서 표면 예. 작업만 이렇게 한 거지 땅을 파면 아직도 있어요.
2: 그렇죠. 그건 뭐 수십만 년 간다고 했으니까.
3: 그리고 제가 이제 놀랐던 게 집 집마다 빈집들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서 들여다보면
2: 예.
3: 그 살림살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2: 예.
3: 그 이유가 이곳에 가전제품에도 방사능이 있으니까
2: 예.
3: 사람들이 먼저 몸을 대피하고 다시 들어와서 그걸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 예.
3: 다 이게 방사능 물질이 있으니까.
2: 아, 그럼 무서운 아직, 거죠 그러니까.
3: 예, 예. 아직도,
2: 그래도 뭐 거기서 나는 뭐 수산물이니 뭐 아니면 농산물 먹어도 된다고 일본 정부는 또 그렇게 하고 뭐 수상에 먹기도 하고.
3: 예, 제가 그래서 함부로 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2: 예.
3: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경보기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2: 예.
3: 그게 막 계속 삐비비 거릴 때마다 가슴이 콕닥콕닥 하더라고요. 근데
2: 예.
3: 한 번은 차가 빠져가지고
2: 수렁에
3: 예 땅을 예. 막 파는데 수치가 막 20배 30배까지 뛰어오르는데
2: 아, 아니면 많이 파지도 않았을 텐데
3: 예 그러니까 예. 거기서도 이 15년 동안 했다는 제염 작업이 그 흙표면만 싹 긁어내고
2: 예
3: 이렇게 덮은 거예요 새흙을
2: 아 그런 걸 이제 우리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3: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조차도 사람들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만 하고 이렇게 외쪽 내가 쪽이나 숲 쪽은
2: 예.
3: 아예 그냥 방치 아, 이런 상태더라고요.
2: 예. 아 물론 뭐 보신 게 전체는 다 아니어서
3: 그렇죠.
2: 다 그렇다고 특정 조사에 말씀하실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겪은 지역은 수치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유,
3: 그런데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2: 예. 고향을 못 버린 사람들.
3: 고향을 못 버리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부모님들이 몇 세대를 거쳐서 이 땅을 지켜오고 농사를 졌는데
2: 예.
3: 내가 지금 도시에 나가서 어떻게 뭐를 해먹고 사냐.
2: 예.
3: 난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2: 그러게요.
3: 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 예. 네. 갑자기 후지산 사진이 나온 바람에 제가 지금 예. 후쿠시마 얘기를 한참 했네요. 이 또 후지산 같은데요?
3: 아니요. 거기는 올드이뇨 렌가이라고
2: 예.
3: 그 한 3,000m 높이 되는 활화산이에요.
2: 아, 산
3: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은 용암이 흐르는 산이 있어요.
2: 예,
3: 거기를 올라갔었거든요.
2: 검은 용암이요?
3: 예, 용암이 유일하게
2: 빨갛지 않나요?
3: 검은더라고요 거기는.
2: 예, 왜 검은가요?
3: 그 온도가 예. 조금 낮대요. 그래서 이게 용암이 조금 물처럼 이렇게 확 흐르는데
2: 예.
3: 그래서 위험하더라고. 이게 계속 저희가 올라갔을 때도 이게 계속 분출되고 있었는데
2: 아.
3: 이게 언제 확 튀어가지고 쏟아질지 모르는데
2: 예예.
3: 제가 좀 궁금해서
2: 단지 궁금해서
3: 저희 호기심이 좀 많습니다.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2: 예.
3: 한번 얘기 들었더니 그 화산이 한번 폭발해가지고 몇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난
2: 예.
3: 적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 어디라고 하셨죠 아까?
3: 올드이뇨 렌가이라고 탄자니아에 있는
2: 아 탄자니아에 예. 예 검은 용암 얘기는 저도 하여간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뭐 번개가 치는 사진도
3: 아,
2: 있고
3: 그거는 저 캄보디아에
2: 예
3: 뱀마을이 있어요.
2: 예
3: 그 안에서 뱀이 매일 잡아도 수백 마리씩 뱀이 나와요.
2: 어디라고 하셨죠?
3: 캄보디아
2: 예, 예. 예
3: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며칠 지내면서 뱀 사냥 어떻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팔고 어떻게 먹고 저희도 직접 먹고 그런
2: 예.
3: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저기서 이렇게 놓을 때 찍고 있는데 번개가 하나 쫙 치고 있더라고요.
2: 예.
3: 그 순간.
2: 어우 네. 그 순간을 잡은 거는 굉장히 좀
3: 예? 아유 그럼 저희 카메라,
2: 예,
3: 카메라 감독이 아주 제대로 잡았어요.
2: 예. 아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사진을 못 보시니까. 근데 그 유튜브에서 손석희 12시 검색하시면 바로 채널이 이제 뜨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귀한 사진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이건 또 어딘가요?
3: 아, 거기도 그 저기 페루에서 가장
2: 예.
3: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 그 고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2: 예.
3: 가장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티베트하고 페루 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 예.
3: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을 저희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올라갔다가
2: 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3: 아 몰랐어요. 저희는 그 호수를 찍으러 갔었어요.
2: 저 예,
3: 지금
2: 예.
3: 보이는 호수 있잖아요. 빙하수를 찍으러 갔는데 그 위에서도 무슨 돌집 제주도 돌집처럼
2: 예.
3: 집이 있길래 찾아가 봤더니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2: 아, 그분들은 여기서 뭘 하고 사시나요, 그러면?
3: 알파카를 방목하고 있어요. 그 왜 거기서 높은 데서 사냐면
2: 예.
3: 알파카가 고온 지대에서 살수록 이 털이 품질이 좋대요.
2: 예.
3: 그 추위에 적응하려고.
2: 알파카가 제가 사진으로 본 것 같긴 한데.
3: 약간 귀여운 애들이 이렇게 라마랑 알파카랑 약간 생긴 게 비슷한데.
2: 예, 예.
3: 그 털이 이제 이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니까.
2: 아, 예.
3: 그것 때문에 위에서 살 것도 있고, 예. 뭐 위에는 뭐 어떤 내 땅, 네 땅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도 땅이 아. 없는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예. 없는 곳에서 힘든 곳에서 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도.
2: 알파카를 지금 그 저 인터넷에서 찾아서 저한테 제작진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귀엽네요.
3: 네, 귀여워.
2: 예, 전 처음 보는 애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얘네들.
3: 아, 예, 알파카 맞습니다.
2: 아, 예. 네. 바로 나오는군요.
3: 궁둥이가 이쁜.
2: 예. 예. 정말 궁둥이가 이쁜 것 같습니다.
3: 예.
2: 예. 이 친구도 알파카들. 예. 또 이제 다음 사진. 이건 어디입니까?
3: 제가 거기 제일 높은 곳에 라넨코나다라는 지역 올라가면서 찍힌 사진이에요.
2: 여기 나온 사람이 저 장피디예요?
3: 예, 예.
2: 아, 이게 제가 화면. 예, 여기. 예.
3: 영상을 보시면 나와요.
2: 이건 어디입니까?
3: 거기 페루의 라넨코나다 올라가는 길. 예.
2: 예, 예. 예. 여기 올라가서는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까?
3: 그 아까 전에 그 산에서 알파카 키우는 분들이요.
2: 예.
3: 그분들을 만난 건데 올라가는 과정에 찍힌 거.
2: 아, 여기가 보통 예. 높은 데가 아니군요.
3: 아, 한 5천 이상 넘어가고 예. 5천, 6천 사이에서 사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 스텝 중에 하나가 예. 그 아까 전에 노홍철 닮았다는 그 존이라는 친구인데 예. 그 친구가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2: 아, 아니 예. 장 PD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3: 저는 그나마 그게 적응이 됐었나 봐요.
2: 아,
3: 힘들긴
2: 예.
3: 힘든데 고산병이 보통 한 2,500에서 3,000부터 와요.
2: 예예. 예.
3: 머리도 아프고 막 그 친구는 이제 코피까지 터지고 막 예. 힘들었는데 그나마 저는 좀 괜찮은데 그 친구가 좀 쓰러졌었어요 한 번.
2: 예.
3: 쓰러져가지고.
2: 내 챙김의 마지막 사진까지 보겠습니다.
3: 아, 그럼 아마존의 족장 부부들입니다.
2: 부부. 예. 아, 이 두 분이 부부군요.
3: 예예, 예, 부부입니다.
2: 어떤 족입니까?
3: 와우라니족이라고요.
2: 예.
3: 에콰도르의 와우라니족이라고 있어요.
2: 와우라니족.
3: 예, 예
2: 있습니다. 어떤 부족인가요, 그러니까?
3: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마존에는 두 부족 그 비접촉 부족과 접촉 부족이라는 분류가 돼 있어요.
2: 예, 예.
3: 비접촉 부족은 아예 법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2: 예.
3: 예. 그분들 또한 사람들을 보면 숲속으로 도망을 가요.
2: 예, 예.
3: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접촉 부족은 그나마 현대인과 지금 접촉할 수 있고 법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결이 돼서 그렇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2: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접촉 부족이시군요.
3: 예, 접촉 부족이에요.
2: 예, 예. 그러면 비접촉 부족은 아예 평생 바깥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분들.
3: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위험한 게 저희가 아마존에 들어갈 때 그 주사고 뭐고 약이고 방역 수첩을 아예 들고 가요. 우리는 이렇게 예. 접종을 했다.
2: 예.
3: 왜냐하면 한 번 옛날에 카메라 감독이 감기 한 번 걸려가지고 그 아마존 부족을 만났을 때
2: 예.
3: 10수명이 한꺼번에 죽은 적이 있어요.
2: 아.
3: 이분들은 이제 면역 체계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2: 예.
3: 그래서 함부로 만나면 안 되고 정부에서 허가한 접촉 부족 정도를 만날 수 있는데
2: 예.
3: 그분들 또한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저희가 아마존에 들어갈 때 저희가 상상하는 거는 이제 원주민 차림에 창 들고 막 옷도 벗고 막 이런 분들인 줄 알고
2: 예, 예.
3: 비행기를 저희가 막 세 번 네 번 갈아타고 차로 열 몇 시간을 가고
2: 뭐 들어가는 거 자체가 힘드니까요.
3: 예, 예, 예. 그 자체가 그래서 간신히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저 부족장님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2: 예.
3: 저희 데리러 이제 한 이틀을 또 배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에 봤을 때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2: 그건 좀
3: 옷도 여기 예. 이렇게 영문 로고가 있는 뭐 이렇게 현대식 티를 입길래
2: 예.
3: 나 지금 내가 몇 천만 원을 들고 내가 투자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2: 예.
3: 걱정이 되게 앞선 거죠.
2: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겠네요.
3: 예.
2: 예.
3: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접촉 부족의 특징이 뭐냐면 아마존이 이제 외부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삶의 터전에 어떤 자원이나 광물이 있잖아요.
2: 예. 예.
3: 그러면은 그거를 뺏으려고 정부에서도 알면서 놔두는 거죠. 대기업.
2: 아, 예, 예.
3: 용병들이 와서 이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요.
2: 예.
3: 왜냐면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무슨 농장을 짓거나 여기에 석유가 나거나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당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2: 예, 예.
3: 접촉부족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심지어 그 부모님의 묘지도 제가 촬영하고 다 찾아뵀어요.
2: 예,
3: 우리 아버지가
2: 예.
3: 여기서 싸우시다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2: 예.
3: 다행히도 접촉부족은 세계 NGO 단체에서 어떻게
2: 예.
3: 연결이 돼가지고 니네들 그러지 말고 그런 현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2: 예.
3: 이거를 외부에 촬영을 해서 알려야 된다.
2: 아.
3: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들고 있고
2: 예.
3: 그러니까 아마존 한복판에서 SNS를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2: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 그 그렇게 고립돼서 살긴 하지만
3: 예.
2: 아마존 그 안에서 바깥의 문명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거부하진 않고
3: 그렇죠.
2: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군요.
3: 접촉 부족은 그렇게 하는데 비접촉 부족은 아예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더 숲으로 들어가 버린 예, 거죠.
2: 잠깐만요. 예.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오늘 서로 나누려는 얘기는 이게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3: 아,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2: 그래서 다음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2: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예.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5: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5: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5: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6: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예, 이제 4부를 시작할 텐데 4부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에 7월에도 눈사람, 아유, 눈사람 그립네요. 그분의 추천곡인데 이번 생에 가볼 수 없을 오지를 탐험하신다니 부럽습니다 하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Guns N' Roses의 Welcome to the Jungle.

0: 8월 5일 수요일 순서기획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세계 최고령 국가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올해 93세인 카메룬의 폴 비아 대통령인데요. 1982년부터 8선을 하며 44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 비아 대통령,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두 달 전부터 카메룬을 떠나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고는 하는데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제는 해외에서 4년간 인사를 냈다고 하네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주도로 가자 지구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스라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마스가 완전 무장 해제할 때까지 가자 지구 내 현재 주둔선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일단 지르고 본다. 이 말이 또 생각나네요. 리오넬 메시 소식입니다. 메시가 스페인 산불 피해 지역에 8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마드리드 서부에 피해가 컸는데요. 메시는 마드리드의 라이벌인 바르셀로나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더 따뜻한 선행 소식이었습니다. 우주 공간을 떠돌던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의 잔해가 오늘 달과 충돌할 예정입니다. 시속 8,700km로 접근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34분쯤 달 표면 아인슈타인 분화구 인근에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순간은 포착하는 임무를 맡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달 탐사선 다누리가 그 임무를 맡는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달에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 문제는 남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8월 5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시작하죠. 이선영 씨.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어제 뉴스에 뭐 연장선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0: 어제 그제 우리 프로그램에 최재천 교수님 나오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월요일에 특히 꿀벌 얘기를 좀 하셨는데 마침 꿀벌에 대한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떠서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네. 허니, call the bee vet이라는 재밌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 예. 꿀벌 수의사를 불러줘 뭐 이런 제목인가요?
0: 네. 예. 꿀벌을 치료하는데 요즘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예. 먼저 꿀벌이 뭐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지금 상황부터 짚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최재천 교수님께서도 우리나라 토종벌은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남아있는 벌들의 소멸 속도도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양봉협회에 따르면 2023년에 월동 피해가 약 94만 봉군이라고 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
0: 그 꿀벌통 하나인데요. 꿀벌통 하나에 15,000마리에서 2만 마리 정도 산다고 하니까 한 해에 예. 190억 마리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1: 190억 마리?
0: 네.
1: 우리 한반도에서만?
0: 네.
1: 예, 예.
0: 이때가 이제 전국 조사 대상 중에서 61%가 소멸했던 시점이었고 그 이후로도 매년 최소 40%에서 50%까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다고
1: 예.
0: 합니다.
1: 그럼 뭐 진짜 다 없어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0: 네, 절반씩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1: 예, 예.
0: 기사의 이야기가 실린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미국 양봉협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상업 양봉가의 봉군 소멸률이 50%에서 60%라서 절반 이상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꿀벌은 이 우리 생태계의 핵심 일꾼이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우리가 먹는 뭐 사과, 딸기, 아몬드 등 130여 가지 농작물의 수분, 그러니까 수가 전한다는 거고 분이 이제 꽃가루니까 꽃가루 예, 예. 바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꿀벌이 일을 안 하면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1: 그 이제 식량 위기가 온다 그랬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 같은 인간의 주식은 바람을 타고 수분을 한대요.
1: 예, 예.
0: 그건 먹을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쌀만 먹는 게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로 필수 미네랄을 보충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 큰 위기가 온다는 것이고 이걸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만 꿀벌이 농업 분야에서 150억 달러 무려 20조 원어치 일을 한다고 해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1년에 20조 원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꿀벌이라는 그 가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고 또 인간 먹거리뿐 아니라 가축들의 주된 사료도 이 꿀벌이 수분을 한다고 해요. 알팔파라는 콩과 비슷한 식물인데 이것도 꿀벌의 수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육류에도 진짜 영향을 미치고
1: 식량 위기가 다각도로 온다는 얘기가
0: 맞습니다.
1: 되네요.
0: 네.
1: 이런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뭐 AI가 무슨 수분을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러게요. 꿀벌밖에 못하는 일이죠.
1: 그러게요.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일단은 좀 알겠는데 근데 이제 수의사는 왜 그 동물들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꿀벌 치료에도 수의사가 나오나요?
0: 네. 이게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꿀벌이 워낙 작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치료하지?
1: 그러게요.
0: 싶었는데 최재천 교수님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제 벌들이 소멸하는 이유는 개별 벌들이 아니라 그 꿀벌통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봉군이 하나의 환자다. 이렇게 취급을 해서 꿀벌 의학에서는 다룬다고 하고요. 이게 벌들의 수명은 몇 주에 불과한데 이게 만 마리, 2만 마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계에서는 초개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체를 뛰어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봉군을 조사를 해보면 거기서 무슨 부산물이 나오는지 밀랍 조각이 어떤지 또 그 꿀벌이 기생하는 진드기인 응애가 몇 마리나 되는지 이런 거를 조사해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종합건강관리를 수의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표현을 했습니다.
1: 그런데 수의사분들이 물론 뭐 학교 때 많이 다 배우고 그래서 수의사가 되는 거겠지만 꿀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반적인 수의대에서 무조건적으로 이 꿀벌 의학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미시간 주립대 등 몇몇 대학에서만 이 꿀벌 의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1: 아, 그런 게 있긴 있군요.
0: 네. 이런 과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양봉업자들이 꿀벌의 건강을 관리할 때 임의로 항생제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서 꿀벌 생태계가 더 계속해서 위험해지니까 미국에 그래서 항생제 아무렇게나 못 쓰게 수의사 처방전을 받은 꿀벌만 항생제 쓸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방전을 써줘야 되는 수의사들 입장에서는 꿀벌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정책인데 10년이 지났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사들이 양봉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1: 그래서
0: 더 많은 수의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런 호소의 목소리가 이제 실리기도 했습니다.
1: 그렇다면 꿀벌을 돌봄으로써 어떤 수익이 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여간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아이 내가 뭐 이거 뭐하라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조차 꿀벌을 돌봤던 한 수의 대학생이 자신 있는 외과의 전공을 선택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일반 진료를 하되 양봉업과를 좀 자원봉사로 돕는 그런 형태로라도 이게 지속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실렸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꿀벌을 미세 가축으로 인정해서 이 분야를 점점 더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1: 미세 가축.
0: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우리 생태계에 좀 큰 희망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여운이 남는 기사였습니다.
1: 이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어저께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멸종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사실 진짜 뭐 벌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와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음악가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음반의 판매량이나 아니면 공연장을 꽉 채운 관객의 숫자?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성취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이루기 어려운 업적은 자신이 만든 곡이 사람들의 삶 속에 친숙하게 자리 잡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익숙한 길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거 아닐까요? 그런 곡들로 음반 한 장을 꽉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음악가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한 밴드가 이뤄낸 그 대단한 성취를 만나보겠습니다.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라이브 명반 특집 이번 주에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수요일 세 번째 앨범이 되겠습니다. 오아시스의 Familiar to Millions입니다. 여기 어유 묵직합니다. 예, 오아시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노엘 갤러거 그리고 리암 갤러거 두 형제가 주축이죠. 1991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브릿팝이라는 아주 거대한 문화 현상의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아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영국의 국민 밴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는 물론 이제 악동이라고 합니다. 악동. 늘 거칠고 좀 삐딱하기 때문에 그게 락의 어떤 정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와 언론 또 다른 가수를 향해서까지도 독설을 뭐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독설이 가장 날카로워지는 순간은 공교롭게도 형제끼리 서로를 향할 때였습니다. 형제간 다툼 끝에 형 노엘이 밴드를 떠났습니다. 2009년에 그래서 오아시스는 해체가 되죠. 근데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재결합을 발표하게 됩니다. 202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 4월에 우리나라 고향종합운동장 무대에서 한국 팬들과도 만났습니다. 물론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겠죠. 오아시스가 2000년에 발표한 첫 공식 라이브 앨범이 Familiar to Millions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앨범입니다. 김학선 선곡위원이 여러분들께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또 새로 구입한 음반이라고 합니다. 계속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덕분에 또 LP가 한 장 들었다고 좋아하긴 하셨습니다만은 돈은 좀 줄었겠습니다. 음반 제목 자체가 이제 수백만 명에게 친숙한 자신감이 대단하죠. 예, 근거가 있으니까 또 뭐 허세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여기에는 뭐 그 너무나 유명한 곡들 Wonderwall, 또 Live Forever, Champagne Supernova, Don't Look Back in Anger까지 진짜 뭐 수백만 명뿐만이 아니라 수천만 명한테 친숙한 곡들이 세 장의 LP에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 장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묵직한 이유가 아직 두 장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7월 9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틀간의 공연을 녹음했는데 첫날 공연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에는 리암 갤러거가 만취 상태로 올라가서 난리를 피웠거든요. 그래서 공연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첫날 공연만 위주로 해서 여기에 실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음반 중에서 뭐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곡 Don't Look Back in Anger를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선 비공식 국가라고까지 한다고 하는데 나라가 희로애락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곡이라고 하는군요. 2000년 7월 웸블리 스타디움에 모인 7만 명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그 위에 바늘을 얹어놓겠습니다.

0: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은 뭐 떼창 소리가 더 컸습니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공식 라이브 앨범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6: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예, 미니의 최희원님, 김학선 선곡위원님, 내돈 내산 선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계속 사실 것 같은데요. 예.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LP로 들으니까 감성이 더 살아난다고 감동이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유튜브에 똑똑이 앵무새 포리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준호 PD 인터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유튜브에 뚜아리파님, 사라져가는 것들, 세상의 가장자리, 삶에서 생긴 근육 멋있다고 하셨습니다. 유튜브 KSC70이 있으신 분, 오지 탐방 쉽지 않은데 덕분에 좋은 사진들 많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희망찬 미래라고 하신 분, 장준호 PD 얘기가 재밌었는데 너무 짧았다고 하셨는데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잘 준비해서 나오시겠다고 아까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들으시고 오늘이라는 유튜브 명을 쓰신 분께서 말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은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뉘신지는 모르겠다. 아이 서운하시죠. 그러면 MBC 아나운서 이선영 씨였습니다. 예, 저는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 A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MBC 2시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 속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간도 열대야로 인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며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등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놓고 이란과 오만이 벌이고 있는 협상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며 곧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사실상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권을 인정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해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에서 기획 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확보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2: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일부 최고위원의 주장을 놓고 계파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고 있는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수도권 곳곳에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충남 청양에도 충청권 처음으로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정전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수도권 전역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 광명과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왕, 화성, 양평, 인천 남부에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서울 등

0: 기존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을 합치면 수도권 육상 기상특보 구역 46곳 가운데 43%인 20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나머지 26개 구역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전에 이미 30도를 넘겼습니다.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서울 37도, 김포와 여주 37.7도, 보령 36.9도, 곡성과 양산 36.7도 등 전국이 40도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지는 극한 더위에 온열 질환자는 8월 들어 그제까지 사흘 연속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86명, 누적 온열 질환자 2,221명에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젯밤 인천에서는 프로야구 경기 도중 20대 관람객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폭염에 야간 시간대 정전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천 계양구와 경기 수원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 수백 명이 열대야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면서 갑자기 늘어난 전력 사용량을 변압기가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재난위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해 관계부처가 합동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1: 프로야구 경기가 내일까지 모두 취소됐습니다. KBO는 폭염 관련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오늘과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KBO와 퓨처스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어제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의 경기 도중 한 남성이 쓰러져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당 구장에서만 25건의 온열 질환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2: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 정승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이 잡혀 있는데 당대표 후보들은 호남으로 달려갔어요. 이유가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권리당원 숫자 때문인데요. 이번 주는 말씀하신 지역을 다 합쳐도 전체 권리당원 수의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2: 네.
3: 그런데 마지막 주말은 호남 51만 명, 경기 서울 59만여 명 등 모두 합쳐서 71%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남 수도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지역 경선 나흘 전부터 이 투표가 시작됩니다. 역산해보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네. 호남으로 달려가서 올인 중인 겁니다.
2: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추가 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어요.
3: 네.
2: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살얼음판을 겪는
3: 네.
2: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친선계는 뭐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3: 네. 박선원 의원 등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들에게 마지막 날 추가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을 했더니 정청래 후보가 투표가 다 끝났는데 다시 기회를 주자는 건 사후 투표라고 비판했습니다.
2: 네.
3: 정 후보가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투표 쿠데타다. 이렇게 한 선거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상 없었다.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난다라고까지 강하게 이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투표 참여 기회를 더 주자 충분히 보장하자라는 요구를 억지라고 부른다면 당원 주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 추가 투표를 주장을 했고요.
2: 네.
3: 반면 정 후보 측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제 하다 보니 표가 더 많이 나올 때까지 이길 때까지 투표를 한 번 더 해보자는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2: 네.
3: 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모선 의원은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은 경기 전에 정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2: 그렇군요.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의결이 됐는데
3: 네.
2: 국회에서는 부산 돌려차기라고 저희가 이제 소칭 네. 이제 색칭 말하는데
3: 네.
2: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지옥에 있다 이런 호소를 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돌려차기 사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기절할 때까지 폭행을 해서 끌고 갔는데 경찰은 단순 상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살인 강간 미수죄로 기소를 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20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2: 네.
3: 이 피해자가 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0: 자담회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정말 피해자들은 지옥에 있어요. 이게 국무회의를 오늘 네.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이 떨리는 게 이 자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회피형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아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책임을 막중하게 지기는 싫다라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대통령을 향해서도 굉장히 직격성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 피해자는 형소법 개정안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빠져있다. 국가가 살펴야 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2: 그런데 이제 이 자담회가 열리기 전에 앞서 저희가 이제 일명 돌려차기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 돌려차기라는 표현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해가지고 또 시끄러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의원 주최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네. 좌담회장에 미리 앉아있던 서범수 의원이 진종호 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진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0: 이 말에 대해서 진종호 의원도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 좌담회가 끝난 뒤에 두 의원은 상처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들께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내긴 했지만 논란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고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을 저버린 망언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당 차원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 윤리위 내부는 뭐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는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네요.
0: 네, 조 의원은 윤리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동훈 의원 등의 징계 내용과 결정문 등을 윤민우 위원장이 외부와 공유했다는 정황을 알게 됐다면서 이걸 우종환 부위원장이 밝혔다고 전하면서 윤 위원장이 사퇴하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징계가 철회돼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산하고 공정한 인사들로 다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네요. 지금 이제 타이틀이.
0: 네.
2: 이 연구원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아주 직접 비판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0: 네,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집권당이 침묵하길래 레드팀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실패다.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이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물쩍 넘길 수 없으니 김 실장, 이어건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오늘도 정치권 소식 정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미국과 이란 협상이 진전된 데다 인공지능 수요가 여전하다는 게 확인되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도 미국 증시 분위기를 타고 상승 중인데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의 3배 가까이 웃돌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5: 4% 가까이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가 내내 순조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올해 22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한때 4.96% 오른 6,674까지도 치솟았습니다. 이후 큰 변동 없이 6,600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국제정세가 진정되고 인공지능 수요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가 각각 1.7%가량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깜짝 실적을 내며 인공지능 수요가 여전함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이 1년 만에 149% 늘어났고 연간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면서 AI 투자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덕분에 팔란티어 주가는 29% 폭등했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인텔 등도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약 640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6: 그만큼 낙폭과대 성격이 강했고 또 그 실적 측면에서도 이익에 대한 좀 자신감들을 회복을 한 것 같아요. AI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게 기업들의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 근거들을 확보하니까
4: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입니다.
5: 특히 월가 금융사들이 하이닉스 ADR의 투자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은 이후 SK 하이닉스는 장중 7% 넘게 올라 170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예탁금 기준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상향한 뒤 솔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3거래일 내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지수가 21% 급상승했는데 오늘도 1.82% 오른 794로 시작해 800 턱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7: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5.18 민주화운동 비하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최근 열린 교내 학생생활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구호를 따라 외친 학생 10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학교는 야구부 코치 4명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했고 현재 수석 코치만 직무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 검찰이 수년간 폴리염화비닐, PVC와 가소제 등의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전부터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특히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인천 39도, 광주와 전주 38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에는 5에서 20mm, 광주 전남 최대 40mm, 전북 서해안 최대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8: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분기 울산에서는 1,760명이 순유출되며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순유출 규모가 48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남지방 데이터청에 따르면 동남권에서 울산만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와 부산, 서울 순으로 유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5% 감소해 순유출률이 가장 컸고 10대 1.1%, 50대 0.6% 순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울산으로의 순유입은 전남과 전북, 광주 순으로 집계됐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감소세를 보이던 울산 지역 분만 건수가 2년 전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분만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분만 건수는 5,468건으로 지난 2021년과 비교해 9.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5,084건까지 감소했던 분만 건수는 이후 해마다 4% 안팎씩 증가하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공실률 악화 등으로 수익률 저하가 이어지면서 지난 2분기 울산 지역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량 감소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부동산 플래닛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울산의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 금액은 전분기 대비 14.8% 감소한 627억 원에 그쳤습니다. 매매 거래량도 17.5% 감소한 52건에 그쳤는데 이 같은 감소폭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포통장을 모집해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196명을 입건했으며 범죄 수익금 4억 7천만 원을 검찰 기소 전에 추징 보전했습니다. 총책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대포통장 211개를 모집해 통장 한 개당 월 대여비 350만 원을 받고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새로운 대여자를 알선할 경우 소개비를 따로 챙겨주는 등 다단계 점조직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시 지정 유형 문화유산인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초기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해당 유물은 고래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 등

0: 두 건, 네 점으로 2009년 울산 신항만 부지 연결도로 부지에서 출토됐습니다. 이 우물은 신석기 시대 해양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로 희소성과 학술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장기간 성과부진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퇴출 절차를 밟고 있는 울산항 67부두 임대차 운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세 방이 선정됐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10월 말까지 임대료와 운영 조건, 안전관리, 고용 승계, 물동량 확보 계획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운영업체는 해양수산부 평가에서 3년 연속 하위 5% 저성과 부두 운영회사로 지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25도에서 33도의 기온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이번 주부터 낮 최고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폭염 경보가 폭염주의보로 변경됐지만 밤사이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겠다고 예보됐습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3: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5: 백윤호
6: 이남미의
5: 밖에는
6: 라디오.
5: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6: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5: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 생일 챙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6: 아, 그래서 깨톡에서 알려주는 생일 알람 서비스 덕분에 주변 지인들 생일을 알차게 챙길 수 있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5: 근데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트렌드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퍼지고 있대요.
6: 그러니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커피 쿠폰이라도 받으면 나도 상대방의 기념일을 챙겨줘야 될 것 같아.
5: 그렇죠.
6: 부담이 생긴다는 거네요.
5: 그래서 요즘은 깨톡에 내 생일 알람 기능을 꺼두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고물가 속에 관계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렌드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6: 아, 요즘 워낙에 외식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밥 한번 먹자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5: 그럼요. 예. 한번 모임비로 쓸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5만 원 이상일 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대요.
6: 그럴 수 있죠. 친구 한번 만날 때 사용하는 비용은 대체로 3에서 5만 원 수준이라는데 이 비용이 넘으면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건데 아, 친구 만나는 것도 생각하고 만나야 되는 시대라니 좀 아쉽네요.
5: 그렇습니다.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인 만나서 밥 한 끼 하는 것도 또 선물 챙기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인데
6: 네.
5: 그래도 뭐 확계라는 여러분이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선물 드리잖아요.
6: 아, 그럼요.
5: 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그리고 만약에 선물 받으셨다면 받은 사람이 선물 말고 밥을 사기로 해요. 네. 조PD가 불러줍니다. 친구요.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네, 8월 5일 수요일 확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네.
3: 아, 한 조사에 따르면요, MZ세대 10명 중에 9명이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4: 그래서 혼밥을 많이 하나 봐요. 특히 Z세대의 경우는 71%가 최근 1년간 친구 만남이나 모임 관련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다는데, 65%는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만난다고 했답니다.
3: 요즘 친구들은 다 더치페이잖아요.
4: 아,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 키오스크 같은데 같이 내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3: 그러니까요.
4: 진짜.
3: 우리 때는 선배들이 다 냈는데.
4: 저는 선배가 되는 게 두려웠어요.
3: 그래서?
4: 돈도 없는데 선배가 되고 있어.
3: 선배들이 많이 아팠어요.
4: 아마 아르바이트 하느라 아프시지 않았을까요?
3: 그러니까.
4: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래요. 미국과
3: 그래요?
4: 일본도 비슷하다는데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신보다 훨씬 잘 사는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응답이 43%나 있었다고 합니다.
3: 아무래도 이제
4: 아우배야 너 잘 사는 거 못 보겠다 아우배야.
3: 그랬어. 그럴 수 있죠. 예. 물가 상승 때문에 인간관계도 단절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4: 맞습니다.
3: 삶이 이렇게 팍팍해질수록 인간관계도 좀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4: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데 비싼 거 먹을 때는 같이 만나서 나눠서 먹으면
3: 그러니까.
4: 좀 아니, 먹을 수 있는데
3: 선배들이 왜 이렇게 아팠는지 내가 선배가 돼서 알았다니까요.
4: 아, 맞아요. 예. 굉장히 그 마지들은 부담스러움이 또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 서로 함께 사기로 해요.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이유가 불러줍니다. 너랑 나.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화개라를 찾은 울산 가수들의 노래를 모아서 메들리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네, 여름휴가로 울산을 찾은 분들이라면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이 노래 울산 가수들이니까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산 가수들 노래는요, 많은 네. 가수들이 있지만 화개라를 통해서 순위권 안에 들었던 가수들을 저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처음에 생각나는 가수는 송아라 씨.
1: 아,
0: 이분은 되게 젊은 분인데.
1: 맞습니다.
0: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요.
1: 그 히든싱어의 장윤정 씨 편에 나가서도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인데요.
0: 얼핏 들으면 장윤정 씨 목소리가 얼핏 들려요.
1: 맞습니다. 송아라의 집신 한짝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송아라 씨의 집신 한짝 들었습니다.
1: 네. 아,
0: 젊고 굉장히 앞날이 창창한
1: 맞습니다.
0: 그런 울산의 가수였습니다.
1: 많이 아껴주시고요. 두 번째 가수는 바로 이세미 씨입니다.
0: 이세미 씨. 울산 스캔들로. 네. 아, 또 울산을 또 어필하는 분이죠.
1: 빨간 레인코트도 또 굉장히 그렇습니다. 또 많이 불러주시는 곡인데 가수 이세미 씨의 울산 스캔들 준비했거든요. 같이 들어보시죠.

0: 네, 이세미 씨의 울산 스캔들 함께 들었습니다. 네. 아, 이분은 비만 오면 생각나요? 빨간 레인코트로.
1: 자, 이 가수들은요, 울산에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소폰도 잘 부는 가수, 노래의 제목처럼 다정한 분입니다. 세 번째 가수는요?
0: 신우 씨입니다. 네. 신우 씨는 정말 이 색소폰 때문에 저희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참 다정한 분이잖아요.
0: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색소폰을 들고 오셔가지고
1: 예. 우승을 또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신우의 다정한 당신 준비했거든요.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신우 씨의 다정한 당신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0: 아, 이분도 정말 노래 잘하셨는데.
1: 자.
0: 아, 그러고 보니까
1: 네.
0: 지금 듣고 있는 가수들 다 여자 가수들이네요.
1: 아, 맞아요. 멋진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0: 예.
1: 이 가수는 신곡을 내고 무려 5연승을 하면서 5번이나 확계라에서 신곡이 소개된 가수입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가수 박지수 씨의
0: 조금 더 많이
1: 많이 많이요. 저희 외웠잖아요.
0: 그러니까.
1: 자, 울산 가수 박지수의 조금 더 많이 함께 들으시죠.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0: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확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네,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울산 가수들의 노래 메들리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네.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7: 아,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울산 가수들이니까 더 정 있게 아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계라와의 또 제일 친한 울산 가수는 또 최상 씨 아니겠습니까?
6: 아, 그렇습니다.
7: 최상의 내 어깨는 당신 겁니다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6: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수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의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저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0: 정확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한여름 빵 B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덴비씨의 3시 뉴스입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최근 세계일보 부회장을 지낸 양모 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계열 미국 통일신학대학원 이사장과 워싱턴타임스 재단 이사장 등도 역임한 양모 씨는 한학자 총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특검은 양모 씨를 상대로 통일교 간부진 미국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무마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22년 6월 춘천경찰서는 한학적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대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내일까지 모두 취소됐습니다. KBO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람객과 선수단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10개 구단 단장과 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실행위원회를 오는 6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O는 폭염 관련 리그 종합 운영 방침을 원점부터 논의하겠다며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오늘과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KBO와 퓨처스 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히자 이재명 대통령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부처 업무 계획 보고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일포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관계 오인이라며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수막 게시와 추가 투표 등 현안을 놓고 최고위원들 간의 공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덕구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듣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당대표 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제는 추가 투표 주장까지 공공연히 그것도 조직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며 표가 덜 나왔으니 더 많이 나올 때까지 이길 때까지 투표 한번 해보자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극심한

0: 무더위가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명, 연천 등 수도권 43%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고 충남 청양에는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인천 39도, 광주와 전주 38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금 현재 기온은 36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좋아요, 별표, 스마트폰 세상은 철저히 설계된 유혹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탓하지만 말고 시스템을 재설계해보세요. 스마트폰 첫 화면엔 목적이 분명한 앱만 두고 다른 앱은 폴더에 넣으세요. 알림은 내가 정한 시간에만 울리게 설정하고 자동 재생과 다음에 이어보기는 꺼두세요. 내가 지금 이걸 꼭 봐야 할까?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설계에 덧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그렇지만 요새 터보가 기력도 없고 힘도 쭉쭉 빠지는데 안 되겠다. 단백질 섭취를 좀 해야지. 배준마, 계기 있는겨?
1: 괴기요?
0: 예.
1: 아니 괴기, 고기는 뭐 종류별로 많은데 괴기는 없는데요?
0: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괴기 있네. 돼지괴기 삼겹살 부위로 500g만 줘봤어.
1: 아 돼지고기요?
0: 예, 괴기.
1: 참 말도 희한하게 하시네. 아유. 근데요 저희 슈퍼 손님도 없고 고기 나갈 일도 잘 없어서 냉장 말고 냉동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드려요?
0: 냉동밖에 없어?
1: 네.
0: 아 뭐 그래 뭐 냉동 삼겹살도 오랜만에 구우면 다 맛있지. 하나 줘봤어. 요새 더우니까 밖에 내놓으면 금방 안 녹겠나?
1: 어머머머 정말 큰일 날 소리. 요즘같이 더운 날 냉동된 고기를 실온에서 녹이면 세균 번식 위험이 있다고요.
0: 아니 빨리 녹화가 구워 물라면 햇빛 쬐는데 그 내놔야 지금 어디다 녹는단 말이고 그러면.
1: 아니 여름에는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해동하지 말고요. 사용하기 전날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을 하거나 밀봉한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요. 아 잘못 녹였다가 식중독 걸리고 싶어요.
0: 아 그래? 아니 하루 전날부터 위에 내놓는 시간 없구로. 그러면 밀봉이 딱 돼 있으니까 흐르는 찬물에 녹아야 되겠네요.
1: 그리고 생닭, 생고기를 손질하던 칼로 채소나 과일을 손질하면 세균이 옮길 수 있으니까 절대로 따로 써야 한다고요.
0: 어머야 계기 썰다가 채소 썰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 내가 맨날 장 트라볼타가 있었는가보다. 안 그래?
1: 이 아줌마는 도대체 살림하 하는 여자가 아는 게 없어. 아우.
0: 모를 수도 있지 참말로.
1: 여름철에는 특히 식중독 위험하니까 음식 조리할 때 조심하시라고요.
0: 어쨌든 건강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풍금이 불러줍니다. 밥 먹고 합시다.

0: 그런데 뭐 먹노?
1: 네, 풍금에 밥 먹고 합시다. 함께 들었습니다.
2: 네, 여름철에 또 너무 더워서 익히지도 않은 음식 드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1: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 네.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2: 아, 큰일 납니다. 정말로.
1: 특히 유통기한 지난 거. 어르신들은 그냥 드시거든요, 그거.
2: 특히 또 아이들 방학이다 보니까 아, 이것저것 해줄 거 없어서 꺼내다 보면 식재료가 상하진 않았는지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 제 본가에 가도 그렇고 처가에 가도 그렇고
2: 네.
1: 냉장고 열어보면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이 그렇게 많아요.
2: 하,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아, 왜냐면 어르신들은 또 냉장고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또 들 때가 있거든요.
1: 개 안타 개 안타. 먹어도 안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요.
2: 절대 안 됩니다.
1: 야 그거 아깝게 그걸 왜 버려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2: 그래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먹어줘야 된다. 서주경의 그래서 결론은 듣고 올게요.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둥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오늘 아침도 벌떡 일어나.
6: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문제 많은 작가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
7: 없던 문제도 일으키는 화끌의 문제 덩어리 양지영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6: 어서오세요.
8: 안녕하세요, 양지영입니다.
7: 네, 반갑습니다.
6: 자, 문제적 작가 시점 오늘의 장르는 뭘까요?
8: 자, 이제 여름이고 예. 덥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이제 시원한 문제 가져왔습니다.
7: 아, 확실합니까?
6: 시원한 문제.
8: 시원합니다.
7: 알려주시죠.
8: 자, 전설의 고향
6: 예
8: 엑소시스트.
7: 어, 무서워.
6: 전설의 고향대 엑소시스트.
7: 아니, 이런 거 봐요?
8: 전 못 봐요.
7: 저도 아예 못 봐요. 배우 아나운서 어떠세요? 이런 거 보세요?
6: 제가 아, 50이 넘기 전 아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나이가 조금 20, 들기 아, 예. 전에는
7: 50분이 되기 전에 네. 네.
6: 새벽 2시에 예. 2시나 3시쯤에 이어폰을 끼고
7: 이걸 보셨다고 이런 걸?
6: 이런 공포영화를 아, 봤었어요.
7: 이어폰을, 나는 이어폰 끼고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6: 근데 지금은 TV로도 못 봅니다.
7: 와, 저희는 영원히 못 보겠네요.
8: 저는 밤에 화장실 갈 때 그렇게 생각나서 무섭더라고요. 거울 보면 제 얼굴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7: 아니 지난달에 네. 홍콩 알맹이 신할 때 어떤 분이 아직도 네. 야외에 있는 네. 화장실 못 간다고 한 거랑
8: 제가
7: 똑같네.
8: 제가 진짜 끝까지 참아요 그러면.
7: 안 됩니다. 방광염이 네. 더 위험합니다. 자, 하지만, 좋아요. 오늘 무서운 이야기 한번 네. 해볼게요.
6: 자, 그러면 엑소시스트 먼저 하면 안 될까요?
8: 네, 엑소시스트
7: 웬일이야?
8: 문제 갑니다.
7: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보세요. 선물 드릴게요. 자,
8: 영화 역사상 가장 무서운 작품으로 꼽히는 영화 엑소시스트, 혹시 아, 두 분 보셨어요?
7: 아니요, 저는 안 봤죠.
6: 저는 너무 어렸을 때 봐서.
8: 자, 명장면들이 엄청 많죠. 보진 않았지만 뭐 계단에서 거꾸로.
6: 그렇죠. 그거는 정말 하이라이트로도 많이 뭐, 나왔어요.
8: 목이 막 360도로 아! 돌아가고 막.
6: 돌아가고.
8: 네.
7: 요가 선생님이야?
8: 그렇죠.
7: 저도
6: 침대 막 붕붕 뜨고.
7: 붕붕 뜨고. 오, 맞아.
8: 저도 보진 않았지만 이런 명장면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알고 있는데
7: 네?
8: 이게 73년에 개봉을 했는데 당시 이거를 보고 관객들이 너무 무서워서
7: 네.
8: 기절하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고
7: 그 당시에.
8: 그래서 구급차가 아예 극장 앞에서 대기를 했어요.
6: 극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8: 너무 무서워서.
7: 와.
8: 그런데
7: 네?
8: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6: 뭐가요?
8: 그 실제로 이 영화를 촬영을 할 때
7: 네.
8: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서
6: 아, 그래요?
7: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영화들이.
8: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엑소시스트의 저주라는 말이 진짜 생겨날 정도로
7: 와.
8: 그 실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네. 합니다.
7: 진짜 벌써 춥네요.
8: 자, 준비한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7: 왜 이래 오늘? 나 대낮인데도 무서워.
8: 네. 그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새벽에 세트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났어요.
7: 불은 뭐 알 수 있죠.
8: 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그러면 불이 나면은 세트장 전체가 이제 타버리잖아요.
7: 그렇죠.
8: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곳만 불이 안 탔어요.
7: 응?
8: 거기가 어디냐면 그 영화 내용 아시겠지만 그 주인공 소녀가 있어요. 악령이 깃든 그 악령이 깃든 주인공 소녀 리건의 방에만 불이 안 탔어요.
7: 리건이 불낸 거 아닙니까?
8: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불탔는데 옮겨 붙잖아요. 거기만 멀쩡하게.
7: 무섭다.
8: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감독도 너무 무서워서
7: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만들었지만
8: 뭔가 악령이 진짜 있나,
7: 있나 보다
8: 해서 신부를 불러서 액맥이
7: 액맥이요?
8: 죄송합니다.
6: 액을 맥이나요?
8: 맥여야 됩니다. 귀신을 맥여야 돼요.
7: 배부르게 해줘야 돼.
8: 배부르게 해줘야.
7: 그렇지.
8: 그렇죠. 고시란 뭐 이런 거. 그래서 액막이 의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6: 그러니까 불에 타든가요?
8: 아니 그래서 불이 안 타서 그냥 고 그렇게 해서 아. 그냥 더 이상의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악령을 달랜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6: 네. 또 있어요?
8: 영화 제작 기간이랑 개봉 직후를 합쳐서 이 영화와 관계된 관계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중 무려 9명이 사망했습니다.
7: 뭐 사고로?
8: 그래서 다양한데
7: 사건 사고가
6: 사고든 병이든 뭐
7: 9분이나 돌아가셨다고요?
8: 그래서 그 극 중에서 악령

0: 위해서 음악 계속 틀어주는 거.
1: 아, 되게 집착해요.
0: 악령에 이제 씌어가지고 악령에 의해서 창밖으로 밀쳐져서 가장 먼저 극 중에서 가장 먼저 죽는 이제 역할이 있어요.
1: 등장인물이?
0: 그 버크 데닝스 역의 이 배우 잭 맥고란이 자신의 사망 씬을 촬영하고 불과 일주일 뒤에 독감 합병증으로 급사.
1: 어, 나왔던 사람이?
0: 그렇죠. 그리고 신부의 어머니로 출연했던 여배우 역시 영화 개봉 직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 아니 그럼 이분들은 장례식을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개봉하고 나서.
0: 그렇죠. 그리고 신부 역의 역을 맡은 배우의 배우 역시 첫 촬영날 형의 부고 소식을 들고 이거는 이제 가족이죠. 네. 그리고 주인공 린다 블레어의 할아버지 또한 촬영 중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거나
1: 가족이
0: 무려 9명이 와 돌아가시는.
2: 그래서 엑소시스트의 저주다.
0: 저주. 네. 그리고
2: 또 있어요.
1: 조사할 때 되게 무서웠겠다.
0: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영화 속에서 뭐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몸을 뒤로 꺾거나 막 이 기괴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2: 맞죠, 맞죠, 맞죠.
0: 그래서 부상을 당하는. 근데 부상 정도가 그냥 뭐 액션씬 찍으면 뭐 부상이
1: 다칠 수 있죠. 네.
2: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네. CG 기술이
1: 그러니까
2: 발달하기
1: 없으니까.
2: 전이었어요.
1: 아무리 뭐 스턴트맨이라고 해도 이거 네. 할 수 그러니까 없죠.
0: 그 주인공 소녀의 엄마 역할 이 분이 그 악령이 들린 딸한테 떠밀려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요때 스태프가 와이어를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꼬리뼈를 심하게 다쳤는데 어느 정도로 다쳤냐면 그래서 그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영화 찍으면서 요거를 비명 아 이렇게 지르자 그게 실제 비명
1: 너무 아파서
0: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분이 평생 척추 부상 후유증에 시달려
1: 이걸 찍고
0: 네 평생 그러니까 그냥 되게 단순한 그냥 간단한 그런 부상이 아니었던 거죠.
1: 오 무섭다.
0: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죠. 네. 배윤호 아나운서가 주인공 소녀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데 격렬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2: 네,
0: 있었죠.
2: 네. 있어요.
0: 그래서 그때 몸을 고정하던 하네스 장치가 갑자기 튕겨나갔어요.
2: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0: 그래서 척추 골절상을 입어서 이제 척추 측만증을 앓게 되는 이런 사고들이 와. 있었습니다. 어휴. 근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조금 소름끼치고 좀 기괴한 네. 일이잖아.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1: 아직 안 나왔어요?
0: 네. 가장 소름끼치는.
1: 그게 뭡니까?
2: 혹시 그게 문제예요?
0: 아 문제는 아니고.
2: 아 그건 문제 아니에요?
0: 네. 자, 이 중에서 주인공 리건이 이제 소녀가 병원에서 이제 얘가 하도 이상하니까 뭐 이제 뭐 모든 걸 해보잖아요.
1: 해보죠.
0: 그래서 뇌혈관 조영술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의사와 간호사를 돕는 방사선 조무사 역의 엑스트라가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사람이 영화 개봉 몇 년 뒤에 실제로 뉴욕에서 남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실제 연쇄살인마로 체포됐습니다.
1: 오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무섭다.
0: 네. 네.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개봉하고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엑스트라가 실제로 연쇄살인마.
1: 나 머리가 쭈뼛었어요 지금.
0: 네.
1: 아 이런 뒷얘기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오늘은 문제는 안 냅니까?
0: 그렇습니다.
1: 지금 혼자 7분 말씀하셨거든요. 작가님.
0: 자, 네. 그렇다면
2: 그렇다면
0: 문제입니다.
1: 아, 문제. 무서워.
0: 자, 이 극중 주인공 소녀 리건.
1: 아, 또 나왔어.
0: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목이 360도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이 나는 소름 끼치는 뼈부러 이렇게 드드득 뭐 약간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 소리는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만든 효과음일까요?
1: 1번
0: 얼음 덩어리 마찰하는 소리.
1: 또 다 싫다. 2번
0: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1: 3번
0: 오래된 마룻바닥 밟는 소리.
1: 4번도 있어요?
0: 4번 가죽 지갑 비비는 소리.
1: 4개 다 무섭네요. 1번 얼음.
0: 1번 얼음, 2번 나뭇가지, 3번? 3번 마룻바닥, 4번 가죽지갑.
1: 자, 정답 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힌트곡이 있습니까?
0: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대놓고 드리고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1: 오늘 웬일이야.
0: 자, 송대관이 부릅니다. 지갑이 형님.
2: 지갑이 뭐야?
0: 형님.
2: 지갑이 형님.
0: 지갑 여는 사람이 형님이죠.
1: 지갑이 형님 듣고 올게요.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함 들어보이소 좋다이.
7: 네, 문제적 작가 시점. 아, 오늘 첫 번째 문제 드렸는데 아, 힌트곡이 너무나도 그 힌트가
8: 정나라니까
7: 정나라 있기 때문에
8: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게
7: 다들 맞추셨어요. 다들. 네.
9: 야, 예. 근데 저 두 분도 제일 무섭게 본 공포 영화가 있으세요? 싫어하지만.
7: 저는 두 번째 문제일 것 같은데 전설의 고향이 더 무서웠습니다.
8: 저도. 근데 저는 링.
9: 저도요.
8: 그거를
9: 저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 튀어나올 때 기절할 뻔했어요.
8: 저는 울산에서 야외 상영을 해서 봤는데
9: 그걸 밖에서 봤어?
8: 그거 그러고 집에 못 들어갔어요. 네. 무서워서.
7: 저는 그 링을 책으로 읽었거든요. 진짜 무섭습니다.
9: 더 상상하면 더 괴롭잖아요. 그 저는 이렇게 밑이 뚫려 있는 건물을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8: 집에서 나올까봐, 기어 나올까봐.
7: 그게
8: 사다코.
9: 진짜 무섭다. 얘기만 해도 무섭다.
7: 그 다들 아시니까 뭐 얘기해도 되나?
8: 어떤 거요?
7: 우물 안에 그 우물 안에 전경을 묘사해 놓거든요.
9: 책으로.
7: 진짜 무서워.
8: 그게 더 무섭겠다.
9: 그걸 안 잊혀지잖아요.
8: 글로 읽으면. 그렇죠.
9: 자, 여러분들 엑소시스트 링 지금 많이 더우시면 강추하겠습니다.
7: 자, 문제는 리건이 목이 360도 돌아갈 때 그 소리를 어떻게 냈을까요?
8: 뭐라고 만들었을까요?
9: 정답은요?
8: 자, 정답은 4번 가죽지갑.
9: 비비니 그게 이런 소리가
8: 그러니까
9: 나요?
8: 오래된 가죽지갑 안에 신용카드를 여러 개 넣고 마이크 앞에서 비틀어서 비비는 소리를 녹음해서 이 기괴한 소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9: 근데 별걸 다 해봤는데 이게 됐다는 그쵸? 거는 어우,
8: 저는 나뭇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 저는 마룻바닥 정도 생각했어요.
8: 마룻바닥도.
9: 오래된 마룻바닥도 네. 삐걱거리잖아요.
8: 그렇죠.
7: 전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요.
8: 그렇죠.
9: 어쨌든 다 싫습니다. 아, 예, 정답 맞춰주신 분 저희가 문자로 무섭게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8: 무섭게 드리나요?
9: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전설의 고향입니다.
7: 네. 전설의 고향.
8: 야, 근데 지금은 이제 여름 되면 남양 특집을 안 해요. 예전에는 남양 특집 많이 했잖아요. 드라마.
9: 맞아요. M도 있었고.
8: 그렇죠.
9: 구미호.
8: 그렇죠.
9: 이런 거 있었죠.
8: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전설의 고향이죠. 그래서 전설의 고향은 원래 우리가 이제 남양 특집 귀신 드라마 공포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그렇죠. 우리나라 곳곳에 내려오는
9: 고유의 이야기들.
8: 그러니까 전설과 민담을
7: 그렇죠. 맞아요. 응.
8: 전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9: 네.
8: 귀신이 나오는 에피소드가 시청률 훨씬 높은 거.
9: 반응이 좋았겠지.
8: 예, 우리도 방송쟁이지만 요거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9: 자극적인 거.
8: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만 되면 귀신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편성하기 시작하면서 남양 특집이라는 이제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한
9: 진짜
8: 거죠.
9: 진짜 다양했어요.
7: 이거 여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생방송으로 봤어요. 본방송을.
8: 그러니까, 그리고
7: 진짜 무서웠어요.
8: 저승사자 이미지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갓을 쓰고
7: 맞아요.
8: 뭐 이렇게 도포를 입고
7: 네. 검은색 입술.
8: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원래 그런 이미지였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서 그 PD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지금까지 이 저승사제에.
9: 이게 맨 네. 처음 본 게 중요해요.
8: 그렇죠. 네. 그런 전설적인 드라마.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문제 가겠습니다.
9: 아, 좋습니다. 퀴즈 주시죠.
8: 다음 중 전설의 고향에 나온 대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9: 내 다리 내 나라 나오죠 오늘. 내 다리 내 나라. 그 제일 자, 무서워. 내 다리 내 나라. 네,
7: 나 그게 진짜 무서워.
8: 이게 제일 유명하죠. 자, 네. 1번이
9: 내 다리 내 나라.
8: 자, 요거고요.
9: 아, 진짜네. 2번
8: 이 집에 문제가 있군요. 요거고요.
9: 오늘 작가님 목소리 무섭네. 3번
8: 내가 네 애미다. 내 눈을 보아라.
9: 무서워. 4번
8: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이 마을엔 비바람이 불 것이오.
9: 연기도 해요 오늘? 자, 1번 내 다리 내 나라.
8: 아, 5번 있습니다.
9: 5번도 있어요?
8: 자, 5번 아프냐?
9: 진짜.
8: 나도 아프다.
9: 실로폰 이리 줘봐.
8: 합격.
9: 자, 1번 내 다리 내 나라. 2번 이 집에 문제가 있군요. 3번 내가 네 애미다. 내 눈을 봐라. 4번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여기 비바다가 불 거요. 5번 아프냐? 나도 아프다.
8: 아플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귀신들이 나오면 아플 수 있어요.
9: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이거 하지 그랬어.
8: 아, 고갈까 그러냐? 6번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9: 얼마면 되냐?
8: 7번 어디 얼마면 돼? 8번 당신 부셔버리겠어.
9: 예. 자, 전설의 고향에 나오지 않았던 대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 아, 그러면 정답이 너무 많은데
9: 너무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8: 5번까지만.
9: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되는데요.
7: 힌트가 있습니까?
9: 힌트가 있나요?
7: 힌트를 그래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8: 아니 근데 요 세대가 아닌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9: 헷갈릴 수 있지.
8: 그렇죠. 요 세대가 아니에요.
7: 아, 그렇지. 그쵸? 이 드라마를 못 봤으면
8: 전설의 고향과 그리고 이 요 대사를 모르는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 방영을 했던 맞아요. 드라마 그렇기 때문에 자, 드리겠습니다.
9: 아, 힌트곡 있나요?
8: 힌트곡.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장철웅이 부릅니다. 아프다.

0: 네, 힌트곡.
1: 네.
0: 아, 장철웅의 아프다.
1: 아, 다 아프네요. 내 다리 내 나라 아프죠.
2: 예. 아픕니다.
1: 이 집에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어? 우한이 있고.
2: 뭐가 뭐. 거기에 그 감나무 있죠?
1: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거 있었잖아요. 네.
0: 자, 전설의 고향과 관련된 문제 드렸는데 네.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대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내 다리 내 나라 이 집. 이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1: 2번
2: 내가 네 애입니다. 네.

0: 3번을 보아라. 4번은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이 마을엔 비바람이 불 것이오.
1: 5번.
0: 아프냐? 나도 아프다.
2: 아 작가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정답은 네. 5번. 이거는 다모, 다모였죠.
2: 와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
3: 이서진 씨가 했던 얘기죠.
0: 그렇죠.
2: 왜 그거 하지 그랬어요. 언년아.
0: 언년아. 어, 언년이 나올 법하네요. 전설의 고향에.
2: 그럼요.
0: 아, 언년이 할걸 그랬냐.
2: 아, 정답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였습니다.
0: 자,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2: 예.
0: 시간이
2: 예, 예.
0: 되나요?
2: 예, 예.
0: 자, 내 달이 내 나라 혹시 무슨 편에 나온지 아십니까?
2: 아니요 모르겠어요.
3: 무슨 편인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은 그, 기억이 나요.
2: 너무 무서웠어.
0: 배우 기억나세요?
3: 배우?
0: 그 누구예요? 이게 덕대골 편에 나왔는데
3: 덕대골
0: 그 덕대골이 이제 중병에 걸린 남편을 네. 치료하려면
3: 그쵸.
0: 죽은 지 얼마 안 돼 시체의 다리를 끓인 물을 마시라는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예, 완전히 현모양처 그 무덤에 가서 진짜 이걸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 잘린 귀신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에서
3: 다리를 잘라서 돌아오는데
0: 네, 그렇죠.
3: 뒤에 그 지체가 일어나서 따라와요.
0: 콩콩콩콩콩 뛰면서
3: 뭐라고
0: 다리가
3: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내 다리 내 나라
0: 콩콩콩콩
2: 2번은요 그럼
0: 그래서
2: 다리.
0: 아니 요때 아내 역이 누군지 아시죠?
2: 누군데요?
0: 윤유선 씨.
2: 아~
0: 남편 역은 누군지 아 병색이 완전 완연하게 하얀 분 백윤식 씨.
3: 아 백윤식 씨.
0: 네. 자 2번 이 집에 문제가 있군요는 누가 했을 대사 같습니까?
2: 무당.
3: 이거는 스님이 아~ 하지 않았을까요? 스님이?
0: 그러니까 항상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2: 없으면 얘기가 안 되지.
0: 그래서 아니,
2: 누가 있거나
3: 보통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이
0: 그쵸?
3: 있어.
2: 그렇지. 네.
0: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단골 역할이에요. 단골 손님이 항상 스님이 지나가면서
3: 지주를 받으러 온 스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0: 이 집에
3: 얘기해요.
0: 문제가 있군요. 네. 하면서 해법을 알려주는.
2: 스님 알려주시옵소서. 네,
0: 그렇죠. 자주 나오는 대사였고 그리고 내간이 애입니다. 내 눈을 보아라. 무슨 편에 나왔을 것 같습니까?
2: 허경영 편인가요? 내 눈을 바라봐.
0: 그렇죠. 구미호가 주로 하다.
3: 아, 구미호.
0: 그러니까 낮에는 인자한 모습인데 밤이 되면 숲속에서 짐승의 고개를 뜯어 먹는데 이거를
3: 이것도 무서웠다.
0: 가족들한테 들킨 거야.
2: 아, 너무 무서워.
0: 그래서 자식이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볼 때 그때 구미호가 내가 네 애미다. 내 눈을
2: 용기는 안 해도 돼요.
0: 요렇게 했던 데서
2: 욕심 있네.
0: 그렇습니다.
2: 그리고요.
0: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이 마을엔 비바람이 불 것이오.
2: 이것도 스님 아닌가?
0: 요거는 이제 마을에 가뭄이나 역병이 돌 때
2: 아~
0: 악독한 무당이나
3: 무당.
0: 뭐 구태야 된다 하잖아요.
2: 맞아요.
0: 뭐 부적 써야 된다
2: 지금도 이야기하지.
3: 살생을 그만한 그렇죠.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2: 아, 맞네요.
0: 그리고 야심을 품은 도사가 마을 사람들 선동하면서 던지는 단골대사 요렇게 네, 아~ 네 가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왔던 대사.
2: 근데 다 무섭습니다. 네. 뭘 얘기해도.
0: 그렇죠.
2: 아, 오늘 작가님과 함께
3: 나라가 제일 무서워요. 사실.
2: 전설의 고향. 아마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3: 온 가족이 앉아서 네. 봤는데 낮에 재방송을 봤어요. 또 낮에 재방송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우리 누나는 뛰쳐나가고 저희 엄마는 앉아서 울었어요.
0: 뭐
2: 저는 할머니한테 업혀서 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계속 끄라고 아기 때 막 울면 삼촌이랑 고모가 막 웃으면서 저한테 손가락질했던.
0: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아빠한테 귀신 지나갔어? 지나갔어? 물어보고
2: 많지.
0: 했는데 귀신이 나오는 거야. 아빠가 지나갔어 했는데 그러면
2: 야 놀리려고
3: 놀리려고
0: 막 울고 막 그랬어.
2: 참 각자의 네. 추억이 있는 전설의 네. 고향이었습니다.
3: 아, 제가 착각을 했네. 뛰쳐나간 건 우리 누나고 아 뛰쳐나간 건 우리 엄마고
2: 누나가 울었군요.
3: 앉아서 우는 사람이 우리 누나예요.
0: 누나였어요.
2: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네.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또
0: 그렇죠.
2: 좋은 추억이 아니었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지나고 보니까 네. 자 오늘 양 작가님과 함께 문제적 작가 시점 두 번째 문제 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당첨자들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다비치의 타임캡슐 같이 드릴게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확개나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롯데캐스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네, 오늘 문제집 작가 시점, 양 작가의 문제집 작가 시점은 정말 한 편의 전설의 고향을 본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2: 아, 아무래도 좀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로 마치면 어떨까?
1: 어떤 노래요?
2: 아무래도 MBC에서 가장 무서웠던 드라마는 네. M 아니겠습니까?
1: 아, M.
2: 아, 제일 무서웠습니다.
1: 그 녹색 눈이었나요?
2: 소리가 나오는 심은아 씨.
1: 개짖는 소리
2: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예. 최윤실의 나는 널 몰라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모른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2: 그쵸, 여러분. 예.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누가 있어요? 예. 시원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저희들은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2: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have been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

0: 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내신 뉴스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오 시장을 만나 서울 지역 내 주택정비사업 현황과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 3일 증시와 부동산 관련 비공개 회의를 7시간 반가량 주재하며 특히 수도권에 공급 가능한 부지를 일일이 점검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에 대한 치료와 후유장애 보상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부상을 입으면 내 자식이라고 한다는 문제가 해결됐느냐며 부상 장병들에 대한 지원 현황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대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다치고 장애까지 생겼는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국방부를 향해 신속한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내일까지 모두 취소됐습니다. KBO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람객과 선수단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10개 구단 단장과 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오는 6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 도중 한 남성이 쓰러져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당 구장에서만 25건의 온열 질환 사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서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 의식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행정안전부의 폭염 중대 경보 지침에 따라 매일 두 차례 경복궁 홍례문 일대에서 선보여온 수문장 교대 의식과 파수 의식 등 프로그램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극심한 무더위가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광명, 인천 등 연천 등 수도권 43%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고 충남 청양에는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어제처럼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6.3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9: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책상이 더러워서 닦습니다.

그러다 서랍 정리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 온 방을 확 뒤집곤 하죠. 냉장고도 비슷한데요. 처음엔 지저분한 달걀통 얼룩을 지우다가 하나 둘 내려와서 야채칸에서 썩고 있는 당근 양배추까지 싹 버리고 냉장고 전면 청소. 심리학 전문가들은 다른 큰일도 이렇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대청소를 하자고 맘먹으면 엄두가 안 나니까 작고 구체적인 걸로 쪼개서 하나씩 해결하자. 그래, 요것만 하자로 출발. 그럼 내 징임에 쭉 간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요즘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고민하게 되는 문구가 있대요.
0: 뭔데요?
1: 실온 보관.
0: 응?
1: 이게 요즘 집안이 이 실온이라는 게 진짜 실온이냐 아니냐?
0: 보통 실온이라고 하면 그냥 베란다에 둬도 되는 거잖아요.
1: 예.
0: 아, 말하다 느꼈어요.
1: 예.
0: 요즘 베란다는 찜통이니까.
1: 예.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게 포장지에 실온 보관이라고 써 있길래 베란다에 뒀는데 예. 엄마나 음식이 상했네?
0: 상했죠.
1: 혹은 변질됐네?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생긴다는 거죠.
0: 그럼 이럴 때는요. 좀 이따 만나겠지만 손수 변호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죠?
1: 아, 따져봐야죠, 법적으로.
0: 나눠서 봐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실온을 몇 도로 규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1: 뭐랑 나눠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상황이 좀 맞게 얘기해봐.
0: 그러네.
1: 뭐랑 나누지?
0: 네.
1: 아니, 식품 분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 실온이 보니까 1도에서 35도, 그 사이. 상온은 15도에서 25도. 이렇게 규정을 해놨대요.
0: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39도를 찍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햇볕이 드는 베란다는 더 이상 실온이 아닌 거네요.
1: 네, 아니죠. 찜통이에요, 진짜.
0: 네.
1: 그래서 보관 방법 잘 꼼꼼히 읽어보시고 웬만하면 그냥 냉장고에 넣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 그렇게 해야겠네요.
1: 그래서 저희는 네. 베란다에 둘 거를 그냥 거실에 둬요. 거실은 냉방기가 돌아가니까.
0: 그렇죠. 그래도. 차라리 거실이 낫겠네요.
1: 네. 그래서 집이 아주 뒹숭숭하고 좋아요.
0: 손님 올 때 아니면 거실이 날 것 같아요.
1: 그냥. 네. 그냥 그렇게 살기로 네. 했어요. 왜냐하면 베란다에 발이 뜨거워서 내딛질 못할 때가 많은데.
0: 뭐. 진짜 그래요. 저희 집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정선 씨 그거 아시죠? 통조림도요. 옛날에 안전하지 않다. 너무 더우면.
1: 아, 맞아. 그런 얘기
0: 왜냐면
1: 들었어.
0: 통조림이 웬만하면 이제 보관이 잘 되잖아요.
1: 네네.
0: 근데 38도 넘어가면 통조림마저도 변질의 위험이 높아진대요.
1: 아, 그렇구나. 예. 조심해야겠네. 아까 서울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간댔죠?
0: 네네.
1: 이제 통조림마저도 안전하지 않은 서울이 됐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우리가 이런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보다 더 더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오죽하실까요?
0: 예.
1: 문천식 씨는 그러면은 집안에선 선풍기나 에어컨 안 틀어도 그나마 실온이나 상온에 준하는 시원한 곳이 있다. 어디?
0: 작은 방. 그나마 그늘 져서 예, 좀 그나마 덜 더워요.
1: 그래 네. 그런 방이 있더라고요.
0: 근데 그래도 다 더워요.
1: 맞아. 네. 무언가 선풍기나 에어컨이 안 켜져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기 싫다.
0: 그렇죠.
1: 진짜 아, 너무 무섭다.
0: 보통 화장실이 찬물을 자꾸 틀어서 그런가 화장실이 좀 선선하는 편이고 그죠?
1: 아, 그거 요새 저 일어나자마자 뭐 이제 타먹는 게 여러 가지 건강주스나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네. 어머니 타드려야 되니까 그 수돗물을 딱 켜잖아? 응. 뜨거운 물 나온다.
0: 아, 진짜?
1: 파이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0: 그렇구나.
1: 여러분, 찬물이요. 냉수로 해도 온수가 나와요.
0: 아.
1: 그렇게 한 몇 초, 한 10초 정도 지나서 이제

0: 조금씩 좀 미지근 차가워지는.
1: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수돗물 만지면서 아 차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거 같아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 예. 이게 미지근하냐 그죠?
0: 뜨끈하게 시작해요. 뭐 이런저런 더위에 관한 예. 화제가 요즘 끊이지 않고 있죠. 여기저기 모임에서도 다 더운 얘기로만 예, 많이들 예. 나누시더라고요.
1: 물 한 잔 드시고요.
0: 네. 네. 손태진 씨의 노래 시원하게 시작해봅니다. 네. 로망키타.

0: 태진 씨 목소리 참 좋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늘 같아 그늘. 우리가 네. 무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손태진 씨 목소리 들으니까 그쵸. 정말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0: 저기 어디 유럽 가서 이 노래 들으면서 뭐 샴페인 같은 거 한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1: 사줘.
0: 저기요. 사줘. 아, 선배님 돈 맡겼어요? 선배님이 사줘야지. 윤장원님이 더위 얘기했더니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늘 쪽에 주차를 했는데 에어컨 틀었더니 히터가 나오더라고요.
1: 맞아. 아이고야. 진짜. 네. 진짜 차량 소유하신 분들 차 안, 저도 오늘 구석

0: 구석구석 뒤져보고 예. 손선풍기가 하나 있었는데 얼른 꺼내서 갖고 들어왔어요. 예. 차량에다가 뭘 놓 배터리가 있는 걸 절대 못 놓겠어요.
1: 큰일 나요. 예.
0: 자, 이렇게 더운 날 그러나 조금은 시원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얘기하시게요?
0: 네. 쿨폭풍 쿨폭풍.
1: 이걸로
0: 여러분 저희가 정말 청취율 조사 기간 내내 얼마나 심장 쫄리면서 두근두근 예, 두려움 반 설렘 반 기대 반 그러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0: 여러분 어메이징합니다. 일단 여러분께 배꼽 인사 안 보이지만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큰절 받으십시오.
0: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희 지금 라디오 시대가 놀랍도록 원더풀한 어메이징한 수치로 상승했다는 결과를 우후! 저희가 방금 제작진으로부터 입수했습니다.
1: 예, 아 감사합니다.
0: 그리하여 오늘 이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게 누구냐? 예. 여러분입니다.
1: It's you.
0: 바로 이런 수치와 오욕을 다 예. 감내하면서 라디오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1: 예.
0: 청취율 대폭 상승 기념으로 1, 2부 소개된 모든 분들께 시원한 커피 한 잔씩 쏩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여러분 정말 네. 사랑해요.
1: 그렇습니다.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네. 네. 저희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 예, 진짜 다시 한번 지라신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주신 그 호흡과 관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1: 이렇게 올랐을 때 건방 좀 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려가면 겸손하게 있을게요.
0: 이게 잠깐이라 여러분.
1: 예.
0: 아시잖아요 방송. 예. 예, 방송국이라는 데가 이게 잠깐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한철 예. 장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0: 한 일주일 정도는 문천식 씨 건방 떨 수 있게 예. 그 쿠폰 좀 주세요 여러분.
1: 예, 문자 많이 주십시오. 예. 천식 건방 떨어라 하고 응원 좀 보내주십시오. 소개되시면 다 커피 드리겠습니다.
0: 애가 오래 떨지도 못해요 여러분.
1: 예.
0: 자, 샵 8001번으로 기다립니다. 요거 유료 문자 서비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오늘 더우나 추우나 일만 하시는 손수호 변호사님 만나는 날이거든요.
0: 아니 손수호 변호사님께도 진짜 우리가 음료 쿠폰 예. 사비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10년째.
1: 예. 예. 조만간에 밥 한번 사연을
0: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우리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손수 변호사님과 4부부터 함께합니다.
1: 참여 방법 알려드렸죠. 샵 800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어머, 들떴네.
1: 예. 예, 두 번이나 해가지고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0: 귀엽네.
1: 예, 이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1: 유니베라
0: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끌어올려 끌어올려 네. 안 터지는 매스부탄
1: 올품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키움증권
1: 백조 싱크
0: SK 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5: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4: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5: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4: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5: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9: 우와,
8: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1: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대표 코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감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2: 9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상암

0: MBC 공개홀에서 가수 김광진, 김희재, 정승환, 정은지, 스테이씨와 함께하는 시간.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취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열매 30주년 감사 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는 지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 지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3: 선희 이모랑 천식 삼촌이 읽어주는 건 다 재밌더라.
0: 제목 분위기는 무슨? 경기도에서 이창화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4: 예, 안녕하세요. 정선혜 씨, 문천식 씨.
0: 안녕하세요.
4: 여기 청취를 겠다. 예,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느덧 결혼한 지 33년 된 평범한 남편옷이다. 예, 이제 저는 올해 정년퇴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다 출가서 나는 시간이 많아요. 예. 근데 저 이제 일기를 읽어보니까 그 오래전 결혼기념일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시절로 한번 저랑 함께 떠나볼까요? 슝.
0: 예. 노트북인 줄.
4: 이제 그 애들이 한 초등학교 중학생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 한번은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지. 아 여보, 이번 결혼기념일엔 호텔 가는 거 어때?
0: 아 애들 학원비도 비싸고 뭐 돈도 없는데 안 가던 호텔을 갑자기 왜 가?
4: 아니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그 이제 주유소도 운영하시는데 그 사장님이 호텔 소유주? 그분하고 잘 아신다는 거야.
0: 진짜?
4: 어 원천 유원지 쪽인데 어머. 새로 지은 호텔이래. 필요하면 얘기하라더라고.
0: 그래? 아니 뭐 좋지. 밤에 야경도 보고 그러면 너무 멋있긴 하겠다. 그치?
4: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우리 결혼기념일에 맞춰가지고 방을 예약해달라고 한 거예요.
0: 네.
4: 그러고 나는 이제 저 천식이 알지?
0: 예?
4: 그 야시시한 속옷도 하나 샀어.
0: 갑자기?
4: 아 형님 그걸 왜 갑자기. 가운데하고 왜? 허리 고무줄만 천이고
0: 예?
4: 이 양옆하고 이 엉덩이 위쪽은 다 망사라고. 천식이 궁금하면 그 인터넷에 망사 디펜티 남자 이렇게 쳐봐.
0: 선생님 양파망 같은 거.
4: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애들을 어머니께 부탁드려야 될 차례가 왔어요. 어머니가 건강검진 때문에 그 시골에서 마침 올라와 계셨거든. 어머니 저 오늘 이 사람하고 이제 저 밖에서 좀 자고 올게요. 2, 3초간 침묵이 흘렀어. 그리고 전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5: 왜?
4: 또 2, 3초간 침묵이 흘렀어.
5: 아
4: 저기
5: 그래
4: 예
5: 좋겠다. 그래 알았어. 저 아무쪼록에다가 저 뜨밤을 보내시길.
6: 엄마 아빠 어디 가는데요?
7: 어른들은 그런 거 있어. 조용해.
6: 누나는 이런데 조용해라 그래.
7: 아 조용해 멍충아. 다녀오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4: 역시 이래서 꼭 이 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눈치 빠른 딸이 우리를 마음 편하게 호텔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은 가족들하고 먹고서는 8시 40분쯤 와이프랑 둘이 호텔로 간 거지. 호텔방에 딱 들어서니까 그 테이블에 이렇게 꽃다발이 딱 크게 놓여있더라고.
0: 어머 세상에 이 꽃은 봐. 호텔 사장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카드까지 써놓으신 거 봐. 너무 감사하다 진짜.
4: 그러게.
0: 어머. 우와. 이거 봐봐 여보. 야경 진짜 끝내준다.
4: 그렇게 우리는 꽃을 보고서 야경을 보고 이제 또 불면의 이순신도 봤어요.
0: 예?
4: 그 당시 잘 나갔거든 그 드라마가. 우리가 할 일은 바쁘지만 또 나라 지킨 이순신 장군이 그 드라마는 봐야지. 다 보고서 이제 진짜 이제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망사 팬티를 챙겨가지고 그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와인을 마시는데 네. 몸이 네. 막 흐물거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뜨거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젠 그 분위기를 쫙 이어가려는데 이야 이게 불이 안 꺼져. 우리 집엔 스위치 그 똑딱이 벽에 있는데 그 거기 벽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0: 아 그냥 켜놔 켜놔 그럼.
4: 아 미쳤어. 부끄럽게 환하게 어떻게 켜놔.
0: 진짜 이 찾아봐. 스위치는 어디 있는 거야 진짜.
4: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침대 옆에 그걸 죄다 한꺼번에 끌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
0: 예.
4: 우린 몰랐지. 그런 좋은 호텔 처음이었거든. 그래도 이제 어떻게 불을 겨우 끄고선 그 뜨거운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막 호야.
0: 호야는 뭐야?

0: 갑자기 이주 선생님이야 나.
1: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이구 대급했나봐. 누가 막 미친듯이 배를 눌러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입을 쭉 내밀다 말고 다시 불을 켜고서 일어나서 누구시오?
2: 야! 너지!
1: 뭐가요?
2: 문 안 여냐? 어?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미자야! 나와!
1: 야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당신의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3: 어? 아니에요?
1: 뭐가요?
3: 네, 안에 제 여동생 없어요?
1: 뭔 소리예요? 지금 나랑 와이프밖에 없는데.
3: 실례했습니다.
1: 아니 뭔데요 지금?
3: 그게 아니라 제 여동생이 그 바람이 나가지고요. 제부가 지금 잡으러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얘를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1: 당신 여동생이 누군지 몰라도 이 밤에 그렇게 남의 호텔방에서 막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3: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 숙박이 아니라 대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1: 대시?
3: 제 실례 많았습니다. 605호가 아니고 505였어.
1: 아니. 이 분위기가 좋다 말았거든.
3: 네,
1: 일단 분위기 깨졌어요.
0: 깨졌지.
1: 그래도 다행히 망사 티 팬티가 큰 역할을 해줬지.
3: 아...
1: 분위기가 금세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또 잘 모르. 호해.
0: 호해하지 마.
1: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번 내가 입술을 쭉 내밀는데 야 또 누가 왔어. 뭐요?
4: 수합니다. 내 마누라 좀 보십시오.
1: 내 마누라를 당신이 해봐.
4: 너. 예씨 누구야?
1: 당신 누군데?
4: 우리 마누라 거기 안 왔어. 이 바람 났다고 여기 가보라 가지고 왔는데.
1: 이런 뭐 바람이 유행이야 뭐야 지금. 누가 그래요 누가?
4: 아버지가요.
1: 여기 없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물어봐요.
4: 아니야. 아버지가 봤대. 그 호텔에서 우리 근데 잠깐 우리 아버지 여기 호텔에 왜 왔지?
1: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4: 아이고 큰일 나네. 이걸 엄마한테 내가 알려야 되나?
1: 아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4: 실례 많았습니다.
1: 아니 뭐 이 호텔 뭐 이렇게 바람이 많아 이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당시에 1층 안내 데스크로 내려갔어요. 아까 그 술 취한 남자가 딱 서 있더라고.
5: 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아니요 저 왜 이렇게 방을 잘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잠을 못 자겠네 진짜. 저 키 큰 아저씨도 우리 방에 왔었어요.
5: 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찾는 분이 A동에 계신데 B동에서 찾으셨어요. 죄송합니다.
1: 시계 보니까 새벽 3시가 넘었어. 다 잘라 그랬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왕 깼으니까 나가서 호수 구경하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침 6시 반인가 짐 챙겨서 집에 왔어요. 아 눈이 너무 뻑뻑하고 막 충혈되고 막 피곤해. 그 집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 예?
5: 애썼다.
1: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5: 야 작작해야지.
1: 예?
5: 건강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이도 있는데. 아이고.
1: 아 이게 뭡니까 진짜. 아니 어머니 나빠요. 그 바람 난 여동생분 그 나쁘고 술잔 기다리 당신도 나쁘고.
5: 여보. 이런... 우리 결혼기념일 무슨 요일일까? 우리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호텔 한번 가볼까?
1: 우리 와이프가 제일 나빠요. 아무튼 그날 저는 나랑 호텔에 안 맞는다 그런 걸 깨달았고 올해 결혼기념일에는 뭘 해야 될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그 바람난 여동생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아 우리 아버님 고생하셨네.
0: 예 정말 장르가 뒤바뀌었네.
1: 네.
0: 이게 로맨스 에로 그 중간 어디쯤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스릴과 호러 이렇게 가버렸네.
1: 이창원 형님 그날 행복하셨어야 되는데 불행하셨네 하루.
0: 망사 살 때 주문할 때 얼마나 들뜨셨겠어.
1: 그러니까 이 김규린이
6: 어머 나가서 즐길 팔자가 아닌가 봐요.
0: 야 이 망사 팬티 이거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어메이징합니다.
1: 5971 누나 그 진짜 생방송에 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거를.
0: 아니 저 DJ로서 청취자분이 구입하신 망사 팬티가 어떤 가닥인지 봐야 되니까.
1: 5971님이요?
0: 네.
7: 아 망사 팬티라고.
0: 네.
7: 나도 사야지.
0: 포털에 쭈르륵 있어요 오빠.
7: 아 포털에?
0: 네 포털인데 이게 취향대로 고를 수가 있네요.
1: 5971님.
0: 예.
7: 아 하여튼 나도 살 거야. 늦둥이 출동.
0: 아 티팬티. 티팬티도 있어요.
1: 응원합니다.
0: 야, 내 휴대폰은 포렌식으로 털리면 가관이겠다.
1: 네.
0: 지금 망사 팬티 남자친구.
1: 누구라도 행복하면 되는 거죠. 광고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9: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0: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9: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0: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9: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10: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9: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여보, 거 일로 와봐. 아예 뭐야 누구세요?
2: 아 미자 나와.
1: 미자 없어요. 아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 여보 다시 이렇게 뭐해? 아이 진짜.
3: 아야, 아 나 마누라 잡으러 왔어.
1: 아이 진짜 아니라고요.
0: 이러면 불가능하죠.
4: 네. 네.
0: 제 아무리 집중력 있는 분도 못하죠.
4: 그렇죠. 네,
0: 집중을 못하죠.
4: 그 후회 기쁜 소식 뭐 긴급 뉴스랑 다른 제가 아까 후회를 외쳤죠.
0: 외국 애들이 그런 호해요 호해할 때 호해요 호해 다 이래.
4: 그건 아니죠.
0: 갑자기 어떻게 뜨개질을 그렇게 가냐고.
4: 분위기를 잡으시다 갑자기 불청객이 와서 오늘 주제가 바로 좋다 말았네.
0: 아이, 누군가의 방해로 분위기가 깨지거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다양한 경험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가출했던 분 잠깐 가출하라고 엄마가 독려했는데
4: 그렇죠.
0: 그 새를 못 찾고 집에 들어왔는데 호다닥 호다닥 엄마 아빠랑 난리가 났던.
4: 네, 입술이 부르터 계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0: 그 순간에 엄마 아빠는 딱 이 주제에
4: 좋다 말았죠.
0: 부합된 분이죠. 예.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려는데 자꾸 어디서 톡이 오나 뭐 전화가 오나 막 이렇게 방해되는 사운드 있잖아요. 이런 걸로
4: 분위기 깨져가지고
0: 반려동물이 계속 그 배우자 그 고백하려는 상대에게
4: 그쵸.
0: 뭔가 애정을 다시 막 이렇게 갈구하는
4: 좋다 말았죠.
0: 좋다 말고
4: 또는 노래 대회 뭐 노래장난 같은 거 나갔는데 누가 봐도 내가 1등인 것 같은데 뒷사람이
0: 맞아요.
4: 말도 안 되는 실력자가 나가지고
0: 예전에 KBS 그 개그맨 컨테스트 할 때 진짜 온갖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거든요. 닭, 소 다 끌고
4: 웃기려고.
0: 그래서 우기려고 막 애를 썼는데 뒷사람이 소 끌고 오면은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4: 에.
0: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4: 좋다 말았죠. 에.
0: 닭은 기본이었고.
4: 또는 우리 형님들 비상금 이렇게 숨겨놨는데 친구들하고 술 먹으려고 가서 30만 원 아무리 찾아도 없어.
0: 그 비상 타이어 놓는 데다가 숨겼는데 문천식 씨가 그날 방송에서 타이어 놓는데 조심하라 그래요. 다 털렸어. 좋다 말았어.
4: 아, 나 그 얘기 왜 또 그래?
0: 아, 이미 그건 털렸기 때문에 이제 뭐 좋은 보관 장소가 아니에요.
4: 형님들 제가 사과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0: 다른 데 알아본대요.
4: 문자번호 #8001번으로 좋다 말았네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무료입니다.
0: 자, 문자 소개되시면 빙수 쿠폰에 모바일 커피 교환권 얹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C3 홈케어 세트 갑니다.
4: 네, 노래 장기하와 얼굴들 노래 듣죠.
0: 좋다 말았네. 아, 좋다.

0: 네네. 그러면서 주소를 묻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인사하고 주소를 알려줬는데 예. 상담원 다음 말이 전기자 전가는 3회 이상 보험료 납입하셔야 드립니다.
1: 아이 진짜.
0: 좋다 말았네.
1: 가입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0: 그렇죠. 보험 관련 에이. 상품은 아무래도 아이. 그냥 공짜가 없죠.
1: 그냥 좀 주지. 그런 일은 잘 없더라고요. 그죠?
0: 그렇죠. 그런 네. 일이 없어요.
1: 정은경님.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방학하는 날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역사란에 보니까 9점 이렇게 점수가 있길래 네. 아 10점 만점이구나. 9점 맞았구나. 잘했네. 근데 100점 만점이더라고요.
0: 은경님. 10점 만점은 체조.
1: 하지 마누라.
0: 기계 체조.
1: 저 그런 분위기 아니야.
0: 리본 체조.
1: 아니 지금 조롱할 때 아니라고.
0: 난 조롱을 후배한테 배웠다. 문천식이라 하는 아, 후배한테. 예. 아 근데 저도 수학을 8점 맞은 적이 있거든요. 예. 인생 크게 바뀌지 않아요.
1: 그렇죠.
0: 낙담을 빨리 하지 마십시오. 예. 섣불리 낙담할 일 아닙니다. 이런 그쵸. 애들이 나중에 엄마한테 진짜 효도하는 효자가 돼요.
1: 그렇습니다.
0: 엄마 듣고 있나?
1: 정선우 씨는 진짜 효녀니까.
0: 수학 8점 맞을 때 날 얼마나 때렸어.
1: 자, 05812. 아들이 샤랄라 원피스를 주길래 기분은 좋은데 제 나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들 좀 더 얌전한 걸로 바꾸게 영수증 좀 줘 했더니 아들이 아니 여친 주려고 샀는데 지난주에 헤어졌어 그냥 입어 하는데 좋다 말았어요. 아들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떻게 소화해볼게.
0: 아. 괜찮아요. 예,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이렇게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넉넉한 이런 이제 존재가 돼야 됩니다.
1: 너무 영한 원피스를 받았구나.
0: 괜찮아. 어떻게든 소화할 수 있어요.
1: 그래요.
0: 예. 리폼 어때요? 레이스만 몇 가닥 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여친한테 주려고 했던 거면 고가예요. 어머니. 싼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이클마저 거부하지 마시고요. 예. 나중에 이게 그 중고시장에서도 솔찬이 또
1: 그럼요.
0: 돈이 돼요.
1: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님.
0: 예, 네, 입어보시고 안 되면 어머님 그 채소 마켓 있잖아요. 거기서 사이즈 맞는 분하고 쿨거래하시면 됩니다. 네. 4579님.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 소개팅할 사람 하길래 내가 제일 먼저 나 할래 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못 읽은 건지 계속 할 사람 없어? 하더니 가만히 있는 잘생긴 친구한테 야, 너 해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 선착순이 아니었구나.
1: 아
0: 좋다 말았습니다.
1: 아 친구도 너무 나쁘다.
0: 별로다.
1: 어 진짜.
0: 너무 칼 같다.
1: 처음 들으면 그 사람한테 개인톡을 보내든가.
0: 그래.
1: 어
0: 너무한다.
1: 진짜.
0: 나 할래. 몇 번이나 대답했대는데.
1: 아.
0: 아니 사실 이게 있는 데서 못 본 척하는 것도 열받는데 톡방에서 못 본 척하는 건 더 열받아요.
1: 너무 굴욕적이네요.
0: 근데 하여튼 되게 선한 분이야. 이렇게 막 맺힌 마음이 없이 그냥 네. 아예 좋다 말았다 하고 끝난 분은 이분 사귀는 분 되게 마음고생 안 하실 것 같아.
1: 그러니까요.
0: 정말 되게 쿨하잖아요 성격이.
1: 그 주선자.
0: 난 잘생기고 꼬인 사람보다는 네. 그냥 둥글둥글 성격 좋은 사람이 좋던데.
1: 그 주선자 너무 별로예요. 식탁에 발이나 쪄라.
0: 찌어라.
1: 찌어라.
0: 미안.
1: 네. 그 와중에 그걸 지적하네.
0: 도와주고 싶었다.
1: 아 좋다 말았네.
0: 미안.
1: 예.
0: 이승우님 예. 발렌타인데이 출근했을 때 제 책상에 초콜릿이 있길래 누가 둔 거지?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좋아하는데 저 뒤에 신입이 뛰어가지고 가로채더니 아 죄송해요 박 회장님 자리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좋다 말았네. 너무한다 진짜. 아 신입이 여잔가 보다. 발렌타인데이니까 죄송해요 박 회장님 자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죄송해요 얼른 주세요.
1: 아,
0: 이러고 가져간 거지.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박 회장님을 좋아하나 보지.
1: 승우 씨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돼요.
0: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승우 씨 괜히 초라해졌겠다.
1: 그러니까요.
0: 그 배꼽이 더 큰 위로 있잖아요. 네. 아,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1: 그렇죠.
0: 아, 박상아님.
1: 아내가 가족 단톡방에 삼겹살이 좋아 갈비가 좋아 묻길래 아 저녁 메뉴가 두 중에 하나구나 싶어서 나는 갈비 했더니 내일 본인 모임의 메뉴를 정한 거더라고요.
0: 에?
1: 예 좋다 말았습니다.
0: 아니 나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가혹해. 가족이 더 가혹해.
1: 이걸 내가 거기다 물어보고
0: 희망 고문한 거잖아.
1: 그러니까
0: 너 뭐 좋아해? 너 피자 좋아해? 스파게티 좋아해? 뭐야 나 스파게티 나 내일 스파게티 먹어야겠다 이거 아니야. 뭘 잘못했길래
1: 이미 군심 나왔는데 지금 야골라
0: 코인 아시

0: 줬어요. 그래서 그래. 네. 너무 가여워. 3900님. 원주 처형집으로 집사람하고 애들이 2박 3일 놀러 간대요.
1: 네.
0: 너무 좋아.
1: 네?
0: 그래서 막 좋아했는데 처형집 에어컨이 고장나서 우리 집으로 처형내가 온대요.
1: 아.
0: 나 주말에 친구들하고 약속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형?
1: 괜찮으세요.
0: 전식이 형?
1: 예. 3900번님.
0: 예. 예.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
1: 괜찮으세요.
0: 그래도 뭔가 좀 이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게 막 받아들여야 되는.
1: 처형내가 놀러 오는데 어딜 나가요? 지금 큰일 날라고. 네.
0: 그럼 일단 지금 오고 있는 건가?
1: 주말에.
0: 주말에.
1: 이번 주말에 오신대요.
0: 진짜 좋다 말았다 이거는 진짜.
1: 진짜.
0: 왜 그럼 부모님 여행 가신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불렀는데 부모님 여행 캔슬된 거 이거보다 더 열받을 것 같아. 진짜.
1: 네, 막상막하죠.
0: 하여튼 난 이쪽으로 기운다 오늘은.
1: 그 3900님 근데 궁금한 게요. 그 친구들하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0: 뭐든.
1: 뭐라도. 어?
0: 뭐라도.
1: 뭐라도.
0: 뭐가 중요해? 그냥 뭐든. 뭐라도.
1: 아이고.
0: 이 마음이기 때문에 난 오늘 3900님을 네. 더 응원합니다.
1: 힘내십시오. 네.
0: IOI예요. 갑자기

0: 네, 오늘 주제가 좋다 말았네 이건데요. 2411님. 저는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송혜 선생님께서 뒤에서 한번 찾아와 무슨 명함을 주셨어요. 와. 엄청 좋아서 아 가수가 되는 건가 들떠서 내려갔는데 며칠 뒤에 보니 제가 그 명함을 잃어버렸더라고요.
1: 어머.
0: 연인이 될 뻔했는데 좋다 말았습니다.
1: 어머 세상에 너무 아깝다. 아니 이찬원 씨가 될 수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 진짜.
1: 이분 조금 이따

0: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해서 네. 그 노래 실력을 좀 뽐낼 수 있는 기회 드리면 안 돼요?
1: 그럴까요?
0: 네. 진짜 기회는 어떻게든 주어줘야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궁금하네요. 네.
0: 자, 이정화님이 20년 사용한 냉장고에서 물이 줄줄 흐르니까 남편이 이것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바꾸자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도 일단 임시로 써야 되니까 AS를 불렀어요. 기사님이 오시더니 아 이거 그냥 얼어서 그런 거예요. 몇 년 동안 이거 더 쓸 수 있어요. 이거 충분해요. 이러셔가지고 좋다 말았어요.
1: 안 바꿔도 된대요?
0: 예. 20년 썼는데 10년 더 쓰래.
1: 이참에 바꾸...
0: 진짜 네. 좋다 말았다. 이건 진짜 좋다 말았다. 네. 왜냐면 또 그런 말을 들었는데 또 새로 사기가 좀 찜찜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너무 양심적인데요.
0: 충분히 더 쓸 수 있는데 둘 중에 한 분이 또 아끼자고 막 이렇게 회의할 수 있지.
1: 남편이 사준다니까 바꾸시는 것도 괜찮은데.
0: 그죠? 뭐 되게 알뜰하신 분인가 보다.
1: 그런가 봐요. 네.
0: 난 못 들은 척하고 살 거야.
1: 너무 멋지네요.
0: 네. 자, 아까 연결됐어요.
1: 정국 노래잖아. 그분. 네. 네. 연결해볼게요.
0: 자, 노래자랑 통신원.
2: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노래자랑통신원 김정희입니다.
1: 네네.
2: 15년 전 친구들과 술 마신 후 게임에 진 사람이 노래자랑에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걸린 겁니다. 신나게 불렀는데 노래는 땡 받고 내려오는데 송혜 선생님이 명함을 주셨어요. 와. 근데 술 먹고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노래자랑통신원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아깝이 아깝이. 네. 아니 그럼, 예, 송혜 선생님께서 그 노래 잘한다고 아무나 명함 주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노래 잘한다고 중요해요.
0: 노래는
2: 땡 받았습니다.
0: 아, 노래는 땡 받았지만 그래도
1: 뭔가
0: 송혜 선생님 보셨을 땐 네. 뭔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그때 그 땡 받았지만 지금 김정희님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애창곡 중에 아무거나 괜찮아요.
2: 애창곡 중에 아무거나요?
0: 예, 네. 자신 있는 걸로다가.
2: 지금 불러도 된가요?
0: 네네. 네네. 자, 하나, 둘, 셋, 시작!

0: 사람들
1: 정희님.
0: 네.
1: 정희님.
0: 네네.
1: 아마 김정희님하고 좀 친해지고 싶으셔서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정희님의 매력에 우리 송혜 선배님께서 쏙 빠지셨나 보다. 발라드를 좋아하시는구나.
0: 그냥 원래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1: 근데 뭐 왜?
0: 네. 한 명만 좀 좋아합니다.
1: 아 그러셨구나.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김정인 의원 좀 목소리가 약간 신나는 트로트도 잘 어울릴 네. 것 같아요.
2: 아 예. 네. 김정인님.
0: 네. 네.
2: 노래
0: 네.
2: 너무 잘 들었고요. 혹시 사랑하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하실까요?
1: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네. 예, 이왕 이렇게 방송에 연결됐는데.
2: 저 추억을 만들어야죠.
1: 맞아요. 네. 메시지 전할 시간 드릴까요? 뭐 지금 생각나는
2: 소중한
1: 가족도
2: 사람.
1: 좋고
2: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0: 소중한 사람?
1: 네. 네
0: 제가 지금 솔직히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2: 네
0: 제가 지금 아빠 닮지 않게 좀 해서 딸과 지금 싸워가지고 아빠인 제가 삐져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있고 딸의 사과도 안 받고 있는데 여기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따라 미안하다.
1: 아이고.
0: 아빠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빠가 좀 더 이해하고 좀 잘해볼게.
1: 아 좋은 아빠시네.
0: 항상 사랑한다 따라.
2: 아이고
1: 아, 어떡해. 따님이 네네. 지금 예민한 시기라 그래요.
2: 그러게요.
1: 네. 네. 자 우리 김정희님 다정한 우리 아빠신데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0: 네.
2: 네. 네. 퀴즈 주세요.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남진, 2번 아이유, 3번 조성모.
2: 남진, 아이유, 조성모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아마 따님이랑 좀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 네.
1: 빙수 쿠폰에 모바일 커피 교환권 얹어서 보내드리고요. C3 홈케어 세트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네. 되게 순수하신 분
2: 그러니까.
1: 같은데. 네, 진짜.
2: 네, 잠시 간 거예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IS 동선은 봅니다. I can just

0: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사랑밖에 난 몰라.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가 매일 4시 5분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선희 누나 웃긴 건 다들 아시죠? 저한테도 항상 좋은 말만 합니다. 지라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4: 네, 노래자랑 통신원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3번 조성모 씨였습니다. 네,
5: 서봉원님, 4363님, 7973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네, 포함해서
4: 예,
5: 정답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오늘 1, 2부 소개된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4: 오예, 감사합니다. 오우. 사랑해요 여러분. 예. 아니 아까 조성모 씨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이 발라드시구나.
5: 그런가 해서. 봐요.
4: 예. 예. 자, 지라 씨의 또 애정을 담아 보내주신 문자가 있어서 하나만 예. 더 소개를 드릴게요.
5: 0302님. 아, 큰애 초등학 때 검도학원 태워다주면서 아이랑 함께 들으며 크크거리던 때가 생각나네요.
4: 어머.
5: 지금은 그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4: 어머.
5: 문천식 씨 목소리 듣고 아저씨 궁금해하길래 사진 검색해서 보여주니까 헉 하던 우리 아들. 청취율 대박난 거 축하드려요.
4: 어머 세상에.
5: 고맙습니다.
4: 이런 사연을 받는 건 DJ로서 진짜 영광이거든요.
5: 그럼요.
4: 네, 아, 진짜. 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날이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분까지 모바일 커피 교환권 챙겨서 보내드리고요. 네. 뉴스 듣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6: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0: 세일.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야, 뭐 먹을래?
3: 해장국?
2: 오, 좋지. 이 근처에.
3: 에이.

0: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5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돼 심리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사법행정상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부동산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한의 공급을 최고의 속도로 추진한다는 방향 아래 구체적인 공급 물량을 정리하는 회의라며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시장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용산 캠프킴과 태릉CC, 국군 방첩사령부, 과천 경마장 등 기존 공급 부지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도심 유휴 부지와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가 종일 상승세를 보이다 4%가량 올라 6,600턱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3.85% 오른 6,603으로 시작해 종일 큰 변동 없이 6,600 안팎을 움직이다 3.76% 오른 6,598.2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합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팔란티어 2분기 실적 발표로 인공지능 수요와 수익화가 확인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최근 세계일보 부회장을 지낸 양모 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계열 미국 통일신학대학원 이사장과 워싱턴타임스 재단 이사장 등도 역임한 양모 씨는 한학자 총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특검은 양모 씨를 상대로 통일교 간부진 미국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무마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22년 6월 춘천경찰서는 한학 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대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9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좋아요, 별표, 스마트폰 세상은 철저히 설계된 유혹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탓하지만 말고 시스템을 재설계해 보세요. 스마트폰 첫 화면엔 목적이 분명한 앱만 두고 다른 앱은 폴더에 넣으세요. 알림은 내가 정한 시간에만 울리게 설정하고 자동 재생과 다음에 이어보기는 꺼두세요. 내가 지금 이걸 꼭 봐야 할까?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설계에 덧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3부에 보다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자, 민담과 만담 사이. 야, 이게 벌써 200회가 넘었다는 거 믿어져요?
0: 그러니까요.
1: 5477님이 지라시 찐 애청자인 우리 딸. 민마사에 동물 소리 자주 나오잖아요. 네. 듣더니 아, 나 사육사로 일하고 싶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 코너가 은근 세계사 공부도 된대요. 와. 그 니제르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민만사 덕분에 처음 알았답니다. 두 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와, 감사하죠.
0: 5477님 고맙습니다. 네.
1: 저희도 이 니제르에 대해서 그날 공부했잖아요.
0: 맞아요.
1: 네. 아, 누군가에겐 또 이 배움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게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예, 부담감이 되네요.
0: 그 늘 교훈이 또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1: 맞아, 맞아. 아니 네. 기가 막히게 또 그 안에서 교훈을 발췌해 주시는 채집 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0: 우물찾기 하듯이 네. 예,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지라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에어비앤비,
0: 음주회원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환인제약,
0: 국민연료 써니얼료,
1: 데이팩,
0: 빅토스,
1: 음식물 처리기 휴렛,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5: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5: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6: 사랑밖에 난 몰라.
7: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매일 4시 5분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천식이 꽁트 잘하는 건 다들 아시죠? 라디오 진행도 최신식으로 참 잘합니다. 지라시 많이 사랑해주세요.
1: 민담과 만담 사이.
2: 202번째 이야기. 태국의 민담 다섯 가지 수수께끼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3: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2: 사와디캅, 꼬꿍캅, 지라시 청취율 캡숑 짱.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든 끼워넣어 감사의 마음을. 자, 어찌됐든 간에 예, 옛날 태국에 예쁜 여자를 유난히 좋아하는 왕이 살았어요.
4: 당신 정말 아름답달라니까. 나와 궁에 가서 같이 살자 뽕따이.
5: 어이, 어이, 거기. 아, 어여쁜 여인. 그래도 나와 함께 살자 연락 뽕따이.
2: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은 많은 시종과 후궁들을 거느리고 나들이를 나갔다가 묵묵히 나무를 패고 있는 한 나무꾼을 만나게 됩니다.
6: 으쌰! 으쌰쌰! 뿌띠 뿌띠! 썸쳐 썸쳐!
4: 아, 나무꾼. 돈데 고생이 많다까이. 요즘 형편은 어떠냐 뿡따이? 우리 백성들이 편안한지 왕으로서 궁금하다이.
2: 그러자 나무꾼은 도끼를 내려놓고 대답합니다.
6: 아, 왕이시여! 저는 말이깝! 제가 번 돈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깝!
4: 뭐라? 돈을 나눌 수 있나깝? 돈은 내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편안한 것 아니냐, 뽕빵뽕!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보라카이!
6: 아, 왕이시여! 잘 들어주십보디! 제가 번 돈을 다섯으로 나누었깝! 하나는 땅에 묻깝! 두 번째는 빚을 갚깝! 세 번째는 남에게 구워줄깝! 네 번째는 물에 버릴깝! 나머지는 적게 대줍니다깝! 꼬꿍깝!
4: 응? 돈을 묻고 빌려주고 버리고 심지어 적에게까지 준다고? 나무꾼 잘해! 돈이 싫은 거냐 또면 꽁!
6: 수수께끼니 잘 생각해 주십시깝.
2: 궁으로 돌아온 왕은 나무꾼의 말을 하루 종일 곱씹습니다.
4: 돈을 땅에 묻는다. 야, 이거 아깝다깝. 나에게 꾸어준다? 더 아깝다깝. 물에 버린다. 이건 미쳤다깝. 게다가 적에게 줘? 이건 말도 안 된다, 뿌빵! 아, 이거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고. 안 되겠어. 당장 그 나무꾼을 다시 만나야겠다, 뿌띠!
2: 다음 날 왕은 나무꾼을 만났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나무꾼은 어김없이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6: 핫자! 빡빡! 숨차! 숨차!
4: 여보게, 나무꾼!
6: 어?
4: 내가 또 왔다 가네?
6: 어, 왕이시여. 오늘은 어쩐 일이십니까?
4: 자네가 낸 그 수수께끼 때문에 밤에 한숨도 못 잤다이꿍.
6: 핫다이.
4: 여기네 다크서클 보이냐까?
6: 아하, 그러셨습니까? 꽃돗갑. 죄송합니다.
4: 다섯 가지 수수께끼 그 답이 궁금하다이. 당장 알려줄 뿌밤.
6: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깝. 잘 들어보십시까.
4: 어? 먼저 첫 번째. 돈을 땅에 묻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설마 땅 투자를 한다냐 말일까?
6: 아, 마이차이 마이차이. 땅에 묻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절에 시주하는 돈을 말합니까?
4: 응?
6: 좋은 일에 쓴 돈은 훗날 덕이 되어 돌아오니 땅에 씨앗을 묻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까?
4: 아, 씨앗을 묻는다고? 오호, 그럼 빚을 갚는다는 것은?
6: 그것은 절을 낳고 먹이고 입혀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돈입니다. 이꿍. 부모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지요.
4: 오, 그런 뜻. 참으로 지혜로운 나무꾼이다, 꾸바이. 나머지 수수께끼도 다 알려달라고 명꽁!
6: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지만 왕이시니 알려드리겠사와깝.
4: 꼬꿍깝.
6: 세 번째, 남에게 구워준다깝. 이것은 자식을 기르는 데 쓰는 돈입니까?
4: 어?
6: 부모가 자식을 잘 보살피면 자식도 훗날 그 은혜를 기억할

0: 테니까 뽀빠 콤커리. 에이.
1: 애들이 이상하다까? 야. 그나저나 이 얘기는 참으로 옳다카이. 그러면 물에 버리는 돈은?
0: 아, 술이나 도박에 탕진하는 돈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물에 버리는 것과 같다까.
1: 오, 그럼 마지막 적에게 준다는 말은 뭐냐고? 그거 절대 안 되는데 까이.
0: 하하, 그것은 아내에게 주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바디카.
1: 응? 아니 앞에 네 가지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마지막에 왜 삐끗하냐 까? 아이고, 아내를 적에 비유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나냐고?
0: 하, 살다 보면 뜻을 아시게 될 겁니까?
1: 아무튼 자네의 지혜가 마음에 들었다 까. 내가 후한상을 내리겠소. 대신 이 수수께끼의 답은 반드시 비밀로 하라 싸워디까.
0: 알겠어. 절대 말하지 않겠다 이공.
1: 응.
0: 야, 진짜 대국말에 한계가 있다. 두 사람은 새끼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합니다. 궁으로 돌아온 왕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수수께끼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엄청난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죠.
1: 여바라까, 수수께끼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붙일 거라고. 누구든 그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는 수박만큼 큰 금덩이를 주겠다까.
0: 난리났다. 한편 나무꾼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나무를 팔러 갔다가 광장에 붙은 수수께끼를 떡 발견합니다.
2: 여보 여보, 이것 보라고. 수수께끼를 풀면 금을 준다 싸우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
0: 마이 차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가자까.
2: 아 잠깐만, 수수께끼 풀면 1년 일 안 해도 되게 꼬가 빵뽕. 잠깐. 나 솜차이 좋아하는데. 솜땀 솜땀. 당신 이거 뭔가 아닌 표정인데 지금. 내 눈 똑바로 봐빠이.
0: 아이 참, 아 내가 언제. 내 눈 원래 이렇다까. 나무꾼은 왕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날부터 남편을 끈질기게 졸라대기 시작하는데.
2: 수수께끼 잘 풀잖아 뽀빠이. 답 좀 알려주라까.
0: 그래도 영 안되니까 이번엔 애교를 부립니다.
2: 아, 알려줘 여봉봉. 뽀빠 뽕꼬리 해줄게. 빠따이도 볶아줄까.
0: 아 최악이다. 아 모른다 깝. 아, 저리 가라 깝뽕.
2: 아, 진짜
0: 깝뽕. 애교가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신세 한탄을 시작하네요.
2: 누구한테 뽕이래 지금. 내가 이 나라 데꼬 살리면 아까 내주 아까 당신 양말 뒤집힌 것까지 다 펴주는 데꼬 돌아오는 건 비밀이라니. 금덩이가 탐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수수께끼 정답이 너무 궁금할 뿐이야. 뿡뿡뿡.
0: 결국 나무꾼은 아내의 애원과 눈물에 넘어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아이씨, 그러니까 응. 수수께끼 정답이 이래쿵 저래쿵 꿍꿍뽕대.
2: 아 오케이 사우디카 꿍꿍까 좋아까 뽀뽀까.
3: 아 그래?
4: 아 남이 사와 드립은 내 마음이 주는.
0: 너무 싫어. 다음날 아내는 남편이 산에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서둘러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모두 말했죠.
2: 정답 정답.
0: 왕은 약속대로 수박만한 금땡이를 주면서 병사를 시켜 몰래 아내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2: 아싸 왔디까. 이 금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랄까.
0: 그리고 뒤를 쫓은 병사는 그 여자가 나무꾼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죠.
1: 브레이! 나 손가락 걸고 약속했고까. 당장 그 나무꾼 잡아들여라까.
0: 왕이시여 억울하다 깍꿍.
1: 깍꿍은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깍꿍이야. 내가 그토록 비밀을 지키라고 했거늘 어째서 아내에게 답을 말해줬냐고.
0: 아니야, 아내의 울음장과 무시무시하고 너무 무서운 애교 그리고 너무 역겨운 애원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 답을 알려주고 말았사왔디까. 나도 아내가 약속을 저버리고 왕에게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뚝꽝.
1: 거짓말하지 마까. 부부 사기단 아니냐까. 금덩이 얻으려고.
0: 마이짜이 마이짜이. 왕이시여 보십시오 깝. 다섯 번째 수수께끼의 답 딱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1: 뭐라고?
0: 적에게 주는 것은 아내에게 주는 것다 뿡.
1: 어?
0: 왕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깁니다.
1: 놀랍다 깝. 듣고 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깝. 비록 나와 약속은 어겠지만 수수께끼의 답은 틀리지 않았다 뿡빡 뿡뿡뿡뿡.
0: 왕구야?

0: 좋아할까? 끝날 때가 되니까 어떻게든 웃기고 싶다까? 그리고 쌀과 돈도 넉넉히 추가로 내어주랄까?
1: 뭐라도 해야지 누나.
2: 그 뒤로 나무꾼은 이웃들의 존경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마음도 달라지는 법이지요. 다만 아내에게 주는 돈이 정말 적에게 주는 돈인지는 각 가정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바디캅 꼬꿍캅.

0: 네, 민만사이에 들으신 노래 소찬휘의 현명한 선택 들으셨어요?
1: 네, 정말 따뜻한 분들이에요. 네. 이동우님, 계속 깜만하는데 두 분 태국말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라고 참 아. 다정하게 문자를 주셨어요.
0: 역시 고마워요. 영희연구님, 오늘은 동물보다는 음식 이름이 더 많이 나왔다요. 크크크.
1: 그죠.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온 건 깝하고 뽕인 것 같아요.
0: 쏨땀에 꾸 뿌빠뽕거리 누나가 있고 몇 개.
1: 아니 그 나중에 아빠 방구야. 뽕뽕뽕은 뭐야? 했다 뽕뽕뽕뽕. 끝이 안 났어 심지어. 끝이 안 났어. 내 방 끼고 내 방 끼고 더 꼈어. 뽕뽕뽕뽕.
0: 미안합니다. 예.
1: 아 어딘 갈 것 같아. 그 정도 뽕이면.
0: 네.
1: 0314님 죄송한데 교훈 모르겠고 네. 뿡빵뿡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 정확히 들으신 겁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나 이 와중에 네. 참 소중한

0: 훌륭하게 교훈을 채집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1: 0390님. 교훈! 적당한 재치와 지혜가 있다면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다.
0: 이순자님. 입은 늘 무겁게 마음은 단단하게.
1: 네.
0: 1974님.
1: 오늘의 교훈. 아내는 적이다. 코로나는 오늘도 적과의 동침을 한다. 깝.
0: 스릴이 따갑.
1: 축하드립니다.
0: 예, 뿡뿡뿡뿡뿡. 최태훈님. 아, 나 진짜 예. 어이가 없어. 아직도. 집에 가서 계속 복귀하게 될 것 같아. 최태형님이 임금과의 약속보다 아내의 눈물이 더 강하다.
1: 어, 그럴 수 있죠. 맞아요.
0: 멋있다. 우리 최태형님. 네. 이것은 생존 멘트.
1: 어.
0: 살리자. 이 멘트는 정말 관용구로 만들자.
1: 자, 소개되신 분들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0: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1: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미마사 퀴즈.
0: 오, 예.
1: 오늘은 태국 민담 들어봤으니까 태국 관련 퀴즈 내어드립니다.
0: 이것은 태국을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음식의 이름에는 끓이다, 섞다, 새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레몬그라스와 라임, 고추 등을 넣어서 새콤하고 매콤하게 끓여낸 태국식 새우 수프.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드립니다. 1번 얌뽀땅, 2번 똠양꿍, 3번 매운짬뽕.
0: 청취율이 중요하긴 하구나. 진짜 정말 열과 성을 다한다. 우리 최식이.
1: 네.
0: 정답 보내주시고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맞힌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1: 네,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들을까요?
0: 이것도. 예.
1: 클론입니다. 꽁다리 잡아라.

0: 네, 미만사 퀴즈 태국식 새우 수프 요리는요?
1: 정답은 2번 똠양꿍입니다. 갑.
0: 네, 정답 맞히신 분 4456님, 4380님, 김대우님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1: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노래 이어서 짧게나마 즐기시죠.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야, 뭐 먹을래?
3: 해장국?
2: 오, 좋지. 이 근처에.
3: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2: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3: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0: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워낙 팬이 많으신데 그중에 한 분이세요. 3312님이 손 변호사님 수줍은 팬입니다. 라디오랑 방송 잘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잘 보는데 변호사님은 평생 충동구매 같은 건 안 할 상이에요. 맞죠? 하셨어요.
0: 어떠세요 변호사님?
1: 공식적으로 여쭤봅니다.
2: 정확하게 아시네요. 예, 제가
1: 안 맞아 나랑.
2: 예, 충동구매를 거의 안 하고요. 네. 실제로 구매도 별로 안 해요.
0: 아유. 구매 자체가 별로 없으시고. 네,
2: 소비를 별로 안 합니다.
0: 아, 소비를 잘 안 하시네.
2: 네.
1: 아. 자본주의 사회 이게 왜
0: 그런가. 그리고 변호사님 팔랑귀도 아니시죠?
2: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고
0: 달라요?
2: 컨디션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좀 팔랑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0: 아, 직업상 네. 노력을 하시는구나.
1: 내 인생에 정말 최초의 충동구매 최후 최초 뭐 네, 이렇게 네. 기억나는 충동구매 없으세요?
2: 충동구매
1: 단 한 건도?
2: 아, 없는 것 같은데요? 충동구매? 예예 예. 너무 재미가 없죠.
1: 별로다.
2: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네, 네. 충동구매 할 뻔했습니다.
1: 어 제발 뭔데요? 와,
2: 진짜 할 뻔했어요.
1: 위로
2: 정말 말도 안 되는
1: 뭔데,
2: 충동구매.
1: 뭔데요?
2: 아니 빨리.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좀 안 되겠네요.
1: 저한테 네. 상의를 해주세요.
2: 아 네네.
1: 제가 어떻게든
2: 아니 TV를 막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예. 번호가 막 올라갈수록 그 광고가 엄청 길게 나오더라고요.
1: 그쵸, 그쵸.
2: 물건 파는데
0: 맞아요, 맞아요.
2: 너무 더우니까.
1: 그쵸, 덥죠.
2: 야외 작업할 때 입는 조끼를 파는 거예요.
1: 아, 그거.
2: 냉풍이 나옵니다.
1: 더우니까.
2: 네,
1: 더우니까.
2: 옷 안으로 막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1: 좋아요, 좋아요. 네.
2: 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0: 소름끼 타셨구나.
2: 네. 그래서
1: 사세요.
2: 저희 둘째하고 이거 사자. 정말 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1: 근데 왜 네? 이 더운데 직전까지 갔을까?
2: 정신 차렸죠. 잠깐만. 야, 이걸 입고 다닐 수 있을까?
0: 아, 현실적인 또 구매. 네.
2: 그렇죠. 심지어 야외 작업도 없는데.
1: 그럼 네. 넥밴드라도 사세요. 이거 쿨감 있는 거.
0: 아, 왜 자꾸 사라는 누나는.
1: 아, 뭐라도 하나 사요, 좀. 새벽 배송으로.
0: 예. 네. 자,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 써주셔도 됩니다.
1: 자,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 홈페이지로 이경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하고 이번에 해외여행을 알아보다가 한 여행사가 눈에 띄었어요. 홍보 문구가 참 좋더라고.
1: 지라시 여행사에서 준비한 초특급 울트라 여행 상품입니다. 여러분 쇼핑과 관광이 알차게 조합된 퍼펙트 일정 이런 상품이 이제 나오지 않아요. 현지인이 인정하는 미슐땡 맛집까지 확보해놓고요. 만족하지 못하시면 100% 전액 환불됩니다. 지금 바로 놓치지 마세요.
3: 이걸 보고서 제가 눈이 돌아간 거예요.
1: 그치, 그치.
3: 그래서 바로 예약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죠. 그런데 글쎄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는 외부 관광만 했고요. 비가 오고 강풍이 불어서 원래 가려던 곳도 못 갔어요. 아 저기요 잠깐만 가이드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아 아쉽게도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가기로 한 곳이 휴관이세요. 죄송하지만

0: 남은 시간 호텔에서 자유 시간으로 대체하실게요. 자, 해산하실게요.
1: 뭐가 이래? 이뿐만이 아니에요. 현지인 맛집이라던 것도 사진과는 다르게 뭐가 좀 허름했고 메뉴랑 맛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저기 가이드 선생님, 홍보 사진에서 봤던 곳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 맛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0: 그러시구나. 그거는 회사에서 정한 곳이라 어쩔 수가 없으세요.
1: 네?
0: 제 맘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세요. 그냥 드실게요.
1: 그래서 여행 다녀와서 여행사한테 문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일정표대로 여행을 했고 뭐 맛집은 뭐 개인의 입맛 차이라서 뭐 문제가 없다나? 그러면서 환불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속상해 진짜. 분명히 홍보 문구에 만족 못하면 100% 환불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내가 속은 거예요? 그럼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0: 이게 애매한 게 분명 뭐 어딘가에 약정 막 그 이 막 거창한 글자로
1: 같은?
0: 막 안 보이게 막 그 100% 환불 보장을 뒤집어 없는 뭔가 있을걸 조약이.
2: 변호사님 어때요? 여행을 완전 망신 느낌인데.
0: 속상하네. 아니 요즘은 근데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는 것 같던데.
2: 이 만족의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3: 야 이게 핵심이죠.
2: 그래요, 역시.
3: 네 이게 핵심이죠.
0: 만족. 잡았다. 네, 오늘 만족. 잡았어.
2: 서단계 9년.
3: 네. 네. 만족이 무엇이냐.
2: 예예. 예.
3: 만족이 뭘까요?
0: 만족은 충분히 내가 지불한 돈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았다. 이게 만족이라는 게 그야말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3: 주관적이다.
2: 네.
0: 그렇죠. 주관적이죠.
3: 내가 느끼는 거다.
0: 근데 기본적으로 여행 상품에 대한 만족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확보돼 있지 않나요?
3: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0: 예를 들어 숙박.
3: 네, 숙박.
0: 그 식사는 좀 애매하더라도.
3: 네, 애매하죠.
0: 예.
3: 맛.
0: 이제 맛은 좀 맛은 애매하잖아요.
3: 허름하다.
0: 예.
3: 네.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지금 만족 못하면 100% 환불.
2: 네.
3: 가끔 식당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3: 맛 없으면 환불.
2: 네.
3: 이런 것들.
0: 일단 상품도 다 이런 게 많아.
3: 일단 받아봐라. 일단 써봐라.
0: 네.
3: 뭐 무조건 다 환불 받아주겠다. 이런 건데 물건의 경우에는 써보고 별로네요. 좀 다시 받아가 주세요. 환불입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게 인정이 되죠. 그런데 음식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가 약간 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 못하면 100% 환불이라는 그 문구의 효력 자체가 업종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공산품 이런 경우에는 써보고 환불 이런 것들은 좀 더 인정이 되겠죠.
0: 그쵸.
3: 하지만 여행이나 맛이나 공연 이런 것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2: 네?
3: 진지하게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2: 아 그래요?
3: 야 이거 정말 100% 환불이다. 야 이렇게 인정이 되기보다는 단순한 홍보 문구
0: 어떡해. 네,
3: 또는 광고 문구 이렇게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현지에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그 일정 그 관광지가 휴관이다.
2: 네,
3: 이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0: 그렇네요.
3: 네, 아마 야권에다 이런 게 들어 있었을 거예요.
2: 그러네. 비는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3: 네, 그리고 네. 현지 맛집 뭐 허름하고 메뉴도 별로였다. 이것도 역시 예, 뭐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0: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애매한 거예요.
3: 애매하죠.
2: 아.
3: 그래서 여행은 애초에 이 100% 환불이라는 게
0: 그러니까.
3: 진지한 게 아니다.
0: 그러니까 뭔가 이게 100% 환불이라고 크게 써여 있지만 작은 그 어떤 약정에는 뭔가 아주 자잘하게
3: 네.
0: 그거를 이렇게 빗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3: 네. 그렇죠. 예. 이 여행업의 약간 특성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판례들을 보더라도 약간 좀 기준이
2: 예?
3: 100% 환불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약간씩 다릅니다. 업종마다.
2: 아,
3: 네, 그래서 이경숙 님께서 좀 만족하지 못하고
0: 아이고.
3: 뭔가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2: 네.
3: 야, 이걸 가지고 환불을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법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약간 좀 어렵죠.
0: 그러시겠네.
3: 네.
0: 진짜 아까 문천식 씨가 딱 잡아낸
3: 네.
0: 만족이라는 것에 그 주관적인 어떤 느낌
3: 네.
0: 때문에 애매해졌다.
3: 그러니까요.
0: 이거는 그냥 손해를 좀 보시고
3: 네.
0: 예. 그냥 쓴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2: 소중한 휴가였는데.
0: 그렇죠. 소중한 휴가였죠.
2: 그러니까
0: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3: 네. 다음번 여행은 더 즐겁게 재미있게
0: 맞아요.
3: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꼼꼼히 좀 알아보시고
3: 네.
0: 이런 뭐 기후 문제나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
2: 그러니까요.
0: 에이, 속상하시겠다.
2: 네.
3: 그러니까요.
0: 자, 우리 손소 변호사님의 추천곡 어떤
3: 네.
0: 노래일 또 기대가 되는데 이거 듣고 갈게요.
3: 사실 요즘에 그 TV 채널 돌리다가
0: 네.
3: 여행 홈쇼핑 광고 나오면은
0: 네.
3: 저도 모르게 한참을 보고 있어요.
0: 예. 노래.
3: 예, 이거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 예.
3: 유독 많이 쓰는 노래가 있습니다.
0: 뭘까요?
3: 네. 거북이에
0: 네.
3: 비행기
0: 맞아 맞아
3: 야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0: 들어보셨나 보다.
1: 아, 그런가요?
2: 그렇죠. 이들은 아, 예.
1: 이거 들으면 일단 예. 기분이 좀 들뜹니다.
0: 맞아, 진짜.
1: 네네.
0: 오, 많이 들었어요. 저도 홈쇼핑 채널에서.
1: 예.
0: 자,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와서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게요. 네.

0: 너무 좋죠.
1: 진짜
2: 좋네요.
0: 몸이 기억하는 리듬입니다.
1: 자,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이제 두 번째 사연 볼 텐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로 이원진님 보내주셨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과 20년 넘게 골목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강아지 산책시키고 오는데 옆집 사시는 할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화를 내시는 거예요.
3: 어이!
0: 아, 깜짝이야.
3: 야바이요!
0: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3: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0: 아니, 어르신 무슨 일이신데요?
3: 에이!
0: 예?
3: 내가 용띠야!
0: 예?
3: 어.
0: 용, 예, 그런데요?
3: 이 용띠는 개랑 상극이라고 알아들어? 응.
0: 예?
3: 그러니까 그 개 좀 좀 다른 데로 보내라고. 어머. 저 나보고 짖잖아. 아이 꼴보기 싫어.
0: 어머 아니.
3: 당장 지워.
0: 어머 세상에 어머.
3: 이런.
0: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적이 있습니다.

0: 10년 전에 다른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본인 집에 환자가 있으니 강아지를 다른 데 보내라고 생 난리를 치셔서 제가 울면서 입양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이 최근에 본인 집과 맞닿아 있는 자투리 공간을 사들이셨는데 강아지를 보내지 않으면 벽을 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숙박업을 하고 있어서 벽을 치면 다닐 공간이 없고요. 영업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벌써 골목길 저희 집 문 앞에 어르신이 벽을 뚫어서 문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머, 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보면 몰라. 벽 뚫어서 문 만들잖아.
0: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1: 내가 한번 왔나면 아는 사람이라고. 비켜.
0: 어머, 왜 저러실까 진짜. 어머! 아니 벽에다 라크칠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손님 오시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정말.
1: 벽에다가 빨간 줄 다 그어버릴 거야. 얼른 걔 보내라고.
0: 이런 상황입니다. 팔순이 다 돼가는 저희 어머니는 몸져 누우셨어요. 변호사님, 아니 이럴 때 뭐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야, 아 너무 속상해.
2: 오랜만에 또 막무가내 할아버지 나오셨네.
3: 아니 일단 너무 네. 과도하게 수준 높은 연기력입니다. 네, 연기를 예, 연기를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0: 작년 이맘때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소름 돋아.
2: 아 어르신 안 통하시네.
0: 그 전형적인 그 어르신 연기를 너무 잘한 게 전형적인 남의 말 안 듣고
3: 네.
0: 당신이 주장하고 선포한 그대로 그냥 네. 밀어붙이는 불도저.
3: 또 아. 목소리만 들으면은 힘이 없어 보이는데 네, 또
0: 아니 아니야 이런 분들은
3: 벽을 뚫어서 맞아요. 문을 만들고
0: 야, 남의 네. 힘을 빌어서라도 힘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2: 그렇죠. 이 법의 통제권을 벗어난 스타일이신데 지금
0: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분들이 또 권력까지 갖고 계시니까
2: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니, 심지어 네. 걔를 본의 아닌 그 상황에서 입양 보낸 전조까지 있으시잖아요. 아우 난 진짜 이번 두 번째 입양은 안 돼. 반대야.
3: 자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2: 네.
3: 팔순 다 되어가는 어머니가 몸져 지금 몸져 누웠습니다.
2: 아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3: 이거는 네. 그동안 갈등이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0: 이게 반려견 문제만은 네. 아닌 것 같아요.
3: 한 20년 넘게 지금 그렇죠? 같이 골목 쓰고 있는데 네. 이 갈등이 요거 하나가 아니었을 거예요.
0: 아, 너무 폭군이시다 진짜.
2: 진짜.
0: 이거.
3: 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또 생계와도 관련된 문제가 생기니까 아, 그냥 몸져 누웠다. 이 말은 뭔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그리고 야 말해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다.
2: 진짜요?
3: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운 게 아닌가.
0: 아,
3: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원진님께서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
0: 그러니까요.
3: 그냥 있을 수 없다.
0: 뭔가 네. 법적으로도 네.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3: 그러니까요.
0: 네. 네, 모색 중이신 것 같아요.
3: 우선 법적인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법적인 부분과 함께 또 봐야 되는 게 이 동네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3: 여기에서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완전히 배척당하고 인심도 잃었고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고 막 피해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면은 좀 유리하죠.
0: 동네 빌런.
3: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2: 네.
3: 동네 사람들이 따르고 말에 힘이 좀 있고 이러면 더더욱 좀 곤란하죠.
0: 휴식 씨가 연기한 이 스타일로는 네.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3: 네.
0: 누군가가 따르기가 네. 참 힘든 연기를.
3: 네. 네. 그러니까요. 연기상으로는 일단 그래 보입니다.
0: 네.
3: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아지 문제. 일단 강아지는 다른데 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3: 네. 네. 그리고 10년 전에 한번 이렇게 했잖아요. 보냈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3: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다. 그리고 용띠와 개가 상급. 저 처음 들어봤어요.
0: 아, 진짜 어지럽다. 진짜.
3: 네. 처음 들어봤어요.
0: 이 궤변은 무엇?
2: 네.
3: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설령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2: 예.
3: 이걸 가지고 이 강아지에 대해서 처분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이거 좀 명쾌하죠. 네.
0: 네.
3: 두 번째는
0: 그렇죠.
3: 지금 벽 뚫어서 문 만들고 못 다니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더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3: 네네. 당장 이거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0: 네네.
3: 그래서
2: 예.
3: 일단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자투리 공간을 이 옆집 이 노인이 산 거잖아요.
0: 네.
3: 땅을 샀습니다.
2: 그렇죠.
3: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샀거든요. 네네. 이거를 좀 미리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냐라고
0: 아,
3: 상상 초월하는 일이지만
0: 네.
3: 지금 돌이켜보면 혹시 이거를 되팔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게 혹시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0: 세상에.
3: 예, 마진을 남기기 위한 어떤 고도의 거래냐. 거래를 요구하는 거냐.
0: 그럴 수도 있겠다.
3: 네.
0: 이걸 아, 보통 아니신 분 같아요.
2: 그러게요, 진짜.
3: 네네. 만약 그런 거라면은 금전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아하. 그래서

0: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1: 네.
0: 당연히 있습니다.
2: 뭘까요?
0: 일단 이 골목을 함께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네. 지금 이 옆집의 어르신이 맞겠다고 하는 그 공간,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면, 유일한 통로라면 이거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이용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령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1: 아, 그래요?
0: 네네. 그리고 이거를 마음대로 막을 수도 없어요. 물론 아주 뭐 크지 않은 그런 이용료를 지급은 해야 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막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만, 원합니다만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든지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라는 취지의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함으로써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1: 예.
0: 네, 거기까지 가면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옆집 노인이 법적으로 해서 나도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2: 아, 지금 이미 막무가내예요 이분.
0: 네.
2: 어떻게
0: 그래서 보통 이런 가처분을 할 때는요 간접 강제도 같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벽을 뚫어서 문을 만들어서 이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처분을 신청하는 건데
1: 네.
0: 여기에 더해서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2: 네.
0: 하잖아요.
2: 네.
0: 그러면 위반했어? 그럼 하루당 얼마?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돈을 내도록 해서 돈에 의한 간접 강제를 해가지고 예, 법원의 결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2: 간접 강제 괜찮은데?
0: 네네. 왜냐하면 그 양심상 이거 지켜주셔야죠라고 하면은 안 통해요.
2: 안 통할 것 같아요. 예. 이분은 이미
0: 돈을 지급하라는 금전을 지급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도록.
1: 네.
0: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2: 왠지 돈에는 엄청 약하실 네.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네. 돈.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하면은 필수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판사가 네. 이제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네네. 양쪽 얘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또 도면도 보고 또 영상도 보고 양쪽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후에 결론 내려줄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양쪽 얘기를 들어요. 가처분의 경우에는
2: 네네.
0: 아마도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이거 나오라고 법원에서 통지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2: 약간 위축되는 마음.
0: 그렇게 되지 않을까.
2: 그죠.
0: 예. 그렇게, 사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야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 최악의 경우는 너무 자극을 해버려가지고.
2: 네.
0: 법원도 무시하고 그냥 다 담장을 쌓아버리고. 나는 몰라. 법원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1: 예.
0: 당장 여검에 큰 지장이 생기니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2: 아니, 왜 나이 드신 분은 대체적으로 좀 덕도 있고 이러신데.
1: 그러면 좋은데.
2: 왜 그렇게 끝까지 세상하고 싸우실까.
1: 무서운 것도 없나 봐요, 지금.
0: 네, 그래서.
2: 비뚤어지셨어.
0: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그 옆집 어르신, 옆집 노인이 좀 어떤 성격인지 법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들을 것 같냐. 아니면 오히려 더 막나갈 것 같냐. 이것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2: 이 회유의 방법을 좀 모색해 보는 것도. 근데 회유를 해보셨겠지.
0: 그러니까요.
2: 안 해보셨겠냐고.
0: 아니, 저는 지금
1: 뭘 해드려야 되나.
0: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배경이 이 어머니가 먼저 누웠다는 겁니다.
2: 맞아.
0: 이미 할 거 다 해봤는데.
2: 스트레스가 얼마나
0: 예,
2: 많으십니까.
0: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2: 그러니까.
0: 이런 상황 아니냐.
1: 어머님 건강 진짜 안 되는데. 네.
2: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1: 예, 예.
2: 예, 그 리스크까지 다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2: 자, 오늘 손수 변호사님 또 예,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0: 네, 네 고맙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뵐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팀의 바람.

0: 꽃가루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열로 절로 떠려보자. 서두리도 더러마.
3: 에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점토를 이기며 부르던 소리입니다.
2: 절로 절로 떠려보자. 은도 난다 금도 난다.
3: 김치 냉장고가 아무리 좋아도 옮기에 보관한 김치 맛은 따라올 수 없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에지유 협찬이었습니다.
2: 서두리도 더러마.
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5: 네, 0199님이 네. 퇴근길에 지라시 매일 듣고 있는 1인입니다. 뭔 일인지 몰라도 축하드립니다. 천식님은 특히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6: 걸렸네.
5: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여러분이 항상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지라시 청취율이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정말 범상치 않은 청취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6: 저희들을 네. 갸륵히 여기셔서 매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측은, 감사합니다.
5: 측은. 측은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6: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7: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에 중

0: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 군 간부를 주축으로 쿠데타가 세 번이나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통합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나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육군 장성이 동조해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환 시기를 결정해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국방 역량을 집중해 올해 저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래연합사령부로 완전 운용능력, FOC 검증과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은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히는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관련해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찰이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어주자마자 경찰이 알아서 보훈 수사에 나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국민 사상검증의 앞잡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정권이 만든 법 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기어이 박탈하려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싸워서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오만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잠정 합의에 근접했으며 우리 시간 내일 미국이 발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4일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과 이란이 60일간의 임시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해협을 지나 페르시아만에 진입할 때 내는 이란 쪽 바다를 나올 때는 오만 쪽 바다를 이용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대로 확정되면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9도, 전주 38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지방의 기온은 35.7도입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책상이 더러워서 닦습니다. 그러다 서랍 정리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 온 방을 확 뒤집곤 하죠. 냉장고도 비슷한데요. 처음엔 지저분한 달걀통 얼룩을 지우다가 하나 둘 내려와서 야채칸에서 썩고 있는 당근 양배추까지 싹 버리고 냉장고 전면 청소. 심리학 전문가들은 다른 큰일도 이렇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대청소를 하자고 맘먹으면 엄두가 안 나니까 작고 구체적인 걸로 쪼개서 하나씩 해결하자. 그래, 이것만 하자로 출발. 그럼 내 책임에 쭉 간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0: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올여름 더위가 정말 대단하죠. 역대 최고 기온인 41도를 기록했던 2018년 폭염은 그때는 한반도 주변을 지나던 태풍이 열기를 몰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태풍도 없이 푹푹 찌는 열기가 한반도를 딱 덮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태풍 돌핀 북상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이게 뉴스마다 다 경로를 다르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남길지 시원하게 비를 뿌려주고 갈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또 지독한 폭염이 찾아오는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대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여름이 앞으로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죠. 지구가 보내는 묵직한 경고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8월 5일 수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톡톡 울산 소식입니다. 울산의 주요 식수원이 회야 후에 17년 만에 녹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모자란 물을 낙동강에서 끌어온 데다가 푹푹 찌는 무더위까지 더해져서 녹조가 급증한 건데요.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물을 끌어오는 깊이를 조절하고 정수 과정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다행히 정수를 마친 수돗물에서는 독성이나 냄새가 나오지 않아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집 수돗물에서 흙냄새 같은 이상을 느끼셨다면 즉시 울산수질연구소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울산시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먼저 무더위 밤잠 설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음 달까지 동네 거점 경로당 60곳의 운영시간을 조정했는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매일 밤 9시까지 문을 열도록 하고요. 또 경로당 냉방비 부담이 없게 예산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찾아뵙거나 전화로 건강을 확인하고요. 또 집안에 설치된 응급 감지 장치로 한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어가면 바로 중단하고 실내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 건강 걱정도 큰 요즘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주변 어르신들 안부를 한 번만 따뜻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 톡톡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을 다뤄보고요. 톡톡 클리어에서는 여름철 대표 유행 질환인 수족구 대비부터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핵심 내용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0: 2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이 6시 9분 51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역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화 이벤트 한 번 더 진행하는데요. 국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카르미나 브라나 공연이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카르미나 브라나는 독일 작곡가 칼 오르프의 대표작이고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합창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 200명의 출연진이 함께하는 대규모 무대여서 정말 웅장한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 어린이 합창단, 무용까지 어우러져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고요. 오늘 세 분을 선정해서 한 분께 두 장씩 티켓을 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은 저요라는 문구와 함께 말머리를 붙여서 샵 2848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 며칠 전에 저희가 티켓 이벤트 했잖아요. 저희가 티켓 당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를 드려요. 052-290으로 시작하는 유선전화가 가는데 당첨자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신청하신 분들 방송 직후 30분까지 052-290으로 시작하는 유선전화가 온다면 꼭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필요하신 분 샵 2848번으로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자, 여름이면 귓가를 웽하고 맴돌면서 잠을 설치게 만드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에는 저도 생각보다 좀 덜 봤어요. 오늘의 정답 이 생물은 25도에서 28도 안팎의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기온이 32도를 넘으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35도 안팎의 폭염에서는 번식도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강한 햇볕으로 산란한 물 웅덩이까지 말라붙으면서 한여름에는 오히려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더위를 피해서 지하주차장이나 배수구 같은 서늘한 곳에 숨어있다가 날씨가 선선해지는 늦여름, 초가을이면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또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고 해도 산발적으로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는 감염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현재 발령이 됐습니다. 국내 유행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여름철 불청객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위에는 아주 취약한 이 생물 무엇일까요? 1번 모기, 2번 파리.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경제와 금융정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시작하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서울 무더위가 아주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엄청 덥습니다. 울산도 많이 덥지 않나요?
0: 울산은 지난주까지 많이 더웠는데 이번 네. 주는 조금은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1: 와, 오늘 어제는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이거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덥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1: 네. 아, 예.
0: 저 오늘은 예, 정부 세제 개편안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요 소장님. 지난주에 예. 저희 건강보험 개편안 알려주시면서 네. 7월 31일에 심사위가 열리고 뭐 대략의 내용이 정해질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다 전면 미뤄졌다면서요?
1: 맞습니다. 전면적으로 미뤄졌습니다. 이게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반발 여론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아, 무기한 연기하고 일단 이렇게 아, 검토를 일단은 안 하겠다. 아, 의견 수렴을 하겠다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은 이렇게 잡힐 것 같은데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하자니 국민적 저항이 크니까 이걸 좀 단계적으로 이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예, 우선은 무기한이라고 단서가 붙었군요.
1: 네.
0: 예, 이번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이거는 확정이 된 상황인 거죠?
1: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세제 개편안은 나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이견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논의가 아, 잘 진행이 안 되면 일부 수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 뭐 시행령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그대로 처리가 확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리고 시행일은 뭐 이제 내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내년부터. 이게 네.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일까요?
1: 일단 뭐 단순하게 감세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면적인 증세안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좀 더 거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과 뭐 서민, 국내 투자 그리고 첨단 산업에는 뭐 세제 혜택을 늘리는 대신에 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는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오래된 낡은 비과세 감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거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0: 예.
1: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잠재 성장률을 조금 반등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지방을 지원하는 방안. 또 세 번째로는 부동산과 가업 상속 같은 이런 이 과세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납세 편의 제고라는 목적성을 좀 띄고 있습니다.
0: 네.
1: 전체적인 세수 효과를 보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누적적으로 거치는 세금이 한 3조 4,430억 원 정도 더 거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0: 예.
1: 전체적으로 이 근로장려금 확대라든가 청년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인해서 소득세는 좀 줄어들지만 뭐 종부세나 이런 거 개편으로 인해서 한 2조 1,815억 원 그리고 부가세와 각종 감면 정비를 좀 줄여가지고 세수가 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뭐 지원할 계층에는 선별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되 이 부동산과 관행적인 세금 감면에서는 그걸 줄여가지고 세입 기반을 넓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서민과 중산층이 네.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근로장려금 확대인데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좀 올라갑니다. 단독 가구는 연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외벌이 가구, 후벌이 가구는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 높아지는데 쉽게
0: 예.
1: 얘기해서 기존보다 돈을 더 벌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단독 가구는 기존 165만 원에서 1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0: 네.
1: 호벌이 가구는 285만 원 받던 걸 310만 원, 그리고 맞벌이는 33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월세 내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인데요.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가 됩니다. 이제 공제율 자체는 일반적으로 15%, 17%, 이게 일반적인 세율이 유지되는데
0: 네.
1: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월세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한 달에 100만 원 내시는 분도 1년치 월세 전액을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0: 네.
1: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 때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소득 기준도 조금 완화됐습니다. 현재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대학생 자녀가 알바했다가 요거 이상 벌게 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못 올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0: 그러네요.
1: 예, 이게 기본 소득 금액이 300만 원 그리고 총 급여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750만 원 이렇게 높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0: 예.
1: 배달라이더하고 프리랜서 같은 분들 이제 인적 영역 사업 소득자 보통 이런 분들이 받게 되는 소득이 이제 3.3%를 떼고 받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2.2%로 낮아집니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일단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만 이렇게 2.2%로 줄여주는 거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삼모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당장에 내가 손에 쥐는 돈이 조금은 1% 정도는 늘어난다. 1년으로 따지자면 한 12% 정도는 일단 먼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도 달라진다고요?
1: 네, 청년분들은 좀 부러운데요. 일단 주거비, 노후 준비, 자산 형성 요 세 가지 축으로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0: 예.
1: 청년 같은 경우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때 소득 수준에 아까 15%, 17%라고 말씀드렸는데 청년이라고 한다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7% 공제율을 예, 단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이제 방침을 잡았습니다.
0: 예.
1: 지금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땐 17%를 공제해주고 5,500만 원 초과하면 15%를 공제해주는데 청년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까지는 월세 기본 공제를 그냥 17% 다 해주겠다. 이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은 1년 12달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이 사실상 두 달치 월세는 다 세금으로 돌려받는 거죠. 청년이 또 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전체 15%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넘게 되면 공제율이 12%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청년은 소득 요건만 전체를 충족하면 15% 그냥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0: 네.
1: 연금저축하고 IRP를 합친 그 세액공제 납입 대상도 900만 원이 기존의 금액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대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청년이라고 해서 월세나 IRP 납입액 요 세액공제를 뭐 전부 돌려받는 건 아닌데요. 요 월세나 IRP 세액공제 모두 이제 정해진 공제 대상 금액의 뭐 17% 아니면 15%를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소득세를 그만큼 내야 그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액은 본인이 낸 소득세에 따라 다른데 특히나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은 소득세를 90% 감면을 해주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차피 내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를 사시거나 아니면 뭐 IRP나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더라도 돌려받게 되는 세금이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런데요, 이게 청년이 지자체마다 네.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대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1: 네네.
0: 몇 세까지를 청년이라고
1: 보통 하는 지방 거예요? 이제 이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기준을 보면 만 34세까지를 이제 청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자체별로 39세를 청년으로 보는 것도 있고 아주 드물게 정책에 따라서 40세 조금 초반까지도 청년으로 보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0: 그런데 현재 나오는 거는 만 34세까지.
1: 그게 기준이다. 예. 거기에 이제 군복무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이제 밀어주는 경우들도 덜어 있고요.
0: 그렇군요. 어제 포털 사이트에 ISA가 실시간 검색어로 또 뜨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바뀐다면서요?
1: 아주 이게 핫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글쎄 좀 고개가 갸우뚱한 좀 ISA가 새롭게 나옵니다. 저라면은 딱히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이름은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게 출시가 돼요.
0: 예.
1: 이걸 보면 이제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기존 ISA보다는 조금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계좌거든요.
0: 예.
1: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뭐 국민성장 펀드, 그리고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이 BDC 이런 것이 투자 대상인데 요 ISA를 만들어서 계좌에다 납입을 하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납입 금액은 연간 2천만 원으로 동일하고 대신에 이제 만기는 10년이기 때문에 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최초 의무 만기는 3년이고요. 본인이 희망하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0: 예.
1: 생산적 금융 ISA는 이제 한 사람이 1임형, 신탁형, 중개형 이렇게 복수 계좌를 보유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한다 그래서 기존 ISA하고 이것도 이제 종복으로 가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럼 기존 ISA하고 뭐 청년 도약계좌 이런 거 만기됐을 때 그 만기 자금을 이 생산적 금융 ISA에 일시에 납입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이걸 내놓으면서 이걸 조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또 청년형의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15세에서 34세면서 총 급여가 7,500만 원 아니면 종합소득 금액 6,300만 원 이하라면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연간 2천만 원 납입하면 20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건데 반면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ISA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200만 원, 뭐 서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해주고는 좀 혜택을 유지하고 있어요.
0: 네.
1: 요것도 조금 바뀌게 되는데 계약 기간이 원래는 최대 연장만 하면은

0: 무기한으로 연장이 됐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하는 걸로 제한이 되고 아.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나비판도도 이제 2월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니까 기존의 ISA의 뭐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좀 줄여나가고 생산적 금융 ISA 혜택을 좀 늘리는 방향인데 이걸 들여다보면 생산적 금융 ISA가 앞서 말씀드린 그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1: 지금 우리 주식으로 학습 효과가 이미 돼 있는데
0: 그렇죠.
1: 그리고 여기에 가서 공제를 해준다 한들 자산을 깎아먹으면 굳이 할 필요가 그렇게,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 성장 펀드 가입하신 분들도 지금 울상인데.
1: 네.
0: 특히나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 해주겠다고 한들 사실상 국내 주식을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과세거든요.
1: 네.
0: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뭐 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이걸 가입하는 것도 애매하고요.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가입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뭐 일단은 예금이나 이런 상품 뭐 해외 주식형 상품도 또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좀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상품이 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 제가 제 견해로는 이건 나와 봐야 별로 인기를 끌기도 어렵고
1: 네.
0: 가입을 누군가 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본다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잠깐만 들어도 어 이런 느낌이 드네요.
0: 갸우뚱해지네요.
1: 네, 또 그리고 이번에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게 부동산 관련 세제일 텐데요.
0: 네.
1: 이거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0: 핵심은 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냐 요거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느냐를 좀 중요하게 보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1: 네.
0: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가지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연 4%, 거주 기간에 따라서 연 4%,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이제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꿔서 2028년에는 거주 연 6%, 보유 연 2%, 2029년부터는 아예 거주 8%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 집을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공제액이 거의 없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공제 한도도 신설이 돼서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라 아마 그 전에 집을 팔아라라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집은 투자 수단이 아니고 그냥 사는 것으로 하겠다. 이 방향이
0: 그렇죠.
1: 분명하네요.
0: 맞습니다. 보유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제 없애고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어차피 한 채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되 공제 한도도 좀 줄여서 오래 거주한다고 해가지고 뭐 세금을 전혀 안 내는 이런 상황은 뭐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보유한 주택 수보다는 전체 주택 가액, 이게 주택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좀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데요.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고 12억 원 이하인 구간의 세율은 기존 1%에서 1.3%로 오르고요. 고가 구간의 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또 장기 보유에 따른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보유가 아닌 거주로 좀 전환이 되고요. 세액공제 금액은 2027년에는 800만 원, 2028년 이후는 600만 원의 한도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제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좀 늘려주기로 했는데요.
1: 네.
0: 이건 기존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데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을 세게 물리겠다. 이것도 이런 방향이고요. 다주택자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의 주택을 좀 팔 수 있도록 2027년하고 2028년에는 양도세 중과를 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그러나 2029년부터는 기존의 중과세율로 돌아가도록 설계가 됐고요. 기존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좀 보호를 하되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은 세부담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조금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1: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2년 안에 다 팔아라 이런 방향인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또 자동차나 신용카드처럼 지금까지 받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요.
0: 요건 꽤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전체 조세 지출 241개를 검토해서 115개 제도를 종료하거나 이제 재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예.
0: 일단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할 때 차 한 대당 개별 소비세 감면을 해줬었거든요.
1: 네.
0: 70만 원까지 해줬는데 요거 사라지고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도 단기적으로 축소됩니다. 전기차는 현재 300만 원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200, 내후년엔 100만 원으로 줄어들고 2029년은 아예 폐지가 되고요. 수소차는 400만 원에서 내년에는 300, 뭐 그 내후년엔 150 이렇게 줄어든 뒤에 2029년에 마찬가지로 폐지됩니다.
1: 예.
0: 대신에 이제 정부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 방식으로 이거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혼인 세액공제하고 출산, 뭐 입양 세액공제도 기존의 세액공제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 대신에 이거 사라지고 현금성 재정 지원으로 바뀔 예정.

0: 혼인세액공제는 혼인한 신혼부부에게 뭐 각각 50만 원씩, 그리고 출산 입양세액공제는 첫째 아이는 30만 원, 둘째는 50, 셋째는 70만 원 이렇게 세금을 빼주는 제도인데 네. 요거 다 없애고 요걸 이제 현금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소득공제 대신에 재정지원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지 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1: 네.
0: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혜택 못 받은 거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그 지원 금액과 방식은 별도의 예산 사업에서 좀 확정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잘 마련돼야 이것 역시도 반발이 많이 예. 없을 텐데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꽤 변화가 많습니다.
0: 예.
1: 예,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3: 1.
4: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7: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6: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8: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9: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33분 5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름이면 이것 때문에 잠을 설치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여름에는 예전보다 잘 안 보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인 이 생물은 25도에서 28도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35도를 넘는 폭염에는 활동이 둔해지고 번식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선해지는 늦여름쯤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개체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현재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돼 있어서 감염 예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여름 불청객이지만 폭염에는 유독 약한 이 생물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모기, 2번 파리.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한 분들이라면 할 수 있는 흔한 고민들 전문가들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톡톡클리어 시작하고요. 오늘 보험 관련 궁금한 점들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는 류형석 문권화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자, 이맘때 더위도 아주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들 사이에서 수족구병이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상황이 예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해요. 이게 혹시 뭐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야기들이 사례들이 있나요?
3: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죠. 일단은 뭐 저희 첫째 둘째가 다 이제 수족구에 이제 진단을 받아서
1: 네.
3: 제가 고생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뭐 하루에 뭐 수십 건씩 이제 수족구 관련해서 이제 청구 문의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네,
3: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1: 예, 수족구병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생기는 거죠?
3: 네, 그렇죠. 이게 수족구병이 이제 여름철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유행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1: 예.
3: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33배까지 이게 증가 폭이 생겼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족구병은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이 영유아 중심으로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1: 네.
3: 이게 미열이 나면서 이제 입안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손과 발 이게 수포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손, 발, 입 여기서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제 수족구거든요. 그래서 뭐 침이나 콧물 같은 이런 분비물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직접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감염된 아이가 이제 만진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생활용품 이런 걸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 아주 흔한 질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33배나 늘어났는데 요즘 날이 워낙에 더우니까 실내에 생활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3: 그렇죠.
1: 더 많이 늘어나나 봐요.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여러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죠?
10: 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서 많이 발병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뭐 이제 풀장이라든지
1: 네.
10: 이런 걸 개최를 많이 하잖아요.
1: 아.
10: 워터파크라든지 결국에는 사람 많은 곳에서 이제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집만 안 가면 되지 않을까? 키즈 카페만 안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이 가지고 온다든지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영유아들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어른들한테는 증상은 안 나타나는데
10: 네.
1: 매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10: 매개가 될 수 있는 거죠.
1: 이게 그러면은 증상이 나타나면 물집부터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뭐 후유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증상이?
3: 네, 뭐 대부분의 경우는 큰 합병증 없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예.
3: 하지만 이제 좀 더 진화를 해서 이제 고열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이 뇌수막염 같은 신경계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뭐 아이가 축 처져서 잘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토를 반복하는 증상이 보인다면 반드시 이제 병원을 가보셔야겠습니다.
1: 그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이럴
3: 네.
1: 때는 보통 뭐 부모님이 사실은 봐주시면 참 좋겠지만 요즘에는 그게 막 수월하진 않잖아요.
3: 그렇죠.
1: 맞벌이 가정이라면 더더욱
3: 네.
1: 그렇고요.
10: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1: 네.
10: 이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거나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이제 그 뒷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만 열이 나거나 말았으면 다시 학교를 보내면 되지만 수족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보니 완치라는 서류가 있어야지만 다시 등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내가 며칠씩 못 보낼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동안 누가 봐주지? 그럼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돌봄의 공백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1: 아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이거 아이 데리고 가셔야
10: 네네네.
1: 돼요 하셨는데 일단 완치 판정이 안 됐으니 나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10: 그쵸?
1: 이런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1: 예.
3: 이게 그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1: 예.
3: 이게 30대 후반의 워킹맘이셨습니다. 이게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수족구병에 걸려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열이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이제 고열로 번지면서 이제 입안에 이제 물집도 많이 잡히게 된 거죠.
1: 네.
3: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음식도 이제 아예 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틀 동안 아이를 입원하게 됐는데요.
1: 네.
3: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병원비보다 이제 본인이 이제 회사에 이틀 연차 낸 게 너무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0: 병원비는 뭐 병원비 자체는 크게 들진 않거든요. 예. 근데 이 부모님의 이제 이 소득 공백 이게 이제 실질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이게 예. 그러면 연차 휴가를 안 썼으면 나중에 돈으로 받을 건데 이만큼 손해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2: 보통은 수족구가 걸리면 일주일 정도.
1: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두 분은 보험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0: 예. 네.
1: 그런데 이렇게 휴가하고 연차 수당 이런 것까지 상담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수당과 뭐 재정적인 것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건가요?
2: 네.
0: 뭐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 공백이 된다고 해서 이제 그걸 보상해주는 담보는 없지만 이제 이게 수족구 진단비라든지 여러 가지 특약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대신 보상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족구병 자체는 대부분 이런 큰 합병증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열이 지속되거나 탈수 현상이 있거나
1: 예.
0: 아니면 이렇게 또 드물게 이런 뇌수막염 같은 합병증이 진행될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하고요. 또 이 입원이 장기간 지속되면 말 그대로 이런 부모님의 이런 그런 일을 잠깐 중단해야 되는 이런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1: 네.
0: 근데 이럴 때 이제 어린이 보험에 이제 질병 입원 일당 특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입원한 날짜에 비례해서 이제 보험금이 정액으로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제 입원 일당 5만 원 또는 7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는 특약을 가입하신다면 이제 병원비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께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이런 생활비까지 어느 정도 이제 메워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1: 이게 어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입원비가 뭐 이틀 이후부터 적용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2: 네.
1: 어린이 보험에는 그런 게 없어요?
2: 첫날부터 입원으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최근 나온 거는 다 그래요?
2: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또 수족구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0: 수족구 특약 당연히 있습니다. 뭐 수족구 진단비라고 해서 이제 일정 금액이 이제 정액으로 지급되는 그런 특약이 있는데
1: 그게 어린이 보험에 있는 거고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수족구로 진단을 받았을 때 뭐 이제 3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이제 지급되는 진단비의 형식으로 특약이 존재를 합니다.
1: 그러면은 그렇게 입원 일당만 좀 잘 보면은 되는 걸까요?
2: 우선 입원 일당도 뭐 소득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충분할 건데요.
1: 예.
2: 근데 이제 거기서 요즘에는 특히나 간병비 나이 많으신 분들만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백이 있을 때 어린이 보험들 태아 보험에서도 처음부터 간병비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간병을 결국에는 부모님이 직접 하게 될 거잖아요.
1: 예.
2: 그랬을 때 이제 가족 간병이 되다 보니 간병비가 이제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1: 그 어린이 보험 때 가입한 간병비 조건은
2: 네.
1: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 정말로 요양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일 때 어르신들이 요즘에 많이 보는 간병비 보험 있잖아요.
2: 네네.
1: 그런 보장이 되는 거예요?
2: 네, 동일한 보장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어린이 보험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더 자주 갈 수 있기 때문에
1: 예.
2: 그 간병비가 만약에 20만 원에서 15만 원이 가입이 된다라고 하면 어린이 친구들은 지금 최대 7만 원. 가입되는 보험회사들도 있고요. 15만 원까지 가입되는 보험회사들도 아직까지 찾아보면 있을 수도
1: 예.
2: 있습니다.
1: 입원까지 안 가고 그냥 그 통원치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2: 네네. 네,
1: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통원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치료비가 따로 있는 보험회사들이 있거든요. 통원치료비라고 해서 하루 갈 때마다 통원비가 뭐 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까지는 이렇게 5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내 보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통원치료비가 있다 없다의 차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없다가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수족구 진단금으로 그 부분을 좀 메꿔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지금 여름철 특히 수족구가 이렇게 많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좀 보장을 제대로 챙겨보려면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2: 네.
1: 어린이 보험을 네.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2: 네.
0: 네,
1: 그리고
0: 맞습니다.
1: 지금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고려해보면 좋겠다
2: 네네.
1: 하신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근데 너무 세세하단 말이죠. 수족구 특약, 뭐 통원비 치료 특약 이런 식으로 다 넣게 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요?
2: 아무래도 수족구 진단금 자체가
1: 네.
2: 생각보다

0: 금액이 비싸요.
1: 그래요? 얼마나 나오겠네요?
0: 이제 4천원, 5천원 정도에 보장 보험료 자체가 암 진단금만큼 비싸게
1: 4천원, 5천원에 네, 한
0: 비싸게
1: 달에
0: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 진단비는 얼마 나와요?
0: 20만원, 30만원 나오는데 연에 한 번씩 받아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번씩 다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 네.
0: 연마다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초등학생 이후까지 이제 이 부분이 발병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일부러 챙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1: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좀 수족구병을 알았던 적이 있다. 이런 특약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몰랐었네. 이걸 조금 새로 넣어볼 순 없을까? 이런 분들 혹은 점검을 받을 때 네. 뭐 어떤 점을 좀 챙겨봐야 할까요?
0: 우선 지금 19세 정도까지만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수족구는. 근데 수족구 특약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저렴한 담보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태아보험을 가입하거나 어린이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제대로 이제 그 보장을 챙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그 뒤에 나는 그래도 조금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15세에서 19세 그 밑에 보장 이게 나이대만 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걸 체크해 봐주실
1: 새로 가입할 때만 그렇고
0: 네.
1: 중간에 네, 추가로 할 거는 안 된다.
0: 네, 추가는 네. 안 되십니다.
1: 그게 수족구병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는 독감도 있을 테고요.
2: 네네.
1: 눈병, 뭐 파라바이러스, 뭐 무슨 그 배탈나는 장염 바이러스 있잖아요.
2: 노로바이러스
1: 이런 어린이 감염병도 많잖아요.
0: 네네.
1: 그런 것도 혹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 보험에서?
0: 네, 우선은 어린이 보험에서 다 가능하고요.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까 뭐 바이러스성,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수족구 진단금뿐만 아니라 11대 특정 감염 진단병이라고 그렇게 해서 특약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간 1회씩은 계속적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1: 네. 류영석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실무에서 혹시 자주 보는 사례 뭐 이런 거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2: 네. 뭐 사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 예.
2: 이미 어린이 보험에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이제 이 가입 시기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요즘 특약들이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최근에 반영되는 것들인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1: 내용이?
2: 뭐 이 보험이라는 게 항상 뭐 또 새로운 질병이 네. 생기기도 하고요. 그 예전에 없었던 특약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1: 네.
2: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태아보험은 이제 산모 뱃속에 아이가 있을
1: 그러니까요.
2: 때 오래 전에 이제 가입을 하는 뭐 보험이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이제 예전 상품들은 이 통원 보장이 약할 수도 있고요. 또 입원 일당의 한도가 매우 낮게 설계돼 있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전 이제 5년이나 10년 전에 가입한 상품들은 이제 요즘에 나오는 상품들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이제 그 가입한 이제 증권을 꺼내서 이제 입원이나 통원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점검이라는 게 새로 가입하라는 뜻은 아니신 거죠?
2: 네네, 무조건 새로 가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 예.
2: 이제 지금 갖고 계신 보장이 실제로 이제 이런 수족구 같은 유행성 질환에 얼마나 대응이 가능한지 이런 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진단비가 없거나 아니면 통원 관련된 보장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특약을 추가하시거나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그런데 요즘 대부분 실손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2: 네.
1: 실비만 있어도 사실 될 텐데 이런 특약까지 따로 챙겨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우선 더 팁을 드리자고 하면 아무래도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지금 소비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우리가 정액으로 입원비라든지 뭐 수족구 진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손에서 100%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충분히 메꿀 수 있고 혹시나 내가 이런 공백이 생긴다. 생활비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담보들이다 보니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지금 아이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 조언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물론 이제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 기간 동안에 이 부모들의 이제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이제 함께 대비하는 게 결국 이제 이게 부모님을 위한 준비기도 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유행 질환 관련된 진단비라든지 뭐 질병 입원 일당 그리고 뭐 어린이 간병 이런 특약들을

0: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유행성 질환에 대해서 보험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류형석 문권화 전문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모기였습니다. 우리나라 폭염 때문에 모기가 잠시 주춤한 모습이지만요. 최근 휴가철에 해외 떠나려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동남아나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뎅기열, 말라리아 같은 모기 매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열이나 오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선물 받아가실 분 1217번님께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드리는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8122번님께 양떼목장 4인 가족 이용권, 2533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버터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김건모의 빨간 우산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0: capture you.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0: 은혜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수도권 절반 가까이에 내려졌습니다. 충남 청양에서도 충청권 처음으로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정전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전국이 극한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경기 광명과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왕, 화성, 양평, 인천 남부 등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 육상 기상특보구역은 서울 4개 권역 전체, 경기 23곳, 인천 3곳 등 총 30곳입니다. 수도권 62.5%의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겁니다. 충남 청양에는 충청권 첫 중대경보가 내려졌고 전남 광양에도 중대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전에 이미 30도를 넘겼습니다. 경기 양주 41.5도, 하남 39.6도, 서울 노원 39.2도 등의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지는 극한 더위에 온열질환자는 8월 들어 어제까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98명, 누적 온열질환자 2,441명에 사망자도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젯밤 인천에서는 프로야구 경기 도중 20대 남성 관람객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KBO는 종합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1, 2군 모든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폭염에 야간 시간대 정전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위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해 관계 부처가 합동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1: 소방청이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한 화재위험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소방청은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설비 과부하 등 화재위험이 늘어난 데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날 사상 최대로 폭등한 뒤 주춤하던 코스피가 오늘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이 진전된 데다 인공지능 수요가 여전하다는 게 확인되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 컸는데요.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종일 6,600 안팎으로 가던 코스피가 3.76% 상승해 6,598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3.85% 상승한 6,603으로 출발했는데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올해 22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때 4.96% 오른 6,674까지도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국제정세가 진정되고 인공지능 수요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가 각각 1.7%가량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상업 부문 매출을 1년 만에 149% 높이는 등 깜짝 실적을 내면서 인공지능 투자 수요가 여전히 탄탄함을 증명했습니다. 덕분에 팔란티어 주가는 29% 폭등했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인텔 등도 올랐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코스피도 상승 탄력을 받아 삼성전자가 2%, SK하이닉스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월가 금융사들이 SK하이닉스 ADR에 투자 비중 확대 의견을 내면서 국내 하이닉스 주가는 한때 7% 넘게 올라 170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1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개인이 1조 1천억 원, 기관이 2천억 원어치를 팔며 차익 실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675개로 하락 종목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3거래일 내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지수가 21% 급상승했는데 오늘도 2.42% 오른 799로 장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 간부를 주축으로 쿠데타가 3번이나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통합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책임을 물을 일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육군 장성이 동조해 친히 쿠데타를 할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0: 대통령은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밝히자 이재명 대통령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부처 업무 계획 보고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의 첫 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일 포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관계 오인이라며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고려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사법행정상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홍 전 감독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일 한 시민단체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강요,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탱크데이 홍보물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비하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최근 열린 교내 학생생활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구호를 따라 외친 학생 10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후 학교는 야구부 코치 4명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요청했고 현재는 수석코치만 직무정지인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9도, 전주 38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2: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7월에 급락했던 우리 증시가 최근에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에 진저리가 난 탓인지 우리 증시를 떠나는 개인들도 늘고 있는데요. 증시 이대로 괜찮은지 3부의 증시각도기 곽상준 대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이 국민의 뜻과는 어긋난다는 판단인데요. 하지만 왜 당 지지율은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4부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자,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2: 네. 8월 들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7월에는 그냥 계속 뚝뚝뚝뚝뚝 떨어지기만 네. 하더니 네. 그래도 오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3: 지난주에 여기 나와서 시장을 떠나지 말라 네,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렸는데 떠나지 않으신 분들을 칭찬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네. 이 주식시장 지나보면 별거 아니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 감정대로 쏠리지 마시고 네. 여기는 이성의 게임을 하는 곳인데 네. 이상하게 이성의 게임을 하겠다고 들어오지만 감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네. 마음을 마구 흔들고 요동시키는 곳이 여기고요. 네. 이제 산술적으로 보시면 네. 지난달에 대략 한 20%대 하락을 했고 고점 대비 한 30%대 네. 그리고 뭐 많게 떨어진 종목은 40% 이렇게 빠졌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율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중동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서 네. 아주 그 위협적이었던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 잦아든 거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드는 것은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 정도에 중동에서 무슨 얘기, 호르무즈 관련된 네.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그게 잘 풀린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어져서 미국 시장이 당분간 조금 좋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좋은 과정에서 어떤 걸 확인했냐면 네. AI 기업이 괜찮구나.
2: 괜찮다.
3: 네, 이게 핵심이에요. 아, 아. 그동안에는 AI 기업 그거 돈 벌겠어? 이거였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경고했던 것들이 네. 미국 시장에 쫙 퍼지면서 시장을 짓눌렸죠. 네. 그런데 젊은 친구 누구죠? 네오폴드 네. 샘 브레너가 예. 거의 청산을 당하면서
2: 청산을 당했죠.
3: 예, 청산을 당하면서 그냥 증시 전문용어로 바닥 패대기를 다 쳤습니다. 아. 팔린 게 다 팔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AI 관련된 서사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 구글이 실적 발표할 때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정말 증가하지 않네 하고 사람들이 의혹했어요. 네. 아 이거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메타를

0: 보니까 현금이 쪼그라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네. AI 데이터센터 투자한다고 갖고 있던 현금이 쪽쪽 쪼그라들어요. 돈 잘 버는 회사인데. 네. 그래갖고 투자자들을 경악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훨씬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은 우리 그냥 설비 증설 기존보다 한 100억 달러 줄일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 네.
0: 그냥 갑자기 시장에서 이제 마음이 풀린 거예요.
1: 네.
0: 그러고 보니까 돈은 그냥 잘 버네 이렇게 보였는데 그 다음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 역시나 그 AI 데이터 센터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구나 성장률이 최고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줬어요.
1: 네.
0: 그래갖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녹았습니다.
1: 네.
0: 계속해서 야 이건 뭐 AI로 되겠어 이렇게 돈만 쏟아붓고 했는데 실제로 성장이 나오고 돈이 되니까 그게 안정되고 났더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의 매기가 쏠리면서 어제 반도체 주식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 불안에서 안도로 바뀌면서 네. 주가가 다시
0: 네.
1: 좋은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 있다.
0: 불안한 감이 조금 떨어지자 네. 미국의 성장을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어 하면 네. 실질적으로 요즘에 소비가 옛날 많지 못해서 지금 미국의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을 AI 투자가 하고 네.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도 AI 그 투자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
1: 네.
0: 물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전기하고 물을 너무 많이 쓰니까 오지 마.
1: 네.
0: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의 최고 동력은 지금 AI고
1: 네.
0: 과거로 따진다면 이게 일종의 철도혁명 뭐 이런 것 같아요.
1: 네.
0: 문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고 아주 재수 좋게 우리가 청바지 같은 걸 파는데 그 쇼티지가 난 거예요.
1: 네.
0: 이 쇼티지가 27년까지 확정적이고
1: 네.
0: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팔고 실질적으로는 28년까지도 공급은 늘지만 이 쇼티지가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확실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요 그 불안했던 심리가 한국에까지 이제 그 좀 잦아들면
1: 네.
0: 8월은 기본적으로 지난달 너무 많이 빠져서
1: 네.
0: 최소한 절반 이상은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 기본적으로.
0: 예,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1: 7월이 그렇습니다. 너무 빠졌기 때문에.
0: 예, 맞습니다.
1: 그리고 반도체는 아까 얘기하신 그 골드러시 때 청바지
0: 네.
1: 그런 상황이라든가.
0: 예, 그렇죠. 완전 뭐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반도체 특별히 메모리의 공급은 20 정도가 되는데
1: 네.
0: 우리가 필요한 건 200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1: 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7월에 너무 많이 빠져서
0: 네.
1: 아까 일부 종목은 뭐 고점 대비 한 40% 이렇게 빠지면서 특히 비투했던 사람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0: 네.
1: 진저리가 나서
0: 네.
1: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0: 네.
1: 떠났다.
0: 그렇죠.
1: 통계적으로도 나오더라고요.
0: 이제 한국장 안 되겠다. 미국장
1: 네.
0: 떠나자.
1: 네.
0: 이랬는데 여기 이제 불을 끼얹는.
1: 네.
0: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 네. 네. 어떤 사건입니까?
0: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희가 하실 말씀이 모난돌이 정맞는다.
1: 네.
0: 말 조심하고 살아라.
1: 네.
0: 그리고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한 방에 훅 간다. 말 좀 조심하고
1: 네.
0: 다음에 후가 입을 걸 걱정 좀 하고 살아라.
1: 네.
0: 그러거든요. 제가 오늘 이 뉴스 하이킹 나오는 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1: 아유, 그렇게 네. 무서운 말씀하세요.
0: 제가 왜냐하면
1: 아니대옵니다.
0: 저의 의도가 아니라
1: 아니대옵니다.
0: 외압에 의해서 제가 잘릴 가능성도 있다.
1: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0: 제가 예전에도 잘려본 적이 있거든요.
1: 아닙니다.
0: 네, 그래가지고
1: 제가 약속드립니다.
0: 네.
1: 저희는 외압, 노 외압.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할.
0: 약속?
1: 예, 약속. 네. 약속.
0: 그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하십시오.
0: 어제 세제 개혁안이 나왔어요.
1: 나왔죠.
0: 네, 네. 세제 개혁안이 나왔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세제 구태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 어떤 대목이?
0: 네, 왜냐하면 정부에 의해서 탈세가 장려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이게 기묘하더라고요.
1: 네.
0: 한국의 고위공무원 특별히
1: 네.
0: 이번에는 재경부 세제실
1: 네.
0: 이 어떻게 그 펜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는지를 업자로서 알게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거 제 업이니까
1: 네.
0: 알게 됐지. 제가 다른 데에서 이런 비슷한 시도가 있으면 저는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증여상속세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했어요.
1: 네.
0: 근데 하위 25%는 30% 할증 징벌 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이 징벌적 그 상속 증여 과세에 대해서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던 게 바로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1: 네,
0: 냈던
1: 그렇죠.
0: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것도 네. 주가 누르기 세제라고 나왔어요.
1: 네.
0: 껍데기는 주가 누르기 세제인데
1: 네.
0: 내용은 주가 누르기 장려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만약에 정부가 알 수 있었을까? 알았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소영 의원 네. 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안이다. 그거
1: 그러니까요.
0: 빨리 하자.
1: 네,
0: 그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이거는

0: 그 내용과 180도 정반대의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1: 그 정도예요?
0: 아니 그 정도보다 더 심해요. 저 지금 공영방송이라서 정말 많이 누르고 눌러서 참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소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네. 이거는 그거를 작성한 공무원들의 배신이다라고 표현했어요.
1: 국회를 바보로 아느냐 이 발언도 했더라고요.
0: 네네. 이 배신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1: 왜 그런지 좀 얘기를
0: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네. 얘기 드릴까요?
1: 예, 예, 예.
0: 원래 상속 증여세는 돈 많은 사람 많이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우리나라 좀 비싸요. 네. 네, 한 50% 내고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은 한 60%까지 좀 냅니다.
1: 네.
0: 좀 비싸긴 한데 그러니까 요거 상속 증여를 제대로 하고 나면은 회사를 물려줄 수가 쉽지 않아요. 물려주기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꼼수를 씁니다. 꼼수를 쓰는데.
1: 세금 낮추려고.
0: 네. 세금 낮추려고 꼼수를 쓰는데 네. 비상장 회사 즉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는 그래서 꼼수 못 쓰게 뭘 하고 있느냐. 순자산 갖고 있는 순자산의 네. 80% 이하면 그 이상으로 그냥 80%로 때려서 상속 증여를 세를 물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러면 1000억짜리 비상장 회사면 네. 아무리 싸게 상속 증여를 해도 800억에는 상속증여세 기준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 근데 네. 800억 기준으로?
0: 예. 네. 근데 저기 상장 네, 회사의 상장. 경우는 어떻게 되면 주가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시장 가격이니까
1: 네.
0: 그 시장 가격으로 상속증여하게 되어 있죠.
1: 네.
0: 자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 우리 회사가 1조짜리 회사인데
1: 네.
0: 아 이거 상속증여 싸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1: 네.
0: 그러면 1천억으로 만들 수 있어요.
1: 네.
0: 1조짜리를. 저는 몇 기업을 알고 있어요 이미. 많습니다.
1: 네.
0: 그냥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컬어 주당 장부 가치라 그래서 PBR이
1: 네, PBR.
0: 1이 네. 그 만약 1조짜리 회사가 PBR 1이면 그냥 그 그냥 1이 1조인 거예요.
1: 네.
0: 근데 0.5면 5천억이 되는 거고
1: 네.
0: 0.2면 2천억이 되는 거예요.
1: 네.
0: 우리나라에 0.3 이하가 그득하게 많습니다. 예. 네.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왜냐하면 뭐 감가상각을 세게 한다든가,
1: 네.
0: 뭐 상속 증여하기 직전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그 비용 한 번에 다 털거나
1: 네.
0: 아니면은 그 저기 이익을 조금 미루어 가지고 손실을 빵 터트려요.
1: 네.
0: 그럼 주가는 폭락하죠.
1: 주가 누르기죠, 그게.
0: 예, 그게 주가 누르기죠.
1: 예.
0: 근데 이게 그 시종일관 계속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PBR 0.5 이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1: 네, 세금 안 내려는 꼼수였죠.
0: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뭐냐면
1: 네네.
0: 13반기 동안 중에 12반기 동안 하위 25%에 들면 그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30% 할증하겠다는 거예요.
1: 네, 업종별로.
0: 아니요. 전체 시장에서.
1: 전체.
0: 예. 근데 제가 보니까 13반기, 12반기 하위 25% 들어가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고 또 하나 그냥 다 오케이 다 하고 쉽게 얘기할게요. 1조짜리 회사를 아까처럼 주가 누르기 위해서 1000억까지 눌렀어요.
1: 네.
0: 그래서 징벌적 과세 30% 더 했습니다. 그럼 얼마 내죠? 1300억 가치로 내는 거잖아요.
1: 네,
0: 세금을. 근데 이소영 의원법은 8000억 가치로 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몇 배를 내도 덜 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30% 할증해요. 그러면 저는 이걸 듣자마자 오 기업들이 너무 신나. 야 우리 빨리 상장 준비해. 빨리 상장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 세금을 너무 너무 아낄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준 거네.
0: 그럼요. 합법적으로 탈세를 해라. 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 이게 정부가 그동안 했던 얘기와 너무 다르잖아.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럼 이건 이렇게 되면 천만 그 투자자를 완전 능욕하는 건데 말이 되느냐? 이건 진짜 이렇게 되면 레임덕 식탁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소영 의원이 딱 쓴 얘기를 보니까 이건 배신이다라고.
1: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0: 네, 배신이다.
1: 뭐 국회를 바보로 하느냐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0: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때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네. 좀 더 너무 심한 말이 올라와가지고
1: 네,
0: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정말. 아, 이거는 그 맛있는 엿을 사들인 거나 똑같아요. 네, 현 정부에 대해서 정말 빅 그거를 네. 사들인 거나 마찬가지.
1: 다 알아드셨을 거예요.
0: 예, 예. 이거는 그리고 오늘 또 더불어서 ISA도 나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네. 세제실의 공무원들이 정말 주식시장을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ISA는 조만간에 폐지돼요. 네, 생산적 ISA 만들어서. 근데 생산적 ISA가
1: 네.
0: 젊은 사람들이 돈 계속 모으기에는 뭐 이거 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은 연 2천만 원씩 해서 1억까지 모을 수 있었거든요.
1: 네. 네,
0: 그러면 근데 중간에 비면 한꺼번에 그 빈 해 것까지 한 해 못 했으면 그 다음에 뭐 4천만 원까지도 부을 수 있어요. 뭐 목돈이 생기면 넣어가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1: 네.
0: 지금 무조건 따박따박 연 2천만 원 못 넣으면 끝.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 한도가 5년이 끝이에요. 그리고 기존 것도 연장 원래 계속 됐는데 그걸 연장 못하게 만들어놓고.
1: 왜 그렇게?
0: 주식시장을 싫어해서 그래요. 왜 싫어할까 내가 궁금해 생각해봤어요.

0: 나왔거든요. 아, 이거 안 믿기시죠? 네. 제가 이것만 계속 또려지게 보니까 제 결론은 주식시장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을 죽여야 산다. 왜 주식시장을 죽여야 사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첫 번째, 개인적으로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네. 고위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되면 다 보고해야 돼요. 한 주식당. 네. 그러니까 주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본인들이 주식을 할 수가 없어서.
1: 아니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그 주가 누르기 네. 그거는 뭐 재계에서 로비가 들어갔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근데 이 ISA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제가 제 말씀드리는 건 주식시장 잘 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야 이게 그 예전에 뭐 네. 5천 특별위원회 만들었잖아요. 네. 야 이거 사조직으로 2천 특별위원회 만들었나보다 주가지수 2천까지 떨어뜨릴 모양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방송 나오고 했던 게 한국 그 자본시장 선제를 한번 해보자 이런 네.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거든요. 네. 이거 딱 보고 나서 정말 젊은이들한테 너무 창피하고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너를 붙잡았어. 그래 미국으로 가라. 그게 좋겠다. 한국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소영 의원께서 뭐라고 달았냐면 이 법안이 확정되는 건 12월 달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12월 달 네. 전에 바꿀 그 좀 분위기를 바꾸고 네. 자기네가 열심히 막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으나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네. 전화해서 이 법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ISA 이거 안 됩니다.라고 꼭 좀 전화 한마디만 해주세요.
1: 네. 곽 대표님이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는 진짜
0: 아니 진짜 저는 부끄러워요. 제가 그동안에 한국 주식시장이 좋으니 한국 기업들 좋고 이게 주식시장이 잘 되면 청년들한테도 돈이 넘어가고 네. 뭐 벤처 생태계도 활발해지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 싸니까 한국 들어오십시오. 뭐 미국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선순환 돼야 됩니다. 그 얘기했던 게 너무 무색해지는 거예요. 네. 예. 이건 뭐냐면 아니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이거는 호구예요. 왜? 기업들은 상속 증여세 낮추려고 상장해서 주가 누르기 해.
1: 누르기.
0: 그리고 당연히 주가 누르기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배당 같은 거 안 주겠죠?
1: 네.
0: 예. 계속 그러니까 소액주주 홀대하면 주가 낮아지니까.
1: 네.
0: 주가 낮아지는 게 행복한 일인데 왜 그걸 주가를 높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장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이 좋아지면 당신네들도 좋아지고 나라도 좋아지고 우리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져요. 이게 그냥 콘크리트에 돈 넣는 것보다 훨씬 우리나라의 미래 좋아요.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1: 아니 주식시장 활성화하고 부동산으로 간 거 이쪽으로 네. 끌어들이려고 뭐 온갖 뭐 상법도 개정도 하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다 그러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0: 찬물 정도가 아니고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오늘 금융위에서 막 블룸버그가 우리나라 뭐 투자하기 적합지 않다 막 그래가지고
1: 중국 비유를 했더라고요.
0: 예, 중국 비유를 해서 네. 막 그렇게 했는데 금융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딱 나오면은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국제화는 물 건너 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미 그 금융시장 완전 후진국인데 무슨 저는 옛날에 그래서 야 우리 동북아 금융허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금융이 잘 되면은 우리나라 기본 제조업 너무 잘 되는데 여기서 금융까지 잘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 된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면서 계속 나와서 그렇게 선진국 합시다 지금 부족하지만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잘해왔으니까 얘기했는데 그 모든 얘기들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1: 네,
0: 너무 안타까워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아까 그 블룸버그 얘기하셨으니까
0: 네.
1: 거기서 이제 그 한국 시장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0: 네.
1: 이거 지금 위험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외신들이 요새 그런 경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0: 이런 변동성은 자기네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그 초유의 변동성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도 네. 그냥 이미 만든 건데 잘 해결합시다 이런 주의였는데
1: 네.
0: 이 건을 보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예를 들어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레버리지 ETF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거래소의 주주들이 누구입니까? 증권사들이에요.
1: 네.
0: 그 거래 주체들이죠. 그 거래가 많아지면 돈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로비를 했겠죠. 야, 이거 그냥 냅두면 다 외국 가서 외국 투자하는데 원화 빠져나가고 달러 가격 높아지고 우리나라 원화 똥값 되니까 자 이제 그 사람들 나가지 못하게 합시다. 한국에서 해야죠. 한국에서 하면 돈도 머물러 있고 우리도 돈 벌고 너무 네. 좋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봅시다. 검사를 해 봅시다. 부작용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최고 고점 제일 타이밍 나쁠 때 나와 갖고 사람들
1: 네.
0: 정말 골탕 먹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 거래소는 단 한 번 빼고는 민간 기업의 사장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1: 어.
0: 공무원 출신들, 고위공무원, 금융계 관련 공무원들이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한 몸이야. 감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감독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이거를 조금 이거 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랬는데 그런 이게 한 몸이니까 이해관계에도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또렷하게 그런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럴 거면 차라리 KTNG 예를 보니까 상장을 해서 좀 엄밀하게 주주들 그러니까 여기서 주주들이라면 투자자들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좀 주주들한테 유리하도록 방향을 잡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 탓이기도 한데 정부가 세세한 거 다 모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정부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걸 걸러내줘야 되는데
1: 네.
0: 걸러내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얘기도 상황들이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리니까 너무 좀 자괴감이 들고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네.
0: 네.
1: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0: 네.
1: 마지막으로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환율은 지금 한국은 거의 일본하고 패그거든요.
1: 네.
0: 예, 작년에는 100엔당 94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으로 패그였었는데 네. 지금 미국이 일본 엔화 강세를 요구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한국까지도 그렇게 패그로 묶여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게다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 변수인 금리는 일본보다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환은 강세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일본하고 어느 정도 패깅 되겠으나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보건대 올해 한 번 더 내년에 두 번
1: 더
0: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공기 자체가 라디에이터 열

0: 같습니다. 폭염특보도 나날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7도로 시작을 해서 낮 기온은 39도까지, 대구는 36도, 광주 37도, 전주는 38도까지 치솟으면서 극한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현재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강다리 중에 동호대교가 강남 방향으로 추돌사고 발생하면서 2차로 차단돼 있습니다. 신채희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자, 오늘 4부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2: 아, 포천.
3: 예, 네. 그렇습니다.
2: 거기도 많이 더울 텐데.
3: 지금 너무 많이 덥습니다.
2: 그러니까요. 네. 네.
3: 저희가 또 어머니 아버지 분들, 또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폭염에 혹시 노출되실까 봐 아, 좀 많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 지역구 좀 돌아다니시고. 그렇습니다. 예. 계시구나.
3: 저희 댁에만 계시지 마시고 경로당 같은데 이제 에어컨 틀 수 있으니까, 무더위 쉼터가 잘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댁에 계시지 마시고 경로당에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그리고 또 공소기각, 이거 사유 확대한 거,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뭐 격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이번에 뭐 장윤기 사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나쁜 놈들만 발뻗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많은 걱정이죠. 결과적으로 서민 혹은 폭력에 노출되신 뭐 여성분들, 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네, 이 개정안으로 그렇게 또 피해가 늘어날 것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 매우 걱정이 되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공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민주당에 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제 공소기각이라는 사유가 추가되면서, 네, 저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야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이걸 방치하신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피해자가 났을 때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그 책임은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그 거래설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그러면 공소기각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3: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임기 끝나고, 본인, 네,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라는 말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네, 말씀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대통령 만나면서도 대통령께 말씀드렸던 것이, 네, 임기 끝나시면 재판 받겠다는 약속 국민들께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 말, 너무나 당연한 그 말씀 못 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소 기각, 네, 뭐 처음에 이제 공소 취소를 계획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소 기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재판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것은 야당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재판을 받더라도 4년 뒤에 받을 거고, 근데 벌써 우리가 이런 걸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법원이 결정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예.
3: 최근에 법무부 장관도 그 방송 카메라에 잠깐 잡혔었는데 이제, 네, 판사가 수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이제 잡혔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된 것을 보면은 이 어떤 기소나 어떤 절차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들이 있는 건데, 사실 정치인들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뭐 저희 당이 지금 야당이지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야당 수사할 때 어떤 정치인이 수사받을 때 이건 합당한 수사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다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검찰과 경찰이 위법한 기소고 위법한 수사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희 당에 지금 수사를 받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랬었고요. 모두가 정치인들 다 야당 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판사한테 실제적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을 때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나왔는데 네. 이거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3: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제대로 입장을 못 내고 있는 것이 네. 그만큼 형편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건데 모든 정책들이 실패했었고 사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예측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 대책이라고들 말씀들 많이 네. 하시는데 공급 대책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이렇게 세금을 통해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라는 발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2: 근데 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나온 그 부동산 그 세제 개편안은 조세 정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한 거지 이걸로 뭐 집값 잡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어제 전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급은 이제부터 이제 대책 나올 것 같은데
3: 조세 정의라고 생각하는 네. 게 저는 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 왜요?
3: 결국엔 세금 폭탄을 다 넘기는 집 살 땐 취득세,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집을 팔면 양도세. 그리고 집 가진 사람들 마치 악마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주인들 결과적으로
2: 오히려?
3: 집에 들어갈 수밖에 네. 없는 거고 전월세가 줄어들 거고 이미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전세값과 서울 평균의 월세 네. 가격이 매우 많이 올랐잖아요.
2: 트리플.
3: 저는 지금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을 네. 담당자들을 좀 교체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 제가 다른 건 다 이제 뭐 알겠는데 하나는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전문가도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상위 주택 시장의 상위 0.4%, 0.34% 그러니까 막 40억 원 넘는 그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일가구일 경우에는 그 정도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보면은 뭐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던데.
3: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네. 좋았더라면 사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겼을 텐데 사실. 네.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 중에 부동산 정책을 많이들 꼽잖아요. 네.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서울 경기권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이번 정부의 발표안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2: 네.
3: 언론 기사를 보면은 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2: 네.
3: 언론 보도에.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자 이렇게 지금 야당이 보기에는 악재가 많아요.
3: 예, 예. 예.
2: 그리고 실제로 여권이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에 요즘 좀 오르고 있지만 지난달에 지금 주가 바닥 쳤죠.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ETF 문제도 있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아까 또 얘기하셨지만 예. 그거에 대한 우려도 많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이것도 불안과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나 악재가 많은데 그러면 보통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3: 예.
2: 그러면 반사 이익이란 게 원래 있잖아요.
3: 예, 예.
2: 국민의힘이 원래 가져가야 되거든.
3: 그렇습니다.
2: 누가 봐도
3: 예, 예.
2: 여기가 떨어지면 여기가 오르는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여지 별로
3: 국민의힘이 네,
2: 지지율 반사익도 못 가져가는
3: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이죠.
2: 에.
3: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개혁적인 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결과적으로 야당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2: 네.
3: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개혁해서 정말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는 야당의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었더라면
2: 네.
3: 민주당이 이렇게 마음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는 통과 못 시켰을 거라고 생각해요.
2: 네.
3: 근데 그 원인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 지도부와 관련해가지고 당 지도부가 아무리 민주당과 정부의 실책을 비판해도
2: 네.
3: 대통령의 어떤 헌법을 변형하려고 한 시도를 제대로 비판을 해도 그게 잘 국민들께 와닿지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3: 결과적으로 메신저의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어떤 저희 당 지도부가 국민들과의 어떤 신뢰의 문제라든지 공감의 측면에서 제대로 이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옳은 지적도 국민들께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어떤 교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당의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야당을 지금 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메신저라는 얘기가 딱 들어오는데 주장이 옳다 해도 지금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메신저는 장동혁 지도부를 얘기하시는
3: 그렇습니다.
2: 거죠?
3: 그렇습니다. 왜 저희 당 의원들 중에서도 몇 분이 최근에 기사가 많이 됐었는데 그 모무등계가 모무등계 나무라는 격이다라고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 장동혁 지도부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 선거 끝나고 나서 원래 양양자 최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좀비 지도부다 그랬는데 좀비가 너무 오래 간 거 아닙니까?
3: 사실 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맞았는데
2: 그러니까요.
3: 사실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는데 당대표 입장에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환경들도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따른 갈등 양상이라든지 최근에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과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 지도부를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고 최근에
2: 선관위도 뭐, 그랬고요.
3: 그렇습니다. 참정권 침해 상황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이따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제 저희 당에서 또 국회의원분들이 그 피해자 앞에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 다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당대표직을 순간순간을 연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연장을 한다고 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보수 진영 자체 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 근데 조기 퇴진 이런 거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3: 사실상 동력이
2: 없어요.
3: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 이미 시기를 좀 놓친 거 아닌가.
3: 그리고 사실 저희가 당대표 사퇴라든지 당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 명분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국가와 당을 또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당 지도부가 그렇게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리 싸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분들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 이렇게 실책을 많이 하는데 야당이 자리 싸움할 때냐 이렇게 뭔가 분열적인 양상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당원분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동력이 좀 많이 악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2: 지금 이 우리끼리 싸울 때냐 이런
3: 그렇습니다.
2: 흐름인
3: 피로감을
2: 것
3: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 여당이 잘못한 거 과연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뭐 법의 국제, 대법관 증언법 이런 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면 저희 당이 2018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수당이 돼서 원복시키면 되는 건데
2: 사실상 그 길이 유일하죠.
3: 그러면 다수당이 되려면 수도권, 경기 서울에서 우리가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경기도가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가 60석인데 국민의힘이 7석밖에 없습니다. 다수당이 되려면 경기 서울 권역에서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 거고 지금 당 지도부 체제로는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늘릴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당의 개혁을 하자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총선 다수당이 되기 위한 그런 진정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 대표는 쇄신안 내놓겠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3: 아마 언론에서는 이제 쇄신안이라기보다는 당권 강화, 당원 주권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이잖아요. 국민한테 열려 있는 정당, 유권자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도 하지만 당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정당의 주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이 국민들께 신뢰받고 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원주권을 외치는 것은 마치 폐쇄적인 정당으로 네. 느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똑같습니다. 지금 적대적 공생하고 있는 것처럼 네. 느껴지는데 민주당이나 국민

0: 국민의힘이나 당원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국민 전체의 어떤 상식을 받드는 데 있어서 점점 멀어지는 길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서로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0: 제가 MBC 뉴스 하이킹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네. 결과적으로 2018년 총선에서는 그래서 그 양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 양극단을 깨부수고 이 국민 상식 중도로 나가는 정당이 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징계 문제 얘기 좀 해보도록 예, 예. 하죠. 그 지금 의원 3명이 지금 징계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일단 윤리위원회는 보니까 저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싸워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0: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1: 당의 사법기구잖아요, 일종의. 네.
0: 그러니까 말은 사법기구에 많이 비교는 하는데 사실 네. 윤리위도 정치 네. 정당에 있는 정치기구고 이쯤 되면은 당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윤리위가 과거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1: 그렇죠.
0: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네.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됐던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무를 책임지는 사람들 중에 사과라든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네. 네.
1: 알겠습니다. 요 얘기. 저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오세훈 시장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 대통합 예. 이 얘기를 좀 논의를 좀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보수 대통합 논의는?
0: 저희 당의 네. 국회의원분들, 당원분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도자가 안 보인다라고.
1: 구심점.
0: 예, 구심점 지도자, 네. 야당의 어른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1: 네, 네.
0: 네, 지금 말씀하셨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네. 이런 분들이 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전 지도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도자시고
1: 네.
0: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건강한 야당을 만드는데 네. 지금 역할을 해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계속해서 주저하시거나 목소리 내기를 좀 꺼려하시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1: 네.
0: 지금은 모두가 나서서 연대해서
1: 네.
0: 정부 여당에 대한 실책도 비판을 하고
1: 네.
0: 또 저희 당 안에 개혁도 이끌어야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네,
0: 유승민 전 의원 말씀 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1: 네.
0: 누구 하나 배제하지 말자라고 하셨거든요.
1: 네.
0: 물론 장동혁 대표도 포함해서
1: 네.
0: 누구나 다 저희는 지금 연대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빅텐트.
0: 예,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짧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시죠. 네, 예. 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침팬지들은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데요. 때론 싸우고 틀어진 사이를 풀려고 때론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털을 고르죠. 이때 침팬지 몸에선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옥시토신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털 고르기를 받는 쪽뿐만 아니라 털을 골라주는 쪽에서도 비슷한 양이 분비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손길이 실은 자기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치기 전에 드릴 말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오늘 송영길 후보가 출연을 하셨는데요. 정청래 김민석 후보한테도 저희가 출연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연락이 오는 대로 두 후보와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재산권과 생명권이 충돌할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해마다 여름이면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집안으로 폭우가 들이쳐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창가에 침수 방지 시설인 물막이판을 세우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물막이판 설치를 꺼리기도 합니다. 침수가 잦은 곳으로 소문이 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죠. 세입자의 안전보다 경제적 손해를 더 걱정하는 듯한 모습. 과연 바람직한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변화가 불가피

대피한 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해 주요 사건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수청과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형태의 합동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는

0: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 5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고령층 취업자가 1천만 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며 10년 전보다 약 1.5배로 늘었습니다. 근로희망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3.4%로 가장 컸지만 작년과 비교해 1%포인트 낮아지며 하락세를 이어갔고 뒤를 이은 일하는 즐거움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36.7%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 5일 홍해 얀부 앞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야 샤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화상 성명을 통해 홍해 북부 얀부 연안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사우디 유조선 와파오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유조선은 지난달 22일 해상 봉쇄를 시작한 이래 표적으로 삼은 8번째 선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서부 접경 지역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관계자는 현지 시간 5일 영국 로이터 통신에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 제112 미사일 여단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될 탄도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9도, 전주가 38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3.8도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입맛 괜찮으신가요? 엊그제 난 기사를 보니까요, 한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기온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땀을 흘리고 피부혈관을 확장해서 체온을 낮추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면서 소화도 잘 안되고 식욕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식사를 거르거나 아이스크림이나 찬 음료로 끼니를 대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아이스크림은 밥이 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더 부지런히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들으면서 아니 무슨 식욕이 없어져 요즘 입맛이 엄청 도는데 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정말로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 많다고 하니까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날씨에 가스레인지를 켜고 또 불 앞에서 요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역이잖아요. 혹시 불 없이도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 있다면 입맛을 잃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0: 가수 한올님의 노래죠. 모두 행복해져라 듣고 왔습니다. 이지영님의 신청곡인데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웃을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애쓰셨고 내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한올 모두 행복해져라 신청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셨나봐요. 웃을 일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긍정적인 분이 아닌가, 내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청을 주셔서 저희 오프닝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이혜원님, 저는 입맛이 지나치게 좋습니다. 하하 하셨는데, 그쵸, 덥다고 해서 뭐 입맛이 뭐 좀 없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전혀 난 똑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제 얘기이기도 한데. 구예찬님,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더라. 저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욕심 많이들. 오늘 퇴근하고 집에서 카레라이스 두 그릇이나 먹었어요. 야, 맛있었겠네요. 카레라이스. 네. 요즘에 그 저희 그 채은 작가님도 그 무슨 다이어트 카레라이스가 있다고 해서 며칠 전에 드셨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있나? 여러분도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카레라이스 안 그래도 건강한 음식인데 다이어트 카레라이스라니. 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김연수님, 제가 요즘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유부초밥으로 간단하게 해서 먹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저도 그 요즘에 그 다이땡 있잖아요. 그 저렴하게 물건 살 수 있는 곳, 거기서 그 전자레인지용 라면 용기를 3,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있으니까 계란하고 순두부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한 참치액젓 좀 돌리고 이 넣고 이 한 4분 정도 돌리니까 진짜 맛있는 순두부 계란찜 완성되던데,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예, 저도 오늘 불 없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알려드렸습니다. 김 교수님, 오이 냉채 한 사발 쭉 들이키면 아, 식욕 금방 돌아옵니다 하셨는데, 아, 오이 냉채, 여름에 이 더울 때 오이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저같이 오이 못 먹는 사람들은 진짜 어떡하죠? 네? 오이 못 드시는 분 없으세요? 예전에는 진짜 오이 못 먹는다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오이도 못 먹냐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오이 못 먹는 사람들도 은근히 예, 있는데, 아, 오이 농장 청취자분 듣고 계시, 아니 뭐 오이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드시니까요. 예, 그렇죠. 남지혜님, 이런 날에는 오이 미역냉국이 최고예요. 아, 그럼요. 오이 미역냉국 좋습니다. 예. 염지은님, 밥은 먹어야겠고 뜨거운 건 싫고 해서 김밥을 자주 먹는 요즘이에요. 근데 김밥 요리하기가 더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오호, 김밥. 김밥을 어떻게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지은님 알려주세요. 범진호님, 시원한 물에 밥 말아서 보리굴비를 쫙 찢어서 숟가락에 한착. 근데 보리굴비가 좀 비싸죠? 예, 그러니까 비싼데 어떻게 또. 비싸지만 가끔씩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 행복하기 위해서 가끔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당신 편은 늘 여러분의 사연 문자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으니까요, 문자와 미니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사용설명서라고 합니다. 어떨 때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야 하는지 알아볼 테니까 혹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분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내 마음 보고서도 함께 많이들 해주세요. 자,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웬, 티맵대리, 본컴퍼니, 올데이프레쉬,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데이펙, 국민연료, 선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최상위 단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오늘 수도권의 60% 이상 지역에 내려졌고, 현재는 서울을 비롯해 광명, 포천, 고양, 용인, 여주 등 경기 대부분 지역과 전남, 광양, 인천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제13호 태풍 돌핀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북상하는 과정에서 더위를 강화하거나 해상과 해안에 비바람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폭염이 길어지면서 소방청이 오늘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는데요. 이번 조치는 울진 삼척 대형 산불이 발생한 2022년 3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에 처음 화재 위험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 예방국장은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먼지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생활 속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폭염 때문에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전체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KBO는 이틀 동안 잠실, 대구, 사직, 문화,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10경기를 모두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는데요. 프로야구가 더위 때문에 한 경기도 치러지지 못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O는 내일 긴급실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대책을 재검토할 계획인데요. 앞서 어제 폭염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SSG와 LG의 경기가 열렸는데 20대 관중이 쓰러져서 이송되는 등 중증 응급환자 2명을 포함해서 25명이 온열질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아이돌 가수가 되더라도 가요계에서의 평균 생존 기간은 4년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교수가 지난 1996년 데뷔한 H.O.T부터 30년간 등장한 아이돌 그룹 1100여 팀을 전수 분석했는데요. 매년 평균 39개 팀이 가수로 데뷔했지만 전체 그룹의 평균 생존 기간은 4.12년에 불과해서 표준 전속 계약 기간인 7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데뷔 후 초기 1년에서 3년 사이에 보여준 시장 성과가 소속사의 투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탓에 상당수 그룹이 첫 전속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활동을 끝내거나 사실상 해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는데요. 걸그룹의 평균 가요계 생존 기간은 3.13년으로 보이그룹의 평균 생존 기간인 5.11년보다 짧았습니다. 또 대박의 상징으로 꼽히는 단일 앨범 100만 장 판매, 즉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그룹은 19개 팀으로 전체의 1.61%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0: H.O.T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하, H.O.T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행복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또 H.O.T 세대거든요. 그래서 좀 신날 때 노래방 가면은 저는 마지막 곡으로 행복 자주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이 노래 많이들 좋아하십니까? 신은희님, 구미는 어제까지만 해도 39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36도라 시원하다는 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우리 오당제 식구들 모두 폭염에 건강관리 잘하셔요 하셨습니다. 36도라 시원하다는 소리가 나온다니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이게. 김원성님, 아무리 야구가 좋아도 몸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번에 이렇게 열릴 예정이던 경기가 한 경기도 치러지지 못하는 게 처음이라고. 저도 이 뉴스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식인 것 같아요. 올해는 자꾸 이 폭염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는데 그만큼 진짜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와 또 K리그 팀 경기가 곧 이제 시작이 됐나 아마 그럴 텐데 거기는 또 괜찮으실지 관중분들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예, 현재 스코어가 1대1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박현진님, 야구 안에서 저녁에 심심하지만 덕분에 준상 하나 목소리에 집중하고 좋네요. 허허, 어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말쯤엔 더위가 좀 가셔서 야구 보고 싶어요. 어디 팀을 좋아하십니까? 야, 야구 보시는 분들 진짜 이 평일에 퇴근하고 야구 보는 게 낙인 분들 꽤 많은데 뭐 하고 계실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한때 야구에 미쳐가지고 제가 6시 반부터 그 10시까지 그 선수들에 막 화내고 막 공감하고 막 좋았다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네. 야구 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너무 가슴 아픈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신현아님, 쭌디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노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피처링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아, 앞부분에 이문세님의 나레이션부터 너무 멋있어서 그대로 빠져드실 거예요 라고. 아,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죠. 바로 이 피처링이 세븐틴의 멤버거든요. 근데 이문세님이 같이 또 내레이션을 함께 하셨더라고요. 일단 자세한 설명은 뒤로 하고 들어보고 어땠는지 여러분들 함께 얘기 나눠보죠.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0: 한여름밤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호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 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2: 오늘도 당신 편 여름 휴가를 간 젠디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스페셜 DJ MBC 아나운서 김준상이고요. 2부 시작했습니다. 아, 앞에 노래 너무 좋았는데.

0: 끊겨가지고 아쉬운 분들도 있으셨죠. 아니 저도 스튜디오에서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문세 씨의 목소리로 확 몰입을 시켜놓고 아, 이 노래도 좋지만 그 가수의 목소리랑 이 여름밤으로 확 가는 듯한 느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자, 일단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의 절반을 지나왔는데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 웃음났던 일, 힘들었던 일까지 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편하게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906님, 며칠 만에 듣는데 이재훈 아나운서님 어디 갔어요? 네, 여름 휴가 가셨습니다. 제가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우리 월요일에 코너지기 김민호 아나운서가 진행을 합니다. 6605님, 진행자분이 며칠 안 됐는데 차분하게 알차게 참 잘하시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저는 TV 안 보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오, 제가 오늘 3일째인데 어제보다 좀 낫고 또 그제보다도 더 나아. 근데 내일이면 이제 저 끝이에요. 아, 또 아쉽네. 아, 점점 이렇게 좀 편해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아쉽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아쉬울 때 떠나가야 또 다시 만났을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자, 9928님, 아니 저 어제 못 듣고 오늘 오당제 듣는데 스페셜 DJ가 준상씨네요. 아니 준디, 지라시에도 나오고 바쁘신 분이네. 연예대상에서 신인 라디오 DJ상 하나 챙겨줘야겠어요. 잘 들을게요. 김준삼 삼행시를 준비해 주셨어요. 오, 김준상 씨와 준비된 음악과 상다리 부러지는 코너들 오늘도 함께 참여해봅시다. 아, 딩동댕. 어우,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살짝 얘기했지만 보통 이름으로 놀림을 많이 받아봤는데 이렇게 또 감동적인 삼행시도 준비해 주시고 이런 좋은 칭찬까지 감사합니다. 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진짜 오당제 여러분들, 식구들 진짜 감사합니다. 0211님,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40대 남자 청취자입니다. 젠디가 그리웠는데 3일째 되니까 이제 적응이 된 건지 은근 재밌네요. 전화 데이트 하고 싶은데 연결해 주시면 내일도 출석할게요. 오! 이번 한번 연결해볼까요? 오, 해보고 싶은데. 40대 남자 청취자,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0211님, 어디 사시는 누군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저는 평소에 이 프로그램은 젠디 때문에 매주에는 강서구에 예. 네. 암흑입니다.
0: 강서구의 암흑이요. 아, 반갑습니다. 아, 저도 강서구 사는데. 강서구 어디세요?
1: 예, 강서구. 저 지라시 들으니까 준상 씨도 거기 저희 동네 어디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저 그쪽 사 혹시 그 저 가양동 쪽 사시는 분인가? 좀 목소리
1: 예, 같은 예, 맞습니다. 그렇죠.
0: 가양동 쪽에서 지나가다가 예, 예. 목소리 들어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1: 예, 하여튼 뭐 나는 지라시니까 준상 씨 뭐 키도 크고 잘생겼다 해서 찾아봤어요.
0: 예. 찾아보셨는데요.
1: 네, 잘생겼더라고요.
0: 지금 통화하시는 분도 되게 좀 그 잘생긴 분 같은데.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세요?
1: 저는 준상 씨 이웃, 예, 개그맨 문천식입니다.
0: 아니, 무슨 일이세요?
1: 아, 준상 씨 또 스페셜 DJ 한다고 전화했죠.
0: 정말로요? 너무 감동적이다. 예. 근데 40대 남자 청취자라고 했는데
1: 예, 예.
0: 이제 50대 되시지 않았나요?
1: 이제 49이라고 봐도 뭐 크게 죄지는 건 아니죠?
0: 아, 장난입니다. 아니 형님, 예, 예. 어디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1: 집입니다. 집에서 지금 라디오 듣고 있었어요.
0: 그러니까요. 아니 그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요즘에 술도 많이 끊으시고 가족들하고
1: 네, 거의 잘 안 먹고 주중에 한 번 정도만
0: 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수요일에 드신다고, 그죠?
1: 네, 준상 씨가 마셔주면 만나고.
0: 아, 그래서 수요일에 가끔씩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좋아요, 저는.
1: 네, 오늘 준상 씨가 또 바쁘다라서 집에 가만히 왔습니다.
0: 아, 또 저는 뭐 형님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언제든 나갑니다. 아, 그리고
1: 준상 씨 또 조만간에 제가 소개팅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저희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요. 제 오늘 예. 라디오 DJ가 이제 오늘이 제가 3일 차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천식 씨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DJ 네. 선배로서 어떠십니까? 좀 들어.

0: 들어보니까 좀 해줄 만한 조언 어떤 거 좀
1: 준상 씨가 평소 톤으로 긴장도 안 하시고 너무 차분하게 잘 하셔가지고
0: 네네네
1: 준상 씨는 심야 라디오 같은 거 해도 잘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정말요?
1: 네 저는 이제 까불이니까 낮에 오후 시간에 퇴근에 네, 퇴근길에 운전하실 때 피곤하다 하시도록 이제 헛소리를 준비하는 개그맨이고 네, 준상 씨는 차분하게 사는 네.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DJ 하는 잘하실 것 같아요.
0: 그러면 저도 멘트 좀 더 느끼하게 예. 좋은 밤 되시고요. 막 이렇게 해도 될까요?
1: 아니요, 아니요. 지금 충분히 느끼하셔가지고요.
0: 아, 느끼. 아, 잘한다 그러셨잖아요. 아,
1: 잘하는 거지만 느끼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느끼할. 굉장히 기름. 나는 성시경 1집 이후로 이렇게 기름진 사람 처음 봤습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계신데 문자도 네, 주시고 아닙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6376님이 뭐, 천식 씨 네. 오, 의리 좋아요. 지라 씨 잘 듣고 네. 있어요. 만남계 아, 떠오르는 새벽 천식 씨 파이팅 하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준상 씨 3일 네.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0: 왜 자꾸 끊으려고 하세요?
1: 아니요, 끊으려고 아니라 전 준상 씨가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서
0: 예.
1: 예, 전 TV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0: 아, TV로 아니에요. 예, 저는
1: 일단 여기... 준하 씨가 라디오 DJ 겸하면서
0: 네.
1: 나 혼자 산다 같은 데 좀 나와 주시면.
0: 아, 나 혼자 산다.
1: 예.
0: 아, 근데 또 거기는 괜찮고 저는 뭐 이렇게 가끔씩 스페셜 DJ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 지라 씨 청취율 대박 났다는 소식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아, 너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이게 다 청취자분들 덕분이죠, 뭐.
0: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지라 씨가 이제 정선희 씨랑 저랑 바통을 이어받은 지 한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0: 예.
1: 10년이 코앞인데 이렇게 청취율을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선희 씨랑 저랑 좀 재밌는 이야기들, 계속 웃긴 이야기들 끊임없이 준비하는 멋진 DJ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근데 여기 지라 씨가 아니잖아요, 형님.
1: 아, 여기 청취자분들?
0: 예, 예, 예.
1: 여기 뭐 준하 씨인지 오늘 하고 끝인데 뭐.
0: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오늘도 당신 편도 청취율 올라가라고 예. 덕담 좀 해주세요.
1: 아 여기는 젠디가 워낙 잘하셔가지고 골수팬이 아.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예, 제자리는 아닌 겁니다, 거죠? 예, 제자리는 아닌 거죠?
1: 예, 여기 또 준상 씨 자리라고 보기엔 아직 좀 무리가 있고요. 여기 또 그 PD 하시는 서 PD님이랑 작가님들이랑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 결이 약간 준상 씨 쪽 결은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릴게요.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김경준님이
1: 동네에서 만나요.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파이팅.
0: 네.
1: 네 더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0: 아 문천식 씨가 이렇게 또 너무 의리 있게 아, 저희 형님이 이 동생을 너무 잘 챙겨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 문천식 씨 덕분에 요즘 강서구의 맛집들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문천식 씨가 많이 왔다 가시나 봐요. 그리고 오면은 사장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문천식 씨 여기 왔다 가셨나요? 자주 오신다고 하는 곳들 많은데 여러분들 혹시 동네 분들 있으면 또 반갑게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준님이 문천식 씨의 어쩌라고요 신청합니다. 100번도 더 신청했는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크크크 하셨네요. 근데 이 노래도 좋지만 저희가 또 문천식 씨가 남겨두고 간 신청곡이 있어서 요거 한번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포지션의 Summertime 시원하게 들어보시죠.

네, 문천식 씨의 신청곡이었죠. 포지션의 Summertime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신나는 노래들, 이 여름밤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데요. 김정래 씨가 문천식 씨가 나와서 응원해 주니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아, 제가 그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보게 되잖아요. 저도 코너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저도 뭐 사실 아나운서여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 뭐 연예인들 보는 거 신기하겠어 하시겠지만 저 신기하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뭐 아이돌을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매주 만나는 이 정선희 씨, 문천식 씨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참 재밌고 이렇게 친해진 덕분에 문자도 주시고 전화 주시고 아주 큰 힘을 받았습니다. 김명심님, 내일부터 휴가인데 남편이 갑자기 속초로 떠나자고 해서 열심히 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 야, 남편분 굉장히 낭만적이시네요. 지금 가세요? 그러면은 딱 이 밤바다 맞으면서 그 바닷가 근처에 왜 그럼 횟집 가가지고 회 딱 소주 한잔 하고 나서 주무시면 너무 좋겠네요. 야, 낭만적인 남편분과 아주 즐거운 휴가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2119님 안녕하세요. 삼수생 딸과 고1 사춘기 아들 데리고 정동진 다녀오는 길입니다. 긴 시간 운전에 남편이 살짝 힘들어하네요. 모두들 힘내라고 사연 꼭 소개해주세요. 라디오 들으면서 오고 계시군요. 야, 정동진에서 아주 좋은 기운 받고 오셔가지고 우리 따님도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하고, 네, 고1 사춘기 아들 다들 그 시기가 있지만 또 아주 멋지게 성장할 거예요. 저도 고1 때 사춘기 좀 늦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는 사춘기 늦게 왔다 이러셨는데 그 사춘기 너무 오래 가지 말기로. 예. 사춘기 오래 가면은 본인이 힘들어요, 아드님. 제가 그래서 삼수했거든요. 예, 삼수했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저는 갔는데 우리 따님도 반드시 정동진에서 이런 따뜻한 엄마 아빠 힘을 또 그리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예. 자 그러면 이 어머님 아버님의 이 삼수생 딸과 고1 사춘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 하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듣고 오시죠.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사회의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오래도록 잊지 못했던 제자를 손녀 덕분에 3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한 선생님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황경목 선생님은 부산에서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은 조금씩 흐려졌지만 제자들에 대한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1994년 망미국민학교 4학년 4반 제자였던 박수연 학생은 선생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꾸준히 보내온 편지에 답장 한번 못해준 게 늘 마음에 남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 선생님의 손녀분이 SNS에 할아버지 제자를 찾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제자들이 댓글을 남겼는데요. 선생님이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박수현 학생과도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제자들과 다시 만난 선생님은 제자들 이름 뒤에 특별한 말을 붙여서 불러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준상 어린이, 2번 준상 선생님, 3번 준상 회원님. 뭔지 느낌 오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선생님 눈에는 아직도 그 초등학교 시절의 모습 그대로 학생들이 여겨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룰루의 To Serve With Love 듣고 3부에서 만날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세일.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메가특구법 관련 정부 정책이 확정된 건 없고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부천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0: 다카이치노믹스의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니케이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일본의 대규모 금융 완화가 엔화 약세의 주 원인임을 지적하며 일본 측의 금리 인상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오늘 특수임무대 HID 부대가 있는 강원 속초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024년 정보사가 HID 요원들을 동원한 폭파 훈련에서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방식이 일반 훈련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정보사의 북파 훈련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고 보고 지난 6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9도, 전주 38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서쪽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가끔 돌고래들이 바다를 벗어나 모래밭에서 죽을 때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미국 연구진이 해안가에서 숨진 돌고래들을 해부했는데 뇌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남세균이라는 박테리아가 유입된 건데요. 이로 인해 뇌기능에 장애가 생겨 방향감각을 잃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잦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남세균은 따뜻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더 번성하게 됩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바다, 해양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 MBC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자,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32년 만에 만난 제자들을 선생님은 어떤 말로 불러주셨을까요? 0622님 축하드립니다. 1번 어린이. 이야. 아, 은근히 헷갈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는 아이들이 다 어린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0622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다 큰 자녀가 아이로 보이는데 선생님 눈에도 제자들이 아직 어린이로 보이시겠죠? 하셨습니다. 0622님 정답 맞춰주셔서요.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아시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야, 오늘의 굿뉴스.

0: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감동하신 것 같아요. 32년 만에 제자들을 SNS에 정말 순기능이네요. 손녀 덕분에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저도 1994년 이때가 국민학교 마지막 시기거든요. 제가 이때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 저도 이때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면서 전학을 가서 그 선생님께서 주신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오래오래 남아있는 선생님 한 분쯤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공감하시고 문자 주고 계시네요. 오늘의 굿뉴스도 정말 아우 너무 좋습니다. 베리 굿입니다. 이렇게 굿뉴스 퀴즈까지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아,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1: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0: 오늘 젠디가 없어서 좀 아쉽진 않으셨어요?
1: 아, 아니요. 또 들으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뉴페이스와 함께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렜습니다.
0: 아, 정말로요? 네. 아, 저였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젠디의 그 따뜻함과 그 밝은 에너지가 아니라 네. 칙칙한 제가 앉아있어가지고 옷도 시커멓게 입게 입어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오늘은 젠디가 또 기분 좋은 휴가를 갔기 때문에 아우, 저희 예. 둘이서 또 네. 재밌게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에, 제가 원래 화요일 코너 오늘만 남의 편이라고 고민 들어주고 해결해드리는 이런 코너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1: 아, 죄송합니다. 잘 몰랐어요.
0: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저는 선생님 거 들었지만 아, 괜찮아요. 뭐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코너인데 네. 제가 또 그 코너 지기로서 고민 해결을 되게 잘하기로 유명해요. 아. 청취자분들이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혹시 요즘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1: 아, 고민하니까 네. 아, 저는 요즘에 잠을 좀 잘 못 자거든요.
0: 잠을 못 자세요?
1: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네. 큰 이유는 주식이고요.
0: 예예. 아, 예.
1: 네. 아, 또 더위도 한몫하고 있고 예. 그래서 자다 깨다 그래서 일어나서 핸드폰 보다가 이게 아. 좀 제일 고민입니다.
0: 주무시기 전에 이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 그렇겠죠.
0: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불빛에 노출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 잠을 자게 하는 그 세포가 자야 되는데 자꾸 세포가 깨어나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제 각별.
0: 그리고 주식은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선생님? 아, 이게 고민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아, 요즘 그 고민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는 차차 해보도록 하고 네. 오늘 제가 오프닝에 이런 뉴스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렸었는데 극한 더위에 입맛을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 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1: 네네. 저도 세상 이 날씨가 인간의 삶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네, 정말 너무 덥고 예. 일단 출근부터 땀을 막 흘린 상태로 하니까 피곤하고 막 입맛도 없고 예. 이런 느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0: 아, 혹시 이럴 때 선생님도 입맛 좀 잃어버리고 이러시나요? 아니면?
1: 예, 저도 그렇죠.
0: 아, 진짜요?
1: 네네.
0: 그러면 잃어버린 입맛을 되돌리는 나만의 어떤 비법 같은 거 있으세요?
1: 아, 제가 오늘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뭘 예. 먹으면 좋을까?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평양냉면이었습니다.
0: 아, 저도 평양냉면 너무 좋아하는데.
1: 아, 그렇죠. 한번 예. 드실래요?
0: 아, 좋습니다. 아, 정말로. 예, 네. 진짜 좋아요. 물냉으로 드시죠? 평양이니까.
1: 예, 그렇죠.
0: 당연히.
1: 네, 당연히. 슴슴하게.
0: 오, 예. 아, 역시 냉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그 범진호님이 오늘 회사에서 교육받는데 오동훈 선생님이 나오셔서 깜놀 반갑더라고요. 매달 받는 온라인 의무교육인데 이번 달 주제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 강의 찍으신 기억이
1: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촬영을 했는데요. 정작 예. 제가 밤마다 예, 놓지 못하고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0: 아니, 그 오히려 저도 네. 스마트폰 좀 많이 의존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스마트폰 감옥을 팔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써봤는데 네.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1: 이게 물리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은 예. 옆에 두고 조절하는 거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0: 그죠,
1: 진짜로.
0: 그거를 한 일주일 쓰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이제 그거를 또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플을 다운 받았는데 네. 뭐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1: 뭐 자동으로 좀 이렇게
0: 자동으로 시간을 설정해두면 그 시간에 못하게 하는 어플.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주제는요. 1부에서도 예고를 해드렸듯이 정신건강의학과 사용설명서인데요. 얼마 전에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환자 중에 한 명이 혹시 선생님인가요? 아, 이거 이 얘기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1: 아, 근데 두 배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진료실에서 주식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건
0: 아,
1: 사실입니다.
0: 진짜구나.
1: 예, 기존에 이제 네. 저랑 진료하시던 분들도 갑작스럽게 증상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야. 막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하다 네. 이런 얘기해서 들어보면은 이 주식이 원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0: 야. 저는 그냥 모르겠지 하고 가만히 놔두고 안 쳐다보고 있는데
1: 그게 사실 제일 현명한 것 같기는 해요.
0: 네, 왜냐하면 이게 일단 뺄 것도 아니고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나의 어떤 그 로드맵이 있고 그거를 믿고 해야지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보다는 뉴스 좀 찾아보고 그러면은 좀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만의 원칙이 있으면 좀 덜 떨리긴 하던데.
1: 아, 네, 맞습니다.
0: 아무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뭐 주식 투자로 인해서 병원에 방문해서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뭐 너무 구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얘기 보통 하세요, 그런 분들?
1: 뭐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증상 얘기 위주로 하시는데 예. 뭐 잠을 못 자겠다,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제일 흔하게 듣습니다. 낮에는 국장을 봐야 되고 밤에는 미장을 봐야 되고 손실 생각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참 뭔가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예. 또 반대로 주식이 이제 한창 좋았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도 괴로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0: 그때 왜요?
1: 나는 안 들어갔는데.
0: 아 맞아.
1: 혹은 이미 내렸는데
0: 그때 포모라고 하죠.
1: 그렇죠. 포모. 예. 정확합니다. 예. 아, 이 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0: 야.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아니 뭐 들어가도 마음이 아프고 안 들어가도
1: 그렇죠.
0: 마음이 아프면
1: 아, 주식이 참 딜레마인 것 같긴 해요.
0: 아, 정말 그래도 뭐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이 제발로 그나마 병원에 찾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방송국에서 새벽 방송을 이제 배정받게 되었을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한 9시 반쯤 누우면 한 12시 반쯤 잠드는 거예요.
1: 와, 3시간 정도를.
0: 너무 괴롭잖아요.
1: 네. 네네.
0: 그래서 저도 그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주변에 했더니 야, 너 정신과 갔어? 그래도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병원 방문을 좀 꺼려하는 경우도 아직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다고 하던데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의 최근 1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4.3% 그쳤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신장애 있는데 4.3%만 갔다는 거고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성인들 중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은 비율도 2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 꼴인 거죠. 외국과 비교하면 이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1: 네, 뭐 첫 번째는 이제 낙인 문제를 생각을 해야겠죠.
0: 아, 낙인 문제.
1: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신과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이다랑 동의어로 받아들이지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0: 예.
1: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변 시선하고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예. 낙인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심리적인 문제는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0: 아,
1: 문화적인
0: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예, 있는 것 같아요.
0: 너 그런 것도 못 이겨내?
1: 어, 맞아요.
0: 이런.
1: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뭐 생물학적인 원인이나 예. 사회적 구조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약해서 그래라고 생각을 하면은 병원을 찾는 거는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니까
0: 예.
1: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0: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으세요? 네가 나약해서 그래 이런 말 하면
1: 아 진짜 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는데 저는 화가 많이 납니다. 보통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의 네. 지인 혹은 네. 부모님들 특히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네. 아직은 조금 이제 네. 그런 예전 사고방식을 가지신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같이 좀 화를 많이 내드리죠 일단. 그리고 이게 정말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뇌에서 어떤 변화가 실제로 네. 유의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곤 합니다.
0: 오늘도 꼭 좀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1: 네.
0: 정말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면은 아무렇지 않게 서슴지 않고 가야 된다. 얘기
1: 아,
0: 많이
1: 그러니까요.
0: 해주십시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진짜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소문의 실체가 정말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정신과 방문하면 기록으로 남아서 뭐 취업할 때 불이익 받을 수 있다. 뭐 정신과 방문이 기록이 남는지 뭐 이런 온라인에 문의글을 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정신과 진료 기록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1: 아 일단 일반적인 직장 취업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 어, 일반적인 그럼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1: 예, 약간 이제 특수직렬이죠. 뭐 국정원이나 이제 청와대 같은 이제 국가기관 혹은 예. 이제 항공사가 조금 엄격하게 봐요.
0: 아, 그래요?
1: 예, 항공사 채용의 경우에는 이제 예.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 이력을 살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간혹 있는 거죠?
1: 예.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예. 의료 기록 자체가 의료법에 의해서 엄격히 보유되는 그러니까. 개인 기록이기 때문에 예. 본인 동의 없이는 임의로 조회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이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죠.
0: 그렇죠. 네. 네. 뭐 정리해보면은 간혹 있지만 정말 간혹이네요. 뭐
1: 맞습니다.
0: 국정원, 뭐 네. 청와대, 뭐 항공사도 아마 다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자,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던데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3위는 상담 치료 비용이 비쌀 것 같아서 이건 아니던데 제가 받아봤어요. 2위는 스스로 노력해서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 역시 1위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설문조사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이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1: 지금처럼 이제 직접 다녀오셔서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진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정신과 상담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0: 아 보험이 되잖아요.
1: 맞습니다. 네. 뭐 기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이런 정신건강과 상담, 네. 치료 이런 것들 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부담하셔야 될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정신질환도 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신체의 질병과 다르지 않거든요. 고혈압, 당뇨를 우리가 의지만으로 고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약 처방도 받고 생활습관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면서 좋아지는 건데 유독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병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 적기를 놓쳐서 그만큼 이제 중한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네. 병이 이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어느 정도면 혼자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떨 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면 될까요?
1: 네. 일단은 뭐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텐데 많이들 겪으시는 우울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수면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많이 주무시게 되는 거 못 주무시는 되는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0: 예.
1: 그리고 식욕의 변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욕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과하게 좀 과식을 하게 되는 것도
0: 과하다.
1: 포함이고요.
0: 네.
1: 또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고 뭐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러 개가 나타나면서 2주 이상의 기간 동안에 지속이 된다. 예, 이렇게 되면은 한번 좀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기준은 예. 아, 나 이제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예. 그때는 이미 가야 된다.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예.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신과에 대해서 뭐 낙인도 있고 망설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망설임을 뚫고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는 이미 내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0: 아, 그러네요. 왜 주변에 아, 나 정신과나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 정도만 해도
1: 그렇죠.
0: 가는 게 맞겠네요.
1: 그렇죠. 그렇게 막 쉽게 간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의미가 있다.
0: 예. 사실 그 저도 그때 갈 때 당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동네 곳곳에 한두 군데 혹은 저는 그때 홍대역 근처에 갔었는데 네. 거기는 또 많더라고요.
1: 그렇죠. 번화가니까.
0: 그래서 그렇구나. 뭐 그게 아니어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위생 상태가 불량할 때 그러니까 뭐 잘 씻지 않는다거나 집안꼴이 엉망이라거나 뭐 이럴 때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1: 네. 뭐 위생관리, 집안정리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그냥 네. 우리가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심리적인 에너지가 이제 바닥이 났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네. 에너지나 의욕이 없다는 거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만큼 치료를 요하는 상태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0: 오, 알겠습니다. 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지만 이제 동네를 걸어다니다 보면은 심리상담센터라고 적혀있는 간판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거죠.
1: 그렇죠.
0: 혹시 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심리상담사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역할을 다르게 해주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1: 네네. 정신건강의학과는 일단 의료기관입니다. 네. 의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정신과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가 진료를 하죠.
0: 네.
1: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상담과 동시에 시기에 약물 처방을 비롯한 이제 생물학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울증, 불안장애 혹은 이제 ADHD 이런 이제 질병의 영역에 포함되는 문제들은 병원을 찾으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비나 약제비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금액은 상담센터보다는 조금 더 적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사분들이 이제 치료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내담자분하고의 이제 대화 상담이 기본이 되죠. 약 처방은 없지만 이제 병원에 비해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있어 때때로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떤 문제가 고민된다면은 병원을 찾으시는 거를 좀 권하고 싶고 그래서 의사한테 이게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될 수준의 문제인지 혹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분들은 심리 상담사에게 찾아오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긴 상담 원하시는 분들.
1: 맞아요. 그런 경우들. 그리고 이제 어떤 질병의 관점보다는 뭐 스스로의 어떤 심리적 문제를 좀 돌아보기를 원하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관계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담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또 약물 치료에 타겟이 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죠.
2: 알겠습니다. 아, 얘기를 듣다 들으면서 뭐 여기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야, 또 그럼 나도 한번 병원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처음으로 진료 받으시는 분들은 또 병원 선택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TV에 출연한 유명한 의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 병원으로 찾아갈 수도 있긴 한데 멀거나 또 예약이 쉽지 않아서 뭐 가기가 쉽지 않을 때 어떤 병원을 고르라서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뭐 유명한 의사나 뭐 영상이나 방송에서 노출된 의사를 찾아가시는 경우 많은데 친근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대충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아니까. 그쵸. 예. 그냥 뭐 나쁘지 않네 하는 마음에 가시는 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병원 선택의 첫 번째 원칙은 거리입니다. 네. 정신과는 이제 한두 번의 치료로 좋아지기는 좀 어렵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그러려면 이제 가까워야지 지치지 않고 좀 계속 갈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내가 어떤 형태의 진료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좀 충분히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예약제로 운영되면서 상담 시간이 좀 확보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당일 접수만 받고 빨리빨리 약 처방을 위주로 좀 진행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발품을 팔아서 전화를 해보시거나 홈페이지 서칭을 하시거나 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2: 그 얘기. 는 어떻게 보면 한 병원에 갔다가 아, 난 역시 안 맞아 하고 정신건강 예약과를 끊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1: 아,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마음 기대고 필요한 분들도 듣고 계시다면 이 노래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규찬의 기댈 꽃 듣고 와서 저희 더 이야기 나눠 볼게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저희 음악 나가는 동안에 오동훈 선생님이 최근에 제 기사를 좀 보셨다고.
2: 맞아요.
1: 하이닉스 다니다 그만두고 온 아나운서. 그래서 네. 이분은 마음이 괜찮으실까 하셨다는데
2: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 아, 저는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하이닉스를 다니고 MBC로 와서 혹시 연봉을 만족을 할까 이 얘기부터 그리고 제가 하이닉스 주식을 10만 원에 다 팔았거든요.
2: 그것도 봤어요.
1: 그래서 이분은 괜찮을까 이 얘기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행복이 나중에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가끔 눈물을 흘리는데요. 괜찮아요.
2: 지나간 거는 흘려보낸다.
1: 그럼요. 아, 또 좋은 일 있겠지.
2: 아, 그럼요.
1: 그리고 저는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좋은

0: 일 생기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 꼭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오늘 사용설명서니까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거 질문 드려야 돼요. 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정신건강의학과 다니다 보면은 좀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그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거든요. 어때요? 정신과 약을 오래 먹어야 이게 좀 효능이 나타나나요?
1: 이게 진짜 많이 듣게 되는 오해 중 하나인데요.
0: 예.
1: 특히 막 이제 많이 먹는 거, 오래 먹는 걸 넘어서서 막 평생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0: 그러면은 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1: 그렇죠. 시작하기 싫죠.
0: 예.
1: 근데 사실 이제 가장 흔한 우울증의 경우에 초발이다라고 할 때 제시되는 기간이 보통 이제 9개월에서 1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며칠 약을 먹는 감기에 비하면 좀 길다면 길 수 있는 기간이지만 사실 그렇게 막 무한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일시적인 질환들, 뭐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또 몇 달 안에 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약을 오래 먹게 될까봐 먹다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그냥 자의로 중단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유지를 안 하고.
0: 그럼 뭐 다른 신체 반응에서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1: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증상이 더 길게 다시 이제 재발을 하고
0: 그렇구나.
1: 유지가 되면서 전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치료를 받을 때 꾸준히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또 이렇게 오늘 정말 이 정신건강의학과 설명서처럼 다양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보고는 싶은데 오늘 방송을 듣고도 여전히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1: 그렇죠. 정말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정신과를 가면은 무조건 약 먹으라고 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은 그냥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상담만으로 또 치료를 끌고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이 너무 어려운 곳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심리적 문제가 있다면은 편하게 찾아가서 상의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뭐 병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나의 마음 지킴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시면 저도 과거에 그런 불면증 치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좀 이 얘기는 꼭 좀 여쭤보고 싶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8007님, 외과적 질환에 비해서 정신과적인 질병은 완치의 개념보다는 만성질환 관리의 개념에 가까울까요? 환자분들이 질병의 경과가 좀 나아졌다가 병원에 다시 안 와서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병원에 계속 방문해야 하는 환자 상태에 대한 선생님의 기준이 있을까요? 뭐 아까 질문이랑 비슷하면서도 이분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방문해야 되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외과적 질환은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이제 완치 이런 이제 개념이라면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해나간다라는 개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0: 그게 좀 있긴 있군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 기간에 대해서 여유를 두셔야 된다는 말씀은 저는 항상 좀 시작을 하면서 드리곤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정은 아니고 이제 몇 달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좀 꾸준하게 치료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 사이에 중단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치료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계속 방문해야 되는 환자 상태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초진 때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앞서서 이 증상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요.
0: 그것도 중요하군요.
1: 이게 이제 당장 이번에 힘들어져서 왔지만 앞으로 돌아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 혹은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증상이 선행한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사실 충분한 치료 기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간적으로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하지만 들으면서는 그렇게 앞선 기간이 긴 시간 동안 힘드셨던 분들일수록 빨리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미루시면 미룰수록 더 힘들어지시니까.
0: 네. 좋습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사용설명서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도 오시죠.
1: 예. 맞습니다.
0: 저희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 미니는 무료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시면 또 젠디와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2037님의 신청곡인데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2037님의 신청곡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듣고 왔습니다. 2037님께서 오늘도 몸과 마음이 무척 지친 하루였네요. 야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도 오당제 들으며 큰 힐링 얻어가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마 2037님도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인가 봐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더 지친 하루가 아니셨을까 싶은데 힘내시고 오늘 덕분에 이 노래로 노래 듣고 많은 힘을 얻어가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070님 오이 농장을 하는데요. 제 오프닝에 제가 오이 못 먹는다고 했는데 큰 딸과 둘째 딸은 오이 안 먹어요. 오, 어떻게 오이 농장을 하는데 자녀분들이 오이를 못 먹는데요. 아 이거 상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요. 셋째 딸은 근데 또 잘 먹어요. 준상 DJ 목소리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야, 저희 집이랑 반대네요. 저도 누나 두 명이 있는데 저희 누나 둘은 오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누나들이 중고등학생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였는데 그 막 얼굴에 그 오이팩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제가 와 오이 싫어 이러면은 막 저한테 그 오이팩 붙였다가 뗀 걸 막 집어 던져요. 막 저한테 오이 냄새 맡으라고. 그래서 더 싫어졌나 봐. 아 다행이다. 근데 그 오이 농장 하시는 5070님이 큰 딸과 둘째 딸이 오이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아 괜히 동질감도 느껴지고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째, 둘째는 안 먹지만 셋째가 잘 먹으니까 됐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이닉스 그만두면 어때? MBC에서 행복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데 이런 긍정적인 마음. 네. 8091님 남편이 복숭아밭에서 벌집을 건드려서 벌소임으로 응급실 다녀왔어요. 근데 또 다행히 괜찮대요라고. 아우 다행입니다. 아니. 요즘 말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말벌은 아니었죠. 진짜 큰일 나실 뻔했다. 예, 그래도 다행히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6502님 냉방병이 와서 전기장판 깔고 누워있어요. 여러분 냉방병 조심하세요. 아 어떡해요. 이 무더운데 더위를 피하려고 에어컨 바람 많이 쐈다가 냉방병이 오셨다니. 아 참 힘내십시오. 예. 0522님 휴가도 없고 몸이 아파도 매일 출근해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요. 아 진짜요? 휴가도 없으시고 아 무더운 여름에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일인가요? 그래도 이 건강은 챙기시고 밥은 그 영양은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식사도 하셨죠? 2349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휴가 보내고 오니 젠디 대신 준디가 오셨네요. 예, 젠디도 휴가 갔습니다. 휴가 때 먹고 싶은 거 맘 놓고 먹었더니 3kg이나 쪄버려서 이번 주 식단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너무 배고프네요. 휴가 때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었던 지난주에 제가 너무 부러워지는 밤입니다. 라디오 틀어놓고 딸이랑 홈트하면서 배고픔을 이겨봐야겠어요. 그렇죠. 휴가 때 즐기고 오셨으면은 이제 또 다시 열심히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휴가를 위해서 잠시 참는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최은서님 준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 된 청취자입니다. 아 20살 너무 부럽다.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에 나와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야 대단하신데요. 요즘 일에 대한 성과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비록 아직은 신입사원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팀은 이제 벗고 성과를 내주길 기대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팀장님 눈치 보다가 퇴근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20살에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전 저때 재수생이었는데 야 저보다 몇 년이나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때는 좀 부딪히고 실수하고 서투르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시기예요. 물론 이제 팀장님이 눈치를 주시는 것도 글쎄요 이 은서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팀장님은 격려 차원에서 얘기하고 말 또 귀엽게 그리고 되게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아, 이런 시기는 내가 아직 어리니까 당연하지만 나는 곧 성장할 거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시현님, 김준상 아나운서 진행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라디오에서 뉴스할 때 준상 아나운서님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우리 젠디가 오늘 자리를 비웠지만 젠디 목소리와 발음만큼은 제가 못 따라가지 않나요? 너무 들을 때마다 어쩜 저렇게 귀에 까랑까랑하게 들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그 이 오당제에서 누가 되지 않는 진행자로서 4위를 채우고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얘기 받아볼게요. 내일은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날이자 목요일인데 목요일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범진호님이 신청한 곡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 들었었는데 최근에 좋아하게 된 명곡 신청합니다. 여운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함께 듣고 오시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편 김준상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0892님,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내일은 여의도 복합 쇼핑몰 가서 팝업 스토어도 구경하고 스파이더맨 보고 올 거예요. 야, 어디 가실지는 알겠네요. 여기 굉장히 팝업 같은 거 많이 해서 진짜 볼거리도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죠? 디저트랑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 재미난 구경도 많이 많이 하고 오세요. 김경주님, 준디 내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왜요 왜요? 진짜 내일부터 열공 모드 하려고요. 오늘부터 하셔야죠. 지금부터. 그래요, 지금부터 하라고요. 아까 못 들은 곡 문천식 씨의 어쩌라고요. 내일은 꼭 들려주신다면 공부 조금 더 하고 잘게요. 문천식 씨의 팬이신가 보다. 어떡하죠?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아까 저희 굿뉴스 퀴즈 맞힌 분 곡을 들려드려야 돼서 글쎄요. 오늘 내일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 한번 내일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들려드릴지 말지. 네, 0622님 에픽하이의 우산 끝곡으로 신청해요. 제가 있는 동해에 월요일부터 밤엔 30도 밑으로 떨어졌는데 다른 지역은 아직도 30도가 넘네요. 열대야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빗소리가 나오는 이 노래로 잠시나마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아까 굿뉴스 퀴즈 당첨되신 분입니다. 0622님 끝곡 에픽하이의 우산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수능 등 오지선다 객관식 중심시험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선운술형 평가 등으로의 대입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위원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현행 시험 체제를 두고 학생들이 무한 반복해 문제풀이 훈련을 하게 한다며 지적 능력과 사고력, 창의력을 그다지 기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교위는 수능 선운술형 문항 도입과 전과목 절대평가를 중심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시안을 마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 공무원들을 겨냥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라는 글을 올리며 법이 잘못됐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한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글을 통해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짓 한 적 없다.

0: 차기 사건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당대표로서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느낄 고통과 그 토론회를 열었던 목적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는 수식어로 끝낼 일은 아니라며 실수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실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9도, 전주 38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서쪽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다솜입니다.
1: MBC 라디오 고체 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인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1990년대 닷컴버블 당시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독특한 거래가 성행했는데요. 장비업체가 통신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자사의 장비를 사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비슷한 흐름이 AI 산업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열풍이 불러온 순환금융의 실체,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K-POP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의 서비스 수출도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10대 수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해외 현지 법인의 매출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강하다고 믿었던 분야들의 평가마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수출의 진짜 성적표, 잠시 후 산업연구원의 고대영 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기자님,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3: 네, 오늘은 순환금융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네. 빅테크하고 AI 기업의 지분 거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순환금융이 사실은 이제 작년에 한참 논란이 됐다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다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그동안은 이제 미국 기업들 간의 투자가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기업인 네이버하고 SK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어떤 딜이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괜찮은 건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2: 예, 먼저 그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순환금융 뭡니까?
3: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내 물건을 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가 고객한테 자본이나 이제 신용을 대주고 고객은 그 돈으로 다시 공급자의 물건을 되사주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2: 네.
3: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를 열고 싶은데 예. 돈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걸 누구로 할까요? 신유 PD님?
2: 예.
3: 그때 이제 건물주가 예. 투자를 합니다. 예. 건물주는 그 저로 하면 안 될까요?
2: 어, 좋습니다.
3: 예. 제가 건물주다. 그러면 저도 투자를 하고 신유 예. PD님한테. 예. 그리고 커피 머신 회사도 투자를 합니다. 커피 예. 머신 회사는
2: 저로 하겠습니다.
3: 네, 네. 예. 이제 교수님이 이제 사장님이에요. 예. 그러면 신유 PD님은 그 투자받은 돈으로 건물주한테 월세 를 내고 커피 머신 회사한테 기계값을 내고
2: 예.
3: 그리고 수리비도 내고 그럽니다.
2: 아.
3: 그래서 여기서 건물주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할 수 있고요.
2: 예.
3: 커피 머신 회사는 그 GPU 그래픽 처리 장치 파는 엔비디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카페 창업가는 이제 오픈 AI나 이제 엔스로픽 같은 AI 네. 기업을 말합니다. 결국 이제 건물주와 커피 머신 회사는 자기가 낸 돈이 카페를 거쳐서 자기 매출로
2: 그러네.
3: 돌아오는 구조인 거죠.
2: 예.
3: 이게 바로 이제 순환 금융입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서큘러 파이낸싱이라고도 하고 벤더 파이낸싱이라고도 하고요. 요새는 이제 크레딧 래퍼라고 해 가지고 그 우량한 빅테크들이 적자 상태인 AI 기업들의 신용을 랩해 준다. 그러니까 포장해 주고 보증을 서 주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2: 네. 얼핏 네. 보기에는요. 그냥 자기가 저기 뭐라고 할까요? 판매해서 번 돈으로
3: 네.
2: 그 자기 물건 더 사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거니
3: 네.
2: 어차피 잉여 자금을 또 대출해 준 거니 그 대출 이자도 받고 매출 돌리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닐까요?
3: 근데 문제가 뭐냐면
2: 예.
3: 만약에 카페가 돈을 못 벌어요.
2: 예.
3: 계속.
2: 아.
3: 그러면은 망하겠죠.
2: 예.
3: 그럼 뭐 교수님이나 저나 그러니까 건물주나 커피머신 회사도 투자금을 날리고
2: 예.
3: 이 카페에서 받을 매출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2: 그렇네.
3: 근데 보통 거래처가 망하면 매출만 잃게 되잖아요.
2: 예.
3: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투자금까지 같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AI 생태계에서 이 구조는 뭐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3년 전부터 있었어요. 2023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제 그 중에 상당액이 현금이 아니라 이제 자기네 클라우드 이용권이었거든요.
2: 예.
3: 그때는 근데 이제 크게 시장에서 주목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순환금융이라는 단어로 본격적인 논란이 일었던 거는 작년

0: 9월에 이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1: 예.
0: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오픈 AI가 그 돈으로 엔비디아 시스템을 사는 거. 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AI 생태계 내의 그 순환 금융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된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한동안 잠잠했던 것 같은데 다시 순환 금융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지난주 26일에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1: 예.
0: 이게 뭐냐면 오픈 AI가 들어갈 그 오하이오주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가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350조 원의 지급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확정은 아니고요.
1: 네.
0: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10기가와트짜리 규모예요. 단일 부지로는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1: 예.
0: 이게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그런 전력량이 들어가고요.
1: 예.
0: 서울시 전체가 피크 시즌 때 쓰는 전력량하고 맞먹습니다. 어마어마한
1: 예.
0: 그런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그 소프트뱅크가 개발을 하는 건이에요.
1: 네.
0: 그 왜 미국이 무역 협정하면서 일본하고 이제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았었잖아요.
1: 예.
0: 그 중에 일본의 그 1호 투자 333억 달러 그게 이제 바로 이 오하이오 인프라에 아, 투자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거죠.
1: 예.
0: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려는 게 오픈 AI입니다.
1: 예.
0: 근데 오픈 AI가 만약에 이제 임대료를 못 내면 엔비디아가 대신 내주겠다라는 지급 보증 약속을 해준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여올 그 AI 칩 비용 3,500억 달러까지 추가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지원하는 방안까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좀 특이하네요. 오하이오 데이터 센터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지급 보증의 형태다. 야, 이거 흥미롭습니다.
0: 네, 지금까지는 지분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이제 순환금융에서 많이 일어났었는데
1: 예.
0: 이제는 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사례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1: 예.
0: 이제 구조를 설명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거는 소프트뱅크예요.
1: 네.
0: 그리고 이 돈을 소프트뱅크가 은행에서 빌려야 돼요. 그리고 이 빚을 갚는 재원이 뭐냐면 바로 이제 오픈 AI가 낼 임대료인 겁니다.
1: 예.
0: 근데 은행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불안한 거죠.
1: 예.
0: 오픈 AI가 이제 적자 회사에다가 상장도 아직 안 했고
1: 예.
0: 신용 등급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강남에 100평짜리 사무실을 빌리겠다라는 걸로 좀
1: 아,
0: 이해를 하시면은 좀
1: 그러네요.
0: 맞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거기서 돈을 벌지 안 벌지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면 건물이 아니, 그 은행이 건물주한테 돈을 빌려주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엔비디아가 저 세입자가 월세 못 내면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은행에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1: 예.
0: 그런데 보증이 무서운 거는 이제 실제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 보증인의 회계장부에 부채로 안 잡힌다는 거예요.
1: 아.
0: 각주에만 뭐 조그맣게 적혀 있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은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위험을 떠안고 있는지 얼마나 보증을 위험하게 서주고 있는지 그런 부채 비율 같은 장부 숫자로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참고로 엔비디아가 직전 공시에서 보증 한도 총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35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 한 건이 2,500억 달러니까 71배인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그 보증 규모와는 뭐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보증을 서준 거예요. 엔비디아의 순환금융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난주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며칠간은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애플한테 내주기도 했습니다.
1: 네.
0: 네.
1: 이런 보증 방식 엔비디아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0: 구글도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났는데 구글이 이제 엔스로픽에 TPU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이제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85조 원의 거대한 그런 순환금융의 판을 짰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1: 예.
0: 그 TPU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 그 AI 연산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AI 반도체입니다.
1: 네.
0: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로 지금 키우려고 구글이 뭐 열심히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PU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엔스로픽이 내야 할 10곳의 데이터 센터의 임대료 440억 달러에 대한 보증을 구글이 서준 겁니다.
1: 예.
0: 그 저희 딜 구조를 제가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거를 캡처를 떠왔는데 좀 복잡해요. 예. 보시면 그 이런 전체 구조가 근데 처음 공개된 거라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0: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특수목적법인 SPV라고 있는데 이 특수목적법인이 세워져요. 예. 이걸 모건 스탠리가 설계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제 딜이 이번 딜이 굴러가는데요.
1: 예.
0: 일종의 이 SPV가 렌탈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은요, 엔스로픽이 사용할 그 TPU를
1: 네.
0: 협력사인 브로드컴에 일단 넘깁니다.
1: 예.
0: 그리고 브로드컴이 특수목적법인의 TPU를 팔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브로드컴 거쳐서 이제 TPU를 그 특수목적법인에 넘기는 그런 형태인 거죠.
1: 예.
0: 브로드컴한테도 매출을 일으켜주는 대신에 브로드컴은 엔스로픽이 이 TPU 대금을 못 갚을 경우에 대한 보증을 또 서게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구글하고 브로드컴이 위험을 나누어서 떠안은 거예요. 그리고 이 특수목적법인은 아폴로하고 블랙스톤 같은 월가의 큰 손들한테 거액을 빌려서 그 TPU를 브로드컴한테 삽니다.
1: 예.
0: 그거를 이제 엔스로픽한테 빌려주는. 그래서 엔스로픽한테 매달 렌탈료를 받는
1: 네.
0: 그런 구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1: 예.
0: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조를 짰느냐면 엔스로픽은 지금 스스로 금융회사한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구글이나 브로드컴은 TPU는 팔아야겠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구매할 돈을 직접 다 빌려주려니까 자체 재무 비율이 망가질 것 같고 그래서 월가의 손을 빌리고 위험을 나누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1: 네.
0: 이 구조가 공개된 뒤에 순환금융의 끝판왕이다. 이런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어찌 보면 아직 상장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도 미비한 그런 회사들이 엄청난 시설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데
0: 네.
1: 그런 회사들이 시설 투자를 못하면 자신들의 매출도 안 올라가니
0: 네.
1: 이런 형태의 뭔가 아주 심하게 말하면 서로 짝짝꿍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데 칩 팔기 위해서 결국 이런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그러니까 칩을 팔기 위한 목적 말고 사실은 클라우드를 팔기 위한 이런 순환금융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이제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8월 1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 아마존이 오픈 AI에 무려 500억 달러, 71조 원 투자를 완료해서 한 5%의 지분을 확보를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1: 예.
0: 반대급부로 오픈 AI는 향후 8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인프라를 사용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아마존은 오픈 AI 외에도 엔스로픽에도 사실 이제 뭐 330억 달러 최대로 이제 해주는 그런 투자 약정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아마존이 프론티어 AI 랩 두 곳에 모두 이제 베팅을 한 거죠.
1: 엔비디아 중심으로 순환금융이 이뤄진 줄 알았는데 이 클라우드 쪽도 만만치 않은데요.
0: 맞아요. 블룸버그에서 최근에 이제 순환금융 AI 생태계의 순환금융을 그려놓은 거예요. 엄청난 거미줄이죠.
1: 네.
0: 이제 여기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순환금융의 중심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이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었잖아요.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엔비디아뿐 아니라 이렇게 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뭐 아마존, 스페이스X, 인텔, AMD 다 얽혀 있어요.
1: 예.
0: 블룸버그가 이 지도를 최근에 업데이트했는데 네이버도 이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1: 예.
0: 블룸버그가 이 표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계속 선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딜들이 계속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1: 예.
0: 그래서요. 제가 주요 딜들을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예.
0: 지금 이제 축이 두 개라고 보면 돼요. 칩을 파는 엔비디아 그리고 클라우드를 파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이제 축이 두 개로 나눠져요.
1: 네.
0: 투자 기업이요. 그리고 오히려 규모로는 최근에 나온 이제 지급 보증까지 다 합치면은 클라우드 쪽이 훨씬 큽니다.
1: 네.
0: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이미 오픈 AI하고 엔스로픽 둘 다한테 양다리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두 기업이 지금 모두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상장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1: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비즈니스 하려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다 이런 또 면도 있고요. 복잡한
0: 네.
1: 것 같은데
0: 네.
1: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지분 투자한 것도 보이네요.
0: 맞아요. 그 네이버가 이제 어제 엔비디아의 그 10억 달러 지분 투자를 토대로 추진하는 AI 팩토리 사업의 계약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1: 예.
0: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조 5천억 원? 4.5%를 이제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넣고 이제 지분 4.5%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블랙록에 이은 3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엔비디아

0: 회사의 투자 조건은요, 이제 9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3조 원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를 사라. 라는 거예요, 네이버한테. 예.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 GPU를 사는 90억 달러는 이제 브룩필드라는 캐나다 사모 펀드가 돼요.
1: 예.
0: 이거를 특수 목적 법인 그 SPV에 넣으면
1: 네.
0: 이 법인이 AI 팩토리 가동에 필요한 GPU와 데이터 센터 설비를 구입해서 네이버의 그 AI 팩토리 운영사한테 공급하는 구조예요.
1: 예.
0: 근데 이 구조를 좀 보시면 아까 구글하고 엔스로픽이 특수 목적 법인을 세우고 사모 펀드를 끌어들여서 거래한 거하고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1: 그러네요. 예.
0: 네. 근데 자기 장부에는 부담을 얹지 않겠다라는 예. 게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는 마진이 얇아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거치면. 근데 확실히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회사의 직접적인 차입 부담이 커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쓰면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엔스로픽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1: 네.
0: 네이버는 흑자 상장사라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돈 갚을 능력이 있고
1: 예.
0: 시장에서 돈을 땡길 수도 있고
1: 예.
0: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팔 자산도 있다는 거예요. 신용이 더 높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딜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네이버가 AI로 이 팩트리로 과연 고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고객 확보의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1: 네. 그런데 이번에 네이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하고 SK그룹도 딜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7월 말에 엔비디아가 SK그룹하고 이제 5천억 달러, 713조 원 이상 규모의 그 AI 사업 협력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의 2기가와트 이상의 이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함께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5천억 달러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SK 하이닉스 HBM을 구입하는 금액도 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SK 그룹이 그 엔비디아의 이제 차세대 슈퍼컴퓨터 시스템 베라루빈이 있는데 그 베라루빈을 사는 돈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요.
1: 예.
0: 지금은 이제 포괄적 협력 의향서 LOI 수준이고 이제 구체적인 거래 구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엔비디아하고 SK 그룹과의 거래도 이제 외신에서는 순환금융 논란에 함께 이제 엮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7월 31일 기사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오하이오 OpenAI 데이터센터 지급 보증 그 거래하고 그 SK 그룹 거래를 묶어서 이제 AI 순환금융 우려를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1: 그렇군요. 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지분 투자 같이 하는 걸 업계에서는 피를 섞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정말
0: 혈맹,
1: 혈맹 가족이 된다 이렇게까지도 표현도 하는데 이 순환금융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0: 지금 이제 굉장히 중량감 있는 기관들이 AI 순환금융과 관련된 경고의 목소리를 최근에 이제 잇따라 내고 있어요.
1: 예.
0: 그 중에서 이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그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1: 네.
0: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기업들은 지금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두려움에 이제 무리한 과잉 투자 경쟁을 하고 있다. 이 과도한 투자를 지탱하는 게 바로 순환금융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1: 예.
0: 이 순환금융은 이제 장부상 매출이 부풀려지고 AI 붐을 증폭시키지만 위험은 제대로 장부에 반영되지 않고 거래 조건이 잘 공시되지도 않는다.
1: 예.
0: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1: 예.
0: 그리고 동일 자산이 여러 번 담보로 제공될 위험도 있다. 그래서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구조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1: 그렇네요. 말씀 딱 듣고 보니까 지금은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AI 돌리지 못하는 독점 시장이니까 순환금융이 없어도 AI 기업들 어차피 칩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엔비디아 칩이 독점인데 순환금융 없어도 AI 기업들이 뭐 어차피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꼭 이거를 돈을 넣어줘야 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BIS가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순환금융이 없다면 AI 기업들이 지금과 같이 이 칩의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경쟁적으로 과잉 투자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누리는 그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자기들이 찔러준 그 투자금이 돌고 돌아서 만들어진 수요라는 게 BIS의 지적입니다.
1: 예.
0: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독점력이 만들어낸 그 매출의 크기와 속도

0: 습도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과장돼 있다. 한마디로 거품이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인 이 무디스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네.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라면서 이제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1: 이런 지적에 대해 젠슨왕은 뭐라고 답했는지 궁금한데요.
0: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이 순환금융 우려에 대해서 아, 말도 안 된다. 우스꽝스럽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예요. 예. 그 아마존의 앤디제스 CEO도 주주서한에 지금 AI는 일생에 한 번 오는 기회다. 지금의 성장은 전례가 없고 미래 성장은 더 클 것이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아. 했어요. 특히나 이제 1990년대 닷컴 버블 때도 벤더 파이낸싱 이 순환금융이 있었는데 당시의 신생 통신사들은 이제 매출이 거의 없었고 예. 그리고 수익 모델도 없는 껍데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술의 실체가 있고 매출이 일어난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순환금융의 판을 주도하는 주체들, 빅테크들의 체급이 이제 과거의 이제 장비 업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다라는 점도 이제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1: 예.
0: 그리고 어쨌든 엔스로픽이 이제 10월 상장 추진 중이잖아요.
1: 예.
0: 오픈 AI는 내년 IPO가 거론되고 있고요. AI 생태계가 이미 순환 거래로 다 이해관계가
1: 예.
0: 얽혀져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생각하면 한 명이 죽으면 다 죽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 다 사는구나.
0: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1: 아, 그렇네. 죽일 수도 없고.
0: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기업, 거대 두 기업의 상장까지 내년까지는 판 키우기 경쟁은 어쨌든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1: 아유, 달리 말하면 내년까지 변동성도 클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우리나라 수출의 진짜 성적표를 들여다봅니다. 산업연구원의 고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출 강국으로 꼽힌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서비스 수출까지 포함해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4: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제조업은 사실 굉장히 좀 강국이고 좀 그렇긴 한데 좀 약간 제조업에 좀 많이 편중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사실 이제 중국이 워낙 좀 제조업 쪽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좀 밀린다고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뭐 이제 그 뭐 유니도 같은데 이제 그 제조업 경쟁력 지표라든가 이제 상품군감 무역 쪽에 이제 제조업 경쟁력 지표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항상 이제 5등 안에 들고
3: 네.
4: 그리고 이제 그 수출액도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반도체도 워낙 많이 수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뭐 항상 5에서 한 8등 정도까지 이제 제조업 수출은 되는데
3: 네.
4: 이제 서비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5등에서 한 18등 요기를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많이 차이가 있고요.
3: 예.
4: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같은 이제 등급의 이제 그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기업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서비스 쪽이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디지털 서비스 분야 쪽들이 굉장히 이제 수출이 크게 그러니까 무역이 굉장히 크게

0: 증가를 하고 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디지털 서비스 무역으로 잡히는 요 분야에서 좀 이제 좀 많이 밀리는 아. 특히 이제 10대 그 수출 강국들을 이제 뽑으면은 이탈리아랑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규모에 비해서 좀 이제 디지털 서비스라든가 서비스 수출이 좀 굉장히 적은 편인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서비스라는 부분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게 통계적으로 네. 드러난다 이 말씀인데 네. 그럼 세부적으로 서비스 네. 수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물건 수출하는 게 아니니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어디까지를 서비스 수출로 봐야 되는지 세부적인 개념 좀 네. 설명해 주세요.
0: 네. 사실 그 서비스 같이 연구하는 분들도 사실 이게 그 모드 얘기에 나오면 이제 서로 다 헷갈리는 예. 그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첫 번째 모드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면 그냥 지금 클로드 같은 거 이용한다고 그러면 구독료를 이제 직접 본사에다가 직접 제출을 하는, 지불을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예.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희가 뭐 택배 같은 거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모드 원이 되겠고요. 예. 국경을 넘어서 직접 이제 바로 사람들 간에 뭐 접하는 게 없이 제공되는 거고요. 모드 2는 이제 저희가 이제 관광을 가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관광을 와서 이제 돈을 쓰면은 그게 이제 여행 수지로 이제 잡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외국인들이 뭐 물건을 사는 것도 포함이 되고 뭐 밥을 먹는 거라든가 뭐 테마파크 같은 데 이제 가는 거 그런 게 다 이제 그 모드 2 수출 혹은 수입으로 이제 잡히는 거고요.
1: 노드 1은 우리가 네.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네, 네. 해외랑 교역하는 거고 네, 노드 2는 우리 가서 하거나 들어와서 네, 하는 거군요. 예,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모드 1이 이제 제일 그 디지털 서비스 무역이랑 제일 가깝게 그렇네. 연결이 되는 분야긴 한데요.
1: 예.
0: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서비스 뭐 수지가 우리나라가 뭐 적자고 얼마 수출하고 그럴 때 이제 대개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모드 3를 이제 빼고 모드 1, 2, 4 얘기를 위주로 주로 하는데요. 근데 모드 3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어떤 뭐 금융, 뭐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뭐 이런 데들이 예를 들면 뭐 베트남에 지점을 직접 예. 만든다거나 그렇게 만들면은 거기서 이제 또 그 매출을 발생시키잖아요.
1: 예.
0: 그게 이제 서비스 수출로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1: 예.
0: 그런 게 이제 모드 3에 해당하고 아니면 역으로 이제 넷플릭스 뭐 서비스 코리아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구독료를 저희가 이제 뭐 내면은 그게 이제 또 이제 모드 3에 의한 뭐 서비스 미국 입장에서 수출이고 저희 입장에서 수입이고요.
1: 예.
0: 모드 4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뭐 건설 현장에 직접 이제 뭐 그 감리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제 의사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중국에 직접 그 몸만 이렇게 나가셔서 그 주사 같은 거 놔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0: 그런 분들이 이제 사람 그 지점 같은 거는 직접 이렇게 그 설립을 안 했는데
1: 네.
0: 거기서 이제 그 뭐 돈을 이제 받고 그러면 그게 이제 모드 4에 의한 이제 서비스 수출이 되는 거고요.
1: 손흥민 선수가 외국에서 네. 뛰어서 받은 연봉도 노드 4에 들어가는 거죠?
0: 그렇겠죠.
1: 아, 그렇게 됩니다.
0: 예. 다만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소속사나 뭐 이런 네. 게 이제 만약에 거기 현재 어떤 지점을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중간에 그걸 거쳐서 오게 되면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모드 3에 의한 네. 수출이 되고요.
1: 그런데 예. 이 중에서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모드 3인 겁니까?
0: 네. 이제 기존에는 항상 얘기 서비스 수출 뭐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뭐 그럴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모드 1, 2, 4 기준으로 하고요.
1: 네.
0: 이제 한국은행이든 대개 국제 수지 이제 서비스 수지 통계들은 대개 이제 1, 2, 4를 기준으로 이제 주로 작성이 되는데
1: 네.
0: 그게 이제 모드 3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중복 계상 문제도 있고 이게 통계를 잡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그게 안 나오다가 이제 작년 이제 한 중순쯤에 이제 그 WTO에서 이제 티스무스 통계라는 걸 이제 새로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 모드 3에 의한 그 서비스 무역에까지도 다 잡아서 이제 새로 나온 통계가 있고요.
1: 예.
0: 근데 이게 그 모드 3를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이제 전 세계 서비스 무역액이 있으면은 절반 이상이 오히려 이 모드 3에 의한 그 총액 기준으로는 그렇죠.
1: 그래서 그렇군요. 네. 사실 생각해보니까 점점 네. 주변을 지나가다가 간판을 네. 보면 네. 특히 종로 쪽을 보면 네. 뭐뭐뭐 코리아 네. 이렇게 해서 외국 법인이 네. 들어와서 맞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게 전부 모두 3다라고 간주해도 되는 네. 상황인 네. 거죠. 네. 그만큼 아마 거래 비중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그동안 통계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네. 해외 현지 법인의 거래 네. 이거 포함되면 평가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0: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그냥 이제 요건 방송에 뭐 적합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뭐 RCA 지수 뭐 TSI 지수 이런 그 일반적인 그 수출 경쟁력 지표 그런 거 분석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한 기준의 이제 경쟁력을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은 예. 예를 들면 이 그 현지 법인 진출에 의한 그 수출입이나 수입을 이제 포함을 안 하고 특히 이제 제조 수출도 수출입을 포함을 안 하고 되게 이제 기존 연구들이 서비스 수지망 서비스 수출에 가지고 이제 그런 경쟁력 분석을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뭐 예를 들면 13개 분야에서 뭐 6개 분야가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모듈3랑 제조까지 같이 다 고려를 해서 그 지표대로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소위 그 전통 서비스라고 하는 예. 그 유통이나 이제 운수 쪽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항공 운수나 해상 운수 이쪽을 제외하면은 딱히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좀 안 나오고요. 특히 이제 제일 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콘텐츠나 이제 IT 쪽에서 굉장히 수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 기존 그 데이터나 방법론으로 하면 이쪽이 이제 경쟁 우위 분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모드3랑 제조업까지 다 같이 고려한 분석에서는 이쪽이 경쟁력이 없는 걸로 이제 나오고요.
1: 콘텐츠도요? 예.
0: 사실 그게 이제 뒤에 더 말씀드릴 예. 그거랑 이제 그 뭐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 모드3를 제외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외 요즘 해외 뭐 넷플릭스 예. 코리아든가 무슨 코리아 이렇게 붙은 애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그런 해외 진출을 좀 많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통신 방송 이제 시청각 이쪽에서 보면은 그냥 모드3를 고려를 안 했을 때는 이제 흑자로도 나오고 이제 경쟁 우위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예. 모드3를 고려를 하면 우리나라는 별로 안 나가고 이제
1: 외국에서 그, 들어오고
0: 네, 거의 우리나라 통신 방송 이쪽 시청각 쪽에서 수입의 한 75%가 이런 이제 넷플릭스 코리아나 뭐 구글 코리아라든가 뭐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1: 네.
0: 이런 대로 굉장히 이제 그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서비스 수출을 이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0: 예, 그 뭐 사실 뭐 넷플릭스 케이스도 그렇고 뭐 구글 코리아 뭐 아니 구글 뭐 유튜브 뭐 어차피 같은
1: 네.
0: 이쪽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애들은 사실 그 해외 현지 법인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예.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사실 뭐 전 세계 이제 서비스 제일 수출 강국이면서 그 기존 그 모드 1-4 기준으로도 사실은 뭐 상품 대비 한 2대 1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좀 꽤 크게 나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 모드 3에 의한 거를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네. 모드 3까지 하면은 적자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 정도로 이제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돈을 이 해외 현지 법인들 통해서 이제 벌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되게 이제 뭐 벌 때 보면은 이제 되게 얘네가 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막 돌리고 하는데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광고 소득 같은 이제 광고주들한테 이제 광고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구독료 같은 걸 받는다거나 그렇게 돈을 받으면은 이거를 예전에 그냥 이제 본사에다가 판권에 대한 이용료 같은 개념을 이렇게 좀 송금을 또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이 본국에서는 이게 지식재산권 수출로 또 잡히고 그러니까 이중계상은 되긴 하는데요.
1: 네.
0: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이런 그 거래가 일어나고
1: 네.
0: 또 이제 과세와 관련해서도 이걸 또 굉장히 또 막 뒤바꾸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뭐 다음 이제 뭐 말씀드릴 거랑도 좀 비슷한데요.
1: 그러면 네.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문외한이니까 네. 저는 일반적으로 네. 해외 법인을 운영하는 데는 또 네. 현지 사무실 운영비나 그쵸. 사람도 뽑고 하니까 네. 비용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말씀 주셨던 예시들인 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구글들은 네. 굳이 현지 법인을 이용해야 될 네. 이유가 뭐지? 디지털로 송출하면 네.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네. 세금 피하려고 뭐 아일랜드나 이런 네. 데 하는 네.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 세금이 낮은 나라들도 아니고 네. 왜 이렇게 복잡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까?
0: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현지 그 시장이 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규제가 있어서 일단 직접 이렇게 제공이 안 되는 시장들도 있긴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현지가 좀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잠재력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좀 직접 여기 들어와서 이거를 그 잘 조사를

0: 하고 뭐 이제 얘네는 이제 그 가격 정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잖아요. 미국 기자들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와서 그걸 잘 조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것도 있고요.
1: 예.
0: 뭐 사실은 근데 뭐 제일 큰 목적은 이제 각 국가별로 이게 조세 조약에 따라서 이제 본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막 확확 바뀌기도 하니까
1: 예.
0: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현지 법인들을 아. 잘 운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1: 아, 어떻게 보면 조세 네. 전략 차원에서 세금도 네. 절세하고 조세 네. 저항도 줄이기 위해서 네. 여기에 매출을 놔뒀다가 네. 나중에 가져갈지 아니 네. 공구로 바로 쏠지 네. 이것도 조율하는 방편이군요.
0: 굉장히 이제 좀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제 굉장히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요.
1: 그렇겠네요.
0: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은 현지 법인들이 좀 많이 안 나가긴 했는데
1: 예.
0: 좀 그런 거를 좀 잘 디자인 해가지고 이제 좀 하는 방법을 좀 필요하겠죠.
1: 그렇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진짜 뭐뭐뭐 코리아라고 불리는 회사들
0: 네.
1: 사무실 들어가 보면
0: 네.
1: 그렇게 근무인원이 네. 많지는 않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절세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수익은 네.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0: 네.
1: 아, 이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컨텐츠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강점을 서비스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도 우리 네.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1: 우리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
0: 네.
1: 이거 서비스 수익과 어떻게 연결 못합니까?
0: 네, 그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제 그 최근에 냈던 그 제가 그 보고서 다른 데서도 이제 확인을 한 게 일본이나 독일이 이제 좀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수출 강국들 중에서는 좀 제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진 그런 이제 국가들인데요. 이런 데들도 굉장히 보면 이제 고부가 그 서비스 수출 분야들이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사용료라든가 연구개발 서비스 뭐 이런 쪽이 있는데요. 뭐 금융 쪽은 이쪽도 이렇게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사실 그 이 지식재산권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허라든가 이제 뭐 교수님 더 잘 아시는 게 디자인 뭐 이런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1: 네.
0: 뭐 실용신안 뭐 그리고 프랜차이즈 권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일본이나 독일은 그런 거를 좀 이제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쪽 이 국가들은 굉장히 그 국제 표준을 이제 수립하는데 자기네 기술들이 이제 표준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그 수출액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R&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그 집중도 같은 걸로는 거의 이스라엘이랑 거의 최고 수준이고요.
1: 예.
0: 그럼에도 그리고 또 지식재산권도 특허가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뭐 디자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1: 예.
0: 그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을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1: 예.
0: 이걸로 이제 장사를 하지는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1: 네.
0: 예.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그 특허청이 이제 지식재산처로 바뀌면서 이렇게 좀 지식재산으로 이제 수출을 좀 많이 늘리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연구개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좀 약간 기업 부설 연구소를 이제 인하우스를 좀 많이 하는데.
1: 네.
0: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심지어 그 세종시로도 그 프라운도퍼 그 연구소 사람들이
1: 와요.
0: 막 와가지고 우리 그 R&D 과제 달라 뭐 그런 것까지 하고 기업들도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그 연구소 자체도 이렇게 세일즈를 하러 다니는데
1: 예.
0: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그냥 정부 과제 이런 거나 좀 하지
1: 예. 예.
0: 그 어떻게 뭐 그 연구 개발로 이렇게 수출액을 좀 발생시킨다는 개념 같은 건 아직 좀 없으니까요.
1: 오히려 해외랑 공동 연구한다고 하면 이거 왜 하냐고 지정기나 당하죠 뭐. 자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나 특허를 직접 판매하는 거 말고도
0: 네.
1: 우리 그냥 제조기업들
0: 네.
1: 제품 활용해서 이거 뭔가 서비스랑 연관해가지고
0: 네.
1: 그렇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없습니까?
0: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혹시 교수님들 이렇게 뭐 TV 보실 때 스마트 TV로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이용하시는지
1: 예. 많이 봅니다.
0: 네. 저는 이제 넷플릭스랑 유튜브만 이렇게 보는데요.
1: 네.
0: 되게 그 스마트 TV에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그 앱들 있잖아요.
1: 있죠.
0: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폰 같은 데는 저희가 이걸 깐다고 그 뭐 구글이나 그런 데 직접 돈을 막 이렇게 받거나 지불하거나 그런 게 좀 없는 편인데
1: 예.
0: 이게 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떤 그 이런 OTT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송 채널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TV가 좀 좋기도 하고 많이 퍼져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TV에 들어간 이런 그 OS랑 연동되는 이런 앱을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깔아주면서 그 돈을 이제 삼성이나 LG가 굉장히 많이 아. 벌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거의 이미 조 단위까지 예. 가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제조 쪽에 강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기에다가 이렇게 좀 아. 많이 태워서 이제 돈을 오히려 이제 플랫폼들한테 맨날 이렇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넘겨놓은 편인데 받는 쪽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사실 그 왜 좀 큰 쪽에서 조선이나 뭐 항공기 이쪽에 이제 좀 MRO라고 해서
1: 예.
0: 이쪽도 요즘에 좀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원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추가의 서비스 수출을 발생시킬 제조랑 연동해서 서비스 수출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수익 모델이 있네요. 저도 네. 궁금했었거든요. 이 스마트 TV 보면 앱들이 미리 네. 제가 시키지도 않아도 깔려져 있고 네. 또 리모컨 밑에는 네. 아예 버튼도 있고 네.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아 이미 저 단위의 네. 매출을 네. 올리고 있었군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와 결부돼서 서비스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또 하나는 전 이런 것도 또 탐이 나더라고요. 네. 그냥 옛날에 CD롬에 구워서 한번 네. 툭 파는 게 아니라 네. 요즘 대부분 구독료 받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뭔가 네. 구독료 받는 방법 이런 건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없습니까?
0: 뭐 해외는 이미 뭐 저희 거의 매일 요즘 쓰는 뭐 생성형 예. 그 AI도 이미 구독료 그렇죠. 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얘네는 보면 이렇게 플랜을 다양하게 이렇게 예. 놓고 또 이제 그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엑셀 요즘 그런 것도 이제 저희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불법
1: 그럼요.
0: 그런 것도 쓰고 그랬지만 최근에는 다 이제 돈 내고 쓰는데 원타임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월별 그 구독료 예. 베이스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 다양한 기기에서 똑같이 연동해서 동기화해서 쓰겠다 그러면 또 이제 추가로 이렇게 뭐 내는 그런 것처럼 얘네가 플랜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설계하고 국가별로 또 이제 그 현지 법인들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최적의 이제 가격도 이제 잘 조절을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1: 네.
0: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제일 그 핵심되는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자체 이제 경쟁력이 아. 사실은 더 중요하긴 하니까요.
1: 예.
0: 이건 이제 차차 좀 밀려가야 되는 분야고 반면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이건 살짝만 아이디어나 이렇게 머리만 좀 굴리면은 예. 좀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분야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요. 또 이상한 허들이 있더라고요. 아, 사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저도 네. 이해가 안 가는데 네. 큰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란로나 종로에 있는 네. 이런 빌딩 매매 중개는 어느 복도방에서 하나 했더니 그게 네. 그게 아니라 해외 부동산 네. 전문 컨설팅 회사만 할 수 네. 있대요. 그리고 네. 뭔가 인수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조세 전략 짜는데도 글로벌 메이저 회계 펌들 네. 이런 데서만 거의 가능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이런 브랜드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네. 우리도 이제 돈 좀 많이 번 국가니까요. 네. 차라리 이런 그 회사들이나 현지에서 네. 명망 있는 회사를 M&A해서 네. 그렇게 진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잘 안 합니까?
0: 그것도 좀 하기는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그 우리나라가 좀 제조 베이스다 보니까 예. 주로 약간 제조 쪽에 강점이 있는 기술 기업들을 M&A하는 위주로 지금까지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사가 이제 서비스 쪽에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좀 그런 거는 좀 많이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차라리 해외 기업의 브랜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빌려서 이렇게 좀 아. 쓰는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게 좀 현실이고요.
1: 네.
0: 다만 좀 이제 IT나 콘텐츠나 뭐 혹은 유통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치고 들어갈 뭐 구석도 있으니까 이런 예. 쪽은 좀 이렇게
1: 예.
0: 예, 그런 M&A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1: 우리처럼 제조 강국이지만 서비스에서는 우리만큼 높은지 제가 잘 모르겠는 네. 일본은 예. 이런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네. 높이기 위해서 뭐 하고 네. 있나요?
0: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서비스 수출에서 이제 좀 그 장벽으로 제일 그 저희가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그 언어인데요.
1: 네.
0: 근데 그 영미권 쪽이 아무래도 서비스 수출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1: 그렇겠죠.
0: 일단 기본적인 그걸 깔고 가는데 근데 사실 그 일본이 그렇게

0: 그 영어가 이렇게 좀 우리도 뭐 딱히 잘하진 않지만
1: 그렇죠 취약하죠.
0: 일본 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 이렇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서로.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그 직접 그 IT 서비스 수출 같은 것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나라에서도 좀 지원을 좀 많이 하고 특히 그 일본이 왜 그 각 국가별로 이렇게 직접 그 아 이름이 제트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ODA라든가 그런 돈을 굉장히 많이 찔러주고 있는데 예. 그런 거랑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일본 자국 기업들을 많이 진출을 아. 도와주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스템 이제 따라가려고 이제 ODA 연계형 뭐 서비스 수출 전략 뭐 원전 연계형 뭐 MRO 뭐 ONM 이런 게 좀 많이 있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제기구나 그런데 기부 같은 것도 꽤 많이 하는 많이 데다가 예. 얘네가 좀 굉장히 일관성이 있거든요.
1: 예.
0: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 안 하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게 굉장히 이게 플럭추에이션도 크고 조그말 때는 딱 거기 파견 가는 인건비 정도만 나오게 준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정부가 조금 약간 더 지원을 하면은
1: 그렇네요.
0: 일본처럼 이 그 좀 더 수출할 그 여지를 좀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저도 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남아시아 이렇게 개발도상 국가들 가보면
0: 네.
1: 우리는 코이카랑 공책하고 네. 연필 들고 가는데
0: 네.
1: 일본은 뭐 갖다 줬어 했더니 네. 일본 자이카에서는
0: 네.
1: 뭐 다리나 줬다.
0: 네,
1: 뭐
0: 네.
1: 야, 경, 완전
0: 액수가,
1: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0: 액수가 완전 다릅니다.
1: 예. 야, 지금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힘써야 네. 될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0: 네.
1: 그러면 우리 네. 정부는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해서 지금 어떤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0: 뭐 일단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콘텐츠라든가 뭐 의료 관광 이런 것처럼 이제 각 부처에서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요.
1: 예.
0: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각 분야 간에 이제 융합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전체 그 융합이 되는 분야도 있고 약간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AI 관련된 것도 과기정통부에서도 비슷한 걸 지원하고
1: 아.
0: 산업부에서도 비슷한 걸 지원하고 뭐 이제 문체부에서도 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조정도 하면서
1: 예.
0: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서비스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R&D를 굉장히 좀 안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 쪽 우리나라가 R&D가 거의 전 세계 탑 수준이지만
1: 네.
0: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는 굉장히 조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사실 이제 자생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좀 약간 좀 팍팍 밀어주면서 일단 양적으로라도 좀 이런 걸 늘리 투자나 지원을 늘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거버넌스를 늘리려면은 아 잘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10년째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좀 제정이 돼서 좀 더 서비스 산업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 네.
0: 특히 그러면서도 이번에 이제 안들이 이제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모드3는 또 이제 내용에서 일부러 빼신 건지
1: 아.
0: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사실 그 GDP에 이 모드3가 이제 좀 플러스를 해주는 게 없거든요.
1: 예.
0: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GDP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직접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빼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 예.
0: 사실은 그래도 현지 법인이 또 이제 또 본사로 이제 송금하는 거, 뭐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브랜드, 뭐 디자인에 대한 사용료로 이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 예.
0: 그런 거를 이제 잘 조절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현지 법인 관련된 것도 좀 앞으로 지원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네요. 우리도 이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보자 별의별 얘기들 다 해봤지만
0: 네.
1: 오히려 제자리걸음이었고 우리가 네.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또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0: 네.
1: 이런 말씀 오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고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강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0: 내 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을 만나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 희생되신 분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자들의 희생에 대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점에 대해 언제나 기억하고 예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생일별 홀짝 투표 가이드와 일부 의원들의 특정 캠프 구호를 포함한 현수막 게시 등에 대해 제소된 안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은 친정청래 성향의 지지자들의 생일별 홀짝 투표 전략이 당규 위반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고, 정청래 후보 측도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김 후보의 구호인 100% 전 당원 투표를 포함한 현수막을 지역구에 걸었다며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홀짝 투표 전략은 후보자들이 그 행위를 주도한 것이 아니고 현수막은 투표 독려 내용이라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고 이 엄청난 대국민 피해극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정책 실패가 예상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도 반대했는데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면 정책 실패가 아니라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라면서 청와대의 정책실 정책 판단이 아니라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봐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용범 청

0: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9도, 전주 38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서쪽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가 예상된다며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몹시 화가 나거나 흥분해 얼굴빛이 붉거나 푸르게 변하는 모양을 울그락불그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 바르지 않습니다. 표준어는 불그락푸르락으로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말을 안 듣는 동생 때문에 엄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뜻의 우리말로 누르락불그락 그리고 누르락 푸르락이 있네요.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스위스 몽트레에 있는 한 녹음 스튜디오에 모인 영국 밴드 퀸의 멤버들과 가수 데이빗 보위. 이들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요. 멜로디는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베이스 리프는 베이시스트 존 디콘이, 가사는 데이빗 보위가 주도해서 그려갔죠. 인터뷰에 따르면 너도나도 앞다투어 곡의 음표를 그려대는 바람에 작업 과정이 정신없었다고는 하지만, 억압과 압박 아래 놓인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린 이 노래는 뮤지션들이 탐낼 만큼 세련된 곡으로 세상에 발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데이빗 보위가 원래 참여하려고 했었던 노래는 퀸의 멤버들끼리만 완성했다고 하고요.

8월 5일 수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퀸 피처링 데이비 보이입니다. Under Pressure.

0: 8월 5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퀸 피처링 데이빗 보이의 Under Pressure였습니다. 정일범님 신청곡이었어요. 원래 데이빗 보이가 퀸의 쿨캣의 코러스를 해주려고 그때 당시 녹음 스튜디오에 갔었다고 하죠. 그랬는데 쿨캣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형 우리 모였는데 모인 김에 뭐라도 하나 할까? 이러면서 만들어진 노래가 지금 들으신 Under Pressure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쿨캣에 사용된 데이빗 보이 본인의 목소리는 녹음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지워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냥 피처링 없이 퀸의 이름으로 네, 쿨캣은 발매가 됐고요. 그런데 대신에 네, 이 Under Pressure라는 어마어마한 노래가 나왔죠. 나중에 그 바닐라 아이스가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라는 노래에 이 곡의 그 베이스라인을 무단 샘플링해서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뭐 팬들도 좋아했었던 음악이었지만 뮤지션들도 탐을 냈었던 그런 아주 세련된 음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바탕으로요. 오늘도 참여하실 곳은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그 외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2461님,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All Light 들려주세요. 당분간은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 모두에게 괜찮은 8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괜찮은 8월. All Light,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 지금 막 끝났습니다.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올리비아 뉴튼 존 Let Me Be There 였어요. 4791님과 함께 했고요. 2652님, 충주에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크리스 디버그의 Lady in Red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충주의 여름은, 충주의 8월은 지금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크리스 디버그, The Lady in Red. 이어서 스티븐 산체스와 엠베이 홀드가 함께한 Until I Found You.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2년에 데뷔한 미국의 R&B 소울 락 듀오 홀앤 오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데릴 홀 앤 존 오츠라는 풀네임으로도 부르죠. 이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서 만나서 음악적 취향이 겹친다는 이유로 72년부터 듀오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발표했었던 데뷔곡은 굿나잇 앤 굿모닝이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홀앤오츠가 굉장히 좀 그 특히 리듬 라인에 아주 신경을 쓴 좀 블루아이드 소울 이쪽 음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초창기에는 여기에 포크 성향의 음악도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스타일을 이 데뷔곡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이제 홀앤오츠만의 어떤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건 거의 80년대부터였죠. Kiss on my list나 I can go for that, Man Eater 이런 노래들의 히트곡들이 나오면서 홀앤오츠 R&B랑 소울을 굉장히 락적으로 잘 다루는 그런 그룹이지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오늘 첫 곡 이야기할 때 뮤지션들이 탐낸 음악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홀앤오츠의 음악도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리듬을 샘플링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또 다른 뮤지션들이 이 홀앤오츠의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경우들도 좀 많았었는데요. 그런 홀앤오츠는 2006년까지 18장의 정규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밴드 트레인이 참여한 싱글 Philly Forget Me Not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홀앤오츠의 마지막 싱글이에요. 2024년에 두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같이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활동 중단 선언을 했고, 홀앤오츠라는 듀오는 이제 역사 속에 남게 되었는데요. 자, 뭐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으니까 앞으로 또 홀앤오츠가 각자 음악을 하다가 다시 또 홀앤오츠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까지 닫아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홀앤오츠의 마지막 싱글 Philly Forget Me Not, 이 노래에 앞서서 데뷔곡인 Good Night and Good Morning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홀앤오츠의 데뷔곡 굿나잇 앤 굿모닝 그리고 2018년에 발표된 마지막 싱글 홀앤오츠 피처링 트레인의 Philly Forget Me Not이었습니다. 진짜 스타일이 많이 변한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두 곡이었죠. 물론 이 두 곡 사이에는 40여 년의 세월이 있기도 했지만요. 5856님, 택시 운전하면서 신청곡 듣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운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오늘은 쉬는 날이실까요? 운행 중이시면 정말 좋을 텐데요. 제가 준비해두고 있거든요. 오늘은 운전하시면서 신청곡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2022님, 안녕하세요.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 듣는 재미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요즘 일도 많고 매일 똑같은 쳇바퀴 같은 일상에 조금 지쳐 있었는데요. 오늘 문득 창문을 열었더니 불어오는 밤바람이 그래도 좀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문득 내 삶에도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좀 불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밤, 이 노래만큼 잘 어울리는 곡이 없는 것 같아요. 스콜피오스의 Wind of Change 들려주세요. 전주에 나오는 그 멋진 휘파람 소리를 라디오의 고품질 음질로 크게 들으면서 퇴근하고 싶습니다. 선곡 기대할게요 하셨는데요. 아, 요즘 밤에 열대야가 심해가지고 창문 열어도 시원한 바람은 사실 안 부는데 워낙 낮에 기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밤은 좀 살만하다 하는 경우들이 그래도 좀 있죠. 2022님께도 상대적으로라도 이 정도면 내 인생에 뭐 남들 보기엔 큰 변화가 아닐진 몰라도 나한테는 어느 정도 이 쳇바퀴 같은 일상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좀 불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를 저도 같이 바라고 있을게요. 5856님이 택시 운행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하신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 그리고 2022님 퇴근길 차 안에서 듣고 계실 것 같은 스콜피온스의 Wind of Change 이렇게 두 곡 지금 이어서 드릴게요.

지금 들으신 음악은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 5 OST였죠.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석기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존 웨이트 Missing You. 최은시님 신청으로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 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Kaio 9299. Here is Kaio 92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6: 여기는 가요 1999.

0: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전율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힘든 일을 했더니 굳은 살이 배겼다는 말에서 배겼다는 바르지 않은데요. 이때는 박이다를 써야 맞습니다. 박이다는 버릇, 생각, 태도 따위가 깊이 배다라는 뜻으로 주말마다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였다처럼 쓰거나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 살이 생기다의 뜻으로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백이다는 등이 백이다, 엉덩이가 백이다처럼 쓰여야 맞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원 안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잇따라 주민들이 열대야 속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가 41도 이상을 기록해 나란히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유럽에서도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덮친 루마니아에서는 용수 부족으로 원자력 발전소까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0: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들이 지낼 수 있는 항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번 합의가 전면 개방도 아니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적도 없다며 미국과의 합의 임박설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1: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레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태 발생 두 달여 만에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배재고등학교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게 1회 최대 10일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재난급 폭염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서는 밤사이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캄캄한 어둠에 묻힌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신 부채질만 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속 평소라면 냉방기기에 의존해 잠들었을 때지만 갑자기 전기가 끊긴 겁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아파트 단지 7개동 526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급증한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변압기가 고장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한 주민은 무언가 터지는 소리에 긴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3: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밖에서 펑 하면서 무슨 폭탄 터지는 듯한 그 큰 소음이 나면서 갑자기 집에 정전이 됐어요.
2: 밤사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980여 세대에서도 변압기 파손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재난급 폭염이 점차 기세를 더하는 가운데 정전으로 인한 주민 불편도 계속되는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이제 경기 광명과 연천, 인천 북부와 남부 등 수도권 65%에 달하는 범위로 확대됐습니다. 올라간 기온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에 머무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다시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서울과 경기의 온열 질환자 수는 이번 여름 가장 많은 각각 39명과 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9도를 비롯해 인천과 수원 38도, 광주 37도, 부산 34도 등 30도에서 39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0: 기록적인 폭염이 중부 유럽까지 강타하면서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에서 40도를 넘는 역대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300m 두께를 자랑하던 빙하는 폭포수처럼 녹고 있고 다뉴브강이 말라붙으면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까지 중단됐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4: 오스트리아 최대 규모인 파스테르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폭포수 같은 물길이 형성됐습니다. 한때 300m 두께를 자랑했던 빙하는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5: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섭씨 30도에 달하는 기온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국립공원 관리인입니다.
4: 오스트리아의 도심은 상황이 더 심각해 불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바트도이치 알텐부르크에선 섭씨 41.2도가 관측돼 전날 수도 빙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극심한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관측소에서는 강수량 부족률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남서부 카메니차 나트호로돔에서 섭씨 41.4도가 측정됐습니다. 지난 6월 기록한 41.3도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 기온입니다. 폴란드에서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유럽 중부를 덮친 폭염과 가뭄으로 다뉴브강 수위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던 물길이 모래톱으로 변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용수 부족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까지 중단한 루마니아는 긴급 준설 작전에 나서야 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일부 유럽 중부 국가들은 기업들에게 재택근무 허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이 이르면 오늘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나왔었죠. 하지만 여전히 봉쇄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병상 특파원, 일단 이란 측 입장이 나왔죠.
6: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합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합의 상대가 미국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접한 오만과 상선들이 지날 수 있는 항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박 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미국의 해상 봉쇄 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란 외무 차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게다가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 해상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잇따라 공격해 주변 정세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0: 네, 어제만 해도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보였는데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6: 네, AP통신은 호르무즈 재개방 합의문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0: 폐업이 곧 열릴 것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후로는 입장을 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미군 중부사령부는 선박 두 척을 무력화하고 두 척에 대해서는 선상 검문을 실시하는 등 대일한 봉쇄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재개방 기대와 불확실성이 엇갈리면서 국제 유가도 전날과 비슷한 보합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탱크데이 사태 수사 두 달여 만에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손정현 전 대표와 프로모션 담당팀 임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2: 서울 강남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원들이 압수수색용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은 9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3: 어떤 거는 정상적으로 파악했을까요?
2: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책상에 타기라는 텀블러 행사 문구로 파문을 일으킨 뒤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MBC 취재 결과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정현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탱크데이 기획을 담당했던 임직원들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 결과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 부실 감사 의혹을 키웠습니다.
4: 허머스팀 3명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마케팅과 관련된 이들 사이의 대화 및 업무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2: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모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신세계그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그룹 차원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용진 회장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여부는 신세계그룹 차원의 관여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광주 5.18 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늑장 수사를 비판하며 수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1: 배재고등학교가 경기도 중 5.18 민주화운동 비하구호를 선창했던 학생 2명에게 1회 최대 10일인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재고는 내일 개막하는 봉황대기대회에 출전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5: 지난 6월 청룡기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외친 구호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배재고도 해당 학생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배재고가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징계 처분했다고 알렸습니다. 징계 대상은 당시 문제에 구호를 선창했던 학생 2명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학생 징계는 교내 봉사와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등 5단계. 배재고 학생 2명이 받은 중징계는 1회 최대 10일인 출석 정지로 파악됐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징계와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도 학생들의 신상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징계 결과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호를 따라 외친 학생들은 징계 대신 별도 교육 등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또 사건 직후 야구부 코치 4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는데 현재는 수석 코치만 직무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광주일고 측의 선처 호소를 받아들여 야구부 출전정지 징계를 6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해주면서 배재고 야구부는 봉황대기 대회에 출전합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6: 이어서 간추린 뉴스와 날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 속에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63.24포인트 0.49% 오른 54,349.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7% 내린 7,723.5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0.83% 내린 26,363.4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주택 청년, 비거주 1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 등이 세제 개편과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네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액 부담을 높이는 방식보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을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주 환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도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9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4도입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에어컨도 쉴 틈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나 실외기 주변에서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1,500여 건이고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됐는데요. 실외기 주변 온도가 60도 정도 되는데 한 건물에 실외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으면 열기가 더 모이게 돼서 주변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어서 위험한 겁니다. 어제 소방청이 폭염에 따른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하네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요.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먼지 잘 치우시고 가연물도 두지 않아야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 29도, 부산 26도, 대구 25도고요. 대전 27도, 광주 28도, 강릉 26도, 제주는 27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오늘도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태풍 돌핀은 일본

0: 오키나와를 지나서 중국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변수를 낳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주말에는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뉴스의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쓰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8월 6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사 출신이 주도한 쿠데타를 언급하면서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신속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외교 안보 분야 업무 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앞으로 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서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통합사관학교에 대해 특히 육사 출신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대통령이 내란 재발을 막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라고 명확히 하면서 통합사관학교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김건희 씨를 위한 집무공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의 집무공간은 용산 대통령실 한 층의 절반 크기였고 방탄시설 설치에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2022년 9월 김 씨는 경호처 실무진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고 공사 예산 확보에 대해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대통령실에 대해 회의를 소집하고 예산 문제에 직접 관여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은 과거 정부에서도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이 있었다며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일 폭염에 가뭄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남 밀양시가 1000톤가량의 물을 쓰는 대규모 물축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밀양 지역은 저수율이 30%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가뭄 상황이 심각해 전국의 산불 진화차까지 동원해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밀양시는 내일부터 임시 수영장 8개에 900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대규모 물놀이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축제에 쓰는 물은 수돗물이어서 농업 용수와는 무관하고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는데요. 가뭄 속 댐이 말라서 농업 용수 부족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3%가량 줄어듭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신규 교사 임용 규모는 9,889명으로 올해 1,232명보다 3.3%가 감소했는데요.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2,821명으로 올해보다 9.4%가 줄었고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4,387명으로 8.5% 줄었습니다. 이는 저조한 출산율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흐름인데요.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고 교육정책 안착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며 감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주식이 약간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이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좀 되살아나면서 국내 증시도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가 6,500선에 안착했죠.
4: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3.7% 넘게 올라서 6,590선에 안착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또 한 번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6,600선을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0: 네.
4: 이처럼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배경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훈풍, 여기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됐고요. 외국인의 네. 귀환입니다. 우선 이제 AI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는데요.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란티어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간에서만 주가가 29%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0: 네.
4: 여기에다가 주요 메모리 3사가 2027년까지 물량이 완판됐다라는 소식으로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주가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0: 네.
4: 두 번째가 중동 리스크 완화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채 유가가 5% 넘게 빠졌고 미국의 국채 유가가 빠지게 되면 국채 금리가 하락합니다.
0: 예.
4: 그러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졌고요.
0: 네.
4: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미국과 이제 이란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니까 국제 유가는 배럴당 75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0: 네.
4: 유가 안정은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를 희석시키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를 했는데요.
0: 네.
4: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또 1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와 같은 국내 반도체 IT주들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다만 오게티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다소 반납을 했습니다.
0: 네.
4: 좀 줄었는데요.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0: 네.
4: 높아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는데요.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입니다. 다우지수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0: 네.
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특히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 주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최저치까지
0: 네.
4: 떨어졌는데요. 13%
0: 예.
4: 빠졌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0: 네.
4: 밝히니까 엔비디아는 3% 넘게 올랐는데
0: 예.
4: SK하이닉스 ADR은 2% 넘게 빠졌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야 AI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이 전반적으로 기술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4: 코스닥이 이제 나흘 동안 무려 24%가 폭등을 했습니다.
0: 네.
4: 800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0: 예.
4: 코스닥은 1997년 출범 이후에 사흘 연속 20% 이상 상승한 건 역대 세 번째입니다.
0: 네.
4: 이게 2000년대 IT 버블 당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0: 네.
4: 다만 아직 본격적인 상승세라기보다도 코스피가 좀 쉬어나가면 순환매 장세로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 반도체로
0: 네.
4: 자금이 이탈하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데 그나마
0: 네.
4: 좀 가장 반가운 건
0: 네.
4: B2가 청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가 지난 4월 말만 하더라도 한 11조 원대까지 B2가 정점을 찍었는데
0: 네.
4: 최근에 5조 8천억 원. 석 달 새 절반 가까이 B2가 좀 줄었습니다.
0: 네.
4: 반대 매매가 상당 부분 소화가 돼서 시장을 짓누르던 강제 매도 압박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고
0: 네.
4: 여기다 기관이 1조 넘게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죠. 이 기관이라는 게 연기금이라든가
0: 네.
4: 이런 이제 중장기 저금의 중장기적 성격의 투자 자금에다가
0: 네.
4: 여기다 정부가 밀고 있는 게 국민성장 펀드입니다.
0: 예.
4: 이런 정책 기대감이 좀 수급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반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려면 수급만이 개선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0: 네.
4: 물론 뭐 연기금 기관의 매수가 이어져야 되겠지만
0: 네.
4: 지금 코스닥의 어차피 대장주라고 하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거든요.
0: 네.
4: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 기업들이 좀 실적이 개선이 돼야 네. 확고하게 이런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대표 산업들이 좀 더 단단해져야 된다. 아니 그런데 최근에 블룸버그에서는 한국 증시를 투자 부적격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

0: 당국에서 좀 반박하는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1: 맞습니다. 발단은 이제 블룸버그의 칼럼인데요.
0: 네.
1: 최근 우리 증시의 급심한 변동성과 잦은 사이드카 반대 매매를 근거로 해서 한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과 정책 불안정으로 중국처럼 투자 북적격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평가한 겁니다.
0: 네.
1: AI 산업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0: 네.
1: 이에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네.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0: 네.
1: 정면 반박하고 있는데요.
0: 네.
1: 경제 성장률, 경상수지, 펀더멘탈 견고하고 AI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특히 일부 통계와 지금 블룸버그가 보도한 반대 매매 규모는 실제보다 과장돼서 인용됐다라는 반박인데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투자 부적격 평가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0: 네.
1: 물론 뭐 어느 쪽이 말이 맞느냐 양쪽 다 뭐 일리 있는 지적인 건 맞습니다.
0: 네.
1: 단기 변동성이 과도했던 건 사실이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AI 실적 개선이 분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0: 네.
1: 관건 앞으로인데요. 정부의 변동성 완화 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그리고 AI 반도체 실적들이 얼마 정도 나와서 주가를 뒤받침할지가
0: 예.
1: 아마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을 붙잡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어쨌든 뭐 근거 없는 분석은 아니었겠으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책 불안정성이라든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이 변동성 장세의 주범으로 꼽혔던 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이기도 했는데 기본 예탁금을 올린 이후에 거래대금이 또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제 규제 이후에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게 7월 31일부터 예탁금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전격 상향 조정된 지
0: 네.
1: 어제가 4거래 일자였습니다.
0: 그런데
1: 예. 지금 레버리지 14개, 인버스 상품 2개 거래대금이 규제 이전에 12조 4천억 원이었는데
0: 네.
1: 어제는 9,100억 원대 1조를 밑돌았습니다. 90% 이상 급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0: 예.
1: 5월 27일 상장 이후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대비 회전율 역시 화랑일 때 200% 초과 손바뀜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런데 15% 수준으로 주저앉아서
0: 예.
1: 투기성 손바뀜도 크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만 지금 이러다 보니 실제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ETF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이제 레버리지 비중도 지금 잘 나갈 때는 3, 40%가 레버리지에 쏠려 있었는데 지금은 5% 안팎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 코스피의 장중 변동폭도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0: 네.
1: 다만 이게 변동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아직은 이제 시장 안정 효과가 일시적인지
0: 예.
1: 구조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0: 예.
1: 아마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금융당국은 이제 총량 규제 20% 이내 전체 주식 투자 금액의 20% 이내만
0: 네.
1: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위험성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네요.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서 이번 8월에도 기준금리를 또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1: 맞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날에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물가가 좀 불안한데요. 특히 상반기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0: 네.
1: 그리고 이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이 7월의 근원 물가가 육간적으로 소비자 물가 CPI는 조금 안정 둔화가 됐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물가는 2.6% 올랐습니다.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0: 예.
1: 한국은행도 일시적인 국제유가나 경제적인 어떤 기조,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아마 7월에 이어서 8월에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0: 네.
1: 물론 뭐 동결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로 환율이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도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면 8월에는 일단 동결하고
0: 예.
1: 그리고 10월경에 좀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0: 네.
1: 결국 한은이 경기 호황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8월에 과연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시중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5대 은행 정기예금에 35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는데요.
1: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75%를 전격 인상하자
0: 네.
1: 시중의 예금금리, 정기예금금리, 5대 정기예금금리가 무려 35조 원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 네.
1: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1년짜리가 연 3% 초반이거든요.
0: 네.
1: 뭐 저축은행은 4%대도 보이고요.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니까
0: 예.
1: 빠져나간 대금도 있어요.
0: 예.
1: 증시 예탁금이 실제로 20조 원 이상 빠졌습니다.
0: 네.
1: 신용융자 잔고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안정성으로 이제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자금이
0: 네.
1: 원금 보장형 예금으로 옮겨가는 역머리 무브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0: 네.
1: 다만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시그널을 해석하기 좀 이릅니다.
0: 예.
1: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이상에 나선다면 예금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지금 반대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증시가 안정된다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뭐 일단 차익을 실현해서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갈아탔으나 언제든지 이 주식 상황에 따라서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오늘 아침엔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민주당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요. 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그러니까 미투표 권리당원의 추가 투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5: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미투표 권리당원에게 한 차례 더 투표 기회를 주자. 이렇게 공식 요구하면서 이걸 두고 좀 논쟁이 있는데요.
3: 네.
5: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는 각 권역 순회 경선에 앞서서 나흘 동안 온라인 ARS 투표를 하고 이후에 합동연설회를 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 네. 네,
5: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당원들은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을 듣기 전에 투표를 끝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3: 네.
5: 이를 두고 인미의 최고위원 후보는 당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서 마지막 서울 경기 투표 때 전국의 미투표 권리 당원을 다시 투표 대상에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권역 투표가 끝난 뒤 17일 전당대회 전에 하루를 정해 추가 투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3: 네.
5: 그러자 김용 후보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출을 했고 박선원, 서미화 후보도 공개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견 발표도 듣지 못하고 투표하는 깜깜이 투표라면서 당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3: 네.
5: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첫 주 경선에 58.2% 투표를 보였는데
3: 예.
5: 이번 첫 주 충청과 부울경 투표율이 46.5%로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주장의 명분 중 하나입니다.
3: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미리 절차를 정리한 게 나았을 텐데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투표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발했습니다.
5: 네, 정청래 후보가 어제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 추가 투표 주장을 두고 투표 쿠데타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난다라고까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 네.
5: 이미 정해진 기간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당원의 선택인데 선거가 진행된 뒤에 특정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다시 투표 기회를 주는 것은 사후 룰 변경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3: 네.
5: 국회에서도 기자들에게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했는데 늦어서 못 탔으니 비행기를 다시 돌리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했고요. 이어서 투표 내란이고 투표 쿠데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 네.
5: 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도 선호투표제 도입과 일부 후보 자격 논란에서 이미 예외를 인정을 한 건데 또 규칙을 바꾸면 안 된다고 가세를 했고요. 반면에 강덕구 최고위원은 합동연설 전에 투표가 끝나면 정견 발표의 의미가 퇴색이 된다라며 더 많은 당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3: 네. 그럼 다른 당권 주자들 입장도 궁금하네요.
5: 일단 송영길 후보는 추가 투표 논란에서 친명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네. 한 번 더 미투표자들에게 한 해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3: 네.
5: 반면에 김민석 후보 측은 이번 추가 투표 요구와 거리를 좀 뒀습니다. 투표 참여 동료는 하겠지만 선거 도중에 룰을 바꾸자는 요구에는 동참할 계획이 없다라는 게 지금 캠프의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3: 네.
5: 당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미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규칙을 변경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3: 네.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를 꺼냈습니다.
5: 네. 송영길 후보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3: 네.
5: 첫 번째 이유는 대법관 공석 문제였습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을 했는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 이후 2주 안팎의 재정 절차가 이루어졌던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지금까지도 후임 재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거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었고요.
3: 네.
5: 여기에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 대선 직전에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3: 네. 네. 그리고 어제 낮에는 당권주자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 상당히 세게 맞붙었습니다. 먼저 신천지 문제가 전면에 떠올랐어요.
5: 네. 두 번째 TV 토론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문제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첫 번째 네. 토론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3: 네, 네. 네,
5: 얘기가 된 건데요.
3: 네.
5: 김민석 후보는 본인이 신천지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선혜 후보가 당선 뒤에 윤리감찰하겠다고 한 거 이거 문제를 삼았습니다. 신천지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게 그렇게 죽을 죄냐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보호받아야 할 일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정선혜 후보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과 근거 없이 민주당 경선에 신천지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맞섰는데요.
3: 네.
5: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의 의혹 제기는 당의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표가 되면 김민석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3: 네.
5: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경쟁 후보를 포용해야 할 당대표가 자신과 경쟁했던 후보부터 윤리감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통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3: 네.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5월에 정부와 당 사이의 소통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5: 네. 그러니까 정부는 분명히

0: 입장을 밝혔다라는 거고 네. 당은 그런 입장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걸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보안수사권 폐지 방향이 지난 4월 말에서 5월 사이에 정부에서 정리가 이미 됐는데도 당시 정청래 대표가 법 처리를 일부러 늦췄다고 왜 늦춘 거냐라는 게 김민석 후보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네. 본인이 국무총리였던 당시에 정부는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당정 소통 창구였던 한정의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토론회 개최와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라고 했고요. 네. 그런데 당대표였던 정청래 후보가 지방선거 이후로 이 법안의 처리를 미루려고 했다라는 게 김민석 후보의 주장이었습니다.
1: 그러면 정청래 후보 입장은 뭡니까?
0: 네, 일단 5월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법을 처리하기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책임져야 될 부분을 당에 떠넘기는 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라면서 본인은 토론회를 요구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두 후보를 모두 겨냥했는데요. 집권당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책임을 있게 설명을 해야지 총리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1: 네. 마지막 TV 토론은 다음 주 12일에 있는데 아마 더 세게 격돌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부적절한 농담을 했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뭐 돌려차기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아주 거세군요.
0: 네,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피해자가 아직 입장하기 전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네.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어제도 쏘아졌습니다. 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이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일단 선복에 나섰는데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마저 저버린 망언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네.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잔혹한 강력 범죄를 이 웃음거리로 삼은 것은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개인 실언으로 축소하지 말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라라고 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지금 보안수사권 존치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오히려 지금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고요.
1: 네, 그래서 불렀는데.
0: 네, 맞습니다. 네. 진보당도 논평을 통해서 곧바로 두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징계와 처벌로 엄단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 네,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실 텐데요.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공개 비판이 이어졌어요.
0: 네, 박충권 수석 대변인 어제 KBS 라디오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겠지만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는 자리에서 나온 큰 실수라는 평가였고요. 네. 특히 보안수사권 폐지를 막겠다면서 만든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당의 투쟁 동력과 토론회의 진정성까지 훼손했다라면서 무조건 사과해야 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부적절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살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네, 그 당사자인 서범수 의원이 통화로 피해자한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0: 네, 서범수 의원이 어제 SNS에 추가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예. 피해자가 보안수사권 문제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달라 이렇게 당부했다라면서 그 말씀 앞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라는 건데요. 국민에게도 다시 사과를 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이 묻히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안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참고로 서범수 의원은 경찰 출신입니다.
1: 예. 근데 이게 서범수 의원이 먼저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한 게 아니고 해당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0: 그러니까 서 의원의 SNS 게시글만 보면 네. 서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사과를 한 것처럼 읽힐 수가 있는데 네,
1: 통화를 하고라고 네. 돼 있으니까.
0: 네, 네. 실제 연락은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 먼저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 의원의 SNS에 비판 댓글들이 계속 달리는 것을 보고 김진주 씨가 먼저 연락을 하고

0: 서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라는 건데요.
1: 네.
0: 그러면서 김진주 씨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토론이 중요한데 즉 이 논란 때문에 이게 묻히는 게 더 싫다라면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달라라고 당부를 했고요.
1: 네.
0: 실제로 서 의원의 SNS 게시글에도
1: 네.
0: 직접 댓글을 달아서 나는 괜찮으니까 정치권이 이번 논란보다 간담회 본래 내용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오히려 피해자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 서 의원의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0: 네, 이게 좀 기류가 바뀐 건데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당에선 징계에 대해서 좀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0: 아까 전해드렸던 최수진 대변인이 이제 이 기자들과 만났을 때 당 내에서 제재나 징계를 논의한 적은 없고 외부에서 윤리위에 제소할 경우에는 그건 윤리위원회가 판단할 부분이지 뭐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오후에 장동혁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이 질문이 나오자 이번 서범수 의원 발언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 규정을 했고요. 당대표로서 피해자분께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징계 요청서 접수 여부를 따지기 전에
1: 네.
0: 당 차원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사실상 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1: 네, 어떻게 볼지는 이제 될지는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경찰이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 네, 서울경찰청 광수단 광역수사단이 어제 오전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18 스타벅스가 진행한 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라는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온 지 76일 만에 첫 강제 수사인데요.
1: 네.
0: 누가 아이디어를 냈고 어느 선까지 보고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내부 자료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박종철 열사 유족 등에 대한 또 5.18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1: 네.
0: 경찰이 처음에 원래 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그때는 거절됐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경찰은 신세계 자체 감사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도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보강해서 영장을 신청했고 이번에 법원이 발부했기 때문에
1: 네.
0: 핵심은 모욕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1: 네. 이게 이제 배재구 사건으로까지 번진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 한얼 사이언스.
5: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6: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7: 네, 내일이 절기 입추인데요. 오늘 서울의 기온은 39도, 일부 4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 양주 백석이 현재 31.5도 가리키는 곳이 있고요. 전국의 열대야 주의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전, 광주는 37도, 대구 36도, 부산 34도까지 오르겠고요.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중국 남부 해안에 육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 강풍 불고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제주도와 영동 지방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아, 내일이 입춘데 날씨가 이렇게 더운 거군요. 0828님이 공장 운영하시나 봐요. 공장에 에어컨이 시원치 않아서 AS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 기다리라고 하네요.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음 음료 자주 사줘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윤종신의 팥빙수 청해 주셨습니다. 네, 더운데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비가 오고 나면 도로 일부가 움푹 파이는 포트홀 구간이 나타나는데요.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빠르게 찾아서 수리해야 하지만 그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첨단 기술로 포트홀을 찾아내고 있죠. 시내버스에 충격 감지 센서와 블랙박스를 달아서 파손된 곳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요. 인공위성이나 드론을 활용해 달라진 도로 상태를 포착하기도 합니다.

0: 마다 수십만 개씩 발생해 4천여 건의 교통사고를 내는 포트홀.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S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아파트 정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변압기가 터지면서 520여 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 15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아파트 12개동 980여 세대에서도 변압기 파손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또 어젯밤 9시 반쯤에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호 3동과 고장동의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내부 변압기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에서 올해 가장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올해 집계된 이후 가장 많은 3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여름 서울의 온열 질환자는 모두 250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기록적 폭염이 중부 유럽을 강타한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가 나란히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5일 동부 바트도이치 알텐브르크에서 섭씨 41.2도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남서부 카메니차 나트 흐로놈에서 섭씨 40도가

0: 11.4도가 측정됐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안전 통항로 확보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이란이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접한 두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로 구축을 목표로 지난 두 달간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제한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양국 간 공동 성명이 현재 검토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국제 유가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9.45달러로 전장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5.2달러로 전장 대비 0.7% 하락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30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 경험, 내 판단마저 믿지 못하고 검색창과 인공지능에 의지한 사이 우리는 집중력은 물론 판단력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대신 판단해주는 횟수가 늘수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점점 쪼그라들다 끝내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편리함이라는 덫에 갇혀 사고의 주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제가 공저로 쓴 책, 생각을 외주화한 사람들이 질문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생각은 안녕하신가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어제 TV 토론회에서 다시 격돌했는데요. 2부 블루캠프 시간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약 2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서명운동을 주도한 박인규 국민의힘 최근 당원을 3부에 만나보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

0: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박외숙님 그리고 레몬트리님 드디어 휴가 끝나고 첫 출근합니다. 똑같이 보내주셨어요. 박외숙님은 왜 벌써 피곤하죠? 레몬트리님, 전 출근 준비하면서 듣겠습니다.
3: 네, 좋은 시간 다 지나버렸네요. 그죠?
4: 네.
3: 네.
4: 화이팅!
3: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4: 네, 휴가 안 간 더마까에 화이팅 받으시고요. 김영민님, JB, 연일 39도 극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국 스튜디오는 고가의 장비 때문에 엄청 추울 정도로 시원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로 대피하고 싶습니다. 제작진분들과 JB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폭염맞이 오픈하우스라도 좀 해야 될까요?
3: 뭐 이건 저희 이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여쭤봐야죠. 네.
4: 네. 네, 아무튼 시원한 건 맞습니다. 추울 정도로 시원한 거는 맞고요. 네. 그래서 JB가 지금 코를 계속 훌쩍거리고 있으시잖아요.
3: 제가 좀 비염이 심해가지고 오늘 좀 심하네요. 혹시라도 좀 그러니까 듣는데 별로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소리가 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뉴스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3: 김용 인미의 최고위원 후보 등이 후보 연설 전에 투표를 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투표 당원들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의 공문을 당선과관리위원회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강득구 박규환 최고위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5: 최소한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6: 표가 덜 나왔으니 더 많이 나올 때까지 이길 때까지 투표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까?
4: 네, 이미 경기는 시작이 됐는데 룰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맞는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이건 뭐 나눠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 제기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설을 하고 토론을 하고 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표 행사의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따라서 이거는 선후 관계가 분명히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후 관계가 지금 뒤바뀌어 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은데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한번 좀 스스로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일수불퇴 낙장불입. 여기서 룰을 바꿔버리면 경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엉망이 돼버립니다. 경기 도중에 룰을 바꿀 수는 없다. 그냥 이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4: 네. 네, 원님도 같은 의견 보내주셨어요. 경기하다 규칙 바꾸는 건 좀 아니죠 라고 보내주셨고 네. 파란 대문님은 오히려 이런 논란이 승자에게 꼬투리 주는 행위인 것 같아 별로 같아요.
3: 그리고 저는 한번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선거 과정과 일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그러면 후보들은 몰랐느냐 사전에. 사실 이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이미 공지가 됐고 고지가 됐고 알고 있었는데 사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라면

0: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 관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문제제기를 해서 사전에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1: 그러니까요. 근데 왜 룰이 이렇게 세팅될 때까지는 이런 논란이 없었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만약에 후보들에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뭐 순회 경선 당일날 뭐 연설 뭐 하는데 먼저 투표까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그래도 낙장불입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전에 고지가 됐는데도 후보들이 나중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도 뭐냐? 뒷북이다. 이 얘기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1: 네, 여러모로 왜 이렇게 여당 전당대회가 시끄럽냐 우려하는 댓글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양파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일단 이번 전대는 뭐 억울해도 받아들여야 할 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전하기를 김용범 실장이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건 서울시도 이미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해서 2만 7천 세대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공급 대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짚기 이전에 먼저 짚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 회동의 배경과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왜 거기에 지금 먼저 주목을 해야 될까요?
0: 그 앞서 히스토리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7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번에 걸쳐서 발언을 시도하다가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의 오디오 잠깐 들어보시죠.
2: 경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3: 아, 지금 이거는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4: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0: 네. 이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 오세훈 시장은 기자들을 만나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 섭섭함을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30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인 지난달 19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KBS 의료진단에 출연을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약속이 성사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국무회의 직후에 만날 약속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무회의에서는 발언을 하지 못했고 발언을 제지했는데 왜 국무회의 직후에 따로 만남의 약속을 잡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오세훈 시장을 달래려고 약속 잡은 것일까? 아니면 어차피 국무회의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서울시가 잡고 있는 계획과 보관을 자세히 들으려고 따로 만남을 잡은 것일까? 이걸 갈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갈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정부가 지금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시의 입장과 서울시의 계획이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를 가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자 정부가 아마 다음 주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가 되든지 간에 입장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1: 그렇겠죠.
0: 그러면 어제 오찬 회동의 성격도 다시 사후적으로 규정이 가능할 것이다. 통과 의례에 불과했느냐 아니면 정말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했던 것이냐 이것도 갈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최정현 님이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정말 시민과 국민을 위한 만남이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는 건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 아닐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빨리 실천을 하려면 서울시의 협조는 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0: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어제 또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정부안이 어떻게 나올지 서울시장과 어떻게 다를지 이게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은 오늘 무주택 청년 등과 함께 이제 부동산 토론회를 할 예정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이죠. 2차 부동산 대책 점검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각각 어제 만남을 바탕으로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관련 뉴스가 또 하나 있죠.
0: 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죠. 서울시 산하 기관인데요. 이 SH공사가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에서 사회 취약계층 가점을 폐지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에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여기서 사회 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뭐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이 되면 가점을 받았는데 이걸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 일용 근로자 등도 가점 대상이었는데 이것도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1: 왜요?
0: 왜 이렇게 했느냐? SH공사 설명에 따르면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입주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른 가점 항목 없애고 청약 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 기간만 반영을 한다. 점수 산정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저소득 청년층 지원 중요하죠. 1인 가구 지원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가점을 없애버린다? 이건 뭡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거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거는 자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 저거를 선택할 것이냐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저쪽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들도 지원을 해두고 저들도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오히려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힘을 지르면서 공급량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지금 정책을 펴느냐라는 지적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1: 그리고 SH면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주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데 GWB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의 댓글 소개로 이 뉴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거짓말이었습니까? 라고 올려주셨어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서울의 쿠팡 서초캠프와 쿠팡 송파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쓰러졌습니다. 서초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오전 중에 쓰러진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고요. 송파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저녁 8시였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 7시 30분까지 일하다가 탈진 상태로 응급실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택배 노조가 7월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의 7곳 16개 쿠팡 캠프에서 79번에 걸쳐서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68번 33도가 넘은 것으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33도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서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온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 경기 광주 1캠프의 4일 야외 작업장 온도는 최고 43.3도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 울산 1연포 캠프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2.7도, 연암 캠프는 42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쓰러진 지난 4일에 서초 캠프 내부 온도가 몇 도였는지 아십니까? 42도였다고 합니다.
1: 아, 어제 민주노총 위원장과 인터뷰가 또 생각이 나는데 회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0: 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CLS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안개 분사 시설인 쿨링 포그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1: 아, 도입이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 도입하겠다.
0: 하겠다. 근데 택배노조 쿠팡 본부가 뭐라고 밝혔냐면 사고 현장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선풍기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이미 많이 나왔고 그만큼 안 고쳐지는 현실입니다. 지금 쿠팡 작업장에서 에어컨이 변변히 설치 안 됐고 제대로 틀어지지 않는다는 뉴스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안 고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안 고쳐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1: 그렇죠.
0: 이걸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범킴 쿠팡 INC 의장이 2분기 실적과 관련한 메시지를 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떠났던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다. 고객 지출 수준도 회복하고 있다. 사건으로 영향을 받았던 지출의 대부분이 이미 회복됐고 현재는 사고 발생 이전과 같은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회사가 도대체 뭐가 아쉽고 뭐가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것이죠.
1: 네, 권광윤 님이 아직도 노동자들의 일터는 옛날에 머물고 있군요. 근데 이런 곳이 쿠팡뿐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이기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쿠팡 범킴 의장님 실적 좋아졌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교육부 안에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역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방공립대 학생들에게 전액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우선 내년에는 신입생 그러니까 1학년 학생 6만 명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연차적으로 이걸 늘려가지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립대 쪽 입장이 나왔는데요. 사립대의 지역 인재가 훨씬 더 많은데 세금으로 지방 국립대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발이 납득이 되십니까? 사립대가 왜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어떤 권학 이념에 맞춰서 교육시키겠다고 만든 게 사립대예요. 그러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국고 지원 이런 것은 2차적인 거고 알아서 학교를 운영을 하는 게 사립대예요. 그런데 왜 국립대만 지원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이 버젓이 나오는 겁니까? 물론 교육부의 어떤 대학 지원금 중에 사립대에 대한 지원금이 있죠. 근데 거기에만 의존하는 대학이라면 그게 무슨 사립대입니까? 준국립대지. 이런 점에서 일단 이 점을 좀 먼저 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최규준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밝혔냐면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우수한 청년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방 국립대가 전액 장학금으로 가면 다른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도 뭐 여기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전액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지방대 졸업생이 그 지방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오히려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일자리와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이 돼야만이 완결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돼 있느냐 이것도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뭐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네요. 그리고 사립대 관련자가 했다는 말 중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외국 국립대는 되게 교육질도 높고 오히려 거기서 되게 우수한 인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립대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건 약간 국립대 비하 발언처럼 들리기도 하던데.
0: 아니, 100번 양보해서 현실이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육성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정부는. 세금 투입을 해서. 잘못된 건가요, 그게?
1: 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자리를 택배 차량, 특수 차량 배려 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 사진입니다. 안내판에는 특수 목적 적용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무거운 짐을 옮기는 택배 기사와 작업 차량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른바 주차 로열석을 양보를 했다.
1: 오.
0: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네,
0: 이거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들어왔던 뉴스의 정반대 버전이죠.
1: 그렇죠. 뭐 출입을 막는다 이런 건 들어봤지만 이런 건 또 처음 보네요.
0: 그러니까 아예 그 단지 출입을 막아버려서 단지 입구에서 걸어서 배달하게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단지로는 들어오게 하는데 신분증 다 내게 하고 물품 내게 한 다음에 검문 검색을 한 다음에 택배기사 통과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뉴스는 우리가 그렇죠. 숱하게 접해봤는데 오히려 이런 택배기사나 이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주차 로열석을 내줬다. 저는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뉴스거든요. 어느 아파트인지가 정말 궁금한데 뭐 제가 굳이 뭐 평가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이 커뮤니티에 이 사진이 올라오니까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 가운데 이런 댓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가 하는 평가로 가름하고 그냥 전해드리겠는데 명품 아파트는 비싼 곳이 아니라 배려가 있는 곳이다.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1: 네, 이사나님이 아침 햇살처럼 이쁘네요. 진짜 명품 아파트네요. 한번 웃고 갑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아, 다음 뉴스는 웃지 못할 뉴스인데 짧게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짧게 전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꼭 전하고 싶은 뉴스인데 네, 한 복지시설 시설장의 이른바 축일 이벤트 기사가 오늘 경향신문에 났습니다. 그냥 경향신문 사회면을 한번 보셔라. 스토리가 참 재밌다.
1: 아,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0: 참, 여기서 재밌다라는 것은
1: 기가 막히다.
0: 이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죠.
0: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1.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0: 1588 9376.
1: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 캠프 출발합니다.
4: 네, 블루캠프 오늘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4: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당 대표 경선이 아주 뜨거운데
5: 네.
4: 우리 의원님은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5: 네, 그렇죠.
4: 그에 대한 이제 감상평을 지난 시간에도 여쭤봤는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두 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더 뜨거워진 것 같거든요.
5: 뜨겁다 못해. 예.
4: 이제
5: 폭파 직전.
4: 옆에만 가도 데일 것 같습니까?
5: 그렇습니다.
4: 좀 심한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5: 여전히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박빙 승부라 흥행은 되는 것 같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이후에 봉합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마치 오늘 하루만 하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당장 오늘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넣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8월 17일 전대 이유를 좀 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근데 만약에 그 누군가는 대표가 되겠죠. 그 누군가는 떨어지고.
5: 맞습니다.
4: 그러면 대표가 된 그 누군가가 떨어진 그 누군가를 정말로 그 윤리 심판 이런 데 제소를 할까요? 징계를 추진할까요?
5: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게 정치의 사법화인데 요즘 너무 정치의 사법화가 과잉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정치를 복원해야죠. 그래서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 그래요. 그런데 네. 이게 좀 그 최종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느냐
5: 네.
4: 아니면 진짜로 뭐 1%포인트 미만으로 만약에 나타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후 전당대회 이후도 좀 달라진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5: 아무래도 그렇죠. 이 역대 전당대회를 보면 표차가 크게 났다라고 하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힘이 실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표차가 근소하다라고 하면
4: 네.
5: 아무래도 갈등과 반목이 조금은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왔죠.
4: 그래요.
5: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다만 민주당의 전통이라는 게 힘을 좀 모아내고 큰 전당대회 이후로는 통합의 길로 갔던 전통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믿어보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전당대회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네. 하고 지금 중간에 보는 게 추가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5: 앞서 JB 뉴스 부서에서 봤는데요. 네. 사리에는 맞죠. 네. 그러니까 연설 듣고 하는 게 맞습니다.
4: 그러니까. 네,
5: 다만 경기 중에 룰을 바꿀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4: 네.
5: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서만 나온 문제가 아니라
4: 네.
5: 이전 전당대회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4: 그렇죠.
5: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견적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실무진들의 고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잘 문제 제기가 해소가 안 됐던 건데 선관위에서 빨리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근데 사실 연설 전 투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순회 경선이 되어버리면
5: 맞습니다.
4: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표 행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5: 그렇죠.
4: 그러니까 원샷 경선이면 선거운동 다 끝나고
5: 네.
4: 끝난 다음에 한 표 행사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5: 맞습니다.
4: 순회 경선이 되면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5: 거죠. 거기다 하나 더해서 순회 경선 기간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문제가 또 중첩됩니다. 만약에 순회 경선 기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4: 예.
5: 그런 문제를 최대한 녹여낼 텐데
4: 예.
5: 이번처럼 순회 경선 기간이 짧으면 문제가 중첩돼서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4: 그래요. 이것도 사실 전당대회 끝나고 이건 좀 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이게 전당대회 때마다 나오는 문제 제기였는데요. 저기에 빨리 해소해야죠. 이런 문제를 계속 끌 건 아닌 것 같고 남은 지역 경선에서 얼마나 더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끌어내도록 머리를 맞대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4: 그러니까
5: 싶어요.
4: 순회 경선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5: 그렇죠.
4: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사실 그 선거 관리를 더 치밀하게 짜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네. 쉬울 것 같지는 않다.
5: 네.
4: 그래서 시비가 이제 붙을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5: 맞습니다.
4: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누가 될 거냐 이런 문제는 뭐 여기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누가 되든지 간에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5: 네.
4: 이제 그러면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 기조를 맞춰가면서 어디에 그러면 방점을 두고 갈 것이냐, 집권 여당으로서 이게 네네.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떤 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저는 개혁과 민생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4: 예.
5: 왜냐하면 개혁은 집권 초반에 힘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4: 그렇죠.
5: 그래서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이것저것 개혁의 방향들, 과제들을 제시하는데 저는 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뤄냈어요. 그건 이제 보완해야 되고 후속 조치를 잘하는 문제고.
4: 다듬는 문제.
5: 맞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금부터는 권력기관 개혁보다는 예를 들어서 행정통합이라든지 사회구조개혁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선 등을 감안하면. 그래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예. 권력기관 개혁보다도 사회구조개혁으로 나가는 게 맞다는 거고
4: 예.
5: 민생도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4: 예.
5: 부동산 문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골목 경제 등 바닥 민생이 정말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성 있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러면 민생 얘기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했고
5: 네.
4: 오늘 그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 역시 모입니까?
5: 네, 서울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내부 토론회를 합니다.
4: 아, 그래요?
5: 예.
4: 일단 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5: 우선 정부가 고심한 흔적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내용이 세제 개편이다. 이건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부분부터가 그런 고심의 흔적인데, 다만 정부가 그렇게 설명하더라도 시장은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4: 그렇죠.
5: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 거고.
4: 그렇죠.
5: 보완할 될 점이 많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라. 그리고 여론을 들어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든지 대출 문제라든지 지금 꼬여 있는 부분들을 좀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 제가 우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현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5: 네.
4: 과연. 부동산 관련해서. 보유세 강화는 맞는데
5: 네.
4: 심플해야 된다.
5: 맞습니다.
4: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보유 종부세가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이거를 재산세가 있고 한데 이거를 해갖고 가격 조정이나
5: 네.
4: 세율 조정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가버리면 항상 문제는 발생한다. 차라리 종부세 없애버리고
5: 네.
4: 재산세를 단일화한 다음에
5: 네.
4: 세율을 한번 정비를 하면
5: 네.
4: 오히려 심플해지고.
5: 맞습니다.
4: 근데 문제는 이 방안은 정치인들이 못 받아들일 것이다.
5: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 그러니까 못

0: 받아들이는 거 맞죠.
1: 그러니까 종부세가 나온 배경이 있는 것이고 예. 정말 어렵게 어렵게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산세가 이렇게 쭉 변화해 왔던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만들어져 왔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쉽게 해낼 수 있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많다.
0: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래서 종부세만 건드려. 그래서 종부세도 가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35억 이상부터만 좀 그러니까 많이 때려. 네. 그 밑으로는 오히려 줄여줘. 이러면 왜 35억이냐. 그러면 30억 아파트는.
1: 그럼요.
0: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잖아요.
1: 예.
0: 그렇지 않습니까?
1: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으로 내놓았던 1가구의 보유 기준이냐. 뭐 예를 들어 거주 기준이냐. 이것도 사실. 예. 이렇게 보면 저렇고 저렇게 보면 이런 거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을 한번 털어서 제대로 가보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0: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됩니까?
1: 그렇죠. 쉽지 않은데.
0: 솔직히? 예. 그럼 현답은 없는 거네요.
1: 없어. 부동산에 답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0: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지역 민심, 지역 구민들의 민심은 좀 어떤 것 같아요?
1: 많이 어렵더라고요. 많이 그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들썩들썩하고 있고 그리고 전월세 문제도 지금 심각하고
0: 네.
1: 대출도 묶여 있고 하니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뭐 한편에서는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불만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0: 하나만 더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와대 책임론 특히 김용범 실장 책임론을 제기를 했는데 공감하십니까?
1: 공감한다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과 그런 상품을 내놓으면서 보완할 부분들을 먼저 사전에 짚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해외 선진 시장에서도 도입돼서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온전히 한 사람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다만 그, 말씀드린 예. 것처럼 보완하고 주식에 몰빵하라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것들 충분히 설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0: 네.
1: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0: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이 그 받은 제보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1: 네.
0: 김건희 씨가 반려견을 안고 용산 대통령실 공사 현장에서 지시를 했다.
1: 네.
0: 무슨 내용입니까, 얘기는?
1: 우선 김건희 씨 반려견 사랑은 유별나죠.
0: 네, 그렇죠.
1: 그 반려견 사랑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타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사 구별을 못한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건희 씨가 경호처 관계자들을 소집을 했다는 거예요.
0: 그래요?
1: 일단 소집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0: 네.
1: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긴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에요.
0: 소집 권한이 없죠.
1: 예, 민간인입니다. 네.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지원을 받는 거지 네. 하든 공무원을 소집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공무원을 소집을 했는데 그 자리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0: 회의장에?
1: 예, 안고 나타나서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을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라고 관여하고 간섭하고 지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0: 잠깐만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 살 때 얘기잖아요.
1: 그렇죠? 아닙니다. 그건
0: 입주한 후 얘기입니까?
1: 아, 경계가 애매한데요. 한남동 관저 입주 전후일 것 같은데.
0: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만약 전이라면 어디로 소집을 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1: 그 그렇죠.
0: 공무원들을.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소집을 한 건지 어디로 네. 소집했는 건지 이것도 지금 모르는 거죠.
1: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좀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소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0: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1: 그리고 그 자리에 소집돼 있던 경호처 간부들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불러서 갔는데 영부인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려견을 안고 나타나서 이런 짓이 저런 짓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근데 김건희 씨와 반려견과 관련된 에피소드라고 하나? 기행이라고 할게요. 기행은 한두 개가 아니어서.
0: 또 뭐가 있는데.
1: 예를 들어서 그 경호처가 윤석열 씨 생일 잔치를 했잖아요.
0: 네.
1: 이때도 반려견을 데리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0: 네.
1: 반려견을 데리고 맨 앞줄에 앉아있는데 반려견을 케어할 사람이 없는 거죠.
0: 네.
1: 그랬더니 당시 비서실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 반려견을 행사 내내 케어하느라고 곤혹스러워했다라는 또 제보도 있고요.
0: 자, 진짜요?
1: 네. 정말 기계환 내외입니다. 윤석열 부부 내외는.
0: 정말 밝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렇게
1: 맞습니다.
0: 본다면. 이것도 말 그대로 국정 개입이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1: 그럼요. 심각한 개입인 거죠. 민간인이 공무원들 부려서 마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 아니 그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 관저. 그래서 네. 김건희 집장에서 자기가 들어가 살 집이라고 한다면 인지상정.
1: 의견을 낼 수 있죠.
0: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쳐요.
1: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의견을 내는 거죠.
0: 근데 이건 관저도 아니고 대통령실 공사라면서.
1: 맞습니다. 대통령실 공사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거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또 대통령실에 김건희 씨 집무실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0: 어제 나왔는데 네. 근데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그 오보라고 또 주장을 했거든요.
1: 저는 금액에 대한 오보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0: 아, 방탄유리하고 예. 하는 그거에 대한.
1: 예, 저는 뭐 100%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0: 아, 그렇게 보세요?
1: 네. 방탄시설까지 요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V0였잖아요. 네. V1은 따로 있지만. 네.
0: 그러니까 사실 그 대통령 집무실에 그 뭡니까? 사우나 시설 이런 것도 만들고 했는데.
1: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와서 네. 공개했던 게 대통령실 관저에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랬어요. 그랬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했던 게 대통령 직무실에 사우나,
0: 네, 맞아요.
1: 히노키탕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처음에 다들 반신반의했죠.
0: 그랬지, 그렇죠.
1: 근데 그게 다 드러났어요. 실체가.
0: 네.
1: 제일 심각했던 건 대통령이 가짜 출근을 감추기 위해서. 비상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0: 지하로.
1: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 걸 보면 저는 김건희 씨의 방탄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집무실도 당연히 했을 거다. 윤석열 내외가 벌였던 기괴한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을 항상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먼저 그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뭐 추정을 해보면 대통령 그러니까 집무실에 사우나까지 설치를 하는데
1: 그럼요.
0: 이른바 V0의 집무실을 안 만들었을까?
1: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0: 물음표를 안 찍을 수가 없죠.
1: 예.
0: 다만 오버라고 금액의 문제일 거다.
1: 예.
0: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그 이건 아직 다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죠. 21g이 어떻게 관저공사를 맡을 수 있었는가.
1: 네. 그동안에 21g이라는 무자격 업체가 관저공사를 불법적으로 했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온 네. 국민이 다 압니다. 다만 예. 예. 21g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못 찾았던 거죠. 국민들은 다 짐작은 했죠. 왜냐하면 김건희 업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압력을 행사했을 거야라고 했는데 구체적 증자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윤한웅 의원이 시켰다.
0: 네.
1: 그런데 김건희 업체라고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실체에 접근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0: 그런데 윤한웅 의원은 또 김용현 전 장관한테 넘겨버렸잖아요.
1: 그건 이제 자기가 면피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무자격 업체와 왜 계약을 했느냐. 그리고 감사원이 2년 동안 21g 감사했거든요. 관저공사를 감사했는데도 21g을 봐주기 했어요. 대면조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힘, 그 원천적인 배후가 어디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의원님은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 네.
0: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를 제안을 하면서
1: 네.
0: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까지 논의를 확산시켜서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고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1: 네.
0: 밝혔더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상적인 얘기다. 이렇게 두 장관이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1: 저는 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네. 통일부는 네. 지금 뭐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뒤 꽉 막혀 있거든요. 지금
0: 네.
1: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라도 내보자라는 차원에서 4자 대화를 이야기한 것 같고 외교부는 현실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 왜 중국이 움직일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북한도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다만 그런 이야기 정책들을 제안을 하려면 서로 사전에 좀 물밑 대화는 하고
0: 아니 NSC 거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그런 좀 조율을 하고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0: 네.
1: 이런 토론 자체도 좀 자연스럽게 봐주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네. 말씀하셨지만 그게 합리적 취지라고 하더라도
0: 예.
1: 국내 정치에 이용당할 거 너무나 분명하다.
0: 국민 정서가 있고.
1: 그렇습니다. 정서법상 걸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0: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만약에 남북 대화가 열린다 예를 들어서
1: 네.
0: 이때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용어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1: 그래서 여지껏 사용했던 게 남측 북측이라는 용어였거든요.
0: 했는데
1: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북측에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0: 조선이라고 불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1: 서로 각자 이름을 불러라. 우리가 홍길동이냐.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고민은 필요합니다.
0: 네.
1: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적 공론과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의 문제제기 의미 있다고 봅니다.
0: 그런데 일단 남북회담 테이블이 일단 먼저 그건 열리는 게 중요한 네. 거니까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영남권의 한 건설 현장 얘기인데요. 안전모를 쓰고 상체와 하체 안전벨트를 맨 다음에 망치나 연장이 든 못주머니까지 허리에 차면 몸에 들은 장비만 25kg에 달한다고 합니다.
0: 아, 이거 되게 무거워요.
4: 네. 그 상태로 오전 6시부터 건설 노동자 A씨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5: 10시, 11시쯤 되면 몸이 지치기 시작하거든요. 앉아서 뭐 그냥 뚝뚝뚝뚝 물이 널찌거든. 안전화 속에 끝까지 물이 땀이 다 들어가가 그냥 물에 빠지는 사람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들대로 적고 포도당 하나씩 두 알씩 먹거든요. 먹으면서 견디다가 12시쯤 넘어가면 막 진짜 눈이 반사가 돼가지고 뜨거워가 막 눈도 잘 안 보이요. 햇빛이 데크에 열을 받아가 반사의 열을 얼굴을 때리는데 선글라스 안 끼고 복면 안 하고는 막 한 10분도 그거 못 입고 앉아있다 이러면 막 전부 다 핑핑핑 돕니다. 그만큼 복사열이 심해요.
0: 그래서 여름에는 보통 이제 작업을 일찍 시작하지 않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앞당겨서 시작을 하는데요.
0: 그래도 소용없다?
4: 네, 소용없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오전 6시에 이미 28.8도였고 오전 11시에는 35도까지 오르는 곳입니다.
0: 네.
4: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서 폭염 때 2시, 5시는 긴급을 제외하고는 5개 작업이 중단이 됐는데
0: 네.
4: 그럼에도 이제 아침 시간에 소음 민원이 좀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시작을 못하고 8시가 돼서야 작업을 시작하고 오후 서너 시까지 작업을 이어가는 곳들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0: 네.
4: 다행히 뭐 이 건설 노동자 A씨가 일한 현장은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2시 전에는 끝나는 구조이지만 대신에 쉬는 시간이 없이 내리 일을 해야 되는 구조고요. 문제는 이 현장이 이제 공공 발주 현장이라는 점인데 이 건설 현장에서 보통 작업 중단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공사 기간이 늦춰질 경우에 발생하는 그 비용 부담을 좀 시공사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구조인 건데 공공 발주 현장은 그 부담을 좀 덜어주는 제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0: 어떤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4: 지난달에 이제 그 재정경제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공발주 기관에 다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0: 예.
4: 폭염이나 호우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 불가항력의 사유 천재지변으로 인정을 하겠다. 또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을 통해서 추가 발생 비용도 보전을 해줘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0: 예.
4: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상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업체가 이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페널티가 발생을 하는데 그걸 다 이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취지가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0: 아, 그러면 그러니까 작업 중지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업체는 왜 안 하는 거예요?
4: 강제할 권한이 없는 건데 사실 재정경제부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이걸 활용하세요 정도의 환기 차원의 역할만 하고 있고
0: 예.
4: 이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작업 중단에 대한 결정은 현장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고요.
0: 네.
4: 제가 그 공공발주 현장 대규모와 소규모 두 군데를 살펴봤는데 제도는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반대로 이 지침을 좀 근거로 휴게권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사실상 심리적인 부담이 좀 큰 현실이기도 네네.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저 팀 불렀더니 날 덥다고 날 춥다고 공기를 못 맞췄더라. 소문 나오면 제가 다음 현장 일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입찰을 따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소개해주면 인사로 가가 합시다 제가 이제 가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저 팀들은 제가 일 안 되더라. 너무 그런 것만 요구하고 그랬겠네. 안 된다. 소문 나버리면 제가 어디 밥 물 때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작업 중지는 꿈도 못 꾼다. 네. 그럼 좀 쉬는 공간이나 시설 이런 것들은 좀 갖춰져 있습니까?
4: 시설도 상당히 열악했던 게 물 같은 경우도 이제 정문에 있는 정수기에 한 대가 있는데 네. 거기에 개인 물통에 물을 담아와서 그걸 하루 종일 아끼면서 마셔야 하는 구조였고요. 왜냐하면 한 번 갈 때마다 5분, 10분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놀랐던 게 온도계였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씩 휴게를 갖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려면 일단 개개인이 적어도 노동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체감온도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현장들에는 온도계가 상당히 엉뚱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휴게실에죠.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그늘에 온도계 설치해놓으면 거기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현장에 그 땡볕대고 같이 걸어가 우리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걸어놔야 체감 온도가 47도, 50도까지 나가는 건데 그거 가면 항상 뭐 24도, 25도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4: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공공 발주 현장을 제가 뭐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여기서조차도 이렇게 제도와 노동권과 그러니까 휴식이 따로 놀게 되면 민간 현장이라든가 혹은 영세 현장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이제 기약을 할 수 그렇죠. 없는 상황인 거고요.
0: 그렇죠.
4: 이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까지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이걸 좀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0: 다른 것보다도 건설 현장은 정말로 열악하거든요. 그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완전히 네. 공터에서
4: 그렇죠.
0: 온갖 위험 시설 안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햇볕을 가릴 것도 거의 없는 거거든요. 작업 중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도 업자가 알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다.
4: 하지만 공공기관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이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 고맙습니다.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한 박인규 국민의힘 최근 책임당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6: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집중.
1: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2: 네, 태풍 돌핀은 우리나라 상공에 강하게 자리 잡은 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제주도와 영동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요. 오늘 내일까지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수도권 전역에 내려져 있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이 30도, 낮에는 서울이 39도, 전주가 38도, 부산 34도 예상됩니다. 입추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 촉구 서명 운동을 주도한 분인데요. 박인규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셨고 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4: 아, 네. 저는 2021년 12월에 입당을 했고요. 청년당원입니다. 네. 95년생 32살 청년당원이고요.
1: 네.
4: 또 국민의힘 보좌진으로도 근무를 하면서 의원님들을 모셨었고
1: 예.
4: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두 번의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렀었고요. 대선 캠프에서는 정책기획팀장과 TV토론 팀장을 네, 맡았었습니다.
1: 그럼 보니까 뭐 저기 당무도 많이 보셨네. 자, 그러면 서명운동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4: 저희가 6월 2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러면 8월 4일까지 몇 명이나 서명을 한 겁니까?
4: 저희가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 원래는 어제 기준으로 2만 2천 분이셨는데 네. 하루 사이에 2천 분이 더 늦어가지고요. 네, 2만 4천 분 가까이 서명을
1: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명운동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당원들의 서명인 겁니까?
4: 당원과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1: 함께.
4: 했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 장동혁 퇴진 문제에 대해서 당원분들의 관심도가 훨씬 높습니다.
1: 그래요?
4: 네, 온라인 기준으로 보면은 대다수가 당원분들이십니다.
1: 그래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책임 당원이 100만이 넘는데 2만여 명이 전체 당원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발적인 서명인지 지도부 흔들기 전략인지 살펴봐야 한다.
4: 네.
1: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4: 아니, 장동혁 대표께서 전당대회를 나오셨을 때 네. 선거 패배 책임을 지겠다. 지방선거 패배하면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오를 드셨고 그 책임 정치를 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지도부 흔들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원들을 되게 폄하하신다. 내 편 당원만 챙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 내 편 당원?
4: 네. 2만 2천이라는 숫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 팬클럽 숫자 15,466명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 94분 가입하셨더라고요.
1: 예.
4: 2만 2천, 2만 4천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1: 예.
4: 제가 물론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당원 의견으로 과장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제 고성국 TV를 보니까 그 고성국 씨가 그래 한판 붙어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 예.
4: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웰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전당원 투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왜 졌고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 당은요. 대선 패배도 왜 졌는지 대선 백서도 없고 지선 패배 백서도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4: 네. 이 윤호개인 이후에 그 숙주 세력들이 지금 극우 세력들이 이 당을 사당화하고 있고 그 장동혁 대표는 그 극우에 편승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극우들에게 마음을 산 장 대표가 극우까지 가면서 황교안 시즌2의 행보를 보이면서 자기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4: 더군다나 이 윤리위까지 사당화하면서 징계 정치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이 당의 진짜 보수 재건을 위한 골든타임은 사라지고 말겠다라는 절박감으로 한 것이지
1: 제가 지금 이제 그럼 왜 도대체 사퇴를 촉구하십니까라고 그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4: 아, 근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가짜 약장수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짜 약장수가 자신은 먹지 않을 약을 만병통치약처럼 팔아치우는데
1: 네.
4: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음모론과 선동을 정치적 상품으로 팔아오고 당이 무너지든 보수가 무너지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정치. 이것이 바로 장동혁식 가짜 약장수 정치다. 판사 출신 지식인이시기 때문에 워낙 잘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네. 광장에서는 계엄 세력 정서에 편승하다가 다른 행사에서는 계엄 해제 찬성을 자신의 공치사로 포장하면서 시시각각 얼굴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본인의 의견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도죠.
1: 그런데 좀 갑자기 걱정이 좀 되는데 서명운동을 벌인 행위 그다음에 지금 이 방송에 나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행위 모든 게 해당 행위로 규정이 돼서 징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 근데 이제 정당 당권은 짧고요 정당은 영원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임기도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당은요 한 해 808억을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헌법이나 정당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 장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그 본인을 흔든다, 듣기 싫다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 내가 이런 당원들의 비판 의견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그러면은 나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다퉈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사실 이 서명운동도 제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당내 노선 투쟁과 관련해서 1년 8개월 뒤에 총선을 치르셔야 될 국회의원분들이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일인데 예, 예, 예, 예. 이게 오죽하면 이 당원들이 나와서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나오게 된 계기는 이 계엄이라는 것을 목도했을 때 아, 그때 침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1: 계엄 선포 전에
4: 선포 전에도 아니 저는 그 최보식의 언론에 그 총선 1년 전에 말, 화, 술 줄여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과반 된다. 근데 안 줄였고요. 교육연금, 뭐 의료개혁 제대로 된 거 없고 최수근 상병 사건 터졌는데 네. 총선 때 런종섭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총선 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1년 8개월 남았는데 총선 직전에 전당대회 해가지고 그때가

0: 와서 최신 코스프레 한다 그러시면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십니다.
1: 그런데 서명 받은 걸 중진 의원에게 혹시 전달하실 계획이 있어요?
0: 네, 저는 이 당에 큰 혜택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당에서 그동안 많은 리더십을 보셔 오셨기

0: 답장을 좀 주십시오 하고서 메일을 보내드렸고요.
1: 답장 온 게 있습니까?
0: 아직 10분 정도가 확인을 하신 걸로 보이고.
1: 아, 메일 수신.
0: 네, 네. 수신은 10분 정도 하신 걸로 보이고 답장 기한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답장을 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런데 왜 중진이에요?
0: 아, 일단은 3선 이상 의원님들이 그 이 당의 진로와 거취에 대해서 먼저 책임 있게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이거를 109분의 의원님들 모두에게 여쭤보면은 사실은 그래도 같은 당 사람인데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가부 투표는 당원 의원총회에서 해야지 뭐 저희랑 이렇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진 의원님들의 견해가 어떤지 또 정치를 오래 해오셨고 그리고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주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거기 뭐 중진이라는 얘기는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의원 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오래 했으니까 그만큼 더 책임의 목도 커진다.
0: 그럼요.
1: 뭐 네. 그런 취지로 이해를.
0: 네네.
1: 그나저나 장동규 대표한테는 이 서명 받은 거 전달 안 하실 거예요?
0: 이게 어제 반박을 하시기로는. 네. 100만 명이 넘는데 2만여 명이 전체 당원 뜻을 대신할 수 없다. 이미 뜻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1: 그래서 보내봤자?
0: 고민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정식 절차가 있어요. 당은 당규에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 당원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당대표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공식 절차를 밟을 생각은 없으세요?
0: 정말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1: 그래요?
0: 해야죠. 근데 가능성은 당연히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열려 예.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번에 서명운동이라는 게 저희가 무슨 팬클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저희가 기자회견했던 그 유튜브 영상 댓글에 서명운동 링크를 달아서 예. 그거를 시민분들이 퍼나르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풀뿌리 서명운동을 한 거거든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백제 유적지고 유네스코 등재 서명운동 이런 것만 해봤지 당대표 퇴진 뭐 이런 서명운동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1: 예.
0: 이 참 시작할 때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2만 4천 분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응답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깔끔하게 문자로 전당원 투표를 하면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서 날라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K-보팅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신임합니다. 신임 안 합니다. 이거를 클릭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당원분들께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사실 전당원 투표를 해서 김재원 신동훈 최고위원도 아직 사실은 한두 명의 의견을 가지고 이 지도부의 그 퇴진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니까 전당원 투표 결과에 맡기자. 저는 고성국 씨의 제안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웰컴 전당원 투표합시다.
1: 전당원 투표. 근데 네. 사실 전당원 투표는 장동윤 대표 본인도 그 과거에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근데 또 뭐 걸어라 이러시니까
1: 대신 저는
0: 근데
1: 직을 걸어라.
0: 걸 거는 없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까지 당원들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지방 선거를 그렇게 참패를 해 가지고 현직에 있었던 많은 광역자치단체장, 지자체장들이 패배를 하셨어요. 참 그분들에게 속죄하는 참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당원 투표를 걸어서 재신임을 받고 깔끔하게 해야죠.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영수행담을 한다고 해도 무슨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식물 당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일부 의원들이 사퇴를 주장을 하니까 장동혁 대표는 뭐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0: 그러니까 내편 당원들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1: 그런데
0: 사실은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하시면 지금 뭐 취임 1년을 맞아서 쇄신안, 혁신안을 발표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만드실 게 아니라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1: 혹시 좀 뭐 이게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리 그 당원님께서 지난 지선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 오디션에 참가를 하셨었죠.
0: 네, 참가했었습니다.
1: 탈락하셨습니까?
0: 제가 최종에서 탈락했습니다.
1: 혹시 그 탈락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0: 아니요. 제가 출마를 선언했을 때 네. 윤호개인 청년 정치만큼은 막아야 된다. 부정선거 퀴즈, 전환길 퀴즈 이런 부정선거 퀴즈, 전환길 퀴즈 무슨 윤호개인 퀴즈 이런 청년 정치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호소를 했었고
1: 네.
0: 그리고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윤호개인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사실은 이분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 지지자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당이 갈대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는 출마 당시에 그때 약속했던 것들을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물론 저는 떨어졌지만 이 당에서 선거를 다섯 번 이상 치르면서 정말 언제까지 이 유노게인을 할 겁니까? 이 극우 유튜버들의 그 곁불을 쬐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정치를 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문제를 키워가지고 선동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거는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당의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서명도 할지 몰랐는데 정말 충정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1: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언론의 상투적인 접근법이긴 한데 혹시 한동훈 의원을 좋아하거나 친하십니까?
0: 저는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캠프 출신입니다.
1: 아, 예.
0: 제가 그 선거 때 TV토론 한동훈 이준석 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가장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 대역 역할을 맡았는데요.
1: 네네네.
0: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그 왜 윤 대통령과 그렇게 관계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당원들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을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이 한 대표를 제명까지 했습니다. 이건 토사구팽 정치죠. 그 극우 세력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장 대표가 양심을 팔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당이 808억이나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이 상대 당의 잘못이나 실정만을 기다리면서 이 반사 이익 바라는 정치가 돼서 안 된다. 김어준 씨가 장동혁 대표를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더 잘하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치 풍토가 좀 후퇴하고 있다. 이 소는 안 키우고 바깥으로 돌면서 선동만 하는 선동꾼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이런 정치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1: 알겠습니다.
0: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제가 만나실 거 아니에요.
0: 네.
1: 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럼 뭐라고들 하십니까?
0: 일반 시민들께서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0: 글쎄요. 딱히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최저치가 됐는데 저희 당 지지율이 21%거든요. 보수도 살아야 사실 이 나라가 삽니다. 좌우 양날개가 날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도 제거는 필요하다.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씀들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박인규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에서 연애가 사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이야기 김조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청년들의 삶에서 연애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3: 이게 사실 관심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를 보면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의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1: 근데 사실 청년도 20대가 있고 30대가 있잖아요. 좀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3: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대만 봐도 60%에서 70%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한 싱글 상태다. 근데 이게 30대로만 가면 그 비율이 20에서 30%로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1: 잠깐만요.
3: 30대 후반으로 가면.
1: 20대 60%가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요?
3: 한 번도 없다가 아니고 현재 결혼도 안 하고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다.
1: 현재 안 하고 있다.
3: 네네, 맞습니다.
1: 거의 60%에 달한다고요?
3: 네, 여성 경우에는 60%고 남성의 경우에는 70% 정도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1: 30대는 근데 거기 한 20%로 좀 떨어지긴 한다.
3: 네, 30대로 가면은 그 비율이 줄어들고 그리고 30대 후반으로 가면은 또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30대 후반으로 가면은 사실 대다수가 결혼을 했고 연애 중인 상태다.
1: 네. 그래요.
3: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1: 그럼 이제
3: 그래서 사실 관심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고 하고 싶지만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지연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연애를 하고 싶니라고 물어봤을 때 연애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또 대다수였거든요.
1: 그러겠죠, 당연히.
3: 네네네.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한 사람이 11% 정도밖에 안 된다.
1: 그 11%도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3: 11%가 글쎄요, 100명 중에 11%.

0: 10% 12% 정도면은 그게 그래도 대다수라고 보기는 힘드니까.
1: 아 그래요?
0: 네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1: 아니 연애를 하고 말고에 따라서 관심은 관심은 거의 대다수가 가질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건데. 그런데 네네.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0: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결혼이나 연애도 럭셔리다. 그래서 소득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조사에서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이건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연애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1: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은 자기 소득 얘기하는 거죠? 자기 가정의 소득이 아니라?
0: 네. 현재 자기 소득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가정의 환경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1: 이른바 수저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0: 네. 수저론까지 가져갈 수도 있지만 사실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가정의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변수라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직은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1: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가정 환경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다라고 생각할수록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거나 연애를 안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0: 네.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 그러면 거기서 네. 말씀 주세요. 예예예. 예, 예.
0: 네, 이게 사실 돈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네, 뭐 연애하는데 당연히 돈이 드는데 돈이 없으면 연애를 못하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 그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내 개인 소득이 준 시그널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어야지 사실 감정적 여유라는 게 생기잖아요.
1: 네네.
0: 연애라는 게 단순히 뭐 돈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뭐 이해심, 다정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타고나는 게 아니고 주변 상황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인생이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안정돼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1: 그래요.
0: 계급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여성 청년들의 연애에 대한 관심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0: 이 통계를 해석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 네.
0: 실제로 이게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중국, 스페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 연애 관심이 없는 여성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거든요.
1: 네.
0: 그 말인즉슨 그 나이대에 결혼하고 싶지만 못한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또 안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 30대 초반에 이미 결혼으로 인해서 이 표본을 떠난 케이스라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결혼 의도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 대신 동거, 다른 종류의 파트너십을 택하기도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예, 예.
0: 우리나라는 결혼이 주된 파트너십 문화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표본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결혼의 양이 낮게 나타나는 곳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이거 단순 평면 비교는 좀 약간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0: 맞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기사를 보니까 요즘 우리 청년 가운데 이 친구보다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0: 글쎄요.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으나
1: 예.
0: 만약에 제가 해석을 해야 된다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정적 자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사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시간도 조율해야 되고 뭐 다양한 정서적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1: 예.
0: 그것들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0: 가족 간의 관계는 그래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느껴지니까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가족은 가족이고 또 그건 다른 건데 아무튼 예. 그죠?
0: 네.
1: 근데 그 20,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명의 이성과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옮기는 로테이션 소개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0: 네. 저도 이 현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1: 네.
0: 그래서 학자로서 제가 막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고, 이 로테이션 소개팅이 보니까 뭐, 한 시간 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5분이나 뭐 10분을 정해놓고 이렇게 여성분은 앉아있고 남성분이 왔다 갔다
1: 무슨 면접 보는 거예요 이게?
0: 네. 면접 보는 것처럼
1: 예.
0: 사실 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스펙에 관한 그런 거칠기식의 내용을 알 수 있다.
1: 예.
0: 그래서 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마치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은 거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조건 내지 스펙을 많이 따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0: 그게 이제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1: 네.
0: 이 로테이션 그 소개팅을 보면은 사람들이 아,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싶어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칠기식의 정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아닐까.
1: 그러면 지금까지의 얘기를 총 정리를 해서 사랑엔 국경도 없다라는 것은 판타지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걸까요?
0: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그렇죠. 아직, 이렇게까지 생각 네. 너무 척박하죠, 그렇죠?
0: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조건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1: 알겠습니다.
0: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조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6: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7: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8: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9: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0: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오존 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6: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7: 잠깐만.
5: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7: 아, 답답해.
6: 안 돼!
5: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6: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5: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6: 여기 재밌겠는데?
5: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7: 토끼야, 추워?
5: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8: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어예진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자국의 중앙은행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대출 확대를, 일본은 국채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어떤 취지일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정부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사들의 대출을 좀 더 보증해주고 아파트 잔금 대출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네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입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까지 챙겨 들어보죠. 8월 6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 매일경제신문 명지혜 기자,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명지혜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지난 월요일에 미국과 일본이 함께 엔화 가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두 나라 정부가 마치 짠 것처럼 각자 자기 나라 중앙은행을 향해서 뭔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무슨 일이에요?
4: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은 지금 연준에 일종의 비상대출 프로그램 규모 키워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네. 일본은 총리가 이제 일본은행에 국채를 매입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근데 겉으로 내건 명분은 둘 다 이제 엔화 방어인데요. 실제로 두 정부가 지키려는 건 이제 자국의 장기 금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눌러야 할 각자 이제 사정이 있는데 그 일을 중앙은행에 이제 맡기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국 모두 이런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1: 그러면 미국 상황부터 자세히 좀 들어보죠. 미국 재무부가 중앙은행인 연준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4: 네, 해외 국제 통화 당국 레포, 줄여서는 이제 FIMA 레포라고 부르는 그 제도의 한도를 늘려달라는 겁니다. 네.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그 미 국채를 하루 동안 이제 연준의 담보로 맡기면 이자를 좀 받고 달러를 이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 중앙은행 전용 긴급 전당포 같은.

0: 네. 네, 겁니다.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제 엔조를 막으려면 엔화를 사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달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본은 그동안에 이제 갖고 있던 미 국채를 이제 팔아서 그 달러를 마련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량으로 내다 팔다 보면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채 금리는 이제 뛰게 됩니다. 근데 그게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대목인데요. 네. 왜냐면 이제 정부가 갚아야 되는 이자도 뭐 늘어나고 주담대 금리도 따라 오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에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게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채를 팔지 않고도 좀 달러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FEMA 레포의 한도는 한 곳당 이제 하루 600억 달러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네. 최근 일본이 이 개입에 쏟아부은 자금만 사실 600억 달러 이미 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해 이 한도를 좀 늘려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제 지난 4일 CNBC 인터뷰에서 아, 연준이 이렇게 규모 확대 요구하는 거 합리적이다. 원래 이런 상황을 만들어 이렇게 원래 이런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원래 한 나라가 자국 통화를 좀 방어할 때는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팔고 자국 통화를 사는 건데 일본의 네.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은 이제 미국 국채다 보니까 네. 미국은 사실 이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일본이 그렇게 엔화 방어를 하면 시장에 풀린 돈을 가져가는 셈이니까 미국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막고 싶은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말씀하신 국가 간의 그 전당포 역할을 하는 FEMA 레포라는 거는 연준이 돈을 새로 찍어서 내주는 거니까 네. 연준 그 한도 좀 늘려주지? 뭐 이렇게 대놓고 압박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FEMA 레포라는 게 원래 이런 특정 국가의 환율을 좀 방어하는 걸 도와주거나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용도로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0: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FEMA 레포는 원래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급 좀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위기 상황에 쓰라고 만든 비상장치였는데 사실 그동안은 거의 쓰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FEMA 레포가 애초에 목적과는 지금 너무 다르게 일본의 이제 엔화 방어 자금에 이게 그런 지원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미일 개입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이렇게 주도하는 정치적 프로젝트인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연준의 역할이 맞냐 하는 우려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껄끄러운 요구인데 네. 실제로 연준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0: 네, 일단 이제 한도를 이제 올리려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 기구 그 FOMC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네. 다음 회의는 이제 9월에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은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계속 받고 있는데 금리 결정을 두고도 이제 내부 이견이 좀 드러난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부담이 지금 얹힌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케빈 워시 의장 개인으로도 사실 좀 이게 미묘한 게 워시 네. 의장 뭐 2011년에 연준의 이런 양적 완화에 반대하면서 이사직도 막 던지고 나갔던 인물인데요. 네. 이제 연준이 이렇게 시장에 발 담그는 걸 좀 줄여야 한다라는 게 이 워시 의장의 오랜 지론인데 취임하자마자 지금 그 반대 방향의 요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사실 우리 이야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네. 베선스 장관이 앞서 말씀드린 그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의 원화에도 과도한 변동성 이것도 좀 오래 지켜봐왔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또 미국이 원화 약세를 막는 그런 공조에도 좀 나설 가능성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원달러 환율을 조금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1: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이제 재무부 권한이 어디까지고 연준의 독립성은 어디서부터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나 하고 이제 시험대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0: 네,
1: 미국은 또 그렇고 일본 안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0: 네, 일본에서는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은행에 국채를 사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어제 좀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지지통신에서 보도를 한 거였는데요. 지난 5월에 이제 우에다 일본 은행 총재를 총리 관저로 불러서 한 20분 정도 이제 이렇게 만났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국채를 좀 사들여서 이 장기 금리 상승을 좀 억눌러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좀 국채 은행 지금 일본 은행이 국채 매입을 지금 좀 줄여가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우에다 총재는 이제 시장 반응을 봐야 한다라면서도 일단 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답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 나오겠네요, 얘기가.
0: 네, 맞습니다. 사실 일본은행은 그간 좀 금리 결정이나 국채 매입 규모 이런 거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원칙을 아주 고수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그 구체적인 수단까지 조금 요청을 한 거라서 이 경계가 좀 흔들린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옵니다. 또 이제 다카이치 내각은 사실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지금 내걸고 있어서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0: 근데 그럼 또 장기 금리 좀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그 금리를 일본 은행이 좀 국채를 사서 이제 눌러달라 이렇게 되니까 그럼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 떠받치는 재정 파이낸싱 아니냐 이런 경계심이 지금 커지는 상황입니다.
1: 어쨌든 미국, 일본 양쪽 정부는 다 시중 자금을 쓸어오기는 싫으니까 네. 돈을 새로 좀 풀려고 싶어 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두 정부가 요구하는 게 다 좀 양쪽 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쪽이고요.
1: 네.
0: 연준이 이제 빌려줄 달러도 뭐 그 달러가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 이제 만들어야 하는 거고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는 것도 엔화를 새로 찍어서 사야 합니다. 저 피마 레포 같은 경우 하루짜리니까 뭐 가품에 원위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제 일본은 그 달러를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엔화를 사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판 거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달러가 이미 그만큼 더 풀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일본 쪽도 뭐 엔저 맞겠다고 이제 엔화를 이렇게 사놓고서는 또 이제 중앙은행에는 엔화를 더 찍어라 이렇게 요구한 게 돼서 좀 더 미묘하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박수익 기자가 준비해 오신 네. 내용도 보죠. 부동산 PF 얘기네요.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만큼 아파트 공사 현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 이게 네,
1: 다
2: 그렇습니다.
1: 이제 시행사들이 이제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안 늘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한도 그러니까 은행 여러분 나라에서 시행사 이 친구들 좀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전보다 이만큼 더 한도 늘려서 책임 같이 질 테니까 좀 더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림을 조금 그려보는 중인가 봐요. 얼마나 한도를 좀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2: 네,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주택금융공사의 올해 부동산 PF 관련 보증한도가 6조 원이었습니다. 공급 네. 목표가 이거를 8조 원 이상으로 좀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참고로 상반기에 이제 3조 2천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8조 원 이상으로 늘리면 단순히 6조에서 2조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덜선 한도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 그러네요.
2: 말씀하셨지만 이 주택금융공사가 PF 보증을 늘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아파트를 이제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필요한 자금을 초기에 이제 브릿지론을 빌렸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이제 또 본 PF 뭐 이런 형식으로 빌려 쓰는데
1: 네.
2: 이때 이제 건설사의 자체 신용으로만 빌리면 은행들이 이 부실 우려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금리를 좀 많이 높게 부르겠죠.
1: 네.
2: 그래서 이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이 상환 대출금 상환에 보증을 서주면 훨씬 낮은 금리가 형성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금 대일 우려가 줄어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빌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PF 보증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PF 시장의 자금 공급의 물꼬를 트게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1: 네.
2: 실제 최근에는 이 보증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건전성 관리에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1: 네.
2: 실제 뭐 여러 가지 PF 사업장들이 부실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PF 부실 관리에 주력해온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 수도권 집값 상승 그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택 착공이 좀 잘 안 된다, 지연된다. 그 원인이 뭐냐? 이게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조달이 조금 막힌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풀어주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책 방향을 부실 PF 걸러내는 거에 맞췄던 거를 사업성 되는 거에는 다시 좀 돈이 돌게 네. 하자. 공급을 늘리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건데
2: 네.
1: 사실 건설사들 숨통 튀어서 집을 지어놔도 입주할 사람들이 분양금부터 잔금까지 이거 다 네. 내야 완성이잖아요.
2: 맞습니다.
1: 근데 요즘은 뭐 대출이 어디 뭐 쉬워요?
2: 네.
1: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그러니까 주택 공급하고 직접 연결된 집단 대출 쪽은 좀 풀어주는 방안도 고민 중인가 봐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당국이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서 도입한 총량 규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말 대비 대출 총량이 1.5% 이상 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해 놓은 건데요. 이 여파로 잔금 대출 등 실제 주택 입주에 필요한 집단 대출까지 한도 초과에 걸려버리는 건 이런 문제가 좀 지적되어 왔고요. 이렇게 대출을 너무 강하게 조여서 실제 주택 입주자들의 잔금 대출이 막히면 뭐 주택 공급도 그렇고 앞으로 또 신규 착공할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좀 냉각될 그렇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당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가계 부채 억제라는 원칙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것은 아니고
1: 네.
2: 주택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집단 잔금 대출은 뭐 예컨대 1.5% 총량 계산에서 일부를 빼주거나 아니면은 이 1.5%라는 숫자 자체를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유연하게 조금 풀어주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주택 공급 분야에서의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더라도 전세 대출이 또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완화하지 않는다. 좀 더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향이 의미하는 바는 PF 보증 아까 말씀드린 확대로 자금 물꼬 좀 터주고 그리고 잔금 대출, 집단 대출이 막혀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도 좀 풀어주겠다. 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 시장은 실질적인 공급은 늘리되 전세 대출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를 함으로 해서 갭 투자, 투기 수요 계속 차단하겠다.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같이 이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소식이 또 있네요. 나라에서는 이제 공공주택도 조금 더 짓고 그러고 싶은데 또 그 재원은 어디에서 끌어와야 되나 네. 고민도 되고 그래서 지금 나온 아이디어가 국민연금의 1%,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쓰는 건 어떠냐. 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2: 이게 최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에서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간담회를 갖고 이런 방안을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확장 사안은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인데 국민연금 적립금이 현재 한 1,800조 원 정도이거든요. 여기서 네. 1% 정도 그러니까 약 18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를 부동산 투자 형태로 공공주택 사업 이른바 대체 투자에 투자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 아, 국민연금도 기금 운용할 때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어오니까 네. 지금 대략 얼마나 하고 있어요?
2: 국민연금 기금이 대략 한 15% 금액으로는 한 250조 원 안팎을 투자 중인데 실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부동산은 대부분 해외입니다. 국내는 잘 없고요. 그래서 네. 이왕 부동산에 투자할 거면 해외보다는 국내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연금도 좀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좀 보탬이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네.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이 부분이 이제 보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와 관련해서 관계 부처나 이런 데서 해명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논의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상당히 좀 대권이라는 게 분위기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도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1: 그러게 뭐 정치권에서야 재원 마련을 고민하다 보면 뭐 이거저거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엄밀히 따지면 국민연금은 복지기금도 아니고 정책자금도 아니고 그렇죠. 기금 운용의 목표나 어떤 기준이 명확한 곳인데 그런 국민의 노후와 관련된 민감한 곳이라 정치권에서 어때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쉽게 얘기가 될 수 있는 일인가 싶긴 해요.
2: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연금은 정책 자금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국민 노후 자금인데요. 그걸 가지고 아무리 뭐 임대주택 활성화라는 어떤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동원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설령 이제 좋은 투자처다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한들 그것은 국민연금이나 그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가 판단할 일이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제 정치권이나 관계 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하자라는 이 성격을 보면 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사업의 성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공이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깔려야 네. 되잖아요. 사업적으로 반대로 보면 수익성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수익성이 이미 좋은 사업 분야였다면 민간 자금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을 테고요.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분야에 그것도 정책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금을 좀 활용하자. 2중 3중으로 상당히 좀 논란이 불가피한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이거는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문제네요. 하수정 기자가 준비해오신 소식 정부가 앞으로 지방 국립대 다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아예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3: 네, 어제 교육부가 청와대에서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했거든요. 근데 업무 계획에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입학하는 학생한테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르면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을 하고요.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영원 등록금 이걸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1: 그러면 지방 공립대 들어간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공짜로 다닐 수 있다는 거네요. 숫자로 따져보면은 네. 어디까지 얼마나 혜택을 받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우선 교육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네. 내년에 이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 신입생이 6만 4천 명 정도 돼요.
1: 네.
3: 지방 공립대 30곳의 한 학령 규모가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무상교육 대상을 쫙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면은 한 24만 명이 이제 대학을 공짜로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방 공립대 외에 지방에 있는 사립대도 이제 장학금 혜택을 늘리겠다라는 네. 게 교육부 계획이거든요. 지역 인재 장학금이라고 해서 지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지방 대학교에 진학하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성적 우수한 학생한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지금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수도권 출신한테도 이 장학금 제도를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서울 학생이 지방 사립대 가면 장학금 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립 사립 가릴 것 없이 지방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문턱을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1: 이러면 나라에서 돈이 꽤 들어갈 텐데 예산은 얼마나 더 그럼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3: 국립대 등록금이 1년에 평균 400만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1: 네.
3: 내년 신입생 한 학년 보면은 전체 등록금 규모가 한 2천억 원에서 2,500억 원 정도고 이걸 4개 학년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총 1조 원 연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사실 국립대 학생들이 장학금을 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등록금 총액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3: 게다가 뭐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뭐 이런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금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 신입생 기준으로 연간 1,000억 원 정도 더 든다. 그리고 나중에 전원한테 혜택을 주면 이제 연간 4,000억 원 정도 더 들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1: 되게 매년 4천억 원 예산이라고 하면은 적지 않은 규모 같은데
3: 네.
1: 단순히 학생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자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뭔가
3: 네.
1: 정부의 큰 그림이 있어요?
3: 그러니까 지방에 청년들이 너무 없어서 지금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을 앞둔 18살 인구가 2019년에는 59만 명 수준이었는데
1: 네.
3: 2040년 되면은 그게 28만 명대까지 떨어진다고 지금 추산하고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20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은 젊은 인구들마저 이제 서울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 대학이 점점 공동화돼 가고 있고 지역의 기업들도 인력을 못 구하고 또 청년이 없으니까 상권이 많이 죽고 지역 경제 자체가 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제 지방 공립대 무상 교육 이게 있고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뭐 부산대, 경상 공립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제주대. 그러니까 이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의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우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들어보면 사실 결국에는 지역 소멸 대책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3: 네.
1: 외부 학생들 지방대로 유인하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 붙잡아 둔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덜 무너지느냐라고 하면 그건 좀 별개의 문제 같기도 해서 우리가
3: 네.
1: 뒤돌아보면 대학 선택하고 졸업 후에 어떤 정착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가지고요.
3: 맞습니다.
1: 네. 지방에 계속 그렇게 남을 수 있을까요?
3: 대학 예산 확충이나 그러니까
1: 네.
3: 장학금 지원만으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년들의 지방 이탈을 막기가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지방 대학의 중도 탈락. 자퇴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5% 수준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는 지방대생 6만 명이 이제 학교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 좀 더 주고 돈 문제로 이제 애들을 붙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졸업 이후에 일자리 때문에도 이제 지방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1학년 등록금이 영원히 되면 학점만 걸어두고 수능을 다시 보는 비용도 사실 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탈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무상 등록금은 몇 년 전에 이미 지방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사립대가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벌써 지방 사립대에서 역차별이다라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국립대 무상 교육이 최종적으로 시행될지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본 원인 자체는 수도권 불균형인데 마치 감기 걸린 환자한테 네. 예쁜 옷 사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여기까지 듣고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오늘 송경재는 하수정 기자, 명지혜 기자, 박수익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어예진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꿈은 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따뜻한 공감과 위로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T형 인간의 차가운 충고도 필요한데요. 유명한 선현들 중에도 T들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근심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극심한 근심은 말이 없다.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의 말이고요. 이탈리아 시인 페트라르카도 지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열정에 불타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별로 열정이 강하지 않은 거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살면 진짜 힘든 게 아니다.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자꾸 말할 시간에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네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우리 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KBC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압도적인 보안 직접 확인하세요.
3: 1670-1932 볼트 1932
4: 한여름밤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9시 뉴스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 경상수지가 75조 원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통해 올해 6월의 경상수지가 497억 3천만 달러, 6월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약 75조 5천억 원가량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5월이 386억 1천만 달러로 흑자 규모가 역대 1위였는데 6월에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넘기며 두 달 연속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 화성시 장안면의 한 자원수산시설 기숙사 3층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10명은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시설 주변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안전 통항로 확보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이란이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접한 두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로 구축을 목표로 지난 두 달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제한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양국 간 공동성명이 현재 검토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연설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황에 따라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다가 취소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39km 해역에서 오늘 오전 7시 59분쯤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2.50도, 동경 130.5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날씨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9도, 광주 38도.